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오늘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섭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전국 운영 철학을 발표하며 메가성장 등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입법을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전망입니다. 내일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늑장 대응을 한다며 뒤늦게 여론을 간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6일 SNS를 통해 파병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경제와 통상 분야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며 지금에서야 이 대통령이 고민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관 의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를 익명의 관계자 뒤에 숨어 살피는 것은 군 통수권자로서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최고 안보 책임자가 조만간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새로운 해상 통제 구역을 선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모센 레자이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6일 이란 국영 IRIB 방송 인터뷰에서 수일 내에 호르무즈 해협 외곽에 통제 구역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또 48시간 전 사상 처음으로 미군 군함 상공 위로 이란산 특수 대함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며 이 미사일은 미국인들에게 지옥을 선사했고 그들은 달아났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정부의 자원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한 언론 질의에 한국은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하나라며 한국이 중동 지역에 자원을 투입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국가들이 이란 전과 관련해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기억해 둘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해 오늘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등 대미 협상 실무자들은 오늘 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금까지의 대미투자 협상 진행 경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는 정부가 협상 결과를 앞두고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하기 전 여당에 먼저 내용을 알리는 차원으로 민주당 위원들은 당정협의회 종료 이후 국민의힘과도 관련 내용을 공유해 전체 회의 일정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와 네팔 현지 구조대가 한국인 직원들이 근무하던 어퍼트리슐리 1 수력발전소 등을 중심으로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호대는 이 발전소 터널에서 구조된 중국인 남성으로부터 구조 지점 인근에 생사불명의 실종자 한 명이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호대는 오늘 구조팀을 터널에 재투입해 추가 생존자와 시신 수색에 나서는 한편 무인기 등을 동원해 발전소 파워하우스 일대를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인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4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티베트 지역 사망자 수가 43명으로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티베트 지릉현 당국은 현지 시간 6일 오후 6시 기준 중국 측 사망자는 43명, 실종자는 519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가 개봉 33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배급사 유니버셜 픽처스는 오디세이가 6일 오후 누적 관객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개봉작 가운데 장항준 감독의 왕가 사는 남자에 이어 두 번째로 천만 고지를 밟았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은 2014년 인터스텔라에 이어 12년 만에 다시 천만 영화를 내놓으며 국내에서 두 편의 천만 영화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거제, 경북 포항

0: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용 기자입니다. 백악관이 연일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정부의 자원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항행의 자유를 지원해야 한다고 연일 압박하는데요. 사고는 자기가 쳐놓고 책임만 떠넘기는 게 역시 트럼프답습니다. 우리 입장은 대단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경제 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와중에 노동 이슈까지 겹치고 있죠. 국내에서 바로 노란봉투법이 이슈가 됐습니다. 이게 워낙 엉성하게 만들어져서 모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들은 잠시 뒤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9월 7일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날이 익숙할 것 같습니다. 2030년까지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97 공급 대책이 나온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이제 1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서울의 집값은 아주 빠르게 올랐습니다. 시장을 진정시킬 만한 정부의 공급 약속 잘 지켜지고 있는 걸까요? 2부에서 빠숑과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쌓여있는 경제 뉴스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경제 뉴스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방에 전해드리는 경제 브리핑 시간이고요. 고은희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후반부터 주말까지 계속 우리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어요. 미국의 압박인데요.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놓고 미국은 기다리고 있다. 이란은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 아, 우리 중간에 껴서 너무 힘들어요. 딜레마에 빠졌죠?
1: 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중동산 원유의 주요 고객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중동 지역의 자원을 전개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파병을 사실상 압박했습니다. 반면 이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한다면 한국의 직접적인 군사 참여로 간주할 것,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 이유는 안보와 경제적 이해가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 한미동맹 차원의 부담을 일부 덜 수 있고 한국이 의존하는 원유 수송로 보호에도 참여한다는 명분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란과 적대 관계가 되면 오히려 한국 선박과 기업이 공격 대상으로 인식될 위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동산 원유를 안정적으로 들여오기 위해 파병했는데 파병 때문에 원유 도입과 해상 운송의 위험이 더 커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주말 사이 미국과 이란의 충돌도 격화했습니다. 이란이 미 해군 함정 도착을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은 이란 유조선 세척을 공격했습니다. 호르무즈 파병이 단순한 한 항로 경비가 아니라 실제 교전 위험이 있는 작전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 정부에는 가장 큰 부담입니다.
0: 아니, 사고는 미국에서 쳐놓고 왜 우리한테 책임을 떠넘기는지. 거기다가 얼마 전까지는 우리 도움 필요 없다 그러던데 또 말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어찌됐건 곤란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파병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1: 네, 아직 파병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도 관련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수수 방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전투와 비전투, 수색을 포함해 군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와 1만 톤급 군수 지원함인 소양함, 기뢰 등을 탐지하는 폭발물 처리반을 보내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보도를 보면 정부는

0: 군소 지원함을 제외하고 해상 초계기와 폭발물 처리반만 보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만약 이렇게 결정되면 파병 규모는 당초 거론됐던 150명 이상에서 50명 안팎으로 줄어듭니다. 파병 인원을 줄이는 것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군소 지원함을 빼느냐 넣느냐 하는 이 부분인데요. 군소 지원함은 미군 함정의 연료와 탄약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이 이를 미군의 전투작전을 직접 지원하는 행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군소 지원함을 제외하면 파병의 성격을 감시와 기뢰 제거로 제한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집니다. 다만 해상 초계기와 폭발물 처리반만 보낼 경우에는 다른 나라 군대와의 연합작전이 불가피합니다. 초계기가 수집한 정보를 누구와 공유하는지, 폭발물 처리반이 어느 나라 함정에 탑승하는지에 따라서 파병의 실제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듣기만 해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이 막 느껴질 정도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파병을 하게 되면은 호르무즈 통항이나 유가 안정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까요?
0: 네, 한국이 보낼 수 있는 전력은 항로 전체를 장악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파병 자체만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거나 유가가 내려가기는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방안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국제연합체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연합체는 미국의 대일한 해상 봉쇄에는 참여하지 않고 상선 보호와 구조, 기뢰 제거에 임무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군의 해상 봉쇄에 참여할 경우엔 위험이 높아집니다. 미국은 이란산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을 검문하거나 납포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여기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미군 함정을 지원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경제 봉쇄에 동참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 파병은 비용과 편익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선 보호에 성공하면 선박의 전쟁 보험료와 운임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한국이 이란의 보복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한국 국적 선박의 별도의 위험 할증이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 그렇죠. 참 이러지도 저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같은데요. 지금 호르무즈 쪽에서 두 나라의 군사적인 마찰이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우리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0: 네, 지난 금요일 브렌트유는 배럴당 96달러 28센트,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91달러 4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 각각 7.6% 또 10%씩 올랐습니다. 경유 가격도 갤런당 5달러 85센트로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한국은 원유의 70%, 액화 천연가스의 20%를 중동에서 들여오는 나라인데요. 국제 유가가 오르면 같은 양의 원유를 수입하는데 훨씬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합니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단순히 주유소 가격에만 그치지 않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운송 불안 때문에 두바이유 상승률이 10%포인트 높아질 경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약 0.2%포인트, 근원 물가는 0.1%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유가가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1%에서 1.6%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유가 상승은 항공과 육상 운송, 유통업체의 비용을 높이고 결국 상품과 서비스 가격으로까지 번질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물가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지지만 또 동시에 소비와 기업 수익성은 나빠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1: 참 골치 아픈 문제인데요. 지금 국내에서도 상당히 이슈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노동 이슈까지 불거졌는데요. 노란봉투법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 그러니까 N% 성과급, 이거는 파업 대상이 아니라고 정리를 했어요. 기업과 근로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0: 네, 정부가 지난주에 경영 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내놨는데요. 노조가 회사 영업이익의 10% 뭐 이렇게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해도 회사는 반드시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시행령에 담겼습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한 파업도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는 기업의 이익이 근로자에게만 귀속되는 돈은 아니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영업이익에서는 이제와 세금이 나갔고 남은 재원도 배당과 연구개발, 설비 투자 등에 사용됩니다.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먼저 떼어놓으면 기업의 투자 판단과 주주,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조선처럼 업황에 따라서 이익 변동이 큰 산업은 특정 연도의 영업이익만 보고 성과급 규모를 정할 경우 장기 투자 여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주장입니다. 반대로 노동계에서는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을 때 성과를 만든 직원에게 이익을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부 지침도 회사와 노조가 N% 성과급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회사가 거부해도 부당 노동 행위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게 시행령 내용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성과급 갈등이 사라지기보다 요구 방식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0: 노조가 영업이익의 10% 대신 기본급의 500%나 근로자 1인당 일정 금액을 요구하면 임금에 관한 교섭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성과급 갈등을 없앴다기보다 파업이 가능한 요구와 가능하지 않은 요구의 선을 그은 셈입니다.
1: 애초에 이런 것들이 좀 정밀하게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정부 지침을 보면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이것도 파업 대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투자가 제대로 되겠냐 차질 우려는 계속 나와요. 이유가 뭡니까?
0: 네,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기간에 �걸쳐 약 800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생산 공장 네 곳을 짓는 사업인데요.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교섭 의제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호남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회사의 투자 결정 자체는 의무적인 교섭이나 파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은 건물만 완성한다고 가동되는 것이 아니라
1: 그렇죠.
0: 기존 공장에서 숙련된 엔지니어를 데려와서 생산 수율을 안정시키고 새 직원들도 교육해야 합니다. 어느 공장에서 몇 명을 보내고 이들의 근무지와 수당 주거 지원을 어떻게 할지가 투자 실행의 핵심입니다. 정부 지침은 이런 인력 배치 계획이 구체화하면 배치 전환과 근무지 변경, 근무 형태 등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결국 노조가 공장 건설 자체는 막을 수는 없지만 실제 가동에 필요한 인력 이동을 놓고 교섭과 파업이 벌어지면 생산 시작 시점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는 시장 상황이 좋을 때 생산 능력을 확보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몇 달의 지연도 상당한 기회 비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험보다는 투자 일정과 가동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노조가 영향을 미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건 정부가 불확실한 점들 계속 비판을 받았던 점들에 대해서 추가 지침을 내놓긴 했는데 노동계도 불만이고 경영계도 불만이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남아있는 가장 큰 불확실성은 뭡니까?
0: 네, 우선 투자 결정과 근로조건 변화를 어느 시점부터 분리해서 볼 것이냐가 불분명합니다. 정부는 공장 신설이나 AI 도입이나 로봇 도입 자체는 경영권이라고 봤습니다.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러스를 공장에 배치하는 결정도 회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 도입으로 인력 감축이나 업무 변경, 교대제 개편이 구체화하면 그 부분은 교섭과 쟁의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 구체화한 시점의 기준인데요. 회사는 인력 감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노조는 로봇 도입 자체로 고용의 영향이 예상된다고 맞설 수 있습니다. 공장 투자와 인력 운영 계획을 실무적으로 완전히 떼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같은 구조인데요. 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정책과 이전하는 지역과 시기는 정부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배치 전환과 근무지 변경, 이전 수당, 통근비와 이주비 이런 것들은 교섭 대상에 들어갑니다. 노조의 이전을 거부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조건 교섭이 길어지면 이전 일정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일정을 짤 때 노사 교섭과 소송에 걸릴 시간까지 비용으로 반영해야 하는데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또 대규모 투자와 자동화로 삶의 터전과 고용이 바뀌는데 협의권이 필요합니다. 이 두 권리를 어디에서 나눌지 법률로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것이 현재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계속 드리는 말씀이 정책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씀 저희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이건 역시도 속도만 계속 강조를 하다가 내용을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고 기자께서 지금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 말씀해 주셨는데 수도권 공공기관 350곳의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자리에는 주택이 들어서는 거예요?
0: 네, 현재 구체적으로 확인된 공공기관 이전 부지의 주택 공급 물량은 2,800가구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국국방연구원과 한국경제발전전시관 이전 부지의 1,500가구, 은평구의 한국행정연구원 등 4개 기관 이전 부지의 1,3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2,800가구는 이번 발표로 새로 생긴 물량은 아니고요. 정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도심 유후 부지 주택 공급 계획 총 6만 가구 안에 이미 들어있던 숫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번에 발표한 2차 이전 추진에서 나올 주택 물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 네.
0: 지금 옮긴다는 기관수만 보고 주택 공급 규모를 예상하기는 어려운데요. 서울 도심의 넓은 땅을 보유한 기관 한 곳을 옮기면 수천 가구를 지을 수 있지만 민간 건물의 사무실 몇 층을 빌려 쓰는 기관은 이전에도 주택 부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관이 이전한 땅을 반드시 주택으로 쓰는 것도 아닙니다. 업무 산업시설을 유지해야 하는 곳도 있고 기관이 세청사 건설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 땅을 높은 가격에 매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라고 요구하면 이 기관의 이전 비용을 재정으로 보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1: 그렇게 이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걸로 수도권 주택난 그리고 지역의 불균형 동시에 해결하겠다. 이거는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0: 네, 방향은 가능하지만 단기간에 두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닙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적표를 보면 효과와 비용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전에 마친 105개 기관을 분석한 결과 총 이전 비용은 9조 1,500억 원가량 됐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6,400억 원이 더 들었고요. 사업기관은 평균 28개월 지연됐습니다. 기존 수도권 부동산을 제때 팔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방이전을 마친 뒤에도 서울청사가 올해 4월까지 팔리지 않아서 이자 비용으로만 156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기관이 떠났다고 기존 부지가 곧바로 매각되거나 주택으로 개발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면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었는데요. 혁신도시 유입 인구가 늘고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세 2조 5천억 원이 거치는 등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는 서울 주택 공급을 보완할 수 있는 중장기 카드는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말하는 2027년은 기관 이전을 시작하는 시점이고 주택 입주 시점이 아닙니다. 당장 수도권 공급 부족이나 집값을 안정시킬 대책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1차 이전 때 나왔던 문제를 어떻게 보완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1: 참 어려운 문제네요. 어려울수록 정책의 집행력과 속도보다는 내용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 브리핑 고은희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네,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꽤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한 3% 넘게 오르면서 7000선 탈환을 노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힘이 필요해 보입니다. 2부에서는 빠숑 김학렬 소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하실 말씀 있는 분은 우물정의 0945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0: 82주 연속 상승, 서울 집값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지표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지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역대 최장 서울 집값이 올랐던 때와 불과 몇 주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그 오름폭 자체는 더 큽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시키겠다면서 내놓은 97 공급 대책, 이제 딱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잘 되고 있는 걸까요? 135만 가구 공급 잘 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션과 함께 부동산의 세계,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시간이 참 빨라요. 벌써 1년이 됐답니다.
1: 그렇네요.
0: 그새 또 한 살 더 먹고 또 한 살 더 네. 먹을 때가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한 게 지난해 6월이었고요. 지난주까지 서울의 아파트값 오름폭 14%가 넘었습니다. 경기가 6.39% 올랐고요. 인천은 0.81%. 상대적으로 별로 재미가 없었네요.

0: 자치구별로 보면 성동이 23%, 송파가 20%, 마포가 19%, 분당이 32%, 광명이 22%. 어마어마하게 오르긴 했네요.
1: 지금 이제 그 문재인 정부랑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문재인 정부 때는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그 2년 동안 많이 올랐거든요. 예. 정권 초기에는 오히려 오르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좀 안정이 됐습니다. 특히 임차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데
0: 예, 예.
1: 이번 이재명 정부는 1년 이제 6개월 정도 됐잖아요. 1년 3개월 정도
0: 그렇죠. 네.
1: 예, 됐는데 단순 비교를 해도 정권 초기랑 비교하게 되면 압도적으로 높고요. 문재인 정부가 많이 올랐던 2020년, 2021년도가 7.7%였으니까 그거의 두 배 이상 올랐거든요.
0: 네.
1: 일단 결론만 놓고 보면은 정말 문재인 정부가 역대급,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87주도 올랐었거든요.
0: 네.
1: KB에서 신기록이에요. 87주도 올랐던 것도 두 번 했거든요.
0: 그런데 네.
1: 그 기록을 단번에
0: 지금 110 몇 주 이렇게 가던데요. KB
1: 예.
0: 기준으로는.
1: 그래서 지금 예. 지금 본인 기록들을 본인이 깨고 있는 예, 정말 뭐 우픈 현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0: 아, 예. 웃으면 안 되는데.
1: 예.
0: 자, 오늘 말씀드리는 지표는 전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지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부동산원 주간지표 기준으로 서울이 82주째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떤 대책을 내놓으면 초반에 반짝 이렇게 주춤하는 모습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잘 안 보여요. 내놓으면 잠깐 하다가 다시 치솟는 그런 모습 들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1: 일단은 뭐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완전히 깨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마침 9월 7일 대책인데
0: 네.
1: 9월 7일 대책 나온 날부터 올랐거든요.
0: 그러니까
1: 9.7 대책은 이미 효과가 없었던 것을 1년 전부터 이제 확인했었던
0: 예.
1: 것들인데
0: 예.
1: 그럼 그거에 대해서 좀 보완되는 대책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번에 나왔던 8.13 대책도 그것보다 더 못한 대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공급 대책에선 기대할 게 없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던 예,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아니라 세금 규제, 대출 규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 착공량일 텐데 하다못해 신규 분양이라도 선분양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분양 물량도 적고 뭐 착공하는 물량도 적고 당연히 입주 물량은 원래 적었었고
0: 네네.
1: 이런 것들이 삼중으로 겹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좀 깨진 것 같습니다.
0: 네. 자, 9.7 공급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 어떻게 움직였냐. 서울이 11.54% 올랐고요. 경기가 6% 넘게 올랐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성동이 16.39%, 중구가 15.36% 올랐고요. 경기도 분당이 25%, 광명이 20%, 수지가 20%.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걸 딱 보자면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표랑 비교를 했을 때 지금의 폭등세는 9.7 공급 대책 이후에 거의 다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9.7 공급 대책 왜 이렇게 시장에 실망을 주는 겁니까?
1: 135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야심찬 대책이었었고요.
0: 예.
1: 그것도 수도권에만 공급하기로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0: 예.
1: 이제 이미 그 전에 이것들을 알 수 있었던 것들이 선거 공약 집에 이제 280만 원 정도가 예측이 돼 있었었는데. 그것들은 잊어먹고 새롭게 또 나온 것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 공약에 대해서 지키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5만 채가 영향력이 가장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입주가 아니고 착공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키지 않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착공을 2030년까지 135만 채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좀 기대는 하고 있는데 기대가 안 되시죠?
0: 네,
1: 듣는 분들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 수도권은 대부분 서울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오늘도 이제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비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용적률을 120% 줄 것이냐 130%니까 이제 1.2배를 해줄 것이냐 1.1배를 해줄 것인가 이거 갖고 좀 싸우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활성화를 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거기를 뒷받침해 줄 후속 조치는 없는 거네요.
1: 그렇죠. 계속 그냥 신경제만 버리고 있거든요.
0: 네.
1: 저 같으면은 그냥 져주고 일단은 저는 뭐 용적률 더 안 줘도 좋으니까 착공이라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자체가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것들이 문제가 있고 같고요.
0: 예.
1: 또 하나는 공사비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3기 신도시도 본청약이 좀 되고 있지 않거든요.
0: 네.
1: 이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서울 수도권의 정비사업 신도시 사업 모두가 좀 거의 중단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신규 사업장 유휴부지를 찾아온다 하더라도 착공될 때까지는 최소한 몇 년 보통 10년이 넘게 걸릴 텐데 그것들에 대한 기대가 전혀 시장에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빠숑님 오신다고 해서 왔다는 인사 문구가 좀 있는데요. 빠숑님도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1: 네, 반갑습니다. 네, 스마트워 김학연 소장입니다.
0: 네. 네, 앞으로도 자주 오실 테니까 저희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도 관심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정비사업 내 용적률 1.1배, 1.2배 이걸로 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1.2배로 하나 1.1배로 하나 그 차이가 그렇게 큰 겁니까?
1: 크긴.

0: 하죠. 사업주 입장에서 보게 되면.
1: 아, 사업주.
0: 예. 근데 이 신축을 기다리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1: 예.
0: 이게 착공이 되는 물량들이 중요하지 호수로 1.3배를 해주든 2배를 해주든 10배를 해주든 무슨 의미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착공되는 물량을 알아야지 우리가 준비를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1: 예.
0: 지금 그 물량 자체가 절대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저는 이제 이게 왜 실랑이를 벌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용적률을 더 준다 하더라도 공공기로 또 반을 회수해 가거든요.
1: 네.
0: 그럼 서로 좋은 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결정만
1: 예.
0: 하고 진행을 하면 되는 것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028년도 4월달까지 계속 이런 모양으로 그냥 신경전을 좀 벌이는 것 같아요.
1: 네. 왜요?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가 안 되는데.
0: 총선 때문에.
1: 아.
0: 네, 그러니까 유독 고조, 예.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1: 예. 총선 아직 2년 가까이 남았는데 예. 참 어떻게 갈지 걱정입니다. 자,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그리고 보유세 인상 같은 정책으로 요즘 강남 집값은 확실히 상승세가 둔화한 것 같기는 해요.
0: 강남은 지금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지난 2년 동안 많이 올랐어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맞는지를 좀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예, 예.
0: 그러니까 이제 상위권이 있고 중위권이 있고 하위권이 있는데 상위권 혼자 치어나갔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중위권하고 격차가 너무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위권이 따라 올라간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상위권을 따라가기보다는 중위권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상위권이 올라가면은 나중에 정상화됐을 때 상위권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중위권이 그걸 따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줍니까?
0: 뭐 키맞추기라고 보통 네. 하고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위권들이 올 상반기 때 좀 올랐고 그때 규제 정책이 나왔거든요.
1: 아, 예,
0: 그래서 지금 중위권도 이제 관망세입니다. 이 가격이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대출이 확실히 나오고 세금 규제에서 좀 자유로운 이제 83 대책이 세금 강화 대책이기
1: 네네.
0: 때문에 15억 이하 구간에서 구간들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그러니까 서울도 하급지
1: 네.
0: 경기도는 이제 좀 핵심지라고 하는데 중상급지 정도가 지금 가장 인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지난주 데이터를 보니까요. 성북이 0.38%, 강북이 0.38%, 노원이 0.37%, 수원 영통이 0.65%, 성남 중원이 0.54% 이렇게 올랐거든요. 이런 데가 다 그런 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대출을 받을 수 있고
1: 예.
0: 실질적으로 규제를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1: 예.
0: 출퇴근이 편리한 입주 중에서는 이게 아마 최하급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 네.
0: 출퇴근이 멀어지게 되면 10억 원 이하로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억 원 전후에 마지막 적당한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예.
0: 이 입지들의 공통점은 대출이 나오는 상태에서 자체 일자리가 많거나 출퇴근이 편리한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예.
0: 또 하나는 정비사업 이슈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축이지만
1: 예.
0: 지금 사두면은 신축으로 전환될 수 있는 미래 가치까지 지금 고려를 하고 있어서 소비자들도 굉장히 똑똑해졌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죠.
1: 아 근데 저 이게 무서운 게 막 용인도 오르고 수원도 오르고 부천 원미까지 0.34% 오르고 막 이러거든요. 뭔가 오름폭이 더 확산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0: 그러니까 이제 이 원래 강남권은 금액이 크잖아요.
1: 예.
0: 그 금액이 지금 서 있는데 그 금액이 옆으로 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강남권에 이 유동성이 들어갔으면 그렇게 상승률이 높지는 않았을 텐데 금액 자체가 크니까
1: 네.
0: 이게 이제 금액이 유동성이 있는데 유동성이 똑같은 유동성인데 하급지로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아 보이는 거죠.
1: 아, 네네.
0: 예, 똑같은 1억이라도 10억에서 1억이면 10%인데
1: 네.
0: 여긴 5억에 1억이면 20%잖아요. 그런 네.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서 이렇게 오르는
0: 네.
1: 저희 집도 한 1억만 올랐으면 안 오더라도 조금 네.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0: 네.
1: 아무튼간에 경기 남부 집값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다산 신도시의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던데요.
0: 네, 다산 신도시는 이제 경기 북부이긴 한데 이제 규제 바로 옆 지역들
1: 예.
0: 풍선 효과가 발생하는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겹쳤는데 하나는 규제 지역 옆에 풍선 효과 때문에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고요. 비규제 지역 지금 말씀하시는
1: 예.
0: 그 입지처럼 그리고 규제를 받고 있지만 15억 이하 구간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양질의 생활권도 좋고 신축에 가까운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걸로 실수요가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또 사내 대출 5억 원을 시작했잖아요.
1: 그렇죠. 예.
0: 1.5% 대출로.
1: 예.
0: 그들이 선택하고 있는 입지들이 지금 아마 실제 실거주 입지로서 인기가 많은 입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동탄이
1: 예.
0: 한번 확 올랐다가 살짝 조정됐다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삼성전자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동탄보다 살짝 상급 입지인 수원
1: 예.
0: 영통구가 지금 최대 만이고 있고요.
1: 예.
0: 수원 영통구 같은 경우는 광교가 20억이 넘었어요.
1: 광교가요?
0: 예, 지금 3개 단지가 20억이 넘었는데
1: 예.
0: 그럼 20억이 되면 이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1: 예.
0: 20억이면 서울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분들은 지금 수원 영통과 그 동탄에 제일 좋은 아파트 생각하고 있거든요. 생활지이기 때문에.
1: 네.
0: 어차피 실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서울에 갈 수도 있겠지만 내가 실거주 실거주를 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실거주하는 입장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를 선택하고 있는 추세로 보시면 됩니다.
1: 살기도 좋고 출퇴근하기도 좋고 이런 느낌으로.
0: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들 추세가 아마 용인 수지로 갈 것이고 예. 이제 분당이나 과천은 이미 20억, 30억짜리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다시 또 이제 다시 한번 또 활성화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 북부가 좀 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리나 남양주, 네. 의정부, 그다음에 고양시 덕양구, 부천, 김포 일부, 인천, 그다음에 검단구, 서해구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10억 원이 안 되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1: 많죠.
0: 이제 네. 아마 이제 오늘 이후부터 추석 이후부터는 요 지역들이 아마 10억 원을 향해서 다 달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원 영통이나 성남 중원, 성남 분당 같은 데는 정비 이슈,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슈 이런 것들이 겹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부천이라든지 다른 곳까지 번져 나오고 있는 거, 하남, 광명, 안양, 동안까지 번져 나오고 있는 거. 앞으로 더 번진다고 가정하면은 우리는 어느 지역에 조금 관심을 가지면은 뭐 투자라든지 실수요라든지 이런 측면이 좋을까요?
0: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고요. 이게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 보통 사이클을 뒤따라가게 되면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꼭지를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이클이 순환매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가 있는 전략들이 필요할 텐데 지금 말씀 제가 드린 것대로 글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 좀 선점하는 전략들이 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서울 하위권 지역과 경기도 상위권 지역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요 바로 옆부지들을 선택하시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비규제면 더 좋을 것이고 규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막 넘어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당연히 이제 그 안양 동안구나 이제 분당이 오르게 되면 만안구도 올라갈 거거든요. 이런 지역들은 비규제적이면서 확산이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새 아파트나 새 아파트가 될 입지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동탄이 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KB로 5등까지 올라왔는데 병점은 또 비규제란 말이죠. 그럼 병점으로 분명히 실수요가 퍼질 겁니다. 그런 지역들도 선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일부 삼성전자 직원들이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없지만 좀 평택에 뭐 고덕신도시라든지 지재역이라든지 일단 본인의 직장 출퇴근 편리성이 가까운 지역부터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경기 남부는 말씀을 네네. 드리고요.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경기 남부까지 가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경기 북부를 보통 추천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구리 규제 지역이지만 구리 괜찮고요.
1: 예.
0: 8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네네. 그다음에 별내나 다산 신도시도 지금 괜찮습니다. 그리고 1호선과 나중에 GTX C가 들어올 수 있는 의정부 역세권도 너무 좋은 입지들이고요. 그리고 이미 GTX A 호재가 있는 뭐 파주 운정이라든지 킨텍스라든지 고양시 대곡역 네. 또 창릉역이 생길 수 있는 삼성 신도시 이런 지역들도 지금은 너무 좋은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호선, 7호선이 지나가는 부천의 역세권 부지들도 지금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게 실수요자, 투자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0: 그렇죠. 더군다나 또 그 비규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갭을 끼고 살 수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그러면 이제 좀 종잣돈이 부족한 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 받는 것보다 전세를 끼고 샀다가 나중에 들어갈 수 있는 좀 여유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비규제 지역들은 그렇게 또 활용할 수 있죠.
1: 투자자분들은 뭐 알아서 하실 테니까 실수요자분들은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은 교통 이슈를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0: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2021년도에 한번 이제 전철을 받았던 것들을 좀 되풀이해볼 필요가 있는데
1: 예.
0: 2021년도는 다 올랐었거든요.
1: 예.
0: 다 오르는 것들을 따라하는 건 전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먼저 가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는 필요 없는 규제 때문에 다 올라갔던 것들이거든요. 부천 효과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22년도, 2023년도에 빠지고 나서 회복이 안 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직주 근접 그리고 교통 편리성
1: 예.
0: 최소한의 이런 조건은 있어야지. 내가 산 가격이 단기적인 고점이라 하더라도 다음 사이클에서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직주근접, 교통.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아무리 뭐 실수요라 그래도 집값 오르는 거 뭐 쉽지는 않으니까
0: 네,
1: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집값 오름세, 지금처럼 무시무시한 오름세가 계속되면은 2030년에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서울의 전 지역이 종부세를 내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인데요. 소장님도 이 결과에 동의하십니까?
0: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네. 분석이었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3개 지역이 제외가 됐단 말이죠.
1: 예.
0: 도봉구, 강북구, 금천구인데. 예.
1: 아유 서울어라.
0: 예. 지금 뭐 이거 상승률 추세가 아니라 이제 아무튼 신동훈 의원님 같은 예. 통계로 분석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가라고 생각하는데.
1: 그런데 지금 여기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잖아요.
0: 예,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예. 아파트로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도봉구나 강북구나 금천구에도 정비 사업 아파트 새 아파트가 있으면은
1: 예.
0: 20억이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은 뭐냐면은 시세로 2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구축으로는 안 되는데. 만약에 그 지역들도 신축이 들어가게 되면요. 지금 그 22개 구만 뿐만이 아니라 25개 구가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1: 예, 예.
0: 굳이 11%에 대한 지금 그 상승률을 곱하지 않아도 다른 조건만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1%라고 하면 평균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아파트, 100%가 올라가는 아파트 나올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좋은 입지에 새 아파트들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도봉구도 창릉에서 만약에 주공아파트 재건축되면 그 시세로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 예.
0: 금천구도 지금 재개발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강북구는 원체 또 많고요. 그래서
1: 네.
0: 실제 22개 구가 편입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25개 구가 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오히려 더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어느 지역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 내에서 입지가 더 중요하다.
0: 그렇죠. 이것들을 예. 경기도로 확산할 수 있어요. 그럼
1: 예.
0: 경기도 주요 입지 중에서 메인 일자리까지 30분 내로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에 새 아파트가 대규모로 들어온다. 그것도 20억 넘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수원 영통이라든지 분당이 들어갔던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신분당선 라인 그리고 GTX A라인 여기서도 20억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서울뿐만이 아니라 서울은 다 대응이 되고요. 경기도나 인천에서도 이 조건이면은 20억이 넘어가는 단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1: 자,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은 서울 시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종부세를 내게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종부세라는 게 도입된 배경을 보면은 다주택 하지 말라라는 개념이 더 강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뭐 어떻게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
0: 다주택 개념보다는 시세가 네. 올라가는 것 들을 막은 것 같아요. 비싼 집도 사지 말아라는 의미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종부세가 처음 좀 나왔을 때는 강남 2구만 나왔었어요.
1: 예.
0: 3구도 아니고. 예. 그런데
1: 예.
0: 지금 어찌 보면은 문재인 정부 거치면서 종부세 대상 지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럼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동호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의 거의 대부분 지역과 경기도의 상급지대 해당될 텐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만약에 종부세의 최초 취지대로 하려고 하면은. 조건을 걸어내는 게 맞죠. 서울의 상위 0.1%만 해당된다.
1: 뭐 좁혀야지.
0: 예, 그러니까 이거는 네. 그냥 증세의 결과이고 정책의 부작용일 뿐이지 이게 종부세 역할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증세를 한 것들이고요. 경기도까지 가고 있잖아요.
1: 예.
0: 그럼 이거는 서울 상위권만 잡겠다고 하는 취지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전 지금이라도 종부세는 폐지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재산세로 편입해서 차라리
1: 맞아요.
0: 비과세 네. 구간을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 아니, 그래야지 예. 세제도 조금 간단해지고 명확해지지. 자꾸 이런 식으로 넓혀가는 거는 세법상으로도 썩 좋은 것 같지는
0: 그러니까
1: 않습니다.
0: 이걸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데 네. 이거는 시세가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종부세 기준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시세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인 것이지 이게 확대되는 것들을 굳이 문제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정책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임대차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갱신 10건 가운데 9건이 보증금을 높였대요. 평균 인상액은 4,600만 원. 많이 높였네. 그렇다면 이거는 소장님께서 계속 걱정했던 그런 모습들이 현실화가 되는 것 같은데요. 서울의 전세 지난주 보니까 성북이 0.38%, 강북이 0.38%, 노원 0.37%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거 굉장히 폭등세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시장이 지금 어떻습니까?
0: 그러니까 0.1%만 올라도 폭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들이 하위권 지역들이에요. 오히려 지금 강남구나 서초구는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강남구 서초구를 만들려고 거기를 좀 규제하려고 만들었던 제도인데 뭐 강남 서초만 놓고 보면 성공했다라고도 한시적으로는 네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정작 보호하에 대해 서민층들은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든요.
1: 강남 서초 조정이 되는 게 성공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건 그들만의 세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0: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예. 뉴스에 나오지 않았지만 지방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미분양이 많아요. 오늘 뉴스가
1: 예.
0: 대구의 전세가 폭등하고 있다거든요. 대구는 지금도 미분양이 많아요.
1: 예.
0: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결국은 전세 월세 물량이 적은 거거든요.
1: 예.
0: 그럼 전세 월세 물량이 적은 이유는 심지어는 대구 같은 경우는 중고 미분양 미분양이 많은데도.
1: 거기 맨날 그래서 집값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0: 지금 집값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집값과 상관없잖아요. 세입자들은.
1: 예.
0: 예. 결국은 누군가 집을 사서 이들한테 전세나 월세로 공급해줘야 되는데 공급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방도. 다주택 규제를 하다 보니까.
1: 예, 예.
0: 이건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상관없이 그냥 다주택자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이라도 저는 뭔가 임대저착의 좀 패러다임이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 전세 월세를 정말 국가나 기업에서 공급을 원활히 해주기 전까지는 민간 임대사업자들을 활용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정말 서울에 꼭 살아야 되는 하급지에 살아야 되는 임차 세대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게 좀 결론입니다.
1: 자, 이게 우리 임대시장 이렇게 불안하다 보니까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임대시장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대체 정부의 정책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0: 저도 이 시사를 보면서 네. 좀 우픈 현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전세 월세가 부족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전세 월세를 공급할 수 있는 주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외국에서. 물론 이제 네. 외국 기업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뭐 다세대 빌라도 좋습니다. 전세를 기업이 이제 제공하는 거랑 민간 임대업자랑 제공하는 거랑 다른가요?
1: 네. 그렇죠.
0: 그러니까 네네. 결국은 이 민간 임대업자를 활용하면 되는데 민간 임대업자는 바로 활용하면 되거든요.
1: 기업에서는 월세는 다 민간 임대업자들이 제공하잖아요.
0: 그렇죠. 그런데 예. 기업 임대업자들 들어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기 또 지원도 해줘야 돼요. 세제 혜택도 줘야 되고. 그런데 민간 업자들은 세제 혜택만 조금

0: 주게 되면 알아서 다 하거든요. 네. 대출도 해주지 않아도 네. 되고 저 갭을 끼고 사면 되는 것들이니까. 근데 굳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정부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게 뭔가 민간 임대 사업자를 활용하고 싶은데 뭔가 좀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제학적 경제적으로 한번 이제 가성비를 따져보면은 민간 임대 사업자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정부 입장에서도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전향적인 좀 정책의 방향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 부자 감세란 말이 참 무서워서
0: 맞습니다.
1: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김학렬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의 세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미쳤다.
3: 미쳤다. 와,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와, 와.
1: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0: 네, 한 주간의 생생한 물가 정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장바구니 생생 물가고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원지선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대리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9월 아직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뭐 비가 내리기도 하고 소나기도 내리기도 하는데 추석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농산물 가격 동향은 어땠습니까?
1: 네, 지난주는 홍로, 사과, 캠벨, 포도, 시설 감귤 가격이 대표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홍로는 8월 초순부터 출하가 시작된 햇사과인데요. 작황이 양호하고 전년 대비 물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가격은 10개당 24,813원으로 전주 대비 15.3% 낮았습니다. 보랏빛의 상큼한 캠벨 포도는 전북 남원, 경북, 경기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출하되고 있는데요. 작황 양호로 출하량도 증가했지만 다양한 포도가 출하되고 있어 소비가 분산되면서 가격이 낮았습니다. 지난주 가격은 1kg당 7,884원으로 전주 대비 10.3% 하락했습니다. 지금은 하우스 감귤이 출하되고 있는데요. 반입 물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소비 수요가 포도, 토마토, 멜론 등 다양한 제철 과일로 분산되고 있어 가격이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감귤 가격은 10개당 약 8,063원이었습니다.
0: 가격이 내렸는데도 감귤은 비싸네요. 아직 가격이 오른 품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1: 네, 지난주는 전반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많이 하락한 편이며 가격이 오른 품목도 2% 내외로 소폭 오른 편이었는데요. 고랭지부는 강원 지역 작황이 양호하나 7월 늦은 장마 이후 기온 상승에 따른 상품성 품위 편차가 크고 8월 중순부터는 출하량이 소폭 감소해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무 한 개당 가격은 2,495원으로 전주 대비 1.7% 상승했습니다. 시원한 맛으로 여름철 인기가 많은 열무는 김치뿐만 아니라 비빔밥, 국수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작황이 양호해 출하량은 증가했지만 제철 소비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1kg당 가격은 3,502원이었습니다. 대추, 방울토마토는 장마 무더위가 길게 지속됨에 따라 덥고 습한 날씨로 병충해가 발생하는 등 작황이 다소 부진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주 1kg당 가격은 5,814원으로 전주 대비 2% 소폭 가격이 올랐습니다.
0: 맞아요. 이 방울토마토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과일류 가격 동향은 어땠습니까?
1: 네, 전반적으로 여름 제철 과일의 가격이 많이 낮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캠벨 포도뿐만 아니라 샤인머스켓, 거봉 포도도 모두 지난주 대비 2%에서 많게는 4% 정도 하락했고요. 샤인머스켓은 지난주 평균 가격이 2kg에 16,768원, 거봉 포도는 16,517원이었습니다. 참외는 9월 중순부터는 이제 마트에서 찾아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소화에 특히 좋고 여름에 수분 보충으로 좋은 참외도 이번 주에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참외 10개 가격은 17,609원으로 전주 대비 5.7% 하락했습니다. 추석에 빠질 수 없는 과일 배는 지금 햇배인 원황이 출하되고 있는데요. 원황은 10개당 25,586원으로 전주 대비 2.7% 하락했으며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저장기간이 긴 신고배는 9월 이후에 출하량이 전년 대비 0.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주 제철 농산물 어떤 게 있을까요?
1: 이번 주는 장바구니에 담을 제철 농산물로 사과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사과는 고르실 때 균일하게 빨갛고 단단하고 탱글한 것이 좋습니다. 랩으로 싸서 냉장 보관하면 장기간 보관 가능하고요. 갈변 형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온에 보관할 때 랩으로 감싸 최대한 산소 접촉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껍질에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니 꼭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사과의 에틸렌은 덜 익은 과일을 후숙시키는 기능이 있어 만약 오래 익은 과일이 있다면 같이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효능도 다양한데요. 우선 펙틴이 장내 유익한 세균을 증식시켜 변비를 예방하고요. 캐세틴이 폐 기능을 강화해 미세먼지 등을 효과적으로 정화시켜줍니다. 또한 입안 박테리아 수치를 낮춰 충치 예방 및 미백 완화에도 좋습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특히 금사과라고 하죠. 안토시아닌이 활성산소를 억제해 노화 등을 예방해주기 때문인데요. 또한 아침에 두뇌 활동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9, 10월이 제철인 사과를 이번 달에 다양하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사과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원지선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네, 오늘 YTN 라디오 생생경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또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비판적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새 장관 후보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홍지선 후보자가 지명이 됐고요. 또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이영일 후보자가 지명이 됐는데 두 분 다 부동산 관련 잡음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홍지선 후보자는 영끌, 그리고 이영일 후보자는 비거주 1주택,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그렇게 잘못했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지금의 정책 기조가 정상적인 사람들마저도 비거주 1주택자 투기꾼으로 만들고 있는 정책 기조가 아닌가, 이 부분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5: "동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예술축제.
6: 고향 등일시."
7: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8: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제 가을에 접어들면서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3도로 선선합니다. 하지만 낮에는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한낮의 기온이 서울 28도, 전주 29도, 광주와 부산 30도로 남부지방에서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태풍 크로반의 간접 영향으로 연일 전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권과 제주에서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길게 밀리는 가운데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고 나란한 올림픽대로도 한남방향 영동대교 부근 3차선에서 승용차 간에 부딪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반포대교부터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영동대교 남단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 김포방향 반포대교에서 동작 대교 구간 사이 2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대 매우 혼잡하니까 각별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9: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0: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1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법원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2: 오늘 이홍구 대법관의 퇴임식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미 퇴임한 노태학 전 대법관에 이어 대법관 2명 공석이 결국 현실화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출근길 현장으로 가보시죠.
1: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또 이홍구 대법관이 임기를 마쳤기 때문에 전체 대법관 14명 중에 2명이 공백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였는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출근을 했습니다.
2: 네, 장고가 길어지는 가운데 공식 입장 발표 시기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인데요. 핵심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서면 재청을 했고 청와대가 재제청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이홍구 대법관까지 임기를 마치면서 대법원 3부는 정원의 절반인 2명만 남게 되는 등 재판 파행이 현실화됐는데요. 조 대법원장은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장을 내겠다며 그간 고심을 거듭해왔는데 오늘도 역시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고 출근길을 강행했습니다.
1: 네, 이번에 네팔 상황 보겠습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1,300명 넘게 숨지고 5,500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2: 네팔은 대참사 13일째를 맞아 오늘 하루를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잔디 기자, 인명 피해 현황부터 알려주시죠.
3: 네, 네팔과 중국 티베트 국경인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홍수가 발생한 지 13일째입니다. 수색 구조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참사로 인한 인명피해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현지 시간 6일 티베트 지역 사망자 수가 43명으로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티베트 지중현 당국은 현지 시간 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중국 측 사망자는 43명, 실종자는 519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네팔 재난청은 어제 오전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1,341명, 실종자는 4,99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팔과 중국의 인명피해를 합하면 이번 대홍수 참사로 인한 사망자는 1,384명, 실종자는 5,515명입니다.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우리 국민 9명도 여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1: 네, 네팔 정부는 오늘 하루를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했다고요?
3: 네, 대홍수 참사 발생한 지 오늘로 13일째인데요. 열흘 넘게 고립됐던 생존자들이 잇따라 구조되며 기적적인 생환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팔 곳곳에서는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자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는 지난 3일 대홍수 발생 13일째인 7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네팔은 인구의 80%가 힌두교를 믿는 힌두교 중심 국가인데요. 힌두교에서 사망한 뒤 13일 동안 고인을 위한 의식을 치르는 전통을 고려해 정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네팔 전역의 정부기관과 해외 주재 네팔 대사관, 외교 공간에는 조기가 개양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재한입니다.
1: 네, 한편 우리 긴급구호대는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을 찾기 위해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취재기자 연결해서 수색 상황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구호대가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터널 쪽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다고요?
4: 네, 긴급구호대는 어제 네팔군과 합동으로 터널 수색을 했지만 생존자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수색 인력은 늘렸는데 이틀 전에 발견된 중국인 생존자가 터널에 사람이 더 있었다는 증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구호대는 어젯밤 브리핑에서 오늘은 터널 상류 쪽을 수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진입로에는 물이 차 있는 걸로 알려져서요. 실제 진입이 오늘 가능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구호대는 헬기와 드론을 이용한 공중수색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고립됐다가 구조된 파워하우스 근처에 대한 수색도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실종된 한국인들이 이쪽으로 대피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 수색을 시작한 겁니다. 도보 수색은 어제도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네팔 측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틀째 수색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네팔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 수색 협조를 요청한 상황인데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1: 우리 정부 긴급 구호대와 별도로 우리 기업들도 현지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수색 작업은 오늘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2: 한국남동발전은 현지인 셰르파와 수색견을 동원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헬기와 드론을 동원해서 사라진 직원들의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5: 네, 분당 두산타워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오늘도 수색 작업 계속 이어지는 거죠?
5: 그렇습니다. 어제 수색에서도 사라진 우리 직원 9명의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오늘도 벌써 준비는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늘도 헬기 한 대와 열화상 카메라, 스피커를 장착한 드론 2대 이륙 신청을 해둔 상태인데요. 직원들이 떠내려갔을 상황까지 대비를 해서 공중수색을 통해 숙소동을 포함해서 강 하류 지역까지 면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드론과 헬기를 통해 확보한 영상은 현지 대응팀과 한국 본사 데이터 분석팀 그리고 전문 업체에서 정밀 분석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족들에게 유선상으로 수색 결과를 설명하는 등 연락 체계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한국인 대응팀의 육로 수색에 난색을 표하는 만큼 현지인들을 활용한 수색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 남동발전은 반대로 46명 규모의 현지인 셰르파와 수색견 등을 동원해 육로 수색에 나섰는데요. 셰르파 수색팀은 현장 인근에서 수경을 하면서 작업 반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파워하우스와 사무동을 중심으로 위어댐 상부 산악지대부터 하류까지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남동발전은 수색팀당 한 명의 현지 전담직원 직원을 배치해서 이들과 시시각각 소통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두산에너빌리티 20여 명, 한국남동발전도 비슷한 규모의 직원이 현지 대응팀으로 네팔에 파견돼 있는데요. 기업들은 수색 작업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현지에 파견된 인력을 증원하거나 교대해서 장기화 국면에도 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분당 두산타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1: 부산 예인선 사고의 실종자 수색 작업은 엿새째로 접어들었습니다.
2: 사고 초기 두 명을 구조한 이후에 추가로 발견한 선원은 아직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수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밤사이에도 수색 작업이 계속 이어졌죠?
6: 네, 그렇습니다. 해경 경비함 등 1000톤급 이상 함선 6척이 투입됐습니다. 가로 31km, 세로 63km를 수색 범위로 잡고 실종자가 있는지 찾았지만 아쉽게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부산과 울산을 합친 것보다 더 넓은 면적입니다. 다만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가용 자원을 모두 투입하지는 못했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파도가 높아 대형 선박만 해상 수색에 나서고 있고 강한 바람 탓에 조명탄을 쏠 항공기를 운용하지도 못했습니다. 반면 육상에서 하는 해안 수색은 강화돼 군 열상 감시 장비 10대와 수색인원 6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밤낮 없는 수색이 이어졌지만 여전히 실종자 유류품 한 점 찾지 못했습니다. 예인선 TNS 캐처호의 전복 사고가 난 건 지난 2일 오후로 오늘이 사고 발생 엿새째입니다. 사고 직후에 한 명이 구조되고 선내에서 발견된 다른 한 명이 숨진 뒤로 나머지 선원 6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구조당국은 새로 수색 계획을 짰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와 먼바다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는 내일이 돼야 해제될 것으로 예상돼 여전히 중소형 선박은 묶여있지만 항공기 8대가 수색에 동원될 예정입니다. 함선 6척도 그대로 수색구역에 투입됩니다. 파도가 조금 잔잔해지면 해경 연안구조정이 수색 범위 밖 연안에서 실종자를 찾는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다만 수중수색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파도와 주류가 잔잔해져도 탁해진 바닷물이 맑아지려면 시간이 걸려서 수중수색 재개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차상입니다.
1: 백악관이 한국 정부의 자원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지원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2: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새로운 통제 구역을 발표하겠다며 통제권 사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7: 백악관이 우리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자원 투입을 또 압박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이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이라며 자원 투입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일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관련해 자원 전개를 기다린다는 발언에 이은 강한 압박입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도 이란이 태도를

0: 트럼프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해협은 완전히 봉쇄돼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일대에 새로운 통제 구역을 곧 발표하고 진입 선박을 모두 제재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1: 이 구역은 미 해군의 봉쇄선에서 시작해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하고 반대편에서 페르시아만까지 이어집니다. 이란 최고 국가 안보회의 사무총장입니다.
0: 오만과 논의해온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통항로 지도도 며칠 안에 서명할 거라며 이란의 통제권 사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에 어떤 방식과 수준으로 참여할지 우리 정부의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석 달여 동안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모두 1,777명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자의 평균 나이는 15.5세로 도박 기간은 10개월, 금액은 30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초기 면담을 마친 신고자의 95%는 전문기관에 연계됐고 치유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소년 222명 가운데 75%는 도박 금액과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선처됐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부산에서는 15살 학생이 친구 5명과 함께 자진신고해 도박을 끊었고 울산에서는 2년 동안 도박에 2억 원을 쓴 청소년이 어머니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치료기관에 연계됐습니다.
3: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4: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3: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5: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까?

0: 문지기.com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com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7: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6: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7: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6: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7: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8: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25년째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국어 교사입니다. 아내와는 대학 시절 시창작 동아리에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저는 교직 생활을 시작했고 아내는 지인의 투자를 받아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었죠. 처음에는 사업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큰 사기를 당하면서 결국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더 새로운 사업에 도전했지만 결과는 모두 실패였습니다. 사업이 거듭 실패하면서 빚은 점점 늘어났죠. 그동안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까지 했습니다. 아내는 사업에 매달리느라 거의 신경 쓰지 않았죠. 그뿐만 아닙니다.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저한테 심한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이들이 클 때까지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까지 감당하면서 25년을 버텼습니다. 이제 두 아이는 모두 성인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아빠, 이제는 아빠가 원하는 대로 사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도 오랜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저희 부부가 모았던 재산은 아내의 빚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사라졌고 현재 남아있는 건 아파트 두 채 정도입니다. 한 채는 제 명의로 되어 있고 다른 한 채는 아내의 사업상 채무 때문에 처제 명의로 해둔 상태죠. 그런데 아내는 처제 명의로 된 아파트는 빼놓고 제 명의 아파트만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공무원 연금과 퇴직수당도 나눠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받지도 않은 미래의 연금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 허탈한 기분이 듭니다. 처제 명의로 해둔 아파트도 실제로 저희 부부의 재산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내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은 아내의 빚을 이제 감당하면서 참고 살아오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성인이 된 아이들의 말에 이혼 용기를 내셨는데 재산 문제 때문에 또 한 번 허탈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복잡한 게 재산분할이죠.
1: 네, 그렇습니다. 그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이 심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1심에서 2년에서 3년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사연자분이 재산분할 중에서도 또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은 연금이거든요. 아직 퇴직도 안 하셨고 이제 앞으로 지금 받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받을 건데 네. 이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걸까요?
1: 네, 그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제 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등 각 연금법에서 이런 퇴직급여와 관련해 가지고는 부부 쌍방의 협력을 요구한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1: 구체적으로는 뭐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에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퇴직한다면 얼마를 받는지 그게 대상이 되는 거군요.
1: 예, 맞습니다.
0: 네.
1: 그 사안에서 이제 사연자분께서 많이 억울하신 부분이 있고 아내분이 상당히 이제 가산 탕진을 해왔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이제 25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상 퇴직연금은 이제 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실제로 이혼한 뒤에 아내가 이제 사연자분한테 직접 연금을 달라고 하는 걸지 아니면 아내가 그러니까 연금공단에 따로 청구해서 본인의 몫을 받게 되는 건지 그 절차도 좀 설명해 주세요.
1: 저희 그 연금법에 따르면요. 그 뭐 상대방한테 직접 연금을 달라고 하지는 않고 이혼한 자 배우자는 이제 법률에 따라서 공단에 직접 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이제 구체적으로 각 연금법에 따라서 그 분할 그 지급과 절차가 다르긴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5년 이상 이제 이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뭐 65세 이상 되었을 때 이제 뭐 이런 연금 공단에 별도로 청구해서 금액을 분할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이게 예전에는 이제 연금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상대방한테 청구를 하는 구조였었거든요.
1: 네,
0: 그랬다가 이제 연금 관련 이제 법들이 바뀌면서 이제 공단에 청구할 수 있게 바뀌게 되긴 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 실제 이혼 재판에서는 이 예상 퇴직 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게 될까요? 그리고 이제 사연자분처럼 가산을 홀로 사실 지켜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사연자분이 본인이 연금 지켜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1: 그 통상적으로는 재산분할 사건 실무에서는 예상 퇴직연금 상당액을 산정해서 이를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기보다는 그냥 향후 직접 공단에 청구를 해라라는 걸 전제로 이제 연금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분할 대상 명세표를 작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0: 네.
1: 이 사안에서 이제 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사연자분께서 좀 억울하신 사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떤 판결이 아니라 조정의 단계에서 뭐 여러 사정과 기여도를 고려해서 뭐 협의하여 쌍방 연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식의 조항을 넣고 조정을 하신다면 이 연금 수급권을 지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근데 지금 연금뿐만 아니라 퇴직 수당을 받게 된다면 그 퇴직하지 않은 상태라도라고 하더라도 퇴직 수당도 재산 분할 대상이 들어가나요?
1: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퇴직수당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연금법에 따라서 따로 이제 별도로 그 연금공단에다가 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명세표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우리 사연자분 사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처제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거든요. 실제로는 부부의 재산인데 이제 아내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상 채무 때문에 처제 명의로 해뒀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우리 그 처제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1: 그 우선은 본인 명의가 아니라 타인 명의로 이제 그 이제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이 명의 신탁을 했을 만한 그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실제 분할 대상이 되는 점이 좀 많습니다.
0: 네.
1: 명의 신탁 약정서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타이 명의 아파트를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내 명의로 다시 이전하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 상대방 명의로요. 재산 분할 대상으로는 좀 삼기가 어렵습니다.
0: 네.
1: 다만 이제 그 아파트 취득의 과정 속에서 그 지급한 금원 등이 확인이 되면 그 금원만큼은 이제 뭐 대여를 해 줬다라는 식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 그런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아직 퇴직하지 않았다 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받을 퇴직연금, 퇴직수당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제 명의 아파트 실제로 부부 재산이었다라고 하는 점이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능하겠지만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아파트 취득에 들어간 금액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미리 조상묘를 찾아서 벌초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묘 주변을 정리하다가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 한 그루 배웠는데 알고 보니 옆산 주인의 나무였다면 어떨까요? 벌초하다가 실수로 남의 나무를 자른 것도 재물 손괴죄가 될까요? 먼저 꼭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 묘가 있다고 해서 그 주변 산까지 우리 땅은 아닙니다. 심지어 묘에서 10m 안에 있는 나무라도 묘에 그늘을 두리우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베려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남의 나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베었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에 경계를 잘못 알고 자기 땅에 있는 나무라고 생각해서 잘랐다면 재물손괴죄에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남의 나무를 훼손했다면 나무의 가치와 피해 정도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의 수령이라든가 조경 가치에 따라 배상금이 수백만 원으로 불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벌초할 때 나무를 베기 전에는 누구 땅인지부터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익숙한 조상묘 주변이라도 여기까지는 우리 산이겠지 하고 짐작만으로 톱을 대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김민석의 내가 있을게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오늘은 절기 백로입니다. 본격적으로 가을에 접어든다 이런 시기인데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아침 공기부터 가을이 물씬 느껴지는 선선한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 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그만큼 많이 벌어진다는 건데요. 이럴 때 오히려 감기 걸리기가 쉽습니다. 겉옷이나 스카프 같은 것으로 체온 조절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하늘은 쾌청하게 맑겠습니다. 오늘 밖에 나가실 때는 하늘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근로자들 포괄 임금제에 대한 이야기 많이들 하시죠. 공짜 노동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요. 정부의 지침으로 앞으로 좀 달라질까 기대도 해보고요. 혹시 보완할 점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선 현장에서 근로자와 기업의 노무 업무를 전문적으로 봐주시는 분들이죠. 노무사 분들인데요. 곧 노무사 분들 만나서 이야기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9월 7일 월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위더 벤 마레 루치.
1: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프.

0: 노사가 막힌 담을 허물고 다시 대화하며 모두가 웃는 일터를 만들어주는 노무사들의 활약상 노무 너무 고마워 시리즈 시간입니다. 사람과 기업을 잇는 상생브릿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하는데요. 오늘은 송현미 노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송현미입니다. 저는 현재 다이언노행 컨설팅 노무법인 용산센터에서 기업 자문이나 노동사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 슬라생은 첫 출연이라서 조금 설레기도 하는데요. 청취자분들이 노동법 이야기를 최대한 쉽고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너무너무 고마워 이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한국공인노무사회에 계시는 노무사분들을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만나면서 느끼는 건 와 진짜 일선 현장에서 근로자와 또 기업을 위해서도 이런 분들은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좀 경청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 노무사님을 맞이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좀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주분들이나 기업 인사 담당 관리자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은데 노동법 전문가인 노무사분들에게 사업장의 맞춤 자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네, 있습니다. 네, 그 일터혁신 컨설팅이라는 사업인데요. 오늘 주제이기도 한 포괄임금제에 대한 확인이나 사업장의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적 문제 해결부터 조직 문화 개선까지 폭넓고 전문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100% 무료로 컨설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30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나 그간 인사관리로 힘드셨던 인사 담당자님들은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전화 주셔서 인력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일터혁신 컨설팅이라는 사업입니다. 100% 무료로 컨설팅을 진행해 주시는 건데요. 지금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요. 이 방송 보실 수가 있고 저희가 화면에 QR코드를 하나 띄워놨습니다. 노무사님 설명 좀 부탁드려요.
1: 네. 지금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해당 QR코드 또는 한국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 접속해 주셔서 사무국 인력풀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입니다.
0: 네. 오늘은 화면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갖다 대시면 직접 연결이 되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예, QR코드가 저희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인 이상 사업장 운영하시는 사장님, 인사 담당자님들은 요 QR코드를 딱 한번 찍어보시고 내용 확인하시고 직접 우리 그 인력풀 담당자 한국공인노무사회 그분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100% 무료로 컨설팅. 그럼 컨설팅 그 내용은 광범위한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뭐든?
1: 영역은 한 9개 정도 되고요. 거기서 이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영역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0: 네. 반드시 좀 알고 가셔야 되는 정보여서 저희가 가장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최근에 금융기관과 협력을 했습니다. 퇴직연금 관련이네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1: 네, 우선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 동의를 받아서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고 또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이때 퇴직연금 규약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맞게 작성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근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에 보면 공인노무사가 퇴직연금 규약의 내용이 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첨부해서 신고를 하면 해당 규약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이런 이제 퇴직연금 규약 패스트트랙 사업은 바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도입을 할 때에 공인노무사가 사전에 확인서를 발급하고 규약의 퇴직금의 이전 퇴직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 처리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행정 절차를 별도로 만드는 건 아니고 기존 제도에 마련되어 있는 공인노무사의 적극적인 확인 기능을 적극 활용해서 사업장에는 편의제를 제공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권익도 함께 보호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싶으면 이제 거쳐야 될 절차가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우리 노무사분이 들어가시면 좀 빨리 된다는 이야기네요.
1: 맞아요. 맞습니다.
0: 이게 원래 있던 제도예요?
1: 네, 원래 있는 제도인데 이거를 이제 노무사 회에서 좀 사업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근데 이거는 좀 기업분들이 많이 아시지 않나요? 아직 모르는 데도 계세요?
1: 네, 아직까지는 아마 이 사업이 뭐 홍보가 많이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노무사가 바로 확인을 하면은 이제 심사가 생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이건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고 또 이 심사가 빨리 진행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노무사분들이 한 번씩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뭐 문제가 생길 뭐 그런 건 없이 다 내용 자체도 검증이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예. 맞습니다.
0: 이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연금 규약 패스트트랙 사업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퇴직연금 제도 도입하려는 사업장들 반드시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그 퇴직연금 규약 신고 과정이 기존에 있었잖아요. 그럼 기존에는 패스트가 아니었나 봐요?
1: 그렇죠. 왜냐하면 기업에서는 다 절차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략이 안 되는 건데 이제 노무사가 확인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이제 신뢰성이 확보됐다라고 보고 이제 패스트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럼 사업장이나 금융기관이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신속성인가요?
1: 그렇죠. 그래서 신속성과 또 전문성을 같이 좀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이 퇴직연금 제도에서 그러니까 노무사분들은 그러니까 뭘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1: 저희는 이제 그 규약의 내용을 같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장에서 봤을 때는 퇴직연금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약상의 오류나 그런 부담을 이제 줄일 수 있고 금융기관 역시 이제 고객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부터 신고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절차를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퇴직연금 규약 패스트트랙 사업 이것도 반드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우리 근로자 또 기업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먼저 좀 전해드렸고 오늘 앞서 제가 이 슬라생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제 그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요. 사실 포괄임금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1: 그렇죠.
0: 많이 들었는데 항상 이게 뭔가가 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인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보통 그 안에 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다 이제 합쳐져 버려가지고 제대로 못 받을 수 있다. 공짜 노동하게 된다. 이제 이런 건데 먼저 이 제도가 뭔지 짚어주시고 하나씩 한번 보죠.
1: 네, 우선 포괄임금제라는 게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포괄임금제라는 그런 제도는 사실상 없다라고 보는 게 더 맞다. 는 표현이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사실 그래서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있다면 그 실제로 일한 시간 기준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각각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법원도 근로시간이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포괄임금 약정을 제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임금 계산이 편리하다. 그런 임금이 다 포함돼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유로 일반 사무직이나 IT 업종처럼 근로시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직군에서도 상당히 폭넓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시간 근로가 일반적이었던 우리나라의 그런 근로 문화와 임금 계산의 편의성이 함께 작용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되는 게 포괄임금제라고 하셨어요. 그럼 보통 네. 어떤 분야에서 이게 포괄임금제를 많이 활용을 할 수밖에 없나요?
1: 보통은 뭐 이제 경비 업무라든지 이렇게 근로시간 산정 자체가 비교적 어려운 경우에만 좀 아주 제한적으로 이제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우리가 일하는 그런 사무직군 같은 경우는 포괄임금 자체가 사실 성립할 수 없는 사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취지 자체는 계산할 때 좀 편리하게 보통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네. 뭐 지금 말씀하신 어떤 예외적인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방침인데 실제로 이제 기업 전체적으로 보면 이 포괄임금제를 사용을 많이들 하고 있나요?
1: 많이 하고 있죠.
0: 어느 정도예요?
1: 거의 사실상 중소기업은 대부분 이제 포괄임금제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사실상 그 포괄임금제랑 고정 OT 제도를 활용하는 건 조금씩 다른데
0: 고정 OT라는 건 오버타임
1: 맞아요.
0: 그렇죠?
1: 네.
0: 시간 넘어서 근로한 것.
1: 네. 네. 그래서 그 고정 OT 시간을 정해두는 것을 이거를 우리 회사는 그냥 포괄임금제를 쓰고 있다라고 이제 좀 잘못 알고 계시고 그거를 이제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고정 OT로는 만약에 20시간 정도의 수당을 월급에 포함했는데 실제로는 더 넘게 30시간, 40시간씩 야근을 해도 우리는 20시간만큼의 포괄임금제가 있으니까 더 이상 추가 수당은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좀 포괄임금의 오남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또 노동부에서도 최근에 이제 기획감독을 하면서 분석을 했었는데 이 포괄임금을 활용하면서 오남용이 의심된 79개 사업장 가운데 34곳, 약 43%에서 이른바 이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이제 공짜 노동이 적발됐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0: 그러니까 매달 정해진 수당만 지급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이 사람이 얼마나 연장 근무를 했는지를 다 일일이 체크해서 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1: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한 만큼 더 이제 지급을 해야 된다면 네. 그만큼 수당이 나가야 되는 거죠.
0: 그렇죠. 실제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다 일일이 체크해서 일한 만큼 돈을 주는 게 맞는 건데 포괄임금제에 묶여버리면 이게 제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받지 못한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 정부가 이거 좀 지침 발표하지 않았어요?
1: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고용노동부가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아예 이제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의 사실상 핵심은 이제 공짜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지침의 핵심이고요.
0: 그래서 그 지침에 보면 그러니까 근데 정부가 내놓은 그 지침이라는 게 권장사항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입니까?
1: 사실상 의무사항이긴 한데 이거를 법으로 이제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서 과태료가 바로 사실상 연계되는 건 아니긴 하고요. 그래서 이제 권장사항이지만 사실상 의무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럼에도 정부가 발표를 했죠.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일터에 어느 정도 좀 변화는 생기지 않을까요?
1: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최근에 기획 감독도 많이 하고 또 근로 감독을 강화를 하면서 이런 이제 실제로 지급되어야 하는 연장 근로 수당이 실제로 지급하지 않게 된 내용이 적발이 됐을 때는 그만큼의 이제 과태료나 그리고 체불액으로 이제 산정을 해서 임금 체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결국은 사업장에서 이제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이번 지침의 어떤 취지라든가 정부의 의지, 메시지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사실 중요한 거는 실제 근로시간입니다. 그래서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회사가 만약에 실제 근로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근로 계약서나 임금 명세서에 임금의 구성 항목이나 계산 방법을 제대로 표시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예, 그동안은 뭐 포괄 임금제니까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 정부에서도 이거를 다 보겠다라는 하나의 어떤 지침이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기업에서도 좀 신경을 쓸 것 같고 당연히 신경 써서 제대로 계산을 해주는 게 맞고 그러면 이 적법한 포괄임금제 사실 포괄임금제도 적법하게 적용되는 곳이 있잖아요. 앞서
1: 그렇죠.
0: 말씀하셨듯이
1: 네.
0: 예외 적용되는 곳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그 적법함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을까요?
1: 일단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포괄임금제는 굉장히 좀 엄격하게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인정이 되려면 대표적으로 업무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정말 어려운지 일단은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포괄임금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는 않은지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다 살펴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근이 많아서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업무와 그리고 매일 정해진 사무실에 출퇴근하면서 출퇴근 시간도 정확하게 기록되는 업무가 있다면 이거는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이러한 포괄임금제가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러면 내가 다니는 이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데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근무를 더 연장해서 했든 뭐 수당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돈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1: 그렇죠. 그래서 실제 근로 시간이 얼마인지를 기록하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하고 그 실제 근로 시간만큼 이제 수당으로 지급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럼 이런 경우는 근로자 입장에서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 이렇게 그렇죠. 일을 했으니까 이 정도의 수당을 받아야 되겠다. 그럼 근로자 평소에 좀 갖고 있어야 될 자료, 뭐 증거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임금 체불이라든지 이런 노동 사건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증빙,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근로시간에 관련해서는 가장 좋은 건 회사에 뭐 출퇴근 기록이나 근태관리 시스템이 있다면 가장 좋고요. 근데 그게 없다면 PC 로그인이나 로그아웃 기록, 그리고 회사 출입 기록, 그리고 업무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 그리고 회사 일정 같은 것들이 기록화되어 있으면 그런 기록 자료들을 다 다운로드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0: 그러면 우리 노무사님이 근로자들에게 이것만큼 반드시 하셔라. 지금 뭐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셨는데 딱 집어 주세요.
1: 무조건 이제 실제 근로 시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알려면 우선은 근로계약서, 내 근로계약서상 근로 시간이 지금 어느 정도 잡혀져 있는지 고정 OT가 어느 정도 잡혀져 있는지 먼저를 확인을 하시고 그것보다 이제 더 근로를 많이 하고 계시다면 그거를 증빙할 수 있는 이제 업무 시간에 관련된 업무 메신저나 뭐 이메일 주고받은 기록 이런 것들을 다 차곡차곡 모아놓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평소에 그때그때 해두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근로자만 챙길 건 아닌 것 같고 기업 입장에서 사실은 챙기는 게 좋은 것이 나중에 근로자가 한꺼번에 예를 들어 임금체불 독촉하거나 달라 이러면 이거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갑자기 큰 돈이 나가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잘못하면 이게 법적으로도 제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그럼요.
0: 그럼 기업 입장에서도 뭔가를 챙겨야 되겠네요.
1: 그렇죠. 그래서 사실 포괄임금제 문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도 상당히 큰 이제 노무관리 리스크인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임금 체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3년까지 사실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당장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근로자가 한꺼번에 이제 미지급된 임금 체불액, 연장 근로수당액을 이제 달라라고 했을 때 이때는 상당한 금액의 그 임금 체불 문제로

0: 이어질 수가 있겠죠.
1: 그러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기업 컨설팅을 하실 때 임금 체계와 관련해서 어떤 정비를 해주세요?
0: 네, 저희는 우선적으로 임금체계 컨설팅 할 때는 아까 계속 제가 좀 강조드리고 있는 근로계약서 세팅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이제 고정 OT 시간이 어느 정도 접혀져 있는지, 그리고 실제 연장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같이 봐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나 임금 명세서뿐만 아니라 이제 초과수당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 기업이든 근로자이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분쟁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실제로 어떤 사례를 통해서 이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 노무사분들이 이제 전문가시기 때문에 중간에서 분명히 조정도 하시고 이제 의견을 내시잖아요. 사례 한 가지만 알려주셔도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0: 네. 이제 계속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증빙이 가장 이제 중요했던 저도 사례가 하나 기억이 나는데요. 우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사무직은 출퇴근 시간이나 근로 시간을 충분히 산정할 수 있는 그런 직군이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구두로만 우리는 포괄임금제다라고 설명을 하고 정작 근로계약서에는 그냥 기본급 300만 원 이런 식으로만 기재를 해놓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300만 원에 대해서만 작성이 되어 있으면 사실상 이거는 포괄임금에 대한 명확한 약정도 없는 것이고, 또한 사무직군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가 아닌데도 이제 포괄임금이다라고만 얘기를 해서 이거는 사실 포괄임금 계약 자체가 인정이 아예 안 되는 그런 사업장인데도 우리는 이제 포괄임금이다라고 하고 아예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아예 지급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실제로는 이제 근로자분들이 야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또 사업장이었고요. 그래서 근로자분이 저희한테 찾아와서 이제 3년 정도에 이제 연장 야간 근로수당을 받고 싶다. 지금이라도 이제 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저희는 그때부터 앞에 3년까지의 그 업무 기록, 이메일 기록 다 하나하나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뭐 버스나 택시 이용 기록 이런 것들도 다 저희가 찾아서 같이 증빙 찾아가지고 이렇게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1: 그게 기한이 3년까지만 되는 거예요? 이전
0: 그쵸?
1: 3년까지만?
0: 네. 그래서 임금 체불 같은 경우는 3년까지 이제 유효하기 때문에 저희가 3년간의 기록을 다 찾아서 그때 진행을 했었습니다.
1: 그렇군요. 사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게 이게 상식이고 당연한 건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체크해야 될 것도 놓치기도 하고 해서 이게 제대로 그만큼의 대가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임금제 때문에 혹시 좀 고민인 분들 지금 계실 것 같아요. 맨날 공짜 야근하는 것
0: 그렇죠.
1: 같아 막 이런 분들 계실 텐데 한 말씀 부탁드려요.
0: 네, 뭐 계속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포괄임금제니까 우리 회사는 당연히 야근 수당이 없다. 뭐 이런 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뭐 포괄임금이라는 문구가 있다. 혹은 뭐 사장님께서 우리는 포괄임금의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뭐더 이상 지급되는 수당은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정당하게 이제 받아야 할 권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평소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근로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잘 남겨두셔서 정당하게 일을 한 만큼 그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거는 당연한 권리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혹시 어렵다, 전문가 찾으실 때 그냥 노무사님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1: 어디로 가면 돼요?
0: 저희 다현 용산센터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1: 네,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정말 나 힘들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상담받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한국공인노무사회에 한번 연락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송현미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라디오 생활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4.5MHz로 라디오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이 방송은 스마트폰에서 YTN 라디오 앱으로 어플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또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11시에 또 2부 이어가도록 하죠.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맞춤형 취업 교육을,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 시민과 기업이 만나는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보세요.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도 시니어 인재를 찾는 기업도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본격적인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백노인 오늘 전국의 하늘이 맑고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29도, 춘천 27도로 중부지역은 30도를 밑돌면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반면에 광주와 부산은 30도를 밑돌면서 낮더위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초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동해고속도로 부산에서 포항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문무대왕 1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크게 발생해서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죽전 휴게소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5km 구간 밀리고 있고 양재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 사이 다시 6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는 북부 간선도로 묵동 나들목을 중심으로 아직은 양방향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는데요. 내부순환로 성수 분기점 쪽으로 홍심은 터널부터 정문 터널 일대까지도 아직은 시속 30-40km 안팎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규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첫 일정으로 국제영화영상정상회의 리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의장으로 참석합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은 파리에서 국빈으로서의 양자 방문 일정을 소화합니다.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양 정상만 참석하는 단독 오찬을 함께한 뒤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최근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파병 문제 등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문제와 관련한 의견 교환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북미 대화 재개를 촉진하기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현지 시각으로 6일 이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진행한 서면 인터뷰 기사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1,300명 넘게 숨지고 5,500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네팔은 대참사 13일째를 맞아 오늘 하루를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팔에서 연락이 끊긴 우리 기업 직원들을 구하기 위한 수색 작업은 오늘도 이어집니다. 한국 남동발전은 현지인 셰르파와 수색견을 동원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헬기와 드론을 동원해서 사라진 직원들의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취임 뒤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거라며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5.18 부마 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라며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중도 보수 세력과 대화하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정부의 자원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한 언론 질의에 한국은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하나라며 한국이 중동 지역에 자원을 투입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둘러싸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헌법, 국익상 반대한다는 의견과 비전투 파병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22년 만에 해외 파병 여부를 공식 검토 중인 상황에서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해외 파병을 두고 민주당 내 당론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부터 11일까지 닷새 동안 제주 동남방 공해해상에서 한미일 3국의 다영역 연합 해상연습인 프리덤 에지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프리덤 에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이같이

시전했습니다. 최근 1년간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분당이라는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아파트 시장의 매매 시세를 분석한 결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분당구는 정비사업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년간 야탑, 서현, 구미동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라 직방 시세 기준으로 상승률 29.5%를 기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에볼라 바이러스 병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콩고 민주공화국과 인근 9개 국가를 에볼라 바이러스 중점 검역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 검역 조치를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은 선선했지만 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9도, 경기 시흥과 고양 30도, 해남과 통영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야구장 가시면 뭐부터 찾으십니까? 시원한 맥주에 치킨, 이른바 치맥이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올해 그 오랜 공식이 깨졌습니다. 한 배달 앱이 야구장 포장 배달 주문을 집계해봤더니 오랫동안 1등 자리를 지켜온 치킨이 3위로 밀려난 건데요. 그 왕좌를 새로 차지한 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기름진 음식보다 야외에서도 깔끔하게 즐기고 사진 찍기 좋은 걸 찾는 2030 세대 입맛이 반영됐다고 하는데요. 유독 뜨거웠던 올여름 무더위도 한몫했다고 합니다. 얼음처럼 시원한 국물에 신선한 재료를 넣고 후루룩 떠먹는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에서 이름난 이 음식. 치맥 국룰을 깨고 야구장 새 인기 메뉴 1위에 오른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물수제비, 2번 물닭갈비, 3번 물통, 4번 물회. 1번 물수제비, 2번 물닭갈비, 3번 물통, 4번 물회.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정말요? 아니, 정말요? 이게 치킨을, 치맥을 이겼단 말이에요? 와, 정말요? 아니, 이거를, 가끔 종종, 그쵸, 맛있죠. 먹긴 하는데, 야구장에서 배달 앱으로 가장 많이 시킨 메뉴가 이거였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얼음처럼 시원한 국물에 신선한 재료를 넣습니다. 그리고 후루룩 떠먹어요. 포항과 동해안에서 이름이 났습니다. 뭘까요? 와,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야구장 가서 나도 이거 시켜 먹어봤다 하시는 분들 의견 좀 주시고요. 여러분이라면

인기 메뉴 1위로 오른 것이 있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번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과 함께 여러분 마음속에 1위 메뉴도 보내주시죠.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당첨된 분들께.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바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샤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코코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수딩 마스크팩 세트, 독도베라구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 땅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2818번님, 예전에 여름에 포항 출장 갔을 때꼭 먹었던 얼음동동 포항 이것, 지금도 그 맛이 그립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직접 그곳 가서 먹으면 너무 신선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5275번님, 문제가 어려워요. 저는 야구장을 한 번도 안 가봐서 답을 진짜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야구장에 안 가보셨어도 저희가 문제 안에 힌트를 넣어 놓잖아요? 얼음처럼, 얼음 같은 그 시원한 물에다가 국물에 신선한 재료를 넣고 이렇게 후루룩 떠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 4개 중에 그게 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정답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5974번님, 헉! 이게 치킨을 이겼다고요?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다음에 점점점 말줄임표. 깜짝 놀라신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 그랬습니다. 아니, 치맥을 이겼다고? 야, 대단하죠. 7166. 그래도 저는 치맥이 더 좋아요. 50대라서. 라고 하셨는데요. 나이대랑은 상관없고 이거는 네. 저도 아직까지는 치맥이 나은 것 같은데. 7696번님, 더운 여름에 시원한 이거 한 그릇이면 더위가 싹 가시고 엄청 좋죠. 이거 원래 좋아하시나 봐요, 그죠? 4261번님, 야구장을 가본 적은 없는데 아이들 데리고 올해는 꼭 한번 가봐야겠어요.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쵸? 아이들도 그런 데 가면 너무 좋아하겠죠. 그리고 이분은 오늘 정답에 이것? 다 물음표입니다. 이것? 야구장에서 이것? 의외인데요? 네, 물음표 3개. 0622번님 놀라셨습니다. 약간 의외인 메뉴이긴 해요. 저도 사실은 좀 의외이기는 해요. 와, 제가 지금 왜 감탄을 했냐면 의외라고 제가 의외인데요? 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3999번님이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의 사진. 너무 맛있겠네요. 네, 1위 할 만하네요. 사진 보니 너무 맛있겠네요. 뭘까요? 치맥 공로를 깨고 야구장에서 새 인기 메뉴 1위에 올랐습니다. 유독 올 여름이 더워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음처럼 시원한 국물에 신선한 재료를 넣고 후루룩 떠먹는 포항, 동해안 이곳에서 이름난 음식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컵에 잘 나온대요. 컵 이것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들 편하게 먹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물수제비, 2번 물 닭갈비, 3번 물통, 4번 물회. 문자 우물정 0945 50원에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힌트송 바로 나갑니다. 윤하가 부릅니다. 물회 여행.

0: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로 가봅니다. 지난주부터 동대문 일대 밤이 낮보다 더 환하다고 합니다. 바로 빛으로 물들이는 밤, 서울라이트 DDP 가을이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서울라이트를 보기 위해서 시민들은 물론이고요. 해외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요즘에 동대문 일대가 밤늦게까지 인산인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서울디자인재단 박진배 디자인문화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문화본부장 박진배입니다.
0: 네, DDP에서 서울라이트가 시작이 됐네요. 뭐 워낙 인기 있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대문 인산이네라고요?
1: 네네. 예. 지난 목요일 9월 3일부터 서울라이트 DDP 가을이 화려한 막을 올렸는데요. 222m DDP 외벽을 통해 감상할 수 있는 대형 미디어 파사드와 레이저 쇼, 그리고 이번엔 미디어 아트와 결합된 라이브 공연까지 새롭게 선보이면서 DDP와 동대문 일대는 그야말로 밤늦게까지 사람들의 발길로 북적거렸습니다. 서울라이트 DDP는 지난해만 129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서울을 대표하는 대형 야간 미디어 아트 행사인데요. 이제는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의 필수 관광 코스로도 유명해졌습니다. 올해는 서울라이트를 찾은 관람객의 발길이 주변 상권으로 이어지도록 먹거리와 쇼핑, 동네 여행 콘텐츠도 함께 운영해 서울라이트의 활력을 동대문 상권으로 이어지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예, 올해 서울라이트 DDP는 조금 더 특별하게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서울라이트 DDP 2026 가을은 데이브레이커를 연관 테마로 가을과 겨울 그리고 12월 31일 날 펼쳐지는 카운트다운 이렇게 세 개의 축제를 통해 선보이게 되는데요. 그 첫 장인 이번 가을 시즌은 K-오리지널 라이트를 주제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온 한국 문화의 원형과 창조성에 주목해봤습니다. 그래서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와 유영국의 추상미술, 그리고 가장 오래된 시조집 청구 영원의 한글 노랫말 등을 동시대 미디어 아트로 재해석해 DDP 외벽을 빛과 영상으로 채우게 되는데요.

0: 특히 서울라이트 DDP 최초로 선보이는 라이브 퍼포먼스와 실시간 반응형 미디어 아트는 기존의 완성된 영상을 상영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실제 아티스트들이 음악에 따라 DDP 파사드의 영상과 빛이 실시간으로 반응해서 공연마다 매번 새로운 장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실시간 반응형 미디어 아트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뭐 나오는 음악에 따라서 영상이 다 다르게 나오는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아나운서님. 실제로 지난 9월 3일 개막 첫날, 화려한 레이저 오프닝 퍼포먼스와 함께 밴드 이디오 테이프의 라이브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음악과 빛이 완벽하게 호흡하는 압도적인 무대로 개막 당일에만 무려 7만 명이 넘는 시민분들이 찾아주실 만큼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열기를 이어받아 이번 주 금요일과 일요일에는 DJ 소울스케이프, 또 토요일에는 힙노시스 테라피의 라이브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들의 음악은 더 브레이크 포인트의 미디어 아트와 결합해 DDP 외벽 전체를 거대한 공연 무대로 변화시킬 예정이니까 시민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새로운 미디어 아트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1: 예. 서울라이트 DDP 가을이란 행사를 지금 쭉 소개해주고 계시는데, 지난 목요일에 시작했다고 하셨잖아요.
0: 네네.
1: 언제까지 진행이 됩니까?
0: 서울라이트 DDP 가을은 지난 목요일 시작으로 이번 주 일요일인 9월 13일까지 DDP에서 개최되고요. 행사 시간은 빛이 잘 보일 수 있는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해 10시 30분까지 진행하고 누구나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밤 공기가 신선해지고 있는데요. 산책하기 딱 좋잖아요. 가족분들과 산책할 겸 데이트 코스로도 좋으니까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 네, 그러게요. 이번 주 일요일 9월 13일까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열립니다. 아무래도 이게 라이트, 서울 라이트니까 행사가 밤에 봐야 이쁘니까 저녁 7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0시 반까지 진행이 되는데 또 누구나 무료니까 DDP에 가시면 그냥 바로 이 예술 작품 같은 그 행사를 즐기실 수 있는 거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또 이제 3시간 동안 진행을 하잖아요. 저녁 시간부터. 좀 출출하고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0: 네. 그래서 요번 서울라이트 DDP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이 바로 밤을 밝히고 상권에는 활력을 주는 서울시 야광경제의 본격적인 신호탄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DDP를 찾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주변 상권으로 이어지도록 먹거리와 쇼핑, 동네 여행 콘텐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배달존과 픽업존도 함께 마련해 현장 부스 사전 주문은 물론 인근 동대문 골목 맛집 메뉴까지 DDP에서 포장 배달받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DDP 동대문 슈퍼패스를 통해 DDP 방문객의 발길이 주변 상권으로 이어지도록도 하고 있습니다.
1: DDP 동대문 슈퍼패스는 뭔가요?
0: DDP 동대문 슈퍼패스는 DDP를 중심으로 동대문 곳곳에 숨겨진 핫플레이스, 또 다양한 가게 정보와 혜택 등을 제공하는 동대문의 로컬 크리에이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번 슈퍼패스는 신당동, 장충동, 광희동 등 동대문 일대 맛집, 카페, 쇼핑, 문화공간 총 140여 곳을 6개 테마 코스로 큐레이션해 지도와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DDP나 행사장 내 슈퍼패스 QR코드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접속하시면 슈퍼패스 웹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로 접속이 돼서 각 매장 소식부터 할인과 증정 혜택, 그리고 동대문의 쇼핑 맛집, 문화공간, 뭐 여러 가지 로컬 명소들에 있는 코스들이 나와 있어서 자연스럽게 동대문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0: 우선 서울라이트 DDP의 공연 프로그램들은 DDP 홈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DDP는 근본 문화 콘텐츠와 쇼핑, 패션 먹거리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이자 관광과 야간 경제의 거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DDP 365 라이트의 상설 공연 운영도 검토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서울라이트 DDP 앞으로도 다양한 야간 콘텐츠를 통해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노력,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서울디자인재단 박진배 디자인문화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내드렸던 SAT 짧게 한 번 더 내드리면 요즘에 야구장에서 치맥 말고 배달 앱 배달앱에서 조사를 했더니만 이 음식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야구장에서 포장 배달 주문하는 그 메뉴로서 이게 1위를 했대요. 치킨은 3위가 됐다고 합니다. 2위가 뭘까요? 예, 어쨌든 치맥 국룰을 깨고 야구장 새 인기 메뉴 1위에 오른 이것. 얼음처럼 시원한 국물에 신선한 재료를 넣고 후루룩 떠먹는 겁니다. 포항 을 비롯해서 동해안에서 유명합니다. 1번 물수제비, 2번 물닭갈비, 3번 물통, 4번 물회,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 정답 보내주고 계신데요. 5275번님, 서울로 가자라고 하셨는데요. 이분은 앞서 그 서울 그 라이트 그 행사 듣고 예, 서울에서 이 행사 감상하고 싶다 이제 이래서 보내신 것 같고 7009번님은요 우리 집 앞이 고척돔입니다. 이거 사가지고 가야겠네요 라고 하셨어요. 8616번님은요 어제 아침 6시에 열차 타고 일산에서 부산 내려갔어요. 오, 예쁜 고양이 발견해서 사진 좀 찍으려고 하는데 외국인 둘이 고양이한테 소리를 질렀대요. 도망가 버려서 안타까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디 다녀오셨군요. 9744번님은요 지금까지 슬라생 문제 중에 제일 어려워요. 유나 노래 듣고 제목 힌트 듣고 정답 보냅니다. 그렇죠. 아까 물회 여행이라는 노래를 전해드렸죠. 올해 여름이 유난히 더워서 이 음식이 1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치맥이 다시 1위 탈환하겠죠? 치맥 화이팅!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치맥파이십니다. 여름에 더

어워서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개인적인 분석이 담겨 있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뭐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드네요. 2461번님은요, 여기는 포항입니다. 저는 어제 포항 죽도시장 가서 이것 대신 자연산 회를 실컷 먹었네요. 그냥 회도 너무 맛있죠. 꼭 이렇게 안 먹어도 그죠? 3071번님은요, 올해는 이거 한 번도 못 먹었네요, 유유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가을 돼서 안 팔까요? 있지 않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한번 찾아보시죠. 주변에, 동네에 있으면 한번 사서 드세요. 0120번님은요, 시대 흐름에 따라 야구장에서도 이것을 먹을 수 있다니 좋은 시대입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슬라생 사랑합니다. 라고 저희에게 사랑 고백까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5899번님은요, 배송 중에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화이팅 인사 남겨주셨고요. 고맙습니다. 7166번님은요, 근데 너무 궁금해요. 퀴즈 정답과 딱딱 어울리는 노래 선곡을 왜 이렇게 잘하는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러게요. 저희가 좀 잘합니다. 네.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6788번님은요. 저의 마음의 1위는 여전히 치킨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2434번님은요. 팥빙수를 먹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새로운 메뉴 제안하셨습니다. 팥빙수 어떠냐? 여름에 팥빙수 괜찮죠? 네, 여름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4898번님, 이것 시원하고 좋아요. 하트. 이것 좋아하시는 분이네요. 그죠? 1069번님은요, 야구장 한 번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이번 문제는 패스할게요. 라고 하셨는데요. 패스하지 마세요. 저희가 야구장에 안 가보신 분들도 맞힐 수 있게 문제를 내드렸잖아요. 유독 뜨거웠던 올 여름에 무더위도 이 음식이 1위를 한데한 몫을 한것 같습니다. 얼음처럼 시원한 국물에 신선한 재료 넣고 후루룩 떠먹는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에서 이름난 이 음식. 뭘까요? 1번 물수제비, 2번 물닭갈비, 3번 물통, 4번 물회.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0: 최근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1, 2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까지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돌봄 공백과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늘려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저학년 학생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다.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부대변인 압구정초등학교 정수연 교장 선생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몇 시 정도에 하교하나요?
1: 네. 학교별로 요일별로 학교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교의 경우에는 주 2일은 4교시와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12시 50분 정도에 하교를 하고요. 주 3일은 점심시간을 보내고 5교시를 마친 후에 1시 40분 정도에 하교를 합니다.
0: 예, 지금 선생님의 그 학교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1: 네.
0: 근데 최근에 국가교육위원회가 내놓은 방안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하교 시간을 오후 3시까지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 한국초등교장협의회에서는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 반대 입장 밝히셨어요. 어떤 거를 가장 우려하시는 건가요?
1: 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보다 돌봄의 필요에서 접근해서 초등학교 1, 2학년 모든 학생이 하교 시간을 오후 3시까지 일률적으로 늦추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은 유아교육에서 초등교육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교실에서 배우는 시간뿐 아니라 놀이와 휴식, 신체 활동,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 그리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도 균형 있게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더 오래 머무는 것이 더 좋은 교육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시간이 실제로 아이들의 발달과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또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운동 내 돌봄 방과후 프로그램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조정과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체계를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하는 과정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시 또 모든 학생이 학교 시간을 3시까지 일률적으로 연장하게 되면 기존의 돌봄과 방과후 운영이 다시 조정되어야 하고 현장에 또 다른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3시 하교는 단순히 수업 한 시간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정, 교원 수급, 또 교실 활용, 돌봄과 방과후 운영, 학생 안전 지도까지 학생 운영 전반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서둘러 정하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의 돌봄 체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논의에서 꼭 분명히 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의 본질적인 역할은 돌봄보다 교육에 있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을 일정 시간 머물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잘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기관입니다. 물론 돌봄에 필요한 과정을 지원해야 하고 학교가 안전한 공간인 만큼 오후 돌봄을 위해 학교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운영과 관리까지 모두 학교가 떠안는 구조보다는 지자체와 지역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더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근데, 지금 그동안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 학생들은 보통은 너무 오후 늦게 학교 안 하잖아요. 지금도 뭐 돌봄 그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근데 이번에, 국교위 측에서 오후 3시까지 학교를 한번 검토해 보자라고 이런 방안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쪽에서는 왜 이런 검토를 했고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세요?
0: 와, 아마도 이제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종류가 두 가지의 근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OECD의 평균보다 저학년 수업 시간이 짧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맞벌이 과정의 돌봄 공백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OECD 평균보다 수업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나라 초등학교 1, 2학년 수업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을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한 국가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교육 환경,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서 만들어집니다. 국가마다 학교 운영 방식도 다르고요. 무엇을 수업 시간으로 계산하는지, 방과후 돌봄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도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학교 체류 시간이나 연간 수업 시간의 숫자만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3시 정책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돌봄교실이나 방과후 프로그램은 현재에도 이미 충분히 여러 가지 제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수업 시간의 양 자체보다 아이들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춰서 그 시간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머무는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인지정서 사회성 발달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의 양보다 그 시간에 아이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OECD 평균보다 짧다.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 시간이 이제 요 부분 하나랑 맞벌이 가정의 그 돌봄 공백 이두 가지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 저학년 1, 2학년생들도 오후 3시까지 교과 과정을 늘리자. 그러니까 학교를 3시에 하는 걸로 하자. 이제 이런 의견을 냈고 그렇게 판단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도 돌봄 교실 하고 있잖아요. 그거
0: 맞습니다.
1: 몇 시까지 하죠? 저학년들?
0: 네, 지금 학생들의 돌봄 방과후 프로그램 그리고 맞춤형 교실 이렇게 세 가지 큰 틀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본교의 경우에도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그 늘봄 맞춤형 교실은 어떤 날은 3시, 어떤 날은 4시까지 학생들의 선택,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방과후 학교 같은 경우도 평균 5시까지, 이 방과후 학교는 전학년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서 희망하는 학생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양한 강좌를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고요. 평균 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머물러야 하는 학생들은 돌봄교실에서 6시, 7시,

0: 7시, 8시까지도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오후 3시에 하교하는 걸로 하자라고 그 의견을 제시한 데에 대한 이유는 뭐 아이들이 가장 안전한 곳이 학교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조금 더 머물게 하자 이제 이런 의견도 담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돌봄 뭐 프로그램이나 방과후 학교도 지금 늦게까지 아이들이 있기는 하잖아요. 뭐 3시나 오후
0: 네, 맞습니다.
1: 5시까지.
0: 네,
1: 그러면
0: 맞습니다.
1: 하교 시간을 3시까지로 늘리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0: 네. 학교마다 이제 여러 가지 이미 이런 돌봄 방과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오후 3시 하교가 만약에 정규 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의미라면 학생과 가정의 필요 여부와 관계없이 초등학교 1, 2학년 전체의 기본 학교 생활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돌봄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희망, 선택, 요구, 상황에 따라서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데 오후 3시 하교는 일괄적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초등교장협의회에서도 돌봄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미 운영 중인 체계의 실태와 성과를 먼저 점검하고 기존의 프로그램들과 3시 하교가 각각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오히려 이 오후 3시 하교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초등 저학년의 교육과정의 변화를 위해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기인한 것인지 그리고 돌봄 공백의 해법을 반드시 모든 학생의 정규 수업 연장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오히려 현장에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안이 나왔을 때
0: 네.
1: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지금 우리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들의 의견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어떤 소통 창구가 있었던가요?
0: 제가 알기로는 국가교육위원회 자체에서 어떤 소통 창구를 마련해서 의견 수렴을 한 것은 정확하게 제가 인지된 것은 없고요. 지난주에 아마 토론회장을 한번 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 토론회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혹시 아시나요?
0: 지금 질문하셨던 이런 내용들,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근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현장에 있는 오히려 교사들이라든지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의견이 나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교사 노조에서, 지난주에 그 설문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오히려 전국 초등학교 1, 2학년 2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도 초등학교 학생들은 오후 3시까지 학교에 있는 것에 대해서 65.5%가 힘들고 지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조사조차도 국가교육위원회가 한 것이 아니라 초등교사 노조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소통 창구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조금 너무 단순 채널로 의견을 들으신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해봅니다.
1: 실제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대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지금의 5교시 수업,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1시 그때에 하교하는 이제 그 수업도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보실 때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 보실 때요. 이 저학년 학생들의 집중도라든가 피로도는 뭐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0: 네, 초등 1학년 학생은 아직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는 시기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이고 충분히 쉬던 생활에서 40분 단위 수업 시간에 딱딱 맞춰서 생활을 하고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서 여러 시간 동안 학습 활동에 집중해야 되는 환경으로 바뀌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큰 변화죠. 물론 집중력이나 피로도는 학생마다 다르고 그날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학생들의 학습적 또 정서적 특성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학생이 똑같이 긴 시간 동안 정규 수업 중심의 일과를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어른들도 하루에 5시간, 6시간 계속 앉아서 강의를 연속해서 듣는다면 아마 상당히 힘들고 피곤하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전국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그 설문조사 결과, 그 설문조사만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 그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야 하는 학생들의 생각도 충분히 다시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초등
1: 네.
0: 저학년에게는 놀이와 휴식, 신체 활동, 친구들과의 관계, 저는 또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도 성장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하루 전체가 발달 단계에 맞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의 초기 단계에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렇죠. 어린아이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 자체도 굉장히 필요하고 정서적으로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아마 많은 분들은 그 말씀에 공감은 하실 건데 문제는 요즘 부모들이 맞벌이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봐줄 수가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학교에서 아이들을 더 돌봐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실제로 학부모님들과 이런 이야기 나눠보셨어요?
0: 학교에서는 해마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1년에 한 번씩 또는 두 번씩 정기적으로 교육과정이나 교육활동에 대한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활동 내에서는 물론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수요에 의해서 학교마다 돌봄교실의 운영 시간이라던가 방과후학교 강좌 시간, 프로그램 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서 운영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공간이고 믿을 만하다라는 학부모님들의 말씀에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신뢰하신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일찍 학교를 해도 부모님이 퇴근을 못해서 학원이나 다른 돌봄 기관을 가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100%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초등교장협의회가 학생들이 방치되거나 여러 기관을 전전하도록 두자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지역마다, 학교마다, 가정마다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하나의 기준으로 묶어서 오후 3시 하교로 일률적으로 늦추는 것이 정말 학생들이 학부모님께 바람직한가를 한번 다시 재고하자는 의미입니다. 이미 온 동네 돌봄 방과 후 정책이 실시된 지 한참 되었고요. 이 정책들은 학교나 또 지역 사회가 안전하게 아이를 맡을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 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잘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의 역할과 돌봄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유연한 돌봄 체계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학부모님들의 요구에도 더잘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유연한 돌봄 체계. 앞서 지금 아이들이 선택에 따라서 방과후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오후 5시까지. 그렇다면 앞서 정규 수업 시간을 오후 3시까지 늘리는 건 문제가 있다. 일률적으로 다 그때까지 학교에 두게 하는 건. 그렇다면, 그 나이 때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아이들에게 정서적 또 여러 가지로 교육적으로 유용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면 예를 들어 꼭 공부가 아니어도 뭐 태권도 미술 줄넘기 학원 이런 어떤 예체능 뭐 프로그램 참여 활동 이런 것들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그렇게 학교 시간을 그렇게 해보자라고 이렇게 제안한다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러니까 물론 저학년 학생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서 학교에 더 머무는 시간이 꼭 필요한다면 단순히 교과 수업을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놀이나 체육, 예술, 창의 활동, 그리고 충분한 휴식,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포함되는 것이 더 적절하죠. 근데 이게 없었느냐 하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1, 2학년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이런 놀이활동, 미술, 동화, 본교도 그렇게 맞춤형 교실을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모든 학생에게 3시까지 남기면서 똑같이 의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정책적 재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 네.
0: 네.
1: 그렇다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방과후학교 같은 거 신청해서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늘리면서 만약에 그런 활동을 간다고 쳤을 때그 공간이라든가 뭐 인력이라든가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네, 공간이라든가 인력적인 부분이 당연히 지금 현장에 보면 많은 문제가 생

0: 챙길 것 같습니다. 네, 수업 또 이제 올해 3, 4, 5, 6학년 학생들은 수업도 이미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 학교마다 계획을 짜서 체육관, 음악실, 미술실 이런 특별실 사용 시간을 이미 계획을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1: 네.
0: 어떤 학교들은 이런 공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실의 사용 시간이 겹쳐질 수 있고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도 다시 또 공간을 재조정해야 되고 많은 공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간 확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학교는 이런 공간 문제뿐만이 아니라 학교마다 학생 수와 학급 수, 유휴교실이 있느냐 없느냐, 교직원의 구성, 돌봄 운영 여건이 모두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공간이 가장 큰 문제일 수가 있고요. 어떤 학교는 인력 확보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교육과정 시간 자체가 변화가 있게 되면 교원의 수급 정책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늘봄학교 정책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과정에서도 이런 인력과 공간 확보 문제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번 갑작스럽게 제도를 변화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런 어려움에 봉착을 할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이번 논쟁의 핵심을 보면 결국은 돌봄 문제를 학교의 정규 수업 확대를 통해서 이게 해결하는 것이 맞느냐, 해결할 수는 있느냐, 이제 이 부분 같은데요. 앞으로 이 정책 논의 과정이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0: 네,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아이들을 몇 시까지 학교에 있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 정책이 초등 저학년 학생의 성장과 배움에 정말 교육적으로 필요한가입니다. 학생의 발달 특성과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 논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돌봄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현장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검토한다면 기존 돌봄, 방과후와 역할, 시간, 공간, 인력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학교마다 또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 간 실태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실행 가능한지도 충분히 살펴봐야 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든 공동체의 의견도 폭넓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학교는 돌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돌봄은 필요에 따라 충분히 지원하되 교육의 본질과 아이들의 발달 특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의 가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긴가가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얼마나 건강하게 성장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고 지속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원칙을 중심에 두고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네, 지금까지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정수현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SAT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4번 물회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노래로 마무리할게요. 양희은의 내 어린 날의 학교 전해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죠. 내일 다시 옵니다. 박기빈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 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2: 고향 등일시.
3: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4: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5: 답 나왔네.
6: 가자.
4: 어딜요?
6: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7: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8: 평택시.
9: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4: 얼마나 걸릴까요?
9: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6: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9: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0: 세계 반도체 수도,
6: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0: 바로 평택시.
11: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2: YTNS FM.
1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맑은 가운데 쾌청한 초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질도 전권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깨끗합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29도로 습도가 낮아 쾌적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경상권과 제주에서는 강풍특보가 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시설물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초가을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도심에서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복정 나들목에서 수서 나들목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고 여파로 뒤로 오는 차량들 속도 줄여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반포대교에서 동작 구간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반대 하남 쪽도 흐름은 많이 좋은 모습인데요. 여의 하류나들목에서 한강대교 사이는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영화, 영화정상회의인 리미에르 서밋으로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7일 오전 프랑스 남부 생폴드 방스에서 열리는 리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를 통해 글로벌 영화

영상 산업의 미래 논의를 선도하고 K 콘텐츠와 우리 기업의 유럽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박기홍 씨가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에 당선된 가운데 가족 정당 논란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오늘 기본소득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가족 정당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보좌관 채용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당에서 하나하나 해명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의혹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전방 대응팀을 꾸렸습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를 향한 네거티브 공세에는 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당대표의 언급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응팀에는 대변인단에서 조계원 의원, 최고위원 가운데 한민수, 전용기 의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동아 의원이 참여하며 김 후보자 청문회 준비팀과 함께 본안 대응과 네거티브 대응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친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뇌물죄를 넘어 주가 조작의 공범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탁 뇌물 사건으로 실험용 쥐가 피토하며 죽는 약이 코로나19 치료제로 나올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은 쥐약 게이트라며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에 집중하고 이후 특검과 법적 조치 등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할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오늘부터 정식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태한 특검은 오늘 서울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이번 수사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오늘부터 최대 150일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율 조작, 외유성 출장 등 모두 12가지 의혹을 수사합니다. 작년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무등록 업체의 공사를 불법 하도급을 주면서 발생했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공개한 국정자원 화재 경위 및 대응 복구 실태 감사 결과에서 국정자원이 배터리 재배치 공사 개혁을 체결한 업체가 다른 기업에 하도급을 줬고, 이 기업은 무등록 업체 두 곳에 다시 하도급을 줬다고 공개했습니다. 예방 조치와 사후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특히 소방청이 2024년 4월 화재 안전 조사를 진행할 때 당시 국정자원 소속 직원은 전산실이 보안 구역이라는 이유로 조사 거부를 지시한 거로 밝혀졌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에 거액을 투자한 끝에 거래 정지된 세종 메디컬 주주연대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브로커 등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세종 메디컬 주주연대 측은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브로커 양모 씨와 제넨셀 대표 강모 씨의 뇌물 공여 약속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 서부지법에 엄벌 탄원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가주택 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 개편안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강남 3구 이외 지역 거래 비중이 90%를 넘어섰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3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남 3구 거래 비중이 5월 16% 이상으로 확대됐다가
8월에는 9.1%까지 축소돼

0: 연중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성북, 중랑 등 중저가 지역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8월 강남 3구의 지역 거래 비중이 90.9%까지 상승했습니다. 전세가 불안과 매물 부족 강도가 크고 가격대가 낮아 대출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강남권의 수요 감소가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인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4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티베트 지역 사망자 수가 43명으로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티베트 지룽현 당국은 현지 시간 6일 오후 6시 기준 중국 측 사망자는 43명, 실종자는 519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네팔 재난청은 현지 시간 6일 기준 사망자가 최소 1,341명, 실종자는 4,99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팔과 중국의 인명피해를 합하면 이번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1,384명, 실종자는 5,515명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은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후까지 내륙에 초속 15m 안팎, 영남 해안과 제주 동부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해상에는 물결이 최고 4.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로는 강한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겠습니다. 당분간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과 대전, 대구 29도가 예상됩니다. 전남 지역은 순천과 완도 31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7.3도, 습도는 44%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YTN 뉴스 FM.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대법원이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화관이 화면 해설과 자막, 수신기기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각 장애인 4명이 영화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6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인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2016년 2월 17일 청각장애인 4명은 시청각장애인 영화 관람권을 보장하라는 취지로 CJCGV, 롯데컬처웍스, 메가박스 중앙 이렇게 영화관 3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영화 관객이 1천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장애인은 그 관객 속에 없다는 문제 제기였는데요.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요. 2심 재판부는 영화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 일정한 범위에서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최종적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대법원은 이번 선고에서 원고들을 위한 수어 통역을 지원했고 이해하기 쉬운 이지리드 판결문을 일반 판결문과 함께 제공했습니다. 대법원이 이지리드 판결문을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장애인단체는 당연한 권리를 인정받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0: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절기 백로인 오늘 아침은 제법 선선했지만 낮에는 여전히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에 해상에서는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 예인선 전복사고 수색 작업에 어려움이

0: 서울 29도, 경기 시흥과 고양 30도, 해남과 통영은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까지는 곳곳에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한반도 북쪽 고기압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 기온도 25도 안팎으로 떨어지겠는데요. 더위는 누그러지겠지만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 동해와 남해는 바람도 강하고 물결도 높은데요. 당분간 계속된다고요?
0: 네, 영남 해안의 강풍주의보는 해제됐지만 남해와 동해상의 풍랑주의보는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해상에는 최대 4m의 높은 물결이 일겠고 해안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북쪽의 고기압과 일본 오키나와 부근의 태풍 사이에서 기압차가 크게 벌어진 게 원인인데요. 24호 태풍 크로바는 오늘 오전 9시쯤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서 열대저압으로 약화했습니다. 남은 비구름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일본 쪽으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다만 태풍이 약화한 뒤에도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은 당분간 이어지겠고 동해안에는 약한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1: 부산 예인선 사고의 실종자 수색 작업이 엿새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사고 초기 두 명을 구조한 이후에 추가로 발견한 선원은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수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밤사이에도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까?
2: 네, 그렇습니다. 지난밤 해경 경비함 등 1000톤급 이상 함선 6척이 투입됐습니다. 가로 31km, 세로 65km를 수색 범위로 잡고 실종자가 있는지 찾았지만 아쉽게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부산과 울산을 합친 것보다 더 넓은 면적입니다. 다만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가용 자원을 모두 투입하지는 못했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파도가 높아 대형 선박만 해상 수색에 나서고 있고 강한 바람 탓에 조명탄을 쏠 항공기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육상에서 하는 해안 수색은 강화돼 군 열상 감시 장비 10대와 수색 인원 6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밤낮 없는 수색이 이어졌지만 여전히 실종자 유류품 한 점 찾지 못했습니다. 예인선 TNS 캐처 호의 전복 사고가 난 건 지난 2일 오후로 오늘이 사고 발생 엿새째입니다. 사고 직후에 한 명이 구조되고 선내에서 발견된 다른 한 명이 숨진 뒤로 나머지 선원 6명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구조당국은 새로 수색 계획을 짰습니다. 사고 해역의 풍랑주의보는 내일이 돼야 해제될 걸로 예상돼 중소형 선박은 묶여있지만 오늘부터는 모처럼 항공기 8대가 수색에 동원됩니다. 파도가 조금 잔잔해지면 해경 연안 구조정이 수색 범위 밖의 연안에서 실종자를 찾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다만 수중 수색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파도와 조류가 좀 잦아져도 탁해진 바닷물이 맑아지려면 시간이 걸려서 수중 수색 재개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차상입니다.
1: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영화정상회의인 리미에르 서밋으로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7일 오전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리는 리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오늘 행사에는 전 세계 30여 개 나라에서 150여 명의 문화예술계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를 통해 글로벌 영화, 영상 산업의 미래 논의를 선도하고 K-콘텐츠와 우리 기업의 유럽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재재청을 요구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대법원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용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면서 대법관 2명 공석 사태가 현실이 됐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이 대법원의 공식 입장 언제쯤 나올까요?
3: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 재재청 여부에 대한 결론이 오늘 나게 될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주 부친상을 당하면서 이런 공식 입장 발표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반려한 조태학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다시 재청해야 하는 대법원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청와대의 요구를 존중해 기존 추천위가 올린 후보 중에서 다른 후보를 재청하는 방안과 새로 추천위를 꾸려 후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입니다. 전자의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

0: 인권 침해라는 법조계 우려가 나오고 있고 후자의 경우 청와대와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어서 대법원의 고심이 깊은 상황입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이용구 대법관이 퇴임을 하면서 대법관 2명 공석인 상태가 현실로 다가왔죠.
0: 네, 이용구 대법관은 오늘 오전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열었습니다. 이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정치적 사건이 법원으로 몰려들수록 정치 문법에서 벗어나 법원의 언어와 문법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대법관까지 퇴임하면서 대법관 14명 가운데 2명이 공석이 됐습니다. 이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 후보자의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 회의가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어 대법관 2명 공백 사태가 오늘부터 최소 열흘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지연 우려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 대법관이 속해 있던 대법원 3부는 대법관 2명만 남아 심리를 할수 없게 됐는데 대법원은 다른 대법관 1명을 임시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이 충원되기 전까지 전원 합의체에 회부된 김건희 씨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선고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류넬입니다.

0: 경주에 있는 고급 리조트 야외 스파에서 이용객이 미끄러져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미끄럼 사고 우려가 큰 구조였지만 수영장이 아니라 목욕탕으로 등록이 돼서 안전 규제가 허술했다고 하는데요. 전국에 마련돼 있는 야외 스파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이라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보는 Y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경주에 있는 리조트 야외 스파 시설입니다. 바닥에 긴 수로가 놓였고 보행로는 구조물로 막혔습니다. 물길을 따라 걷도록 설계한 건데 정작 이용객들은 수로 위를 아슬아슬 넘어다닙니다. 60대 여성 A씨는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수로를 건너다가 넘어졌습니다.
2: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앞에 가는 사람들도 그리 진입을 하려다가 통로들 좁고 가는 곳곳이 방갈로고 안에 사람 있고 하니까
3: A씨입니다.
2: 다 건너뛰더라고요. 아, 여기는 건너뛰는 거구나.
1: 발목을 심하게 다친 A씨는 소리를 질렀지만 현장 안전요원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직원이 119를 불렀지만 구급대원도 수로 때문에 이송에 애를 먹었습니다.
4: 입장하는 자체가 수로로 막혀 있어서 이동 루트가
3: A씨
4: 확보되어
3: 딸입니다.
4: 있지 않았고 누군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때 구급대원분들이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그 루트도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 전치 8주 진단을 받은 A씨는 리조트 측이 안전관리 책임을 등한시했다며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스파는 수영장이 아닌 목욕탕이어서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5: 시설법에는 뭐 안전카드가 있어야 되고 뭐
3: 경주시
5: 안전관리에 대한 뭐
3: 관계자입니다.
5: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공중위생법에는 일단 안전보다는 위생적으로 집중이 돼 있거든요.
1: A씨는 치료비만 1,000만 원 넘게 쓰고 후유장애도 남게 됐지만 보험금 200만 원만 배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리조트 측은 법적 의무는 없지만 자체 안전요원을 배치해 사고 날에도 근무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이후 이용객이 수로를 넘어다니지 못하게 펜스를 설치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전국의 대형 야외 스파 대부분이 이렇게 목욕탕으로 등록돼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목욕탕보다 이용객의 활동량이 많고 사고 위험도 큰 만큼 더 까다로운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0: 만취 상태로 외제차를 몰다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이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밤 서울 서초구 뱅뱅 사거리 근처에서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승용차, 택시 등을 잇따라 들이받아 4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6: 합동참모본부는 오늘부터 11일까지 닷새 동안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3국의 다영역 연합해상 연습인 프리덤 엣지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한미일 이지스 구축함 등 함정 6척과 해상 초계기, 전투기, 공중급유기 등이 참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란 전쟁 장기화 속에 미 항공모함은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악관이 한국 정부의 자원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 호르무즈 해협 지원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새로운 통제 구역을 발표하겠다며 통제권 사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7: 백악관이 우리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자원 투입을 또 압박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이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이라며 자원 투입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일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관련해 자원 전개를 기다린다는 발언에 이은 강한 압박입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도 이란이 태도를 바꿀 때까지 미군이 호르무즈를 방어하겠지만 다른 나라의 군사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8: 앞으로는 다른 국가들도 와서 이 노력에 동참할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세계 무역은 중요합니다. 이것이 미국만의 책임이어서는 안 되죠. 미 에너지부 장관입니다.
7: 군사 공격으로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을 무력화하고 있지만 핵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후퇴한 전망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하루 평균 900만 배럴이 넘는 원유가 통과하고 있고 몇 달 안에 휘발유 값이 내릴 거라며 미국의 통제를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해협은 완전히 봉쇄돼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일대에 새로운 통제 구역을 곧 발표하고 진입 선박을 모두 제재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8: 이 구역은 해군의 봉쇄선에서 시작해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하고 반대편에서 페르시아만까지 이어집니다.
7: 오만과 논의해온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통항로 지도도 며칠 안에 서명할 거라며 이란의 통제권 사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에 어떤 방식과 수준으로 참여할지 우리 정부의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6: 오늘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3%까지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가 여론조사 업체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 달 전보다 3%포인트 하락했으며 응답자의 3분의 2는 미국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취임 후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다는 응답이 57%에 달했고 최근에 캐나다산 상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 조치에도 유권자의 과반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기업 아마존의 화물기가 착륙 도중에 활주로를 이탈해 차량과 연쇄 충돌하면서 최소 5명이 사망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현지 시간 6일 오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 착륙한 화물기가 활주로를 빠른 속도로 지나쳐갔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사고가 난 아마존 항공기는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의 산후안 국제공항을 출발한 이 보잉 767-300 화물기라고 밝혔습니다. 이 항공기는 활주로를 벗어나 트럭 두 대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로이터통신은 5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도체주의 강세로 오늘 코스피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장중에 1,330원대까지 떨어지며 원화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증시와 환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3: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6: 오전 증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3: 네, 코스피는 이번 주 첫 정규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3.34% 오른 채 개장해서 단숨에 6,900선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 상승을 이끄는 모양새인데요. 오전 들어 상승폭이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강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뚜렷한 상승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4%대로 올라 출발했고 SK하이닉스도 장 초반 6%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오픈 AI의 신모델 GPT-6 아스트라가 공개되면서 AI 산업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커진 게 이번 강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도 1.16% 오른 채 개장해서 820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최근 국제 국채 금리 불안과 중동 정세 긴장 여파로 6천선 박스권에 갇힌 모양새였습니다. 국내 경기가 호조를 보임에도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관심은 이번 주 발표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 쏠려 있습니다. 최근 미 국채 금리 인상 흐름이 계속되며 증시 상승폭을 제한해 왔는데요. 만약 미국 물가 지표가 완만한 흐름을 보일 경우 이달 예정된 미 연준 FOMC에서 금리 인상 우려를 덜며 주가 상승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거란 기대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30원대까지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오전 9시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45.9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오전 한때 1330억 후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재작년 10월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수출업체들이 달러화를 대량 매도한 영향으로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하락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최민규입니다.

0: 네팔 대용소 골든 타임은 지났지만 현지에서 생존자들이 구조되며 희망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1: 긴급 구호대는 터널 추가 수색을 벌이며 우리 국민들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백승조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염건욱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 네팔 수색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0: 어서 오세요. 네.
2: 반갑습니다.
0: 우리 긴급구호대가 기적 같은 생존자 구조 소식을 전해줬는데요. 먼저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 오케이,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생존자. 생존자예요? 우리는 구조됩니다. 한국 구조됩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네팔인가요? 잠깐만 기다려요. 네, 잠깐만 기다려요. 더 없나요? 당신뿐인가요? 당신 한 명인가요?
0: 칠흑 같은 터널의 어둠 속에서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지금 저 구조된 분이 생사는 알 수가 없지만 한 명이 더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2: 네.
0: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2: 그러니까 우리가
0: 예.
2: 계속 그 구조자들이 이렇게 생존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3A 터널에서 두 명이 먼저 나왔잖아요.
0: 네.
2: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트리슐리 원 터널, 우리가 해당되는 수력발전소 터널에서는 이제 지금 수색에 의해서 지금 생존자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난항을 겪고 있었던, 구조의 난항을 겪고 있었던 상황인데 9월 5일이었죠. 9월 5일날 지금
0: 염건웅
2: 225m 지점,
0: 유원대 경찰
2: 그러니까 안으로 터널
0: 소방행정학부 교수입니다.
2: 225m 지점까지 진입을 했는데
0: 네.
2: 우리 한국 구조대가 지금
0: 예.
2: 여기서 이제 생존자 한 명을 발견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이제 기쁘죠. 사실 왜냐하면 생존자를 우리가 지금 트리슐리 원터널에서 발견했다라는 자체가
0: 예.
2: 나머지 우리 지금 실종된 9명의 생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그 구조대도 들어가면서 이제 실종자 찾았다 이렇게 외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고 이분을 구조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힌트가 하나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생사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 명이 더 있었다 이런
0: 예.
2: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분이 이제 그뭐 네팔인인지 중국인인지 이제 한국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생존자가 더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 어렵지만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생존자는 있는지 실종자는 어디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사실은 깜깜했던 그런 상황에서 어떤 희망의 빛을 주었다라는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0: 예.
2: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지금 구조됐던 분이 49살 중국인이거든요.
0: 네.
2: 그러면 뭐 20대, 30대 젊은 나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 50대 정도 되는 그런 남성이었는데 이 남성이 지금 발견된 모습을 보면 상당히 건강한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생존 가능성, 우리 터널이 지금 9.7km에 달하는 긴 터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안에 조성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뭐 일주일, 한 9일 정도 된 그런 시점에서 찾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발견되고 의사소통이 가능했고요.
0: 예.
2: 그다음에 이야기를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상태로 봤을 때는 우리 지금 실종된 9명도 충분히 이런 안에 있는 공간에서 생존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좀 희망을 볼수 있었습니다.
1: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 같이 보긴 했는데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 정도 몸 상태면 어떻게 혼자의 힘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4: 네, 그 현재 우리 그 이규호 구호단장도 브리핑에서
1: 네네.
4: 그 내부에서 이제 시신도 일부 세분 발견을 했지만
0: 예.
4: 미처 수습을 하지
0: 백승주
4: 못했다고
0: 열린
4: 했어요.
0: 사이버대
4: 왜냐하면 워낙에
0: 소방방재학과 교수입니다.
4: 내부에 장비가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깊은 곳에서 투석류를 치우고 이렇게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구조대분들의 체력적인 한계가 있고 현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하셨다시피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자력에 대한 부분은 워낙에 갑자기 밀려드는 토성력 때문에 지금 벽으로 이렇게 올라가셔가지고 철근 뒤에 계셨잖아요.
1: 네네.
4: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까지 저렇게 자력으로 내려오는 모습도 보일 정도로 건강하시지만 그렇게 출구를 찾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0: 네.
4: 구조대 활동이 아니었으면 좀 안타까울 수 있었던 그런 극적인 상황으로 봅니다.
0: 터널 안그 상황이 터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지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생존 여건이 되는 그런 지점들이 몇 군데 좀 있다 이렇게 좀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4: 분명히 그 공간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예. 지금 현재 터널 구조 전문가이면서 지질학자인 아놀드 딕스 교수가 현지에 가서 예. 매우 네팔 당국에도 영향력 있는 그 구조 작전에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4: 해당 부분에서는 그 이제 에어포켓 이후에 네팔 당국의 에어포켓 이후에 골디락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에어포켓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산소가 부족하면 절대 생존이 불가능하니까 에어포켓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잖아요. 그렇지만 물에 잠기고 익수 상태에서는 저체온도 문제가 됩니다. 체온, 산소, 그리고 내부의 공간, 그리고 물 이런 것들이 생존 기간을 점차 연장시킬 수가 있는 상황인데 터널 내부가 4년 동안 지역은 워낙 큰 구조물이다 보니까 생존자가 계시고 큰 공간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저런 그 생존 공간이 있다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1: 긴급구호대 어떤 이야기에 따르면 터널 내부에 이제 뭐 뻘도한 뭐 무릎 허벅지까지 차고 그 위에 뭐 허리까지 물도 차올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진행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2: 긴급구호대가 들어갔을 때 일단 진흙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진흙을 위에서 기어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또 물이 한 80% 차 있었다. 그래서 진흙과 물을 뚫고 들어간 게 이제 225m를 뚫고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생존자를 찾아낸 것인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중장비를 동원해서 걷어내면 좋겠지만 중장비 진입 자체가 이제 도로가 이미 다 부서져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지금 현지에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 네팔 군당국과 우리 지금 구호대 자체의 수색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까 사실은 뭐 그냥 인력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 지금 여기서 거의 어떤 첨단 장비도 물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화상이라든지 또 음향 탐지 장비를 통해서 지금 안에 있는 그런 실종자를 찾아내려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중장비의 힘을 지금 얻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인력으로 파내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흙 같은 경우는 개척을 하는 거죠. 삽으로 파내고 손으로 파내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뒤에서 이제 또 혹시 이런 구조대가 어떤 위험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뒤에 이제 줄을 메고 밖에서 지금 안전에 대한 대비를 한 상태에서 줄을 끌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 위로 올라가서 그다음에 또 물이 있으면 헤엄쳐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간 게 이제 한 220m 정도를 이제 개척을 한 거죠.
0: 예. 그래서
2: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지금 결국은 안에 있는 진흙이나 잔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사람의 손으로 하나하나 지금 뭐 삽으로 파내고 예. 그다음에 기어 들어가고 이런 지금 모습으로 지금 사실 수색을 지금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지역의 이제 이 입구나 통로들을 이제 찾는 게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허리까지 물차오른 그런 상황에서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도 터널 수색 계속하는데 다른 진입료를 개척해 본다고는 하더라고요. 어떤 방식이 좀 동원될까요?
4: 네, 일단은 현재는 내부의 공간을 찾는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 터널도 예. 발전을 위한 도수 터널이 9.7km로 이제 6.5m 직경으로 크게 있습니다.
0: 예.
4: 그 트리실리 전체 프로젝트에서 우리 발전소가 가장 크고요. 지금 생존자가 이전에 발견됐던 3회 현장보다 약 3배 규모가 됩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그러니까 그 상태지만 이제 터널이 있으면 작업 통로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내부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옆으로 외부의 도로가 있고 액세스 터널이라고 해서 애초에 배치 계획도를 보면 측면으로 네 군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0: 이 저기 4년째 지어갖고 올해 완공을 하는 터널이 메인 터널이 아니고 약간 작은 모습의 울퉁불퉁한 외벽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액세스 터널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네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또 외신들의 오보를 포함한 여러 소식으로 전해지니까 정확한 부분은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은 네 군데의 배치도에 사이드 터널이 있었고요. 진입할 수 있는
1: 그러니까
0: 군데 군데
1: 중간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0: 터널이
1: 있다는
0: 있습니다. 그리고 액세스
1: 얘기군요.
0: 도로를 옆에 두고 터널을 두고요. 우리가 이제 무주 와인 동굴도 수력 발전소 때 했던 그 액세스 터널을 그대로 살려서 그 와인 동굴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큰 규모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은 중간중간 있다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굴에 들어가서 내부의 공간을 파악할 수 있다면 신속 접근을 가운데라도 측면에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내부의 공간을 비파괴 탐상으로 내부의 빈 공간, 반쯤 찬 공간, 막힌 공간을 찾아서 선택적으로 천공 등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2: 네팔 정부가 이제 발전소 터널 내부에 좀더 깊숙이 들어가면 뭐 40명에서 50명 정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을 하기도 했는데 뭐그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 보세요?
0: 네, 충분히 가능성을 퍼센테이지로 할 부분은 아니지만 실종자가 분명히 있고요. 내부에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이 있고 그리고 국적을 막론하고 생존자가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습이 우리 수색과 구조와 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한정된 공간에서는 우리가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할 거면 지금은 생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집중을 해서 가능성이 높은 곳을 먼저 구조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1: 긴급고대가 우리 국민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파워하우스 인근에서 이제 드론 수색을 하고 그 영상을 분석해 본다고 하는데
0: 네.
1: 그 열화상 감지 시스템이라고도 하던데 어떤 부분을 좀 들여다보게 되는 건가요?
3: 그러니까 이제 실종자를 열화상으로 찾아내는 거죠. 음향 장비 같은 거, 소리가 들리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그 실종됐다가 찾았던 여성이 한명 있어요. 9월 5일날 찾았던 분 있잖아요. 물론 좀 다른 장소긴 하지만 건물 내에서 이제 갇혀 있었는데,
1: 주택에 고립됐다는
3: 그렇죠.
1: 거죠,
3: 주택에서
1: 말씀하시는 거죠?
3: 고립됐고 주택 4층에서 4층 끝만 나와 있었는데 그쪽 인근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1: 저
3: 거죠. 계속
1: 여성인 것 같습니다. 영상이 나오면.
3: 계속적으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오빠는 뭐 유령 소리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장례식까지 치렀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소리가 이상하다. 그래서 그 지금 그쪽에서 도로를 내는 그런 그 작업자들이 거기서 그걸 한번 파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장례식을 치렀던 이 여성이 살아서 거기서 생존해서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음향 장치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는 것인데 그런 작은 소리도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생존자들이 저먼 안쪽에서 소리를 내는 것도 음향 장비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음향 장비가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영상 장비 같은 경우는 또 실종자를 영상으로 또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이 이제 필요한 건데
1: 저 여성 같은 경우는
3: 네.
1: 집 아래, 지금 저쪽 안에 이제 여성이 상당 기간 고립돼 있었기 때문에
3: 그렇죠.
1: 기력도 쇠했을 것이고
3: 맞습니다.
1: 음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해 볼수 있는데
3: 네.
1: 그런 탐지기를 통해서 다 발견을 할수 있다는
3: 아,
1: 거군요.
3: 여기는 사실 탐지기로 발견한 건
1: 아니군요.
3: 아니었고요. 여기는 이제 도로를 복구하는 그
1: 도로
3: 작업을
1: 복구 작업
3: 하다가 작업을
1: 때문에.
3: 하다가 이 건물이 4층 건물인데 4층 건물이 끝까지 진흙으로 다 차서 이제 4층 건물이 잠겨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층 건물 위에가 이제 지상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 끝에서 이 건물 위에 이제 거의 도로 복구 작업을 하다가 도로를 내려고 하는데 그 인근 주민들이 여기서 소리가 들렸다. 울음소리 같은 게 들렸다. 그리고 실제로 작업자들이 여기서 이제 도로를 개척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소리가 좀 들리더라. 그래서 그 소리에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파내고 그 창문을 깨고 그 건물 4층부터 들어간 거예요. 안으로 진입을 했더니 거기서 실제로 이제 여성이 발견됐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도 나이가 64살, 그러니까 64세인데,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요. 상당히 고령의 여성이었거든요. 거의 지금 일주일이 지난 상태에서 기적적인 생환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일주일이 넘은 시점이긴 하지만, 우리 트리시리 원터널 같은 경우는 공간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개척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안에 있던 그런 3A 터널의 두 명이라든지, 이 여성이라든지, 원터널의 지금 그 중국 남성 한명 모두 다 사실은 식수를 섭취했을 가능성은 지금 미지수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 산소가
3: 그렇죠.
1: 있으니까.
3: 산소가 있는 그 공간이 있었다. 그 공간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을 버틸 수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예. 물론 우리가 생존 환경을 얘기할 때 안에 산소와 그다음에 물이 필수고 그다음에 뭐 식량까지 있으면 좋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물이 없는 상태에서도 일주일을 충분히 넘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예.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공간만 있다라고 하면 지금도 충분히 이런 그 요구조자들을 찾아낼 수 있을 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게요.
1: 그러니까 정리하면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여성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육성을 이렇게 듣게 돼서 구조가 됐는데 우리 이제 구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화상 탐지기 같은 것을 적용을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3: 맞습니다.
1: 그럼 정확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3: 그렇죠. 이게 두 가지를 예.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냥 지금 그 안에서 육로수색팀이 뚫고 들어가는 것 자체는 지금 너무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할 수는 없고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예. 것인데 이것이 지금 막혀 있는 제한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첨단 장비들을 동원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열화상이라든지 음향 탐지 장비를 통해서 생존자의 위치를 최대한 좀 그 좁혀서 그다음에 어느 쪽으로 들어갈지 여부 일단은 지금 진입로 쪽으로 터널 입구 쪽으로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예. 어떤 다른 쪽에 있을 가능성 아니면 다른 쪽에 입구가 있을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서 지금 육로수색팀과 그다음에 현지에서도 또 기업 대응팀들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네 그래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지금 육로수색을 지금 이틀간 지금 제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이제 기업의 어떤 쉐루파 이런 팀도 좀 동원을 하고 있죠.
2: 지금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그 도보수색 말인데 네. 이제 정부가 이제 추진하려는 그 도보수색을 네팔 정부가 좀 제한을 하고 있다는 소식 계속 들려오거든요. 그런데 기업에서는 또 뭐 일부 도보 수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는 건가요?
0: 네, 아무래도 지금 그 네팔 당국의 공식적인 발표가 가장 공신력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도 그 여러 구조에서의 혼선이 있었던 2015년 네팔 대지진 사례를 좀 강하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네팔 군부가 재난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작년부터 불안했던 네팔 내부 정세를 보면 네팔 군부가 정치에는 개입을 안 하지만 지금 재난 같은 경우는 재난 구호에 대한 다른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매우 독자적이고 강력한 하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립하는 구호 체계를 인정은 안 하고 네. 그 자기 휴하의 체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도 지금 외신이나 공식 발표를 보게 되면 우리 유티완에서 지금 중국인 근로자를 이제 구조하실 때 이제 네팔 군에서 구조했다는 워딩을 가지고 또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협조라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남동발전이나 두산 에너빌리티는 유티완 프로젝트의 주체였었잖아요. 뭐 집으로 보면 집주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4년여 동안 현지와의 교류가 있어 교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십 명의 세르파를 투입을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팔 군 당국과 보고 체계를 이루는 협조 체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의 우리 한국의 재난 구호팀은 유엔 국제 기구에서 재난 구호의 헤비 등급 가장 높은 수준의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색을 할 때도 기본 매뉴얼과 절차를 가지고 매우 효율적으로 합니다. 과학적과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네팔 당국을 설득을 시키고 또 지금 본국에서의 영상 데이터 첨단 그 기술을 가지고 좌표 측정 그리고 특정 위치 특정을 협조하게 된다면 서로 협조를 해야지 좋은 결과를 빨리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2: 자, 네, 기업들의 수색 작업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사실 조금 전에 세르파 얘기해 주셨잖아요.
0: 네.
2: 그 세르파들은 거기 좀 가까이 이렇게 접근을 해서 뭐 우회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수색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건 맞는 거죠.
0: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매우 안개도 짙어서 순식간에 이렇게 시야가 짧아지고 이런 부분에서 매우 아쉬운 부분은 초기 한 4일 정도의 그 맑은 날씨가 참 아쉬운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상 수색을 한다는 부분에서 지금 고정 그 고해상도 드론이 갔을 때는 영상도 영상이지만 두 가지 지표의 열화상 정보하고 GPS 좌표 정보를 동시에 수집을 합니다. 그럼 이 정밀 지도는 아까 말씀드린 지하에 있는 구조물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가 정확히 가지고 있거든요.
2: 네.
0: 액세스 터널이나 본 터널이나 이런 구조와 지상은 지금 다 무너진 상태잖아요. 그럼 저렇게 엉망이 된 지형을 겹쳐서 GPS 좌표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 그리고 현지 세르파 같은 경우는 한 줄로 돼 있는 도로가 전체 다리가 유실이 되고 41km까지 도로가 유실이 됐습니다. 군데군데 끊어졌죠.
2: 네네.
0: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이어서 가려면 방법은 강을 건너려면 이 와이어를 가진 도킹밖에 없는 거고 근데 도로와 도로 사이는 산지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지도에도 없고 위성사진으로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지 세레파들의 도움이 매우 필요한 유용한 상황인 거죠.
1: 길을 개척해가면서 구조활동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뭐 현장에서 지금 인원도 많이 부족한 상황일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부족한 인원이나마 기업 차원이건 정부 차원이건 함께 시너지를 내는 거잖아요.
3: 그렇죠.
1: 끝으로 이제 앞으로 수색 작업에서 어떤 측면이 좀 중요할지 그 부분도 짚어주시죠.
3: 일단은 지금 네팔 측에 그러니까 우리 구호팀에서 다 모든 것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팔 군 당국의 협조가 분명히 있어야지 안에 뭐 추가적으로 뭐 중장비를 동원한다든지 안에 이제 터널 안을 이제 뚫고 들어가는 모든 작업들이 가능할 텐데 지금 네팔 당국에서는 우리 육로 수색을 이틀째 지금 불허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근데 그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남동발전의 어떤 민간 기업의 헬기 운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정부 대 기업의 어떤 신분 차이에 대해서 네팔 당국이 이런 것들을 외국 정부 구조대의 독자적 활동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현지 사업자의 구조 지원 사업으로 보고 있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네팔 민간 항공청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그런 매뉴얼들을 보면 구조조사 지원에 대해서는 비행 허가를 발급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제한구역 운항은 관계부처 협의해서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수속 구조 작업에서는 외국 구조대가 충분히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고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제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허용을 하고 있고 이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구조는 이게 사실 네팔 당국 입장에서 좀 곤란한 거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좀 제한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어이텐에서 말씀드리기로는 이거는 좀 외교적인 강력한 그 채널을 동원해서 우리의 지금 입장을 이쪽에 얘기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이번 외교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가서 외교부 장관하고 네팔 외교부 장관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적인 지원을 거쳐서 거기에 지금 추가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육로 지원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마 입장이 좀 변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모쪼록 네팔 현지에서 반가운 소식이 좀 들려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4: 이어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흥구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관 두 자리가 공석이 된 가운데 청와대 재재청 요구에 대한 대법원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법관은 오늘 오전 열린 퇴임식에서 정치적 사건이 법원에 몰려들수록 법원의 언어와 문법으로 일관되게 말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거란 취지로 말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브로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식약처장에게 전화한 것은 단순 민원 처리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11일 브로커 양모 씨 등의 뇌물공여 약속 혐의 재판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법정에서 단순 민원 처리 차원에서 식약처장과 통화했을 뿐 청탁이나 뇌물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오후 4시 반에 이 사건 피고인인 제약사 제넨슬 대표 강모 씨와 양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 씨의 녹취록을 또 한 번 공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추가 연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 의원이 오늘 SNS에 2021년 10월 8일 시점 녹취록이라며 공개한 글을 보면 양 씨는 당시 청탁 대상 업체 대표 강모 씨에게 최 의원님이 우리 사무실에 온다. 송영길 의원은 돈 줘야 움직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강 씨는 최 의원님 뵈면 식약처 보안 요청 서류를 제출 완료할 예정이니 그 주에 승인해달라고 부탁해줘 라고 말했고 양 씨는 승원 오빠에게 설명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7: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0: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4: Best sleep.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5: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6: 합성목재 예스팀바.
5: 경동산업 주식회사.
7: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8: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7: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8: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0: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2: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4: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3: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4: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3: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4: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6: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맞춤형 취업 교육을,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과 기업이 만나는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보세요.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도 시니어 인재를 찾는 기업도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1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9: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is
20: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낮에는 햇빛이 뜨겁습니다. 현재 전국의 자외선 지수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충청 이남 내륙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28도, 전주 29.4도, 대구 2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하늘 맑고 비 소식 없어서 활동하기 좋습니다. 사고 소식 두 건 먼저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상일 부근 5차로와 6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서천 공주고속도로 서천 방향 청양휴게소 1차로에서도 사고 수습 중이고요. 이 부근에서 작업도 진행 중이라서 더욱 유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작업 구간이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5차로에서 도로 보수 공사 중입니다. 청담대교부터 밀리고 있고 하남 방향은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공사 중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반포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4차로에도 작업 구간이 있습니다. 한강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일산 방향은 한남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로비 의혹에 대해서 오늘 출근길에 해명에 나섰지만 야권은 공세 수위를 더 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네거티브 공세 전담 대응팀을 꾸려서 총력 대응에 나섰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부정원 기자.
2: 네, 국회입니다.
1: 김승원 후보자, 오늘 기자들 앞에서 직접 해명에 나섰는데 야권에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죠?
2: 그렇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연일 신약 임상청탁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 녹취록 공개하면서 파상 공세죠. 오늘도 브로커 양모 씨와 청탁자 사이 녹취록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두 사람이 김 후보자 말고도 김 의원, 최 의원 등 특정 정치인에게도 청탁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도어스태핑에 맞서 조금 전 기자회견도 열었는데요. 우선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김승원 후보자 발언에 대해 당사자가 그렇게 원하는 만큼 자신을 청문위원으로 선임해달라고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수사자료 공개를 이유로 고발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그런 수작에 흔들리지 않겠다면서 민주당의 오빠 카르텔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보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에게 이슈 주도권을 뺏긴 국민의힘도 절치부심하는 모습인데요. 김승원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특혜 지원과 가족 채용 의혹을 꺼내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빠 한마디에 가려진 추악한 쥐약 게이트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고 인사청문회 이후 특검과 법적 조처에도 당력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야권의 파상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은 총력 어모태세에 돌입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에 대한 고발을 예고한 데 이어 김민석 당대표 지시로 네거티브 전담 대응팀을 출범한 겁니다. 야권 공세에 한층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지도부에선 한민수 전영기 최고위원이, 법사위는 김동아 의원, 대변인단에서는 조계원 의원이 참여합니다.
1: 네, 청문회 전국이 뜨겁습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죠?
2: 그렇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문제와는 달리 한 발 떨어져 관망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당 내부에선 용 후보자 본인이 겸직 논란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 준비단에 출근하면서도 각종 논란에 대해 말을 아꼈는데 고심이 큰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운동권 비선 조직 연계 의혹을 고리로 공세 고삐를 바짝 취했습니다. 용 후보자 인사는 그 배후에 있는 노동당 언더 조직을 챙기기 위해 청와대 김현지 1부속 실장이 주도한 좌파 카르텔 빌드업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실장이 청와대 인사라인이라는 게 현실이고 개각 목표는 좌파 챙기기일 거라며 개각 자체를 전면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기본소득당은 비선조직 연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악의적인 가짜뉴스에는 법적 대응을 논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1: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국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후반기 정기국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2: 네, 조금 전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우선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메가특구 특별법을 제시했습니다. 또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하겠다며 국민의힘의 동참도 촉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생은 없고 대통령 찬양만 늘어놓은 정권 용비 여천가이자 이재명 독주시대 선전포고라고 깎아내렸는데요. 내일은 국민의힘 정정식 원내대표가 본회의장 연단에 서는데 인사 논란부터 부동산 정책 등 정부 실책에 대한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모레부터는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이 열리고요. 다음 주에는 2차 개각,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돼 있어 여야의 충돌이 격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3: 오늘로 네팔 대홍수가 일어난 지 13일째를 맞았지만 실종된 우리 국민에 대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긴급구호대는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을 찾기 위해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수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혜은 기자, 이 구호대가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터널 쪽을 집중 수색하고 있다고요?
4: 네, 긴급구호대는 오늘도 실종자들이 머물렀던 지역 일대를 수색합니다. 어제 네팔군과 합동으로 터널을 수색했지만 생존자는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터널 상류 쪽을 수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 진입로엔 물이 차 있는 거로 알려져 실제 진입이 가능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호대는 헬기와 드론을 이용한 공중 수색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고립됐다가 구조된 파워하우스 근처에 대한 수색도 다시 이뤄졌습니다. 실종된 한국인들이 이쪽으로 대피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 수색을 실시한 겁니다. 다만 도보 수색은 어제도 이뤄지지 못했는데 네팔 측이 지형과 추가 위험 우려를 이유로 수색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휴대전화 위치 추적 문제를 네팔 당국과 협의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큰 진척은 없는 상황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구호대는 오는 11일까지 수색, 구조 활동을 진행할 계획인데 2차 파견 여부는 현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할 방침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네팔 외교장관을 만나 수색 협조를 요청한 상황인데 도보 수색 등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YTN 김혜은입니다.
3: 재난이 발생한 지 2주 가까이 된 상황에서도 이틀 사이에 4명이나 잇따라 구조되면서 추가 생존자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된 생존자들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더 있었다라고 또 증언을 하면서 구조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5: 구조대가 불빛을 비추자 철근 잔해를 부여잡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중국인 노동자는 부축을 받긴 했지만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터널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6: 불빛이 보일 때마다 여기요라고 여러 번 소리쳤어요. 정말 계속 큰 소리로 외쳤어요.
5: 무너진 주택 바닥에서 구조된 60대 네팔 여성도 열흘을 어두운 공간에서 버텨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건넨 물을 마시며 정신을 차린 여성은 곧바로 헬기로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6: 구조 작업 중에 살려주세요라는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진흙과 잔해를 치우고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네팔 경찰입니다.
5: 기적적인 구조 소식이 이어지면서 추가 생존자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터널 내부나 건물 잔해에 공기가 통하는 공간이 제법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구조된 생존자들도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더 있었다고 잇따라 증언했습니다.
6: 인근에 3, 4명이 같이 있었어요. 말이나 소리로 서로 주고받았어요. 구조된 네팔 발전소 직원입니다.
5: 우리 구조대도 한국인 직원 9명을 찾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험준한 산악지대에 있는 데다 진흙과 바위가 가로막고 있어서 여전히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깊은 구간까지 진입을 시도한다는 방침이어서 모두가 또 다른 기적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3: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전복 사고가 난 예인선 TNS 캐처 실종자 수색 작업이 밤사이에도 이어졌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밤사이 1000톤급 이상 함선 6척이 가로 31km, 세로 63km를 수색했고 육상에서는 군 열상 감시 장비와 해경 등이 연안과 해안을 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해경은 함선은 그대로 유지하고 항공기 8대를 추가 투입해 수색에 나섭니다. 풍랑주의보로 파도가 높지만 조금 잔잔히 지면 해경 연안 구조정이 수색 범위 밖 연안에서 실종자를 찾을 계획도 세웠습니다.
1: 경찰 대원들의 헬기 낙하 시범, 용감한 경찰견 한 마리도 동료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지난달 29일 루마니아 부쿠레슈트 국제 에어쇼에 등장한 경찰견 싹스인데요. 보기만 해도 아찔한 수십 미터 상공에서 경찰 대원들과 레펠 침투 시범을 선보인 뒤 지상에서 테러범을 제압하는 훈련까지 수행했습니다. 이어서 다시 하늘에 올라 비행 퍼포먼스까지 소화하면서 관람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고 하네요.
3: 웅장한 크기의 금빛 유물들이 보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귀엽게 뛰기 시작을 하더니 재롱을 부리고 나섭니다. 이번에는 가릉 빙가무늬 수막새로 변신한 참가자들이 나란히 손재주를 부리며 인사를 건네기도 하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이 마련한 국중박 분장놀이 전국편이 춘천과 공주에 이어서 대구와 전주를 거쳐 오는 19일 서울에서 결선을 엽니다. 향로와 토기, 수막새 등 익숙한 문화유산을 참가자들이 의상과 소품으로 재치 있게 표현하면서 실제 유물과 비교해보는 그런 재미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1: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 덩치가 사람만한 새 한 마리가 도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마주오는 쪽에선 차들이 멈춰섰는데요. 호주를 상징하는 동물 중 하나인 에뮤가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자 경찰관이 도로 밖으로 몰아내고 있는 풍경입니다. 대표적인 날지 못하는 새로 꼽히는 에뮤, 달리기 솜씨는 우사인 볼트 못지 않은 것 같죠? 경찰관을 비웃듯 선보인 달리기 실력에 추격전은 한참 동안 계속됐습니다.
3: 좌석에 꽁꽁 묶인 한 남성, 회색 테이프에 온몸이 감겨서 손도 발도 움짝달싹할 수가 없습니다.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은 이 모습, 미국 대형 항공사 기내에서 촬영된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주변의 승객들을 폭행하고 인종차별과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끝에 제압됐다고 합니다. 항공기는 애초에 목적지인 뉴욕 대신 볼티모어로 우회 착륙을 했고 난동을 부린 남성은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 네, 3000년 전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가 스크린으로 옮겨져 화제를 모았죠. 영화 오디세이가

0: 8개월 만이고요. 역대 외화 가운데는 10번째 기록입니다.
1: 오디세이가 천만 영화에 등극하면서 한국의 남다른 놀런 사랑이 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 2014년 인터스텔라에 이어서 12년 만에 다시 천만 영화를 내놓으며 국내에서 두 편의 천만 영화를 보유하게 된 건데요. 앞서서 1,038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인터스텔라의 기록까지 넘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개봉작 가운데 역대 가장 많은 IMAX 관객을 끌어모아서 암표 문제로 번질 만큼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귀향 전문 배우라는 타이틀을 얻은 배우 맷 데이먼은 오디세우스의 처절한 여정을 최고의 연기로 표현해 흥행을 이끌었는데요. 한국 관객들에게 전하는 맷 데이먼의 소감도 들어보시죠.
2: It was an absolute privilege to work with
3: 놀란 감독님, 훌륭한 배우들 그리고 제작진과 함께 이 이야기를 스크린에 표현할 수 있었던 건 제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한국 관객 여러분께서 오디세이에 보여주신 성원과 열정 그리고 애정은 저희 모두에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영화를 사랑해 주시고 한국에서 놀라운 흥행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3000년 전 고전의 묵직한 힘과 크리스토퍼 놀란의 마법이 더해진 영화 오디세이. 관객들에게 인생에 대한 사유의 여백을 전하며 OTT로 향한 관객의 발길을 극장으로 돌렸는데요. 천만 관객을 넘어 최종 스코어는 어떻게 남게 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 올해 2분기 예금 취급 기관의 산업 대출이 지난 분기보다 30조 원가량 늘어나 대출 증가폭이 소폭 축소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예금 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통계를 보면 올해 2분기 말 산업별 대출금 잔액은 2065조 3천억 원으로 지난 1분기 말보다 30조 6천억 원 늘며 지난 1분기에 30조 8천억 원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대출은 지난 분기보다 8조 4천억 원이 늘었는데 반기 말 재무비율 관리 노력과 일부 기업의 대출 조기 상환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가 시작되면서 성묘객 때문에 발생하는 산불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최근 15년 동안 발생한 성묘객 산불 182건을 분석한 결과 80%가량이 추석 3주 전부터 연휴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추석 2주 전에서 3주 전에 발생한 산불이 가장 많았는데 다른 명절보다 벌초와 성묘가 일찍 시작되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0: 경찰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사건을 이르면 오늘 배당할 전망입니다. 이미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던 만큼 새로운 증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부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오늘 서울경찰청장 간담회에서 관련 발언이 나왔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고 청장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고발 사건의 관할을 검토해 이르면 오늘 배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배당이 이루어지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특정 업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후 양 씨 등은 500만 원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김 후보자의 후원 계좌 헌도가 차서 실제 돈은 전달되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관련 사건 수사를 진행했지만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24년 말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지명 이후 논란이 재점화되자 시민단체 등은 김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 수혜 수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0: 네, 지금 김 기자가 짚어준 대로 김 후보자가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경찰이 재수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4: 네, 일단 그 부분을 경찰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범석 서울청장은 재수사가 가능한지 사건을 배당받은 곳에서도 검토하겠지만 서울청에서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 기소유예는 구속력이 없는 만큼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재수사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YTN에 김 후보자가 실제로 돈을 받았다거나 직권을 이용해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등 중대한 증거가 발견되면 원칙적으로는 재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돈이 오갔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뇌물죄 적용은 어렵고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경우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 목적으로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반박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결국 경찰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재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에 정치고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0: 네.
1: 안녕하세요.
0: 김승원 후보자 신양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침묵을 깨고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관련 얘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2: 제가 전달한 민원은 그런데
3: 김승원
2: 국내
3: 법무부 장관
2: 중소업체가
3: 후보자입니다.
2: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함에 있어 다국적 회사들이 당시 한국에서 1조 혹은 2조 원의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국내 제약회사가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정보도 있고 해서 그럼 그 방해가 없게 공정하게 그리고 지연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라는 취지로 식약처장에게 전화를 했고 전화 딱한번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한 문자를 그 당일날 주고받은 것이 다인데 사실 당시 식약처장님은 제가 한 번도 못뵌 분입니다. 일면식도 없던 분이라 가장 예의를 지키면서 중립적으로 또 드라이하게 민원 사항을 전달을 했습니다. 양모 대표하고는 법조인들이 잘 가는 음식점 그리고 카페 같은 그런 곳에서 처음 손님으로 알게 되었고 그다음에는 별다른 교류가 없다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제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되게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서 존중하고 또 친한 후배로서 이렇게 지내온 것은 맞습니다.
0: 네,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공익적 목적의 민원이냐 아니면은 불법성이 있는 청탁이냐 이제 그두 부분을 이제 가르게 되는데 그 부분을 가르는 데 있어서 여성 사업가 양 씨와의 관계가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고 오늘 김승원 후보자가 기자들 앞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여성 기업가로서 존중하고 친한 후배로 지내왔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4: 아, 네. 뭐 그렇게 존중하는 거는 김승원 후보자의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을
0: 예.
4: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3: 윤희석 전
4: 두 사람의
3: 국민의힘
4: 관계에 있어서
3: 대변인입니다.
4: 이게 사회 상규상 맞냐 하는 용어들이 튀어나오고 호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가 처음에 이어질 때 어떤 사건으로 변호를 했느냐.
0: 예.
4: 뭐 근로기준법 위반인데 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체가 유흥주점이다. 이게 판결문에 있는 얘기예요.
0: 예.
4: 그럼 성공한 여성 사업가와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것과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도 대중이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좋고요. 공익 목적으로 만약에 이 민원을 처리했다면 다른 것도 아니고 코로나 시국에 있어서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한 것이었다면 그 민원을 전달해야 하는 국회의원은 적어도 그 회사 대표에게 어떤 종류의 임상시험인지 왜
0: 예.
4: 임상시험 과정에서 절차가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않은지 물어봤어야 됩니다. 김강림 식약청장하고 면식이 없다는 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0: 예.
4: 그 대표를 만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본인과 잘 아는 그 후배라는 분의 소개로 이 민원을 알게 됐다는 건데 그런 결론은 그 회사의 민원을 들어준 게 아니라 그 후배의 민원을 들어준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0: 제넷의 강 씨를 직접 만난 게 아니다라고
4: 네,
0: 지적을 하시는 건가요?
4: 그렇습니다.
0: 예. 지난 주말 사이에도 한동훈 의원이 SNS를 통해서 녹취록을 여러 가지 이제 폭로를 했는데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올렸었죠.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지금 달려간다. 일단 물건을 잔뜩 챙겨서 가고 있으니까 있어 봐봐. 이런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기자들 앞에선 김승원 후보자가 저 녹취가 거짓이다. 이렇게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0: 그러니까 저 녹취가 거짓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이 맥락이 이게 그냥 농담하듯이
1: 아.
0: 야, 너 보고 싶은데 야 눈물 나게 보고 싶다 빨리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주 진지하게 무슨 그 로맨스 소설을 쓰듯이
1: 예.
0: 뭐 눈물이
1: 서용주
0: 나게끔 보고 싶다
1: 맥정치사회
0: 이건 또 아닌 것
1: 연구소장입니다.
0: 같아요.
1: 예.
0: 그리고 이제
1: 억양에 따라 좀 다르게 들리긴
0: 그렇죠.
1: 하네요.
0: 그냥 텍스트만 보면은 이제 뭐
1: 예.
0: 무슨 그런 뭐 친한 후배 이상의 어떤 그런 뉘앙스로 보이지만 우리가 보통 후배들한테도 이렇게 초크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걸 수도 있다. 그래서
1: 흔하게 쓰는 농담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눈물이 안날걸 알고 있는
1: 예.
0: 거죠. 근데 앞뒤 맥락을 좀 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게 그 앞에 어떤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저는 사실 이제 이 김승훈 후보자의 이게 두 가지로 분류되죠. 공익 민원인가, 청탁 민원인가 라는 측면에서 저는 분류해야 할게 본질적으로 이게 청탁에 속하는데 이게 로비에 속하는가. 그 문제는 좀 우리가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자꾸 우리가 보는 것들이 관계성에 대한 부적절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모 씨와 김승원 장관 후보자가 친한 후배 이상이 뭐가 있어서 그거를 무리한 부탁을 듣고 뭔가를 진행했다. 이제 이 부분의 온 포인트인데 저는 사실 그
1: 그건
0: 부분보다는
1: 핵심이 아니다.
0: 핵심이 아니고 첫 번째는 이제 모든 민원인에게 양모 씨 친한 후배처럼 김승훈 후보자가 다 해주느냐. 그러면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좀 각별한 사이니까 직접적으로 식양청 처장에게 이렇게 민원을 하게 되다 보니 국민 눈높이에서는 이게 공평무사한 민원은 아니고 뭔가 좀 친분에 의한 민원은 맞구나라는 좀 이미지를 준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눈높이 안 맞다고 사과를 하시고 본질로 들어가셔야 된다. 그거를 아예 무마해버리고 이게 뭐 별일 없어요 하는 순간 좀 김승훈 후보자가 국민들한테 점수를 따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걸로 좀 보여요.
1: 어쨌든 양 씨와의 관계가 본질은 아니다.
0: 네.
1: 민주당에서 그렇게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녹취록 내용은 가벼운 좀 농담 쪽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 글쎄요, 저는 뭐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정도 관계에서 저 정도 농담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걸로 보이고요. 양 씨와의 관계가 본질은 아니죠. 그건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양씨 같은 사람이 없으면 민원이 전달이 됐겠느냐, 그겁니다. 당시에 식약처에 임상실험을 하겠다,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임상실험을 하겠다고 신청한 회사가 한 20개 가까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 20개 가까운 회사에 양 씨가 없었으면 민원이 전달됐을 만한 회사들이 있었을까? 그걸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적 의식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른 부서도 아니고 법무부를 이끌 분이 그 정도의 공적 의식도 없이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정말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날 정도의 후배가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냥 내용도 잘 모르겠고 그냥 전달한다. 뭐 식약처장 면식도 없습니다. 그냥 전달만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사람을 향해서 쓰는 치료제잖아요. 그럼 그 여파가 어떻게 될 건가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거기에 또 주가 같은 것도 많이 연루가 돼 있어요. 주식 관련한 피해자도 많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할 거냐. 그래서 지금 나온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소유예로 종결된 것 같았던 이 사건이 다시 기소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뀐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호 후보자를 임명했을 경우에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을 우리가 맡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민주당에서 또는 여권에서 처리를 할지 그게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오늘 경찰청장이 이제 간담회에서 이제 밝힌 내용인데, 기소유예가 됐지만 뭐 증거 확보가 새로 된다면 재수사도 가능하다, 뭐 이런 지금 분위기로 가는 건가요?
2: 그렇습니다. 기소유예 됐다고 해서 영원히 그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잠정적 처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언제든 기소 가능하다고 봅니다.
1: 오늘 김승원 후보자가 이런 내용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식약처장에게 어떤 절차를 생략하거나 그런 것을 바란 게 아니라, 관련 내용을 좀 신속하게 해달라, 문자를 전한 게 다다. 어떤 게 문제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0: 그러니까 속행이라고 할수 있겠죠. 속행 민원. 이제 지금 법원에서 있는지 모르지만 속행료가 있었어요. 속달료라고. 빨리 이거를 처리해달라면 돈을 주면 됐던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 전국에서 김승훈 후보자 입장엔 조금 그 본인과 잘 아는 사람의 민원을 거부하기가 힘들었었고 살펴보니 이게 해외 2, 3 상상 다 됐다. 그럼 민원할 때는 여기가 잘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이거를 좀뭐 덮어주세요 했다면 김성훈 후보자가 안 했겠죠. 그런데 빨리만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거에 있어서 본인 이제 좀 나름대로 관계에 면치례를 하기 위해서 진행된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 이 여성 브로커, 아 예. 브로커는 사업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 양모 씨와
1: 예.
0: 민원업체 강모 대표 이 둘 사이에 있어서는 어떤 이런 그 식약처의 승인과 관련된 업무가 잘 처리되면 서로 간의 대가들이 오고 간 내용들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판결문에서도 그러고 이 검찰의 공소장에서도 김승원 당시 의원, 지금 후보자가 양모 씨와 이 강 대표 사이에
1: 예.
0: 뭔가 어떤 금전적 대가나 그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작업, 설계 이런 건 없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거는 청문회에 가서 다툴 수 있는 것이고 특히 기소유예 상태에서 지금 경찰이 수사에 재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기소유예 부분은 지금 김승원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1: 예.
0: 그다음에 경찰이 이거를 수사를 하려면 기소유예보다 뭔가 더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데
1: 예.
0: 지금 현재 나오는 한동훈 의원이 제시하는 것들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가지고 지금 폭로전이 이어지는 것이지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은 없다라는 점에서는 네. 수사까지 이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1: 그러니까 승인 압박이 아니라 신속하게 좀 봐달라고 한 정도 선에서 식약처장에게 입장을 전달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이제 폭로한 녹취록을 보면 과장선에서 막혀있다 이런 구체적인 좀 정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2: 네, 이게 새로 나온 거죠. 과장이 막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이 막고 있어? 라고 하면서 통화가 진행이 돼요. 그다음에 식약처장의 비서실장이 그 담당 과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나와 있어요. 다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좀 해달라. 그러니까 과장선에서 막힌다는 얘기 안 나오게 해달라. 그게 뭡니까? 이게 그냥 뭐 대충 민원에 대해서 전달만 했고 좀 빨리 해달라.
1: 예.
2: 뭐 이런 정도로 그친다고 누가 판단을 하겠냐는 얘기죠. 이런 게 새로 나오니까 지금 서울경찰청에서도 새롭게 수사를 다시 할 수 있을지를 보겠다. 기소유예에서 기소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증거입니다.
1: 네, 침묵을 깨고 기자들 앞에 선 김승원 후보자. 오늘 기자들 앞에 서서 가장 먼저 꺼낸 말은 한동훈 의원 나와라 이 얘기였습니다. 들어보시죠.
3: 당시 수사가 진행되었던 시기는 한동훈 전 장관이 3년여 동안 10여 명의 검사들을 총동원해서 탈탈 털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은 이번에는 외압으로 저에 대해서 기소유예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소유예 당시 윤석열 정권이었고요. 박성재 장관, 신우정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민주당 초선 의원에 불과한 제가 검찰의 압력을 가해서 기소유예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한동훈 의원은 이번에는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과 법무부에서 외압으로 저에 대한 기소유예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청문회에 꼭 출석해서 사실관계를 외압을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처분을 했던 검사들도 증인으로 요청하겠습니다.
1: 역공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의원 증인으로 나와라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동훈 의원도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 잠시 뒤에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민주당 대응부터 좀 보면
0: 네.
1: 한밤 회의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움직임이 어쨌든 우리가 김승원 후보자는 지키겠다 이런 분위기인 거죠?
0: 아무래도 그 인사청문회에서 타켓이 된 우리 자당의 후보에 대해서는 지키는 게 당연한 것이고
1: 예.
0: 용혜인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문제를 일으켰고 김승훈 후보자는 사실 한동훈 의원이 본인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고려 때문에 전 참전한 거라고 판단이 돼요.
1: 네.
0: 그랬을 때는 이게 한동훈 의원 대 김승훈 후보자의 싸움이지 김승훈 후보자 대 국민의 어떤 눈높이의 싸움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김승훈 후보자께서 그러면 한동훈 의원께서 청문위원으로 오면 좋겠는데
1: 예.
0: 국민의힘이 자리를 내주지 않으니 결국에는 증인이라도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퉈보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김승원, 한동훈 이 두 단어 외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냥 그 싸움입니다.
1: 예.
0: 그래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것들은
1: 네.
0: 국민들이 이거 뭐 있는 거 아니야? 정도 수준에서 의혹을 풀면 되는 것이라서 크게 낙마 사유는 안 돼요. 저는 이미지가 뭐 추락했다? 이미지를 추락시키려고 하는 쪽이 있고
1: 예.
0: 그 이미지가 그

0: 쪽에서 추락시키는 쪽의 주장대로 아닙니다라고 하는 쪽이 이제 후보자 쪽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플러스 이제 이 자료들을 한동훈이 어떻게 얻었는가? 라는 것은 이제 별건의 문제로 그게 합법적인 행위로 얻은 것인지 아니면 법 바깥의 테두리에서 얻은지에 대해서도 한동훈 의원이 책임질 부분들이 생겼다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따지고 보면은 예전에 법무부 장관 하시던 한동훈 내 민주당 시즌2가 돼버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한동훈의 캐빈이 아니냐. 민주당에서는 지금 역공을 펼치고 있는데요. 한동훈에 대한

0: 쓴다 그런 게 없고 오히려 그런 게 없다는 게 검찰의 비밀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1: 예.
0: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한동훈 의원이 뭘 갖고 저렇게 공격을 하느냐. 제보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해 당사자가 많아요. 주식 관련한 얘기도 우리가 할수 있는 거고 변호인은 재판 기록 다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료의 출처를 가지고 지금 문제 삼는다는 것은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항복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의 출처 또는 자료의 진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거면요. 작년 대선 같을 때 서영교 의원이 했던 말에 대해서는 사과를 먼저 하셔야 돼요. 대선 앞두고 무슨 얘기 있었습니까? 조윤희 대법원장이 한덕수 당시 총리와 정상명 전 총장을 만나서 이재명 사건 알아서 하겠다. 뭐 이런 거 AI 음성으로 만들어서 퍼뜨린 사람 얘기를 그대로 믿고 서영교 의원이 그대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뭐 사과한 적 있습니까? 그런 당에서 지금 합법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장관 후보자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로 어디서 이 자료 받았느냐고 공격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것부터 여권은
1: 예.
0: 엄중하게 바라봐야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1: 근데 워낙 좀 녹취록 같은 내용들이 이제 폭로가 되다 보니까 이걸 어디서 구했을까 하는, 그러니까 제보자가 알기는 힘든 정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좀 있거든요.
0: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한동훈 의원으로부터 뭐 직접 들었다 뭐 이런 건 아니고
1: 네.
0: 여러 얘기 한동훈 의원에게 이걸 묻는 분들이 많아서 뭐 추측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해 본 결과 본인 스스로 재판 기록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한동훈 의원도. 그렇지만 제보로 받은 것은 확실하고 또그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가 많으니까 어떤 경로로든 수집할 수 있는 증거였다. 뭐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1: 네.
0: 있습니다.
1: 김승원 후보자가 한동훈 의원 청문회에 나와라 하니까 한동훈 의원이 오늘 바로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 당사자가 그렇게 원하고 있으니 조정식
1: 한동훈
2: 국회의원
1: 무소속
2: 의장 등
1: 의원입니다.
2: 관계자들께 공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저를 김승원 청문회 청문위원으로 선임을 해 주십시오. 다만 김승원 후보자의 청문회가 저는 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열린다면 임시정부 이래 최초로 전과자 법무부 장관이 탄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의인과 공익 제보자들의 제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인과 공익 제보자들을 목숨 바쳐 지켜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개수작에 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해온 여러 가지 녹취록들, 불법적인 내용들이 많았죠? 그건 다 뭡니까? 꿈 깨십시오. 불법 같은 거, 그걸 제가 했을 것 같습니까? 했다면 밝혀보십시오. 주장한 쪽이 밝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이 오빠 독약 로비, 민주당 오빠 게이트 어떻게 할 겁니까? 민주당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최의원 김 의원이 좀 나오실 것 같은데요. 먼저 나올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뭐 민주당에서 야간 화상 회의 한다면서요? 뭐 거기서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나오는 사람들 다 대장동 사람들 아니에요?
1: 네, 뭐 한동훈 의원 개인적인 명명은 이제 오빠 게이트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청문회 나 나갈 건데. 증인 아니라 청문위원으로, 그러니까 질문하는 입장으로 나가겠다는 건데, 이건 현실화되긴 좀 힘들겠죠?
3: 증인으로 나오기는 조금 회피하는 것 같아요.
1: 예.
3: 사실 청문위원 못 나오죠. 조정식 국회의장이 조정해줄 리도 만무할 뿐더러 국민의힘 자리를 내주지 않고. 아니, 이렇게 국민의 어떤 궁금증이나 그리고 공익제보자와 이 민원인들, 예를 들면 이제 김성원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을 공익제보하는 사람들 대신해서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목숨을 바친다며요. 증인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목숨도 던지는데 증인은 못 나올 일은 없다. 근데 제가 아쉬운 대목들은 단어들이 너무 세요. 뭐 개수작, 오빠 독약 게이트. 무슨 독약 게이트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선동하는 언어 같아서 사실 증인으로 나와서 정말 확실한 증거를 휘둘리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뭐 활약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1: 예.
3: 있겠으나 이렇게 조금 단어들이 거세게 나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대목이다. 좀 그렇게
1: 네.
3: 지적하고 싶습니다.
1: 한동훈 의원이 뭐 그야말로 공격수, 최전방 공격수를 자처하면서 SNS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4: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 관련 청탁 의혹을 재차 부인하며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로 규정하며 자신을 청문위원으로 선임해달라고 응수했는데요. 관련 내용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

0: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5: 고향 특례시.
6: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7: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8: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9: 햇빛에도 끄떡 없는 선글라스 체크.
10: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1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4: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5: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31살 정창성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정창성은 피해자가 교제 사실을 학교에 알리겠다는 말에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16: 그를 중국으로 데려와 사형에 처해야 한다. 최근 중국 현지 SNS를 중심으로 이런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하죠. 그는 바로 중국인 대학 강사 31살의 정창성. 최근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그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17: 이야, 사람이 어떻게 이러냐. 본인이 죽여놓고 본인이 실종신고까지 했다며.
18: 그니까. 그리고 언론에 공개된 그 CCTV 봤어? 여장까지 했던데?
17: 여장? 어디? 헉!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16: 바로 그 왜가 아직 풀리지 않은 핵심 중 하나입니다만, 피의자는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였고 다툼 끝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지인들의 이야기는 또 달랐죠.
17: 그 사람 사이코패스 검사도 거부했다며? 그거 자기가 싫다고 하면 그냥 거부할 수 있는 거야?
18: 강제로는 못한다던데?
17: 혹시 그게 재판에 유리한가?
18: 글쎄? 그리고 중국에선 아예 중국으로 보내라, 한국은 사형 안 되지 않냐, 이런 말도 나온다던데?
17: 그게 가능한가?
16: 피의자도 피해자도 모두 중국인이지만 범행이 벌어진 곳은 한국입니다. 과연 중국 현지에서 나오는 주장처럼 그를 중국으로 보내 그곳에서 재판받게 하는 게 가능할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의 쟁점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유한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9: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유한규 변호사입니다.
16: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미 중국에 취업까지 확정된 상태였고요. 학위 관련 증서를 받으러 잠시 한국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의 흐름 정리를 해주시죠.
19: 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인 20대 여성 A씨는 경산 지역의 한 대학원 소속 중국인 유학생이었는데요. 졸업 관련 서류를 받기 위해 지난 8월 14일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 그런데 수료증을 받기로 한 전날인 20일 밤 대구로 이동한 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31세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을 피의자로 포착하고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러 지역에 분산 유기한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입니다. 정창성은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직접 허위 실종 신고를 하고 여장까지 하는 등 기만 행위를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혔고요. 최근 범행의 잔혹성과 공공이익이 인정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황이며 지난 9월 4일자로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1: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지만 언론을 통해 CCTV 장면이 공개됐는데 아, 이 여장을 한 모습이 진짜 소름 끼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범행 직후에 피해자의 긴 옷을 입고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캐리어를 끌고 원룸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범행을 저지른 직후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행동이 침착했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동선을 조작하려 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1: 자, 쟁점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드는 의문, 역시 아 도대체 왜 그랬냐라는 이 범행 동기 부분이거든요. 정 씨의 주장과 피해자 주변인들의 진술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서로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혹시 좀 드러난 정황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0: 네, 범행 동기에 대해서 보도에 따르면 정창성은 A씨와 비밀 연인 관계였고 A씨가 결혼을 요구하며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다투다가 목 졸라 살해했다라면서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피해자의 지인들은 A씨에게는 중국에 이미 남자친구가 따로 있었고 오히려 강사였던 정창성이 평소 A씨를 일방적으로 쫓아다녔을 뿐 연인관계가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죠. 스토킹이나 일방적 집착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1: 지금 수사 과정이 아직 다 나온 건 아니지만 둘 사이에 어떤 이제 관계가 있었음을 좀 추단할 수 있는 그런 대화 내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복원이 됐다는 얘기들도 보도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정확한 얘기가 아직 나왔으니까 나오지 않았으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데이트 폭력의 일환인 그런 범죄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스토킹이냐 데이트 폭력이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경찰이 실제 두 사람의 관계부터 범행 동기까지 밝혀내야 할 텐데요. 가능할까요? 만약 끝내 명확히 밝혀내지 못한다면 재판에 영향이 있겠죠?
0: 네, 뭐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이나 계좌 내역 등 그런 분석을 통해서 상당 부분 객관적 사실관계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명확한 동기가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창성을 살인죄로 처벌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습니다. 다만 이제 범행 동기는 중요한 양형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발적 살인이냐, 계획적인 범행이냐에 따라서 실제 양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보도에 따르면 일단 수사기관은 두 사람이 실제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여러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고는 하고 정창성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도 일단은 진실 반응이 확인됐다고는 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알려진 정황만 놓고 보면 이게 계획 범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발적 범행이라고 봐야 할까요?
0: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볼 때 이제 범행 전후의 흐름이 단순 우발적인 범죄로 보기에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치밀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살인 직후 피해자의 옷을 입었다든가 여장을 했다든가 이동해서 휴대전화 전원을 껐다는 점이나 다음날 직접 허위 실종 신고를 했다는 점 그리고 시신을 여러 지역에 나눠서 유기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애초부터 이러한 살인 자체도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1: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게 단순히 살인을 해서 이 시신을 유기해서 누가 못 찾게 하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걸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그 시신들을 여기저기 심지어는 이 사람이 대구 경산 지역에 있었는데 경기도까지 이동을 해서 유기를 하는 그런 이제 치밀한 모습을 보였고 상당히 대단히 아주 엽기적인 그런 범행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뭐 이렇게 유기를 하고 또 여장하고 직접 실종 신고까지 하긴 했지만 이게 결국에는 전부 다 범행 뒤에 행동이 치밀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살인 자체를 미리 계획했다는 것이랑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하는지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런 증거들을 어떻게 판단하는 편입니까?
0: 네, 범행 뒤 행동과 이제 살인 자체의 계획은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 뭐 이때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이제 객관적인 사정들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컨대 이제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나온 검색 기록이라든가 물품을 미리 구입한 내용,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이라든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여러 압수물에 대한 분석 등이 이런 범행의 계획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도 그런 계획성을 조금 더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 이야기 나온 김에 본인이 직접 실종신고를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이게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재판에서 별도의 범죄로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 나중에 또는 살인 형량을 정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0: 네, 보도에 따르면 정상성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되어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위 실종 신고로 경찰의 정당한 수사력을 낭비하게 만든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원래 법적으로 자기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자체는 따로 처벌받지가 않는데요. 그런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이런 속임수, 위계를 사용했다면 추가 혐의가 적용돼서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규정이 있고요. 대단히 좋지 않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도 평가될 수 있어서 양형에 매우 불리합니다.
1: 네. 자, 시신을 훼손하고 여러 지역에 나눠서 유기한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엽기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이 정 씨가 인체 해부 관련한 전문 지식이 있었던 모양이던데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0: 네. 보도에 따르면 정창성은 피해자가 다니던 대학에서 신경해부학 과목을 강의했고 다음 학기에도 인체해부학 강의를 맡을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렇게 일반인이 하기 힘든 수준의 잔혹한 시신 훼손과 분산 유기가 피의자의 의학적, 해부학적 전문 지식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인 상황인데요. 실제로 사람의 신체를 해부해본 경험이 없으면 이 사건처럼 시신을 조각내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정창성은 자신의 전문 지식을 증거 인멸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만약 자신의 전문 지식을 범행이나 증거 인멸에 활용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이것도 양형에서 좀 무겁게 평가될 여지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시신 훼손, 유기 사건과 비교했을 때 더 불리하게 볼 여지도 있습니까?
0: 네,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문 지식을 범죄를 은폐하고 시신을 훼손하는데 정교하게 악용했다는 것은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혹함을 나타내는 정황이고요. 이를 이용해 시신을 분산 유기해서 유족들이 피해자의 시신조차 온전히 수습하지 못하게 만든 점은 유족에게 더욱 참담한 고통을 준 행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자, 형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살인, 시신 훼손, 분산 유기, 허위 신고. 살인죄의 법정 최고형은 사형인데요. 변호사님께서 실제 이 사건을 맡은 판사였다면 지금까지 나온 상황들을 봤을 때 사형 선고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하다면 어떤 점 때문이고 반대로 어렵다고 본다면 또 어떤 점 때문일까요?
0: 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한 명이긴 하지만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혹하고 범행 후 정형도 불량해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는 정말 예외적으로 사형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법원은 사형 선고에 대단히 엄격한 입장이고 더욱 잔혹한 사건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여러 상황들을 비추어 보면 그래도 사형보다는 무기징역 선고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입니다.
1: 그런데 사형이 선고된다고 해도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은 사형 폐지국,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고 불리는데 그래서 중국 현지 SNS에서는 중국으로 보내라, 중국으로 데려와라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다는 거예요. 피의자, 피해자 모두 중국인이기도 하고요. 중국이 요청하면 실제로 중국에서 재판 받는 것도 가능할까요?
0: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긴 하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한국과 중국 양국 간에 소위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서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른바 속지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범행이 일어난 장소인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우선적인 관할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네. 또한 대한민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데 사형 폐지국은 피의자가 송환될 경우 사형에 처해질 것이 명백한 국가로 범인을 인도하지 않는 그런 사형 불인도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중국에서 인도를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한국 법원에서 먼저 재판을 받고 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1: 네. 그렇다면 한국에서 형을 마치거나 무기징역 선고받았다가 가석방이 되면 중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경우에 중국에서 이 사건으로 다시 재판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0: 네, 중국인인 정창성은 한국에서 형을 마치거나 가석방이 된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중국으로 추방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 사이의 재판권은 독립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았어도 중국 법원은 그에 구애받지 않아 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게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의 사법당국이 정창성을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기소해서 중국 법정에 세우고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샤데이의 By Your Sid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5: YTNS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자외선 지수 전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여름만큼의 강렬함은 아닌데요.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던 충청 이남 내륙 지역도 한 단계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전국적으로 평년 수준과 기온 비슷하거나 살짝 높은 편이라서 가벼운 옷차림 해주시고요. 모자나 양산으로 햇빛 가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월 1차로와 2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강동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 구간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대교부터 서행 중이고 하남 방향은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서행 중인데 반포대교에서 동호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도 서행 중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연희에서 홍제 구간 1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동북권 정체도 살짝 늘어났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 나흘 만에 각종 의혹을 직접 해명했습니다.
1: 김 후보자는 식약처 민원을 전달한 사업가 양모 씨는 친한 후배라고 설명했고 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선 청문회에 직접 나와 주장을 입증하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
2: 네, 서울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입니다.
1: 네, 김 후보자의 도어스태핑 주요 발언 설명해 주시죠.
2: 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오전 9시 반쯤 출근해 나흘 만에 취재진을 대면했습니다. 먼저 김 후보자는 준비해온 입장을 통해 의혹들을 해명했습니다. 식약처에 전달한 민원은 부정청탁이 아니고 이로 인해 임상시험 승인 심사가 공정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아니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민원 전달 과정에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이번 코로나 임상 승인 관련 민원 전달
4: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3: 더욱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 또 두문불출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가족이 위중한 상태였다며 취재진 앞에 서진 않았으나 사무실에서 업무를 이어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0: 네,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2: 네, 김 후보자 모두 발언이 끝나고 각종 의혹에 대한 기자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먼저 김 후보자는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민원을 전달한 양모 씨와의 관계를 직접 설명했는데요. 법조인이 자주 가는 음식점 등에서 손님으로 처음 알게 됐고 이후 여성 뷰티용품 제작 기업가로 존중하며 친한 선후배 관계로 지내왔다고 했습니다. 셀카 모임과 관련해 우연히 마주쳤다는 준비단 해명에 관해서는 준비단과 면밀히 소통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료가 나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가족이 몸담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 의혹도 반박했는데요. 가족들이 김 후보자 지역구로 법인 주소지를 옮겨 3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임대기간 만료로 경기 용인에서 수원으로 옮겨온 거라며 자신의 정치와 무관하다고 했고 합산 급여가 3억여 원인 것이라 실수령액이 지나치지 않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1: 네, 그리고 김 후보자는 야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죠.
2: 네, 그렇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는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언론에 나오는 수사 자료가 적법하게 취득한 게 맞느냐며 유출이야말로 형사 처벌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정치권 외압 때문에 기소유예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한 의원에게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말에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가족기업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발달장애인 돌봄 환경 특성상 학교를 열기도 선생님들을 모시기도 쉽지 않다며 헌신을 왜곡하거나 매도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0: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 씨의 녹취록을 또 한 번 공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추가 연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 의원이 오늘 SNS에 2021년 10월 8일 시점 녹취록이라며 공개한 글을 보면 양 씨는 당시 청탁 대상업체 대표 강모 씨에게 최 의원님이 우리 사무실에 온다, 송영길 의원은 돈을 줘야 움직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강 씨는 최 의원님 뵈면 식약처 보안 요청 서류를 제출 완료할 예정이니 그 주에 승인해달라고 부탁해줘라고 했고 양 씨는 승원 오빠에게 설명은 했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사건을 이르면 오늘 배당하기로 했습니다.
1: 이미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던 만큼 새로운 증거 확보가 재수사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사회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오늘 서울경찰청장 간담회에서 관련 발언이 나왔다고요?
5: 네, 그렇습니다.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고 청장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고발 사건의 관할을 검토해 이르면 오늘 배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배당이 이루어지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릭 당시 식약처장에게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데요. 이후 양 씨 등은 500만 원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김 후보자의 후원 계좌 한도가 차서 실제 돈은 전달되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관련 사건 수사를 진행했지만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24년 말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지명 이후 논란이 재점화되자 시민단체 등은 김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 수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0: 김 후보자는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경찰 재수사가 가능한 겁니까?
5: 네, 일단 그 부분을 경찰도 역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범석 서울청장은 재수사가 가능한지 사건을 배당받은 곳에서도 검토하겠지만 서울청에서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소유예는 구속력이 없는 만큼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재수사도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YTN에 김 후보자가 실제로 돈을 받았다거나 직권을 이용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등 중대한 증거가 발견되면 원칙적으로 재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돈이 오갔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뇌물죄의 적용은 어렵고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경우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 목적으로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반박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결국 경찰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재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이번에는 네팔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기적같은 생존자 구조 소식을 전해온 우리 긴급구호대가 오늘 사흘째 터널 수색을 이어갑니다.
1: 네, 우리 국민의 실종 추정 지점에서 촬영한 드론 영상에 대한 정밀 분석 작업도 벌이고 있는데요. 네팔 현지에 나가 있는 YTN 취재팀 연결하겠습니다.
0: 네, 권준기 특파원, 오늘도 긴급구호대가 터널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4: 네, 지금 이곳 네팔 현지 시간은 오전 10시 20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지난 주말 중국인 생존자를 구조한 데 이어 어제 시신 한 구를 수습한 긴급구호대가 오늘도 터널에 투입됐습니다. 구호대는 1시간 전쯤 이곳 군부

0: 구대에서 헬기를 타고 수색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터널 수색만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중국인 생존자가 터널 안에 생사를 알 수 없는 한 명이 더 있다고 말한 데다 구호대가 발견하고도 꺼내지 못한 시신 두 구가 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수색에서는 어제와 다른 방향으로 터널 진입을 시도하면서 추가 생존자를 찾을 계획입니다. 지난 주말 참사 열흘 만에 우리 구호대 손에 구조된 중국인은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 구조대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는 퇴원하고 나중에 직접 전하러 갑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마음 편히 휴식을 취하며 회복하는 겁니다. 중국인 생존자 그리고 네팔 주재 중국 대사입니다.
2: 그리고 우리 실종자가 근무했던 발전소 파워하우스 쪽에서 드론 촬영도 실시했다고요?
0: 네, 어제는 구호대 총 4팀이 수색 현장에 들어갔는데 이 가운데 한 팀은 파워하우스 드론 수색 임무를 맡았습니다. 고성능 드론으로 인근 지역을 촬영한 구호대는 영상을 분석하면서 우리 실종자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구호대장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3: 그러니까 두 번째 수색인 우리의 관심 지역인 파워하우스 드론 수색은
1: 이규호 대장입니다.
3: 생존자와 같은 흔적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은 정밀 분석 중에 있고 결과가 있는 대로 기피사항이 있으면 공지를 하겠습니다.
0: 구호대는 또 네팔군이 불허한 람체 지역 도보 수색도 실시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현지에선 대홍수 피해 규모가 워낙 커서 구호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며 5천만 달러, 약 670억 원 규모의 모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긴급구호대도 네팔 군부대에 시신 수습용 가방 200여 개를 지원했습니다.
4: 이번에는 김철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트리슐리강 주변에 나가 있다고요?
5: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트리슐리강 바로 옆에 있는 트리슐리 마을입니다. YTN 취재진이 열흘 만에 다시 마을을 찾았는데요. 원래만 해도 진흙 뻘밭으로 변해 한 발 내딛기도 어려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동이 가능하고 재건 작업이 한창입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건물도 이번 홍수 참사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하나의 건물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절반 가까이가 홍수에 쓸려 나갔는데요. 다행인 건 주민들은 고지대로 대피해 참변을 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 대부분은 홍수경보를 무시한 채 머물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마을에는 기적의 초록집으로 불리는 3층짜리 건물도 있습니다. 거센 물살에 홀로 살아남아 명소가 된 곳인데요. 각국에서 모여든 스님들이 집 앞에서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도하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법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말레이시아 스님을 YTN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6: 희생되신 분들 그리고 아직 천도되지 못한 왕생자분들을 위해 천도제를 올리고 그분들의 영혼이 좋은 곳에 가기를 바라며 법회를 열게 됐습니다. 말레이시아 스님입니다.
2: 네, 이번 대홍수로 인한 피해 상황도 전해주시죠.
5: 네, 네팔 대홍수가 발생한 지도 오늘로 13일째입니다. 수색 구조 활동이 본격화하면서 희생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팔과 중국이 발표한 인명 피해 규모를 합하면 대홍수 참사로 인한 사망자는 1,400명에 육박하고 실종자도 5,000명을 넘었습니다. 네팔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열고 대홍수 발생 13일째인 오늘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네팔은 인구의 80%가 힌두교를 믿는 힌두교 중심 국가입니다. 힌두교의 에서 사망한 뒤 13일 동안

0: 찾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1: 네, 분당 두산타워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오늘도 수색 작업 계속 이어지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오늘도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도 헬기 한 대와 드론 두 대의 이륙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헬기가 이륙한다면 직원이 떠내려갔을 상황까지 고려해서 공중수색을 통해 숙소동을 포함해서 강 하류 지역까지 면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앞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지에서 드론 한 대를 섭외한 뒤에 한국에서 열화상 탐지기와 스피커가 탑재된 드론을 한국에서 공수해서 수색에 동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드론과 헬기를 통해 확보한 영상은 헬기 대응팀과 한국 본사 데이터 분석팀 그리고 전문 업체에서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족들에게 유선상으로 수색 결과를 설명하는 등 연락체계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지인들을 활용한 수색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 남동발전은 46명 규모의 현지인 셰르파와 수색견 등을 동원해서 어제 이어서 육로 수색을 조금 전 시작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파워하우스와 사무동을 중심으로 위어댐 상부 산악지대부터 하류까지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중수색 두 개 팀은 열화상과 적외선 등 고성능 드론도 동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헬기 이륙보다 드론 이륙 허가를 내는 것이 더 간편해서 드론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남동발전은 수색팀당 한 명의 현지 전담인원을 배치해서 이들과 시시각각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지 대응팀을 급파한 지 열흘이 넘어가면서 기업들은 장기화 국면에도 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두산에너빌리티 20여 명, 한국 남동발전도 비슷한 규모의 직원이 현지 대응팀으로 네팔에 파견돼 있는데요. 수색 작업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현지 파견된 인력을 증원하거나 교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당 두산타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2: 재난이 발생한 지 2주 가까이 지났지만 이틀 사이에 4명이나 잇따라 구조되면서 추가 생존자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0: 네, 특히 구조된 생존자들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더 있었다고 증언을 하면서 구조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구조대가 불빛을 비추자 철근 잔해를 부여잡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중국인 노동자는 부축을 받긴 했지만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터널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4: 불빛을 보일 때마다 여기 오라고 여러 번 소리쳤습니다. 정말 계속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조된 중국인 생존자입니다.
3: 60대 네팔 여성도 열흘을 어두운 공간에서 버텨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건넨 물을 마시며 정신을 차린 여성은 곧바로 헬기로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4: 구조 작업 중에 살려주세요라는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진흙과 잔해를 치우고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네팔 경찰입니다.
3: 기적적인 구조 소식이 이어지면서 추가 생존자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터널 내부나 건물 잔해에 공기가 통하는 공간이 제법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구조된 생존자들도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더 있었다고 잇따라 증언했습니다.
4: 네. 인근에 3, 4명이 같이 있었어요. 말이나 소리로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구조된 네팔 발전소 직원입니다.
3: 이에 따라 우리 구조대도 한국인 직원 9명을 찾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험준한 산악지대에 있는 데다 진흙과 바위가 가로막고 있어서 여전히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깊은 구간까지 진입을 시도한다는 방침이어서 모두가 또 다른 기적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치 속에 이란 협상 단장이 이제 비례적 대응의 시기는 끝났다며 초강경 보복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0: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의 공습에 사상자가 속출하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5: 이란의 종전 협상 단장인 모하마드 갈리바프 의회의장이 미국을 향해 비례적 대응은 이제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군 기지를 겨냥한 군사 작전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면 더 늦기 전에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4: 앞으로 이란의 안보와 자산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더욱 빠르고 무거우며 고통스러운 대응이 뒤따를 것입니다. 이란 의회 의장입니다.
5: 양측의 해상 교전 속에 이란 혁명 수비대는

0: 호주 해협에 진입하려던 미국의 수상 드론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탄도미사일 여러 발로 미군 항공모함 한 척과 구축함 한 척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 이란은 대응의 강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 이는 미국의 자산을 타격하겠다는 뜻입니다. 미 국방부 전직 관리입니다.
0: 미군은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작전을 이어가며 압박 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상 봉쇄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현재까지 상선 92척에 대해 항로를 변경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선박 3척을 무력화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참전 의지를 보여온 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거점인 레바논 남부를 공습했습니다.
1: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려고 하든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마을을 지킬 것입니다. 레바논 남부 주민입니다.
0: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지만 민간인 사상자가 잇따르자 레바논 정부는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이스라엘의 긴장 고조 행위를 막아달라며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2: 이런 가운데 이란 남부에서 결혼식이 열리던 주택이 폭격을 받아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인근 군사시설을 겨냥한 미군의 오폭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 국방부가 이란 남부 쿠에스타크의 통신단지를 타격하는 과정에서 해군 전투기가 투하한 폭탄 한 발이 표적을 빗나가 130여 미터 떨어진 주택을 강타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당국은 해당 주택을 의도적으로 공격했거나 다른 표적과 혼동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지만 참사 현장이 실제 목표물과 매우 인접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원산항에서 신형 5,000톤급 구축함 강건호의 취역식이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취역식 연설을 통해 핵 무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해군력 강화를 위해 실행 중인 중요한 계획을 8개월 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네팔 대홍수 현장에서 추가 생존자 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이어집니다.
3: 네팔 대홍수 참사 이후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던 실종자 일부가 극적으로 구조되면서 또 다른 실종자 생환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2: 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송규 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 자, 우리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가 네팔 홍수 대참사 현장에서 중국인 한 명을 구조했는데요. 수색에 투입됐던 구조대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5: 오케이. 생존자.
6: 생존자야?
5: 버려. 웨어 라이프로. 네팔? 네팔?
7: 옷은 굉장히 뻘, 거의 뭐 무릎 이상, 네, 허벅지 이상까지 빠지는 그런 뻘이었고.
1: 생존자 구조 구호대원입니다.
7: 거의 키까지 물이 차 있는 그런 곳이었고, 네, 생존자를 찾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그런 뭐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극복하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3: 네, 흙과 물이 뭐 많이 차 있었다. 그렇지만 키까지 차 있었지만 그래도 구조를 해야 된다. 생존자를 찾았다라는 그 노고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공개된 당시 영상을 보면 일단 열흘 만에 이 중국인 생존자가 구조가 됐는데 철근을 잡고 직접 내려올 정도로 기력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요.
4: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지금 구조가 돼서 지금 발표된 순간 정말 전 세계인이 하여튼 이목을 집중되는 순간이었고 네. 특히 이제 가족분들에게는 큰 희망을 가졌었고 우리 대한민국 마찬가지였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이 기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장소가 상당한 생존할 수 있는 여유적인 환경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터널이 9.7m 터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모든 공간이 저 공간은 아닐 곳인데 저 생존자가 구조된 지금 49세 중국이잖아요. 네네. 지금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 철근 그 자체에서 내려올 수 있는 공간. 예. 지금 시간이 10일이 지났었죠. 우리가 지금 보통 뭐 골든타임 이야기하면 72시간이잖아요. 이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공기와 즉 산소와 물이 있었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유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만약에 또 다른 공간에 물과 산소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골든타임은 3G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희망이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2: 예,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입니다. 지금 이 철근을 잡고 이제 생존자가 구조대원과 함께 내려오는 모습을 보시고 계신데 지금 이 영상을 보면 지금 터널 안이 상당히 지금 진흙으로 덮여 있고 그리고 구조대원의 이 옷을 보시면 한 허리 정도까지 뭔가 흙이 묻은 모습을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흙탕물이 차 있었다라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회장님께서는 내부 상황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4: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옷에 흙이 묻었다 했지 않습니까? 예. 이미 터널 밑에 있다가 저 철근 위로 올라갔었지 않았냐 이런 쪽 예측을 해보는데 예. 지금 저 철근이 어떤 철근이냐면 우리가 지금 터널을 뚫잖아요. 예. 뚫면 맨 처음에 우리가 메시 철망으로 인해서 그 볼트를 박습니다. 나오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예. 그런데 여의치 않는 곳은 저 철근을 대서 콘크리트 작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구간이 약했기 때문에 철근을 작업을 할 수 있는 이 공간인데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자가 밑에 있다가 물이 차오르잖아요. 예.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대피를 한 그런 위치로 보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작업 중인 공간으로 보면 되는 거죠?
4: 그래서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T1이잖아요. 예. T1은 올해 공사가 마무리되는 그런 공사예요. 그래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 공사가 진행이 안 됐는데 저 위치가 어디냐면 정확하게 지금 그 네팔에서 보도한 위치가 T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T1 중에서도 우리가 작업다 통로라고 이야기했죠. 이 공간을 정식 용어로 하면 그 에디트 1, 에디트라고 하거든요. ABIT. 이게 이제 행갱도. 우리가 터널이 지금 9.7m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옆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통로가 4개가 있었습니다. 이걸 에디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 에디트 4에서 에디트 4 얼마냐면 225m에서 구조가 됐다 가거든요. 그러면 에디트 4니까 1, 2, 3, 4가 있었는데 예. 지금 2는 도면상에 보면 두 번째는 취소가 되고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좀 간격이 넓혀졌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공간에서.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에디트 길이가 문제가 되죠. 얼마 공간인가. 발표는 225m인데 에디트 길을 보니까 도면상에서 171m가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에디트 터널에 들어가서 본 터널까지는 한 50m 들어가지 않았냐 생각하거든요. 본 터널이기 때문에 안에서 철근이 보이죠. 예. 본 터널은 튼튼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1: 이성규 안전전문가협회 회장입니다.
4: 하기 위해서 튼튼하게 합니다만은 에디트 터널 같은 데는 작업도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천장이 마무리되지 않는 것 보이죠. 예. 그 부분은 본 터널이 아닌 에디트 터널이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3: 지금 중국인 생존자가 구조된 곳이 우리 그 실종된 9명의 근로자가 근무했던 곳으로 실종된 곳으로 추정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더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저 중국인 노동자가 터널 안에 자신 외에도 다른 사람이 더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대감을 높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4: 그렇습니다. 구조된 것도 희망적이지만 또 저 작업자가 지금 여기에 한 사람이 더 있었다라고 네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은 있었다라고 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저 안에 있는 사람이 10일 동안에 빛 하나 없는 아무 공간에 방향까지도 확인할 수 없는 단지 몸을 피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철근만 있었다라고 하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 작업자가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1시간 전인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10일 전인지 알 수가 없죠. 이미 암흑 쪽에 있으면 시공간이 거의 마비되잖아요. 예. 근데 저분이 제일 먼저 나왔을 때 궁금한 것은 며칠이 지났냐일 겁니다. 그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언제냐가 가장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분명히 생존자는 있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생존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터널이 지금 9.7km가 있고요. 예. 또 아까 이야기에는 에디트 터널이 3개가 있고 예. 또 중요한 건 우리가 터널이잖아요. 우리가 네. 터널을 지금 9.7km를 뚫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강을 트리슐리 강에서 지금 뚝을 막았죠. 이어댐을. 이어댐을 막는 것은 물을 가다 놓고 이 터널로 인해 낙차를 이용한다 하거든요. 그러면 9.7m 반대에 또 파워하우스가 있어요. 거기에는 뭐가 되냐 발전 설비가 있는 곳이거든요. 예. 거기는 또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얼마가 되냐고 보니까 지금 도면에 나와 있는데 지금 네팔 보도에 지금 여기서 네팔에서 SPC 특수목적법인에서 시행을 합니다. 거기에 남동발전 지분을 투자하고 또 저기 두산에서 건설을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시행사 SP에서 발표한 도면을 보니 터널 하우스 있죠. 네. 여기가 길이가 90m예요. 그리고 높이가 4m, 설비까지 다 들어있죠. 또 폭이 뭐 2m 정도. 또 그 안에 우리가 제어실이라고 했거든요. 중앙제어실. 우리가 TV에 한 번씩 보면은 발전소에 방사성으로 자급자들이 알려있고 화면에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죠. 네. 이게 지금 중앙제어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설들은 평상시에도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이나 재난, 홍수에 아주 튼튼하게 지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안전하게 질 수 있는 게 이게 환경 영향 평가를 네팔에서 할 때 이곳은 대홍수나 지진이 날 수 있는 곳이므로 튼튼하게 지어야 한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일반보다는 더 튼튼하게 지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상부에 있는 메인 터널 밑에 얼마 되냐면 낙차가 340m 떨어진 곳이거든요. 예, 예. 우리가 340m지만 우면산이 290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떨어진 곳에 파워하우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파워하우스 근처에 숙소가 있는데 우리 지금 한 명이 메인 터널에 있었고 8명이 파워하우스와 숙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점을 해야 될 건 밑에 파워하우스 쪽에 아까 말씀드린 중앙제어실 그 공간. 그 공간에서도 또 밑에 지하가 있죠. 여기 터널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전선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이걸 케이블 터널이라 하거든요. 케이블 터널도 적은 터널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터널입니다. 이런 곳에서도 대피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시급히 좀 빨리 수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2: 예. 그 조금 전 저희가 이제 그 생존자를 구하는 장면에서 지금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입구 쪽에 여전히 지금 뻘이 많이 차 있는 상황이고요. 구조대원들이 지금 이 중국인 노동자를 구해서 입구 쪽으로 나올 때 오히려 약간 흙탕물을 헤치면서 나오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네, 지금은 이제 흙탕물과 뻘을 헤치고 나오는 모습이었고, 조금 전에, 그러니까 중국인 노동자를 발견했을 때 그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흙이 안쪽에서는 단단한 느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쪽은 이미 흙탕물과 뻘들이 빠져나왔거나 아니면 굳었거나 이런, 그러니까 뭐랄까요. 입구와 안쪽의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4: 많이 달리죠. 우리가 지금 9.7km 하겠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강에서 내려오잖아요, 물이. 예. 대홍수가 내려오면 지금 측면으로 터널이 뚫려 있어요, 9.7km가. 그러면 여기에 모래나 흙이나 돌이 들어가죠. 우리가 언세코 이야기하잖아요. 예. 트리실강을 내려오면서 자연적으로 댐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물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중간에 막아질 수도 있죠, 터널이. 어느 곳에는 바위로 막아질 수가 있고 어느 곳에는 뻘로 막아질 수 있어서 지금 있는 곳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곳으로 보이죠. 근데 예. 그 다음 넘어가면 또 어떤 뻘이 있는지 아니면 바위로 막혀 있는지 어떤 공간이 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가 없지만은 예. 그런 가능성들을 예측할 수가 있죠.
3: 그러니까 이 긴 터널의 구간 구간마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좀 잘 예상해가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4: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지금 공간이 있었겠느냐를 확인한 다음에 예. 저기서는 지금 흙을 걷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 장비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면은 그냥 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어느가 있겠다라고 한다면 이에서 천공을 뚫어서 내려가는 방식이나 또 천공이 뚫지 못하고 사람이 안 되면 이미 우선 사람이 있을 거 본다면 공기나 어떤 물을 제공하는 이런 방법들을 한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하는 것들이 가장 그 현실적인 수색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2: 네, 이런 그 터널 안에서의 희망적인 소식들이 계속해서 좀 들려왔으면 좋겠고 또 기적적인 구조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에 주택 잔해 속에서 열흘간 매몰됐던 60대 여성이 또 극적으로 구조가 됐는데 근데 이 심지어 이 여성의 가족들은 죽은 줄 알고 장례식을
4: 그렇습니다.
2: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네.
4: 하여튼 이런 장례식까지 치렀는데 지금 얼마나 행복한 그 순간이겠습니까? 예. 근데 이 여성이 64세거든요. 네. 근데 4층에서 지금 완전히 매몰됐는데 4층에서 어느 공간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 4층에서 10일 동안의 공간이 있었는데 외부에 전혀 통하지 않고 어떤 밀폐된 공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숨을 쉬고 내뱉잖아요. 예. 그러면 산소를 들이키고 몸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한번 숨을 쉴 때 우리가 500cc를 들이킵니다. 우리가 그 맥주 500cc로 생각하면 예, 되겠죠. 예. 한번 들이키는데 거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소가 21%가 있죠. 그러면 20%를 보면 약 100cc를 들이키면

0: 하면 몸에 진짜 한번 숨으실 때 들이키는 산소 양이 약 25에서 30cc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번.
1: 예.
0: 그러면 우리가 1분 동안의 숨을 약 20회 정도 쉰다라고 하고 여기서 1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계속 계산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환산을 해보니 우리가 30평의 어떤 일반적인 우리가 생활 평수 있잖아요.
1: 예.
0: 30평에서 완전히 밀폐된 공간인데 한 사람이 숨으실 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산소가 며칠까지 견디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약 10일 정도 견딥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할머니가 64세
1: 예.
0: 이 여성이 살아있는 것도 그와 연관되고 또 여기서 조그마한 공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시간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인데 다행히 이렇게 생명 구조가 됐다 이렇게
2: 예.
0: 봅니다.
2: 그 저렇게 잔해들이 막 파묻혀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찾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울음소리가 들려서 경찰이 이 부분을 이제 수색을 해본 결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물이 잔뜩 들어 있고 진흙으로 덮여 있는 그런 그 바닥인데 이 공간 안에서 열흘 동안 버텨낸 거잖아요. 그
0: 그렇습니다.
2: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공기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버텼다고
0: 그렇죠.
2: 봐야 되겠죠.
0: 공기가 있었고 물도 있지 않았냐 싶죠.
2: 예.
0: 어느 공간이었었죠. 그래서 저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울음소리가 났다 하고
2: 네네.
0: 울음소리가 제보했다 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확인하는 것은 청각, 또 시각, 후각, 또 어떤 촉감이잖아요.
2: 예.
0: 이런 것들이 이제 장비가 있잖아요. 음향. 또 시각적으로 청각하는 그 내시경 있죠. 보이지 않는 거.
2: 네네.
0: 우리 사람은 한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구멍이 있으면 거기에 내시경을 뚫어서 보고 있고 또 후각적으로 보면 우리가 구조견도 있죠.
2: 예.
0: 그리고 또 사람의 열화상 카메라도 사용하고 있죠. 우리 사람은 어떤 적외선을 발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0: 이 적외선 농도에 따라서 온도로 인해서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좀 이제 적외선 우리가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는 만약에 사람이 사망했다. 시신에 대해서는 이 효과는 확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1: 예. 지금 뭐 그래도 좀 희망적인 그런 분석도 나오는 게 호주의 한 지질학자가 일부 발전소 터널에서는 한 17일 정도까지 생존이 가능하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지금 이뭐 전문가 아니고 제 입장에 봐서도요.
1: 예.
0: 지금 이 트리슐강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2: 예.
0: 내려올 때 옆으로 지금 물이 들어가죠.
1: 예.
0: 이 정도의 수압 가지고는 이 터널이 무너지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할 때.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력발전소 터널을 건설을 할 경우에는 내진 설계가 분명히
1: 그러니까
0: 들어갑니다.
1: 견딜 만한 정도였다.
0: 그렇죠. 예, 이
1: 예.
0: 정도의 어떤 그 대홍수였지만은 지금 이 홍수가 정면으로 받아지지 않고 지금
2: 네.
0: 직각적으로 가는 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에너지는 훨씬 더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2: 네.
0: 무너지진 않고 말씀하신 대로 중간중간에 어느 공간에는 어떤 포켓이 있을 수가 있죠.
1: 예.
0: 산소가 없는 포켓이 있었고 어떤 산소가 있는 곳, 뭐 물이 있는 곳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좋은 환경, 물도 있고 산소도 있으면 지금까지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겠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죠.
2: 예. 지금 그래픽으로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부분이, 네팔인 남성과 네팔인 여성, 그리고 중국인 남성 한 명이 구조된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들이 그렇게, 물론 이제 이 거리상 좀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 모습을 본다면은, 이 강을 따라서 충분히 수색 작업과 구조 작업을 진행을 한다면은, 추가로 더 생존자를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세계를 보면은 UT1이 있고 3A 있고 지금 밑에가 또 3B가 있거든요. 지금 거의 가깝게 돼 있습니다.
1: 예.
0: 고도차로 보면은 약 300m밖에 안 되거든요. 전부 근데
2: 예.
0: 저기는 어디냐면 지금 물이 들어가는 입구예요. 지금
2: 아.
0: 반대편에가 이제 설비가 있겠죠. 발전
2: 예.
0: 설비들이. 실제 입구만 보고 있는데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살 수가 있고 저기에는 대피할 수 있는 공간, 가장 유일한 공간 터널이 있기 때문에 각 세 군데가 지금 터널이 있다고 보죠.
2: 예.
0: 터널에서도 아까 이야기에는 에디트 터널도 있고 뭐 케이블 터널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비상구의 터널
2: 예.
0: 또 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중앙 제어실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작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숙식까지는 안 되더라도 거기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공간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생존 확률이 높지 않냐 상당히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1: 예, 이렇게 이제 터널 안에 대한 수색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우리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들 예를 들자면 상류의 위어댐이나 아니면 뭐 하류 쪽에 파워하우스, 뭐 메인 캠프 이런 쪽을 지금 우리 그 구조대는 도보 수색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네팔 당국에서 지금 허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0: 그렇죠.
1: 위험도 때문인
0: 네,
1: 건가요?
0: 그렇죠. 우선 이제 9명이 우리가 지금 그 이어댐에 있었고 지금 발전소에 있었죠.

0: 예. 지금 어디가 마지막에 한명 있었냐면 지금 이역댐 입구 있죠. 아까
1: 예.
0: 도면에 봤었던 거기 한 명의 작업자가 한명 있었더라 하고요. 나머지는 발전 설비 옆에 고도상으로 약 341m 밑에 떨어진 발전 설비야. 그 옆에 숙소가 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면 밑에 있는 파워 하우스 있는 곳, 발전 설비가 있는 곳이 우리 생존자가 있을 확률이 가장 높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도보로 이제 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네팔에서는 안 됐는데 우리가 지금 도보에서 하려는 것은 어디였었냐면 제일 이역댐 있죠. 이역댐에 지금 트리실리 강을 점점 걸어 내려오면 마지막에 있는 그 파워하우스하고 연결이 되겠죠. 이 연결을 수색하면서 걸어 오려고 했는데 지금 거절한 거예요. 거부를 한 겁니다. 지금 네팔군이 총괄적인 지금 타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안 되는 이유는 이 내려다 보면은 타워 슬리어 강이 거의 낭떠러지 절벽 90도 정도 되는데 지금 그 길을 걸어와서 수색을 하겠다라고 하니 2차적인 위험이 있고 거기에는 또 협곡이기 때문에 또 갑자기 기후가 변하고 지금 우리가 그 협곡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 자연적인 어떤 안정성이 파괴된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전에 지금 파괴되지 않았을 거는 수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조그만 흙이 무너지고 안정적이었는데 지금 더큰 에너지로 인해서 파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바람에 의해서도 추가로 바위가 내려올 수 있는 곳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수색자의 안전을 보고 지금 허락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한
1: 그러게요.
0: 시가 바쁘고 1초가 바쁘는데 그런 어떤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조현 장관도 가서 또 적극 협절하라는 그런 독려나 이런 요청도 있지 않았을까 있었다라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조대가 헬기로 또 수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도보로 또 수색을 하는 이중으로 이제 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헬기는 여러 가지 이제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지면과 좀 떨어져 있고,
0: 그렇죠.
1: 그리고 현지에 또 비바람이 불고 이래서 헬기가 수색을 좀 원활하게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0: 그렇죠. 헬기는 물론 기후적인 영향도 있지만 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고배율 카메라를 들이댄다 하더라도 너무 멀죠. 그리고 음향장치, 설비를 갖다 댈 수가 없죠. 또 구조견도 갖다 댈 수가 없죠. 만약에 이제 도보로 한다면 지금 구조견도 갖다 같이 갈수 있잖아요. 우리가 냄새를 못 맡는데 그거는 너무 잘 맡은 할 수가 있고 또 음향설비도 바로 지하에 몇 메타가 있으면 그 설비를 대면 여기서 파장에 의해서 사람의 움직임이나 어떤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헬기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양방으로 하고 싶어 하는데 일부에서는 지금 도보 수색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애로사항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2: 자, 그리고 이번 네팔 대홍수 참사의 위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있기도 했습니다. 거대한 진흙 쓰나미가 덮쳤던 국경 검문소 현장의 모습을 중국이 공개를 했는데요.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3: Absolutely 이 지역이 이렇게 파괴되어 있다니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한때는 국제 관광객들이 티베트로 들어오고 나가며 상인들과 여행사 직원들이 오가는 분주한 국경 통로였습니다. 매일 수백 명의 사람이 이 국경 검문소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에는 전혀 아무것도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 지역을 그냥 걸어 다녀도 이전에 이곳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걸 거의 알수 없을 정도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맞서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진흙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점입니다. 걸어 다니면 거의 빠질 것 같습니다. CNN 중국 담당 선임 기자입니다.
2: 자, 지금 보시는 이 왼쪽과 오른쪽 사진이요. 같은 곳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네팔 북부와 또 중국 티베트 남부를 오갈 수 있는 그 검문소의 홍수 전 모습과 지금은 후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이게 정말 같은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예 모든 게 사라진 그런 모습이에요.
0: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는 보면은 물길의 정면으로 타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웬만한 것은 무너지는데 저 위치가 얼마냐면 해발 고도 2,500에서 바위와 돌이 지금 밀려 내려오잖아요. 저 거리가 얼마냐면 20km예요. 발원지에서부터 20km 떨어진 데가 검문소거든요.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냐면 7분 걸렸습니다. 7분 걸리면 시속으로 171km, 초당 50m가 오는 곳입니다. 그만한 속도가 빠른 것이고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은 저 바위가 5200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에서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뀌잖아요. 내려오면서. 예. 근데 운동 에너지는 질량, 무게하고 속도 제곱에 비례하거든요. 일단 얘기는 질량에 바위가 있죠. 엄청나죠. 예. 속도 제곱이니까 속도가 3배 늘어나면 6배가 아니라 9배로 늘어나고 4배가 늘어나면 16배가 늘어나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기 어떤 검문소 정도는 뭐 흔적이 없는 것은 당연한 그만한 어떤 파워가 있는 대홍수였다라는 것을 정말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장면입니다.
1: 근데 이 장면을 이제 그 중국 쪽에서 공개를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중국이 네팔에 어떤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이걸 좀 의식해서 공개를 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중국이 그 어떤 그 네팔의 어떤 안전 전문가들의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지금 티베트에서 고온에서 발전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철로 도로 아니면은 뭐 고속도로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런 그 여론의 어떤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터져버렸기 때문에 아마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어떤 사망자나 실종자를 아무래도 좀 줄이고 싶지 않았을까. 그래서 화면에서 보면 복구 장면은 잘 나오거든요. 예. 그러나 어떤 사망자가 몇 명이고 뭐 이런 얘기는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하여튼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2: 예. 예. 자, 지금 네팔에서는 대홍수 참사 13일째인 오늘을 국가 애도일로 지정을 했고요. 피해 규모, 그러니까 인명 피해 규모를 다시 한번 좀 짚어보자면 1,300명이 넘게 사망을 했고 지금 5,500명 이상이 실종이 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공식 집계고 사실 이게 빨리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매일매일 늘고 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저께 1,000명이 늘었거든요. 그런 얘기는 어떤 또 이유가 있었냐면 그저께 통신이 회복이 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지인들이 연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전에는 통신이 안 되니까 연락을 못 하죠. 실종자를 신고할 수가 없죠.
1: 예.
0: 그렇다 보니 지금 그저께 통신이 회복돼서 한 1,000명이 늘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실종자는 좀 줄지 않을까? 아니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실종자와 사망자가 A라는 사람이 실종됐는데 A라는 사람이 수습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종자는 실종자대로 어느 정도 늘고 사망자는 계속 늘어가는 이런 상황은 어느 정도까지는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1: 예. 사망자 숫자도 좀 멈추고 빨리 생존자들이 좀 계속해서 구조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규 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부산 예인선 사고의 실종자 수색 작업이 엿새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사고 초기 두 명을 구조한 이후 추가로 발견한 선원은 없는 상태인데요. 취재기자와 연결해서 수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수색 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1: 네, 해경은 예인선 TNS 캐처 호가 침몰한 사고 해역의 가로 31km, 세로 65km를 수색 범위로 잡고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을 합친 것보다 더 넓은 면적입니다. 하지만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가용자원을 모두 투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파도가 높아 대형 선박만 해상 수색에 나서고 있고, 지난 밤까지는 강한 바람 탓에 항공기를 운용하지도 못했습니다. 육상에서는 군 열상 감지 장비와 수색 인력을 투입해 해안가를 중심으로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밤낮 없는 수색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종자를 비롯해 유리품조차 찾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 한 명이 구조되고 선내에서 발견된 다른 한 명이 숨진 뒤로 나머지 선원 6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기상 상황은 오늘부터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강풍주의보가 해제됨에 따라 항공기 8대가 모처럼 수색에 동원됐습니다. 풍랑주의보는 내일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경의 연안 구조정도 수색 범위 밖의 연안에서 실종자를 찾을 계획입니다.

0: 다만 수중 수색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거친 물살로 탁해진 바닷물이 맑아지려면 시간이 걸려서 수중 수색 재개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차상입니다.
1: 네, 어느새부터인가 이맘때가 되면 불꽃 축제 기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해마다 많은 분들이 이른바 불꽃 명당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이곳이 숨은 명당으로 떠올랐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한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저 멀리 여의도에서 형형색색의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죠.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도 한눈에 보입니다. 꽤 높은 곳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곳은 관악산이었습니다. 이 관악산에선 전날부터 돗자리와 텐트를 설치하는 등 치열한 자리 경쟁이 펼쳐졌다는데요. 올해는 특히 관악산에서 불꽃을 감상했다는 후기가 온라인에 다수 올라왔습니다. 또 각종 교통수단에서 불꽃을 관람한 후기도 많았는데요. 저도 마침 지난 주말 귀갓길에 강변북로 위에서 이렇게 불꽃을 감상할 수 있었고요. 또 다음 보시는 건 지하철 내부에서 찍힌 영상인데 창밖에서 불꽃이 터지자 지하철 내부 조명이 이렇게 꺼지고 승객들이 짧게나마 불꽃을 감상하는 모습입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승객들을 배려해서 조명을 꺼준 기관사의 센스를 칭찬하는 댓글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심지어 비행기 인증샷도 있었는데요. 위를 올려다보는 게 아니라 발밑에서 펼쳐지는 불꽃 축제를 감상하는 것도 참으로 특별한 경험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 중국 바람배추 논란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이번엔 염색 상추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중국 간수성 란저우시 위중현의 한 채소 작업장 모습입니다. 작업자가 물에 어떤 가루를 탔는데 그 물에 줄기상추를 담갔다가 뺍니다. 자세히 보니까 통에 든 물 색깔이 초록빛을 띱니다. 최근 중국의 한 블로거가 SNS를 통해 폭로한 건데요. 줄기상추를 더 신선해 보이도록 색소로 염색한 뒤에 전국에 유통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블로거는 현지 채소 작업장 13곳을 둘러본 결과 절반이 넘는 곳에서 줄기상추를 정체불명의 액체에 담그는 걸 발견했고 한 작업장에서는 복합 착색제라고 적힌 제품이 포착됐다고 덧붙였는데요. 실제 작업에 사용된 용액을 검사한 결과 파란색과 노란색의 식용색소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색소는 신선 채소에 사용하는 건 금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역 당국이 저장 유통업체 53곳을 합동 점검했는데 6개 업체가 해당 색소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끊이지 않는 먹거리 논란에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고요. 우리 국민의 중국산 식재료에 대한 불안감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2: 가수 임영웅이 지난 4일 고양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에서 두 번째 스타디움 공연을 열어 사흘간 약 9만 5천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고 소속사 물고기 뮤직이 밝혔습니다. 2016년 데뷔해 올해 10주년을 맞은 임영웅은 이로써 누적 공연 관객 약 100만 명이라는 기록을 올렸습니다. 임영웅은 이번 공연에서 데뷔곡 미워요를 비롯해 오는 8일 발매하는 스페셜 디지털 앨범 I'm Here로 10에 수록된 신곡들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가 시작되면서 성묘기 때문에 발생하는 산불도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최근 15년 동안 발생한 성묘기 산불 182건을 분석한 결과 80%가량이 추석 3주 전부터 연휴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추석 2주 전에서 3주 전에 발생한 산불이 가장 많았는데 다른 명절보다 벌초와 성묘가 일찍 시작되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3: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4: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3: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7: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

0: 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틴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오늘 낮 서울 29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7: 교통안전 1분 터.
8: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백희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 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0: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하세요. 내 생애 저 기성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3: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2: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3: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2: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5: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6: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대법원이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화관이 화면 해설과 자막, 수신기기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각 장애인 4명이 영화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6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인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2016년 2월 17일 청각장애인 4명은 시청각장애인 영화 관람권을 보장하라는 취지로 CJCGV, 롯데컬처웍스, 메가박스 중앙 이렇게 영화관 3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영화 관객이 1천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장애인은 그 관객 속에 없다는 문제 제기였는데요.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요. 2심 재판부는 영화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 일정한 범위에서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최종적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대법원은 이번 선고에서 원고들을 위한 수어 통역을 지원했고 이해하기 쉬운 이지리드 판결문을 일반 판결문과 함께 제공했습니다. 대법원이 이지리드 판결문을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장애인단체는 당연한 권리를 인정받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7: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is
8: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하늘 쾌청하고 맑습니다. 내일과 모레 비 소식이 있는 동쪽 지역은 살짝 흐려지겠고요. 주후반부터는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5에서 40mm,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지에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3건의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 하월곡에서 월릉분기점 구간 2차로에서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뒤로 많이 밀리고 있고 주변이 혼잡해서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차간 간격 좁게 지나고 있고요. 차로 변경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암분기점 방향은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곡까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강동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 가는 길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당수서로 성남 방향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내려가는 길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인데요. 30분 정도 더 필요할 예정입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강남순환로 성산방향 봉천터널 출구에서 금천녹음소 구간 3차로에서 도로 청소 작업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오, 오,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부산 예인선 사고의 실종자 수색 작업이 엿새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사고 초기 두 명을 구조한 이후 추가로 발견한 선원은 없는 상태인데요. 취재기자가 연결해서 수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수색 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2: 네, 해경은 예인선 TNS 캐처호가 침몰한 사고 해역에 가로 31km, 세로 65km를 수색 범위로 잡고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을 합친 것보다 더 넓은 면적입니다. 하지만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가용자원을 모두 투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파도가 높아 대형 선박만 해상수색에 나서고 있고 지난 밤까지는 강한 바람 탓에 항공기를 운용하지도 못했습니다. 육상에서는 군 열상 감지 장비와 수색 인력을 투입해 해안가를 중심으로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밤낮 없는 수색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종자를 비롯해 유리품조차 찾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 한 명이 구조되고 선내에서 발견된 다른 한 명이 숨진 뒤로 나머지 선원 6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기상 상황은 오늘부터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강풍주의보가 해제됨에 따라 항공기 8대가 모처럼 수색에 동원됐습니다. 풍랑주의보는 내일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경의 연안 구조정도 수색 범위 밖에 연안에서 실종자를 찾을 계획입니다. 다만 수중 수색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거친 물살로 탁해진 바닷물이 맑아지려면 시간이 걸려서 수중 수색 재개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차상입니다.
3: 네, 어느새부터인가 이맘때가 되면 불꽃 축제 기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해마다 많은 분들이 이른바 불꽃 명당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이곳이 숨은 명당으로 떠올랐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한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저 멀리 여의도에서 형형색색의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죠.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도 한눈에 보입니다. 꽤 높은 곳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곳은 관악산이었습니다. 예, 관악산에선 전날부터 돗자리와 텐트를 설치하는 등 치열한 자리 경쟁이 펼쳐졌다는데요. 올해는 특히 관악산에서 불꽃을 감상했다는 후기가 온라인에 다수 올라왔습니다. 또 각종 교통수단에서 불꽃을 관람한 후기도 많았는데요. 저도 마침 지난 주말 귀갓길에 강변북로 위에서 이렇게 불꽃을 감상할 수 있었고요. 또 다음 보시는 건 지하철 내부에서 찍힌 영상인데 창밖에서 불꽃이 터지자 지하철 내부 조명이 이렇게 꺼지고 승객들이 짧게나마 불꽃을 감상하는 모습입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승객들을 배려해서 조명을 꺼준 기관사의 센스를 칭찬하는 댓글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심지어 비행기 인증샷도 있었는데요. 위를 올려다보는 게 아니라 발밑에서 펼쳐지는 불꽃 축제를 감상하는 것도 참으로 특별한 경험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 중국 바람배추 논란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이번엔 염색 상추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중국 간수성 란저우시 위중현의 한 채소 작업장 모습입니다. 작업자가 물에 어떤 가루를 탔는데 그 물에 줄기상추를 담갔다가 뺍니다. 자세히 보니까 통에 든 물 색깔이 초록빛을 띱니다. 최근 중국의 한 블로거가 SNS를 통해 폭로한 건데요. 줄기상추를 더 신선해 보이도록 색소로 염색한 뒤에 전국에 유통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블로거는 현지 채소 작업장 13곳을 둘러본 결과 절반이 넘는 곳에서 줄기상추를 정체불명의 액체에 담그는 걸 발견했고 한 작업장에서는 복합착색제라고 적힌 제품이 포착됐다고 덧붙였는데요. 실제 작업에 사용된 용액을 검사한 결과 파란색과 노란색의 식용색소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색소는 신선 채소에 사용하는 건 금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역 당국이 저장 유통업체 53곳을 합동 점검했는데 6개 업체가 해당 색소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끊이지 않는 먹거리 논란에

0: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고요. 우리 국민의 중국산 식재료에 대한 불안감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1: 가수 임영웅이 지난 4일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두 번째 스타디움 공연을 열어 사흘간 약 9만 5천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고 소속사 물고기 뮤직이 밝혔습니다. 2016년 데뷔해 올해 10주년을 맞은 임영웅은 이로써 누적 공연 관객 약 100만 명이라는 기록을 올렸습니다. 임영웅은 이번 공연에서 데뷔곡 미워요를 비롯해 오는 8일 발매하는 스페셜 디지털 앨범 I'm Hero 10에 수록된 신곡들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가 시작되면서 성묘기 때문에 발생하는 산불도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최근 15년 동안 발생한 성묘객 산불 182건을 분석한 결과 80%가량이 추석 3주 전부터 연휴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추석 2주 전에서 3주 전에 발생한 산불이 가장 많았는데 다른 명절보다 벌초와 성묘가 일찍 시작되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절기상 백로답게 청명한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바람은 다소 약화하고 있지만 해상에서는 여전히 풍랑특보가 유지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채영 캐스터.
2: 네, 서울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1: 뒤로 파란 하늘이 보이는데요. 지금 서울 날씨 어떻습니까?
2: 네, 이렇게 높고 파란 하늘 아래에 있으니 가을이 왔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현재 서울 기온 28.6도까지 올랐는데요. 지금은 다소 덥게 느껴지지만 퇴근길 무렵에는 기온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8도, 대전 17도, 대구 16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30도, 전주와 대구 29도 등 예년 기온을 웃돌며 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은 맑고 쾌청한 하늘을 보이겠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는데요.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5에서 40mm, 경북 북부 동해안에 5에서 10mm로 양이 많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점차 내려가면서 수요일 서울 한낮 기온이 26도까지 떨어지는 등 날이 더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남해와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물결이 최고 3.5m로 높게 일고 있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서울하늘공원에서 YTN 원채영입니다.
1: 이번에는 정혜윤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예.
1: 자, 며칠 전만 해도 사실 에어컨 없이 살기 힘들 정도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선선해질 수가 있습니까?
3: 네, 일단 날씨가 좀 선선해졌는데 계절의 시계가 9월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로 이제 접어들었고 오늘 좀 절기상 백로입니다. 예, 올해는 좀 이 절기에 맞춰서 한반도 주변 기압계도 가을철 기압계로 좀 변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극한호우가 좀 내렸잖아요. 네. 그 이후에 여름에 그 영향을 줬던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단 남동쪽으로 좀 빠르게 좀 수축을 했고요. 그 빈자리로 한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쪽에서 확장한 이 차고 건조한 대륙 고기압이 그 빈자리를 좀 빠르게 채운 상태입니다. 이제 이렇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낮 기온이 좀 조금씩 내려가면서 내륙에 내려졌던 폭염특보가 다 해제가 됐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기온이 빠르게 내려가면서 열대야도 현재는 자취를 모두 감춘 상태입니다. 지금은 좀 낮 동안에 반짝 좀 일사가 강하기 때문에 기온이 오르긴 합니다만 네. 습도 자체가 지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런 끈적한 더위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야말로 가을철에 잠시 기온이 오르는 그런 정도의 더위가 이어졌다가 아침 저녁에는 바로 좀 선선해지는 형태의 전형적인 지금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4: 그래서 참 사실 기분 좋은 기온이 느껴지는데 네, 요즘에는 하늘을 쳐다봐도 상당히 좀 예쁘더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3: 네, 이 또한 좀 가을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좀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런 찬 공기가 만든 그런 마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과학적인 원리가 좀 숨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지금처럼 이 북쪽에서 하강하는 그런 무겁고 그런 차가운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게 되면 이 공기가 좀 아래로 내리누르는 이 하강 기류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기류가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공의 구름이 이 보시는 것처럼 맑음이 좀 증발을 하고 맑은 날씨가 찾아오게 되는 거고요.

0: 또 여기에 좀 건조한 북쪽의 대륙성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대기 중에 수증기와 오염 물질이 좀 사라지게 되면서 가시거리가 정말 길게 트이게 됩니다. 특히 가을철에는 공기 중에 이제 파장이 비교적 좀 짧은 파란빛이 좀 붉은빛보다 5배에서 한 6배가량 훨씬 좀 강하게 사방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네. 우리 눈에는 사실상 하늘이 좀 더 파란빛이 많이 보이고 더 이렇게 파랗고 깊게 좀 보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1: 예. 그런데 내륙에는 이렇게 파란 하늘을 보면서 좀 기분 좋은 그런 날씨를 즐길 수 있는데 네. 해안가는 지금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에도 그랬습니다. 예. 해안가는 지금은 좀 강풍특보가 해제가 됐지만 남해상으로 발령된 이 풍랑특보는 아직까지 좀 여전하고요.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에는 일본 남쪽 해상에서 좀 정체하고 있는 24호 태풍 크로반과 지금 보셨던 것처럼 북쪽의 그 찬 공기 사이에서 기압 경도력이 좀 커졌기 때문에 해상의 기상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우선 이 태풍 같은 경우는 오키나와 남쪽 해상까지는 북상을 했는데 지금 그래픽으로 보시는 것처럼 북쪽에 지금 버티고 있었던 차고 건조한 대륙 고기압의 그 장벽에 막히면서 더 이상 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결국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향을 좀 동쪽으로 틀면서 일본 남쪽 해상을 향했는데요. 오늘 해상에서 이 또한 그 더 북상을 하지 못하고 열대 저압으로 지금 약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찬 공기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가을 태풍을 막는 이 찬 공기가 좀 방패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 남쪽에 지금 열대 그 공기 그 뜨거운 공기와 북쪽에 지금 찬 공기 사이에서 경계에 놓인 곳이 제주도와 남해상 그리고 이제 동해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지역은 당분간은 좀 파도가 좀 높게 일거나 해안가 쪽으로 바람이 좀 강하게 부는 등 기상 상황이 좀 악화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자 해상과 내륙이 양 극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네네. 같은데 사실 요즘 날씨를 보면 중간이 없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양 극단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실제로 기상청이 올해 여름을 기후 양극화의 해로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보통 여름철이 끝나게 되면 기상청이 이 공식적으로 이 세 달간의 여름 날씨 그 기후 특성을 분석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네. 올해는 이 세 달을 단순히 기온이 높거나 비가 많이 내렸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기후 재난이 한 곳으로 집중이 되고 또 기상 현상이 좁은 이 한반도 안에서

0: 전광 등 남해안 지방은 여름 끝자락에 사나흘 사이에 1000mm에 가까이 육박하는 그런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산사태와 침수피해가 속출하는 그런 복합재난이 나타났습니다. 한 계절 안에서 여러 재난이 연쇄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올 여름에는 방재 패러다임의 한계를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1: 예, 기후 양극화의 해.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즐길 수 있을 때 가을 날씨를
0: 네.
1: 좀 즐겨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0: 맞습니다.
1: 이 날씨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0: 네, 우선 이번 주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내륙 지방은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기 때문에 당분간 좀 가을 날씨 즐기실 수 있겠고요. 네, 다만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고 또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일교차가 크게 납니다. 호흡기 질환자가 늘어날 수 있어서 환절기 면역력 관리 좀잘 해주셔야 되고 또이 시기는 자외선에 대한 대비가 좀 중요합니다. 여름보다는 봄과 가을이 오히려 좀 자외선이 더 강하고요. 자외선은 피부 노화와 또 질환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또 그늘에서도 이 자외선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차단제 꼭 바르시고 또 한낮에는 양세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2: 네. 자,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다 보니까 단풍 궁금하신 분들도
0: 네.
2: 있으실 텐데, 올해에는 단풍이 조금 늦어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폭염 꺾였다, 이제 더위 꺾였다 이런 얘기를 좀 했지만, 그래도 9월과 10월까지의 기온이 예년 이맘때보다 높을 것이다, 이렇게 기상청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단풍 예상 시기가 민간 기상 예보 업체에서 보통 전망을 하는데요. 웨더아이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단풍이 드는 곳이 설악산입니다. 그런데 이 설악산이 예년보다 닷새가량 늦은 10월 3일쯤 산의 20%가 물드는 첫 단풍이 들 것으로 지금 예보가 됐습니다. 이어서 서울 북한산도 예년보다 8일이나 늦은 10월 23일이나 돼야 첫 단풍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남부지방은 10월 하순쯤 첫 단풍이 예상이 되는데 보통 단풍으로 유명한 곳이 이 아기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이잖아요.
1: 네.
0: 11월 5일쯤으로 평년보다 무려 16일이나 늦을 걸로 보입니다.
1: 예.
0: 보통 단풍 절정기가 첫 단풍 2주 뒤쯤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중부지방은 10월 하순, 남부지방은 11월 중순 이후쯤이나 단풍이 절정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올가을 이 지각 단풍이 예상이 됐지만 단풍의 시기와 색은 앞으로의 기온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기온차가 크면 클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색도 고와지는 특성이 있어서 앞으로 날씨 변수는 기온 변화가 될 걸로 보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혜운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날씨 전망해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불법 정치 자금 의혹 등과 관련해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서 불법 정치 자금 수수 등 13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네, 관련 수사가 조금 늦어진 감이 있었는데요. 지난달 25일 관련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이 위원회에서 한달 안에 이 사안을 신속 처리하라 라고 권고를 한 바가 있었고요. 경찰은 이에 대해서 수심의 권고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없을 거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이 오늘 신청할 예정이다라는 소식 조금 전에 들어왔고요.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의혹 해명에 나섰지만 야권은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네거티브 전담 대응팀을 꾸려 총력 대응에 나섰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3: 네, 국회입니다.
1: 네, 앞서 김승원 후보자가 출근길에 직접 의혹 해명에 나섰는데 야권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죠?
3: 그렇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연예인 신약 임상청탁 의혹 관련 당사자 녹취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브로커 양모 씨와 청탁자 사이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말고도 김 의원, 최 의원 등 특정 정치인에게 청탁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김승원 후보자의 도어 스태핑에 대한 반박 회견도 자청했습니다. 우선 청문회에 직접 나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라는 김승원 후보자 발언에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들어보시죠.
4: 저를 김승원 청문회 청문위원으로
5: 한동훈
4: 선임을
5: 무소속
4: 해주십시오.
5: 의원입니다.
4: 다만 김승원 후보자의 청문회가 저는 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3: 또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의 고발 예고에 그런 수작에 흔들리지 않겠다. 오빠.

0: 카르텔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보이겠다며 추가 의혹 제기를 예고했습니다. 한 의원이 이슈 주도권을 선점한 사이 국민의힘도 절치부심하는 모습인데요. 김승원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특혜 지원과 가족 채용 의혹을 꺼내며 총공세를 나섰습니다. 박성우 수석 대변인은 오빠 한마디에 가려진 쥐약 게이트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고 청문회 이후 특검과 법적 조처에도 당력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력 어모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김민석 당대표 지시로 오늘 네거티브 전담 대응팀을 출범했는데요. 지도부에선 한민수 전용기 최고위원이, 법사위에선 김동아 의원, 대변인단에서는 조계현 의원이 참여합니다. 조계현 의원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내고 한동훈 의원이 검사 시절 버릇대로 캐비닛 정치를 시연하는데 장인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캐비닛부터 열라고 역공했습니다.
1: 네,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의 분위기는 조금 다르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문제와 달리 한 발 떨어져 관망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선 용 후보자 본인이 겸직 논란에 대해 먼저 결단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용혜인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 준비단에 출근하면서도 각종 논란에 대한 질문에 말을 아꼈는데요. 국민의힘은 운동권 비선 조직 연계 의혹을 고리로 공세고삐를 바짝 쥐었습니다. 용 후보자 인선 자체가 배후에 있는 노동당 언더 조직을 챙기기 위해 청와대 김현지 부속실장이 주도한 좌파 카르텔 빌드업이란 주장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아침 회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2: 그리고 좌파 챙기기입니다.
3: 장동혁 국민의힘 김현지 대표입니다.
2: 실장이 인사 검증도 진문계인 것이 아닌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0: 의혹이 일파만파 거치자 기본수탁 지도부는 조금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선 당은 비선 조직과 아무 연관이 없고 겸직 논란에 대해서는 언제나 새로운 길은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면서 당에선 계속 후보자에게 겸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국회에서는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후반기 정기국회가 본격 시작됐죠.
0: 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먼저 9차례 걸쳐 민생을 언급한 김 대표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며 메가특구 특별법과 주택공급 등 국정과제 뒷받침 의지를 다졌습니다. 또 국민의 뜻에 따른 실현 가능한 개헌 추진도 약속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4: 시대의 변화와
3: 김민석 민주당 대표입니다.
4: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입니다.
0: 이에 국민의힘은 민생은 없고 대통령 찬양만 늘어놓은 정권 용비 여천과이자 이재명 독주시대 선전포고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내일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연단에 서는데 인사 논란부터 부동산 정책까지 정부 실책에 대한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모레부터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이 열리고요. 다음 주에는 2차 개각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돼 있어 여야의 충돌이 한층 더 격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1: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박기흥 씨가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에 당선된 가운데 가족 정당 논란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오늘 기본소득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가족 정당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보좌관 채용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당에서 하나하나 해명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재재청을 요구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대법원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면서 대법관 2명 공석 사태가 현실이 됐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정훈 기자, 대법원의 공식 입장 언제쯤 나올까요?
5: 네,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재재청 여부에 대한 결론이 오늘 날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하면서 공식 입장 발표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반려한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다시 재청해야 하는 대법원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청와대의 요구를 존중해서 기존 추천위가 올린 후보 가운데 다른 후보를 재청하는 방안과 새로 추천위를 꾸려 후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재청권 침해라는 법조계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청와대와의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어서 대법원의 고심이 깊은 상황입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까지 하고 대법관 2명 공석 상태가 현실이 됐죠?
5: 그렇습니다.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식은 오늘 오전 진행됐습니다. 이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정치적 사건이 법원으로 몰려들수록 정치의 문법에서 벗어나서 법원의 언어와 문법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대법관까지 퇴임하면서 대법관 14명 가운데 2명이 공석인 상황입니다. 이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 후보자의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 회의가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어서 대법관 2명 공백 사태가 오늘부터 최소 열흘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재판 지연 우려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 대법관이 속해 있던 대법원 3부는 대법관 2명만 남은 상황이라 심리를 할 수 없게 됐는데 대법원은 다른 대법관 1명을 임시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이 충원되기 전까지 전원 합의체에 회부된 김건희 씨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선고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거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해부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할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오늘부터 정식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태한 특검은 오늘 서울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이번 수사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오늘부터 최대 150일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율 조작, 외유성 출장 등 모두 12가지 의혹을 수사합니다. 경기 수원시 아파트 단지에서 마약에 취한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A씨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체포됐다가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풀려났지만 이후 모발 검사에서 다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난 6월 A씨가 경기 수원시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몸을 축 늘어뜨린 채 구부정하게 서 있는 모습이 SNS 등에 퍼졌고 A씨의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협박해온 불법 사기업자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금전적으로 취약한 피해자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는데도 형식적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촬영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7: 이혼 뒤 생활고에 시달리던 30대 A씨는 지난 2월 무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B씨를 소개받았습니다. A씨에게 B씨가 요구한 건 자신과의 성관계였습니다.
8: 사태가 있어서 이제 지인들한테 알려질까봐 무서워서 바로.
9: 불법 사금융 피해자입니다.
7: B씨는 관계 도중 A씨의 모습을 촬영했고 사실상 이를 담보로 2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8: 관계 영상을 담보로 한다 그런데 퍼트리지는 않을 거다 정말로 이런 식으로 관계 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핸드폰을 찍는데 본인은 안 나오고 이제 저만
7: 돈을 갚지 않으면 원금의 2%씩 매일 이자가 붙는 구조였습니다. A씨가 건강 악화로 일하지 못해 돈을 갚지 못하자 성희롱성 발언과 함께 잠자리를 요구하는 취지의 연락이 계속됐습니다. 이런 압박은 다른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어졌는데 B씨는 또 다른 피해자 4명에게도 나체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B씨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만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작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대한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촬영했다면 A씨도 여기에 동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10: 피해자가 아무리 형식적으로 동의를 해서 사진을 찍혔다 하더라도
9: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입니다.
10: 궁박한 상태에 의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압된 상황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7: A씨 측은 애초에 성관계 영상을 담보로 잡는 과정부터 피해자가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고 B씨를 추가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1: 이번에는 오늘의 사건 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1: 네, 안녕하세요.
1: 예. 자, 먼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을 짚어볼 텐데요. 오늘 김 후보자가 나흘 만에 청문회 준비단에 출근해서 작정하고 각종 의혹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12: 근본적으로 식약처장에게 민원 청탁성 연락하신 거
13: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14: 제가 민원을 듣고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로는 해당 제품이 해외에서도 2상과 3상 임상 실험이 진행되어 있었고 또 그 결과가 괜찮다는 그런 보고 자료였고 공정하게 그리고 지연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라는 취지로 식약처장에게 전화를 했고 전화 딱 한 번 하고
15: 후보자님을 오빠라고 칭한 양 씨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양 씨랑 어떤 관계신가요?
14: 우리 양모 대표하고는 법조인들이 잘 가는 음식점 그리고 카페 같은 그런 곳에서 처음 손님으로 알게 되었고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서 존중하고 또 친한 후배로서 이렇게 지내온 것은 맞습니다.
1: 네. 자, 오늘 해명 내용 들어보셨는데 식약처장에게 전화를 딱 한 번밖에 안 했다. 그리고 공정하게 그리고 지연된 절차를 신속하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 속에 과연 부정한 청탁의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부가 지금 관건인 거잖아요.
11: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부정한 청탁인가 처벌 대상이 되는가를 놓을 때요. 전화를 한 번 했는가 아니면 열 번 했는가가 핵심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네. 결국 전화의 목적이라든가 대상 그 내용이 중요할 텐데 이 청탁금지법상 일단 금지되고 있는 부정한 청탁이다라고 하면은요 법리를 위반하게 한다거나 이 법을 위반하게 해서까지 무언가 특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라는 그 신분을 고려할 때요 당연히 민원인의 어떤 고충을 처리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아볼 수는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식약처장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것만으로 곧바로 부정한 청탁이다라고 단정은 할 수 없겠지만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요 전화를 한 번 한 것에 불과하다 단순히 고충을 전달하는 차원이었다라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 이 어떤 혜택을 주고받은 바가 있는지 좀 더 입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현재로서는 있어 보입니다.
6: 네. 자,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 사건 처리 결과를 보면 당시 식약처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모두 무혐의를 받았거든요. 근데 김 후보자만 기소유예 불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청탁을 한 혐의가 있는 사람만 기소유예 처리를 한 건데 이런 경우가 더러 있는 겁니까?
11: 구조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청탁을 한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탁을 받은 상대방, 뭐 공무원이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만약 공무원이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청탁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도요. 일단 청탁을 한 부분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이 청탁을 받은 당사자는 처벌이 되지 않지만 청탁을 한 사람은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소 유예가 어떤 의미인가 그 부분부터 좀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기소 유예는 범죄 혐의점이 인정이 되나 그 전후의 상황이라든가 맥락을 고려했을 때 기소까지는 불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있을 때 기소 유예 처분이 내려집니다. 근데 정확히 어떠한 맥락에서 기소 유예를 받은 것인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방이 이어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아마도 현재로서는 그 액수, 청탁의 대가로서 인정되는 그 액수 자체가 적고 실제로 수령이 되지 않았으며 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기소유예가 내려지지 않았나 추정은 가능합니다.
1: 예. 자, 그런데 지금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지금 거의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화 통화 내역을 연일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 측에서는 이 통화 내용이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어떻게 이 내용을 입수했는지 그 경로를 밝혀라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양쪽의 공방은 어떻게 보세요?
11: 그렇죠. 지금 한동훈 의원 측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면서요. 구체적으로 통화 내용 같은 부분을 SNS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 이 김승원 의원과 어떤 이 청탁을 요구했던 그 상대방 간의 이 대화는요. 앞으로 이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부탁을 주고받았는지 단순 민원이었는지 부정한 청탁이었는지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네. 문제는 어떻게 입수했느냐 부분은 의문점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김승원 의원 측에서는 이것은 수사 자료이고 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이 분명한데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한동훈 의원에게 전달했다면 뭐 공무상 기밀 누설 등에 해당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면 한동훈 의원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라는 취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동훈 의원 측이 공개했다고 해서 곧바로 어떤 불법적인 부분이 된다고는 볼 수 없고요. 만약 정당하게 사건 관계인이라든가 당사자가 본인이 갖고 있던 자료를 제공했다면 문제가 없을 가능성도 있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요. 국민들의 알 권리 같은 측면 때문에 한동훈 의원 측에서도 이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충분히 또 방어가 가능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서요. 결국 추후에 어떤 자료가 추가로 공개가 될지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그리고 어떤 경로로 그 자료들이 입수된 것인지 조금 더 기다려볼 측면은 있습니다.
6: 네, 앞서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해드린 대로 경찰이 이 김 후보자 고발 사건을 배당을 했다 이렇게 지금 밝혔는데 재수사가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경찰이 좀 어떤 점을 먼저 들여다볼 것인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11: 이 기소 유예에 대한 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혐의라든가 아니면은 좀 유의미한 증거가 나온다면 충분히 다시금 들여다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증거 여부일 것 같습니다. 예. 이전과는 다른 기소 유예를 내렸을 때와는 다른 새로운 증거들이 있는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들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사생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만약 부정한 청탁과 관계가 되어 있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다각적으로 수사기관에서도 당시에 전후 상황을 좀 짐작하게 할 만한 대화 내역이라든가 실제로 누구와 만남을 가졌는지 그 구체적인 기록들 이런 부분들을 좀 다각도로 수사를 해보고 추가적으로 입증할 만한 유의미한 증거가 있다면 다시금 기소 여부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네, 어쨌든 이 상황이 좀 지속될 것 같으니까요. 저희도 계속해서 좀 신속하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수 MC 몽이 배우 김민종 씨에 대한 연예인 불법 도박 의혹을 제기했다가 넉 달 만에 사과를 했어요.
11: 그렇죠. 예, MC몽 씨가요. 이제 선배 가수라고 볼 수 있는 네. 김민종 씨를요. 공개 저격해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본인의 라이브 방송에서요. 불법 해외 원정 도박단에 김민종 씨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언급한 겁니다. 김민종 씨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 연예계에 몸담고 있었고 성실한 이미지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해당 논란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광고 계약이 파기된다거나 할리우드 진출 이 논의가 무산되는 등 금전적인 피해도 상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김민종 씨가 전격적으로 이 MC몽 씨에 대해서 정봉통신망성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한 4개월여 만에 MC몽 씨가 이 사과를 했다라는 부분이 또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민종 씨에게 직접적으로 오해한 부분이 있었다. 잘못 알고 있었다. 어떤 맥락에서든 본인이 이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해서 김민종 씨를 언급한 것은 본인의 잘못이었다라고 밝히면서요. 사과를 한 것이고요. 김민종 씨 역시 이와 관련해서 피해를 본 부분이 굉장히 상당하고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봤지만 후배의 이 사과에 대해서 너른 마음으로 또 포용을 하겠다라는 입장까지 현재 밝힌 상황입니다.
6: 네, 아마 근데 이제 이 상황.
13: 가수 MC몽이 배우 김민종 씨에 대한 연예인 불법 도박 의혹을 제기했다가 넉 달 만에 사과했습니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walk
2: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안전화
3: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6: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7: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곳이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맞춤형 취업 교육을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 시민과 기업이 만나는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보세요.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도 시니어 인재를 찾는 기업도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25년째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국어 교사입니다. 아내와는 대학 시절 시창작 동아리에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저는 교직 생활을 시작했고 아내는 지인의 투자를 받아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었죠. 처음에는 사업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큰 사기를 당하면서 결국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더 새로운 사업에 도전했지만 결과는 모두 실패였습니다. 사업이 거듭 실패하면서 빚은 점점 늘어났죠. 그동안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까지 했습니다. 아내는 사업에 매달리느라 거의 신경 쓰지 않았죠. 그뿐만 아닙니다.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저한테 심한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이들이 클 때까지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까지 감당하면서 25년을 버텼습니다. 이제 두 아이는 모두 성인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아빠, 이제는 아빠가 원하는 대로 사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도 오랜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저희 부부가 모았던 재산은 아내의 빚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사라졌고 현재 남아있는 건 아파트 두 채 정도입니다. 한 채는 제 명의로 되어 있고 다른 한 채는 아내의 사업상 채무 때문에 처제 명의로 해둔 상태죠. 그런데 아내는 처제 명의로 된 아파트는 빼놓고 제 명의 아파트만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공무원 연금과 퇴직수당도 나눠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받지도 않은 미래의 연금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 허탈한 기분이 듭니다. 처제 명의로 해둔 아파트도 실제로 저희 부부의 재산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내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은 아내의 빚을 이제 감당하면서 참고 살아오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성인이 된 아이들의 말에 이혼 용기를 내셨는데 재산 문제 때문에 또 한 번 허탈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복잡한 게 재산분할이죠.
2: 네, 그렇습니다. 그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이 심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1심에서 2년에서 3년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사연자분이 재산분할 중에서도 또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은 연금이거든요. 아직 퇴직도 안 하셨고 이제 앞으로 지금 받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받을 건데 네. 이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걸까요?
2: 네,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제 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등 각 연금법에서 이런 퇴직급여와 관련해 가지고는 부부 쌍방의 협력을 요구한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2: 구체적으로는 뭐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에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그 대상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퇴직한다면 얼마를 받는지 그게 대상이 되는 거겠네요.
2: 예, 맞습니다.
1: 네.
2: 그 사안에서 이제 사연자분께서 많이 억울하신 부분이 있고 아내분이 상당히 이제 가산 탕진을 해왔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이제 25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상 퇴직연금은 이제 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러면 실제로 이혼한 뒤에 아내가 이제 사연자분한테 직접 연금을 달라고 하는 걸지 아니면 아내가 그러니까 연금공단에 따로 청구해서 본인의 몫을 받게 되는 건지 그 절차도 좀 설명해 주세요.
2: 저희 그 연금법에 따르면요, 그 뭐 상대방한테 직접 연금을 달라고 하지는 않고, 이혼한 자 배우자는 이제 법률에 따라서 공단에 직접 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네.
2: 이제 구체적으로 각 연금법에 따라서 그 분할 그 지급과 절차가 다르긴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5년 이상 이제 이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하시고,
1: 네.
2: 그다음에 뭐 65세 이상 되었을 때 이제 뭐 이런 연금 공단에 별도로 청구해서 금액을 분할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이게 예전에는 이제 연금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상대방한테 청구를 하는 구조였었거든요.
2: 아, 네.
1: 네. 그랬다가 이제 연금 관련 이제 법들이 바뀌면서 이제 공단에 청구할 수 있게 바뀌게 되긴 했습니다.
2: 네.
1: 그러면 실제 이혼 재판에서는 이 예상 퇴직 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게 될까요? 그리고 이제 사연자분처럼 가산을 홀로 사실 지켜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사연자분이 본인이 연금 지켜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2: 그 통상적으로는 재산분할 사건 실무에서는 예상 퇴직연금 상당액을 산정해서 이를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1: 네.
2: 그렇기보다는 그냥 향후 직접 공단에 청구를 해라라는 걸 전제로 이제 연금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분할 대상 명세표를 작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1: 네.
2: 네, 요 사안에서 이제 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사연자분께서 좀 억울하신 사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떤 판결이 아니라 조정의 단계에서 뭐 여러 사정과 기여도를 고려해서 뭐 협의하여 쌍방 연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1: 네.
2: 식의 조항을 넣고 조정을 하신다면 이 연금 수급권을 지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근데 지금 연금뿐만 아니라 퇴직 수당을 받게 된다면 그 퇴직하지 않은 상태라도라고 하더라도 퇴직 수당도 재산 분할 대상이 들어가나요?
2: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퇴직 수당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1: 네.
2: 근데 이제 연금법에 따라서 따로 이제 별도로 그 연금 공단에다가 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고요.
1: 네.
2: 다만 이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명세표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우리 사연자분 사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처제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거든요.
2: 네.
1: 실제로는 부부의 재산인데 이제 아내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 상 채무 때문에 처제 명의로 해뒀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우리 그 처제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2: 그 우선은 본인 명의가 아니라 타인 명의로 이제 그 이제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이 명의 신탁을 했을 만한 그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실제 분할 대상이 되는 점이 좀 많습니다.
1: 네.
2: 명의 신탁 약정서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타인 명의 아파트를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내 명의로 다시 이전하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 상대방 명의로요. 재산 분할 대상으로는 좀 삼기가 어렵습니다.
1: 네.
2: 다만 이제 그 아파트 취득의 과정 속에서 그 지급한 금원 등이 확인이 되면 그 금원만큼은 이제 뭐 대여를 해줘 다라는 식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 그런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아직 퇴직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받을 퇴직 연금, 퇴직 수당 모두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제 명의 아파트 실제로 부부 재산이었다라고 하는 점이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능하겠지만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아파트 취득에 들어간 그 금액을 중심으로 재산 분할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미리 조상묘를 찾아서 벌초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묘 주변을 정리하다가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 한 그루 배웠는데 알고 보니 옆산 주인의 나무였다면 어떨까요? 벌초하다가 실수로 남의 나무를 자른 것도 재물 손괴죄가 될까요? 먼저 꼭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 묘가 있다고 해서 그 주변 산까지 우리 땅은 아닙니다. 심지어 묘에서 10m 안에 있는 나무라도 묘에 그늘을 두리우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베려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남의 나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베었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의 경계를 잘못 알고 자기 땅에 있는 나무라고 생각해서 잘랐다면 재물손괴죄에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남의 나무를 훼손했다면 나무의 가치와 피해 정도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나무의 수령이라든가 조경 가치에 따라 배상금이 수백만 원으로 불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벌초할 때 나무를 베기 전에는 누구 땅인지부터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익숙한 조상묘 주변이라도 여기까지는 우리 산이겠지 하고 짐작만으로 톱을 대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김민석의 내가 있을게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0: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3: YTNS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그래도 늦은 오후에 들어서면 야외 활동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햇빛도 누그러지고요. 자외선 지수도 보통에서 낮은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승용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얇은 겉옷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29.4도, 대구 28.9도, 전주 30.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량 점점 늘고 있는데요. 정릉에서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10분 전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정릉터널 출구 3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홍은램프부터 밀리고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반포대교에서 동호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공사 중인데 나머지 차로에서 모두 서행을음 보이고 있습니다. 서강대교부터 정체고 일산 쪽은 동호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 공사 중입니다. 청담대교부터 정체고 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하남 방향은 한강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 보입니다. 청담대교에서 잠실대교 가는 길 4차로에 공사 구간 자리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월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3: 네팔 대홍수 발생 이후 지난 주말 기적 같은 생존자 구조 소식을 전해온 우리 긴급구호대가 오늘 사흘째 터널 수색을 이어갑니다.
4: 네, 홍수 피해 마을에서는 복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네팔 정부는 오늘을 국가 애도의 달로 지정했는데요. 현지에 나가 있는 YTN 취재팀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3: 네, 먼저 구조 헬기가 이착륙하는 네팔 바타르 군부대로 가보겠습니다. 신호 특파원, 오늘도 우리 긴급구호대가 터널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죠?
5: 네, 그렇습니다. 그제 중국인 생존자를 구조한 데 이어 이 어제 시신 한 구를 수습한 우리 긴급구호대가 오늘도 터널에 투입됐습니다. 이 구호대는 이곳 군부대에서 헬기를 타고 이 수색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터널 수색만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이 중국인 생존자가 터널 안에 생사를 알 수 없는 한 명이 더 있다고 말한 데다 이 구호대가 발견하고도 꺼내지 못한 시신 두 구가 터널 안에 더 있습니다. 이 오늘 수색에서는 어제와 다른 방향으로 터널 진입을 시도하면서 추가 생존자를 찾을 계획입니다. 지난 주말 참사 열흘 만에 우리 구호대 손에 구조된 중국인은 건강 상태가 양호한 편인데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6: 구호대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 퇴원하고 나중에 직접 전화로 봅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마음 편히 휴식을 취하며 회복하는 겁니다. 중국인 생존자 그리고 네팔 주재 중국 대사입니다.
4: 우리 실종자가 근무했던 발전소 파워하우스 쪽에서는 드론 수색도 진행됐죠?
5: 네, 어제는 구호대 모두 네 팀이 수색 현장에 투입됐는데 이 가운데 한 팀은 파워하우스 수색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이 고성능 드론으로 인근 지역을 촬영한 이 구호대는 영상을 분석하면서 우리 실종자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구호대장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7: 그러니까 두 번째 수색인
6: 이규호 대장입니다.
7: 파워하우스 드론 수색은 생존자와 같은 흔적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은 격리 구속 중에 있고 결과가 있는 대로 기기사항 있으면 공지를 하겠습니다.
5: 구호대는 또 이 네팔군이 불허한 남체 지역 도보 수색도 실시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네팔 정부는 대홍수 피해 규모가 워낙 커서 구호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

0: 670억 원 규모의 모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긴급구호대도 네팔 군부대에 시신 수습용 가방 260여 개를 지원했습니다.
1: 네, 이어서 대홍수 피해를 입은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김철희 특파원, 지금 마을 모습은 어떻습니까?
2: 네, 저는 트리슐리강 바로 옆에 있는 트리슐리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YTN 취재진이 열흘 만에 마을을 다시 방문했는데요. 원래 진흙 뻘밭으로 변해 한 발 한 발 내딛기도 어려웠지만 지금은 바닥이 많이 단단해졌고 재건 작업 역시 한창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 역시 이번 참사에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전체가 하나의 집 같지만 사실은 절반 가까이가 홍수 참사로 쓸려 나갔습니다. 천만다행인 건 가족들이 홍수 소식을 듣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마을 주민 대부분은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해 마을에 남았고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마을에는 기적의 초록집으로 불리는 3층짜리 건물도 있습니다. 거센 물살과 진흙 쓰나미에도 불구하고 홀로 살아남아 지금은 명소가 된 곳인데요. 각국에서 모여든 스님들이 집 앞에서 실종자들의 무사 기환을 기도하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빚는 법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말레이시아 스님을 YTN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3: 희생되신 분들 그리고 아직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한 왕생자를 위해 천도제를 올리고 그분들의 영혼이 좋은 곳에 가기를 바라며 법회를 열게 됐습니다. 말레이시아 스님입니다.
4: 계속 집계되는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고요?
2: 네, 오늘로 네팔 대홍수가 발생한 지 13일째입니다. 수색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네팔과 중국 당국이 발표한 인명피해를 합하면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1,400명에 육박하고 실종자도 5,000명을 넘었습니다. 네팔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열고 대홍수 발생 13일째인 오늘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네팔은 인구의 80%가 힌두교를 믿는 힌두교 중심 국가입니다. 힌두교에서 사망한 뒤 13일 동안 고인을 위한 의식을 치르는 전통을 고려한 겁니다. 이에 따라 오늘 네팔 전역의 정부기관과 해외 주재 네팔 대사관, 외교 공관에는 조기가 개항됩니다.
4: 네, 추가적인 생존자 구조와 실종자 발견 소식도 기다려보겠습니다. 신호 김철희 특파원 고생하셨습니다.
1: 네, 이렇게 정부 구호대뿐 아니라 기업 구조 활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연락이 끊긴 직원들을 구하기 위한 수색 작업 오늘도 이어집니다.
4: 네, 2주째 연락이 끊어진 직원을 기다리는 가족들은 우리 구조팀이 직접 현장에 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5: 네, 분당 도산타워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오늘도 수색 작업 이어지고 있죠?
5: 그렇습니다. 오늘도 네팔 현지에서는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선 도산 에너빌리티는 오늘도 헬기 한 대와 드론 두 대의 이륙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헬기가 이륙한다면 직원들이 떠내려갔을 상황까지 고려해서 숙소동을 포함해서 강 하류 지역까지 면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한국 남동발전은 46명 규모의 현지인 쉐르파와 수색견 등을 동원해서 어제 이어 이틀째 육로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워하우스와 사무동을 중심으로 위어댐 상부 산악지대부터 하류까지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남동발전은 수색팀당 한 명의 현지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이들과 시시각각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지에서는 헬기보다 드론 이륙 허가를 내는 게 더 간편하고 효력도 길어서 두 회사 모두 드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4: 네, 벌써 참사가 2주가 되어가는데 가족들은 수색 작업이 길어져 애가 타고 있겠죠?
5: 그렇습니다. 두 회사를 통해 가족들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채 유무선상으로 수색 상황을 매일 공유받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가족들은 현재 터널과 산악수색 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색 작전을 산악수색, 그러니까 사고 현장에 직접 도보로 들어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터널에는 실종 직원들이 평소 방문할 일이 많지 않았던 거로 알려진 만큼 사무동과 파워하우스 등 하류에 도보 수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현장 도보 수색에 난색을 표하는 네팔 정부를 설득해서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대응팀을 급파한 지 열흘이 넘어 2주가 되어가면서 장기화 국면에도 기업들은 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수색 작업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현지 파견된 인력을 증원하거나 교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당 두산타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1: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나흘 만에 공식 석상에 나와 직접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4: 네, 식약처 민원을 전달한 사업가 양모 씨는 친한 후배라고 설명했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외압 주작에는 청문회에 직접 나와 입증하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요. 김희영 기자.
6: 네, 서울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앞입니다.
1: 네, 김승원 후보자 도어스태핑 주요 발언부터 정리해 주시죠.
6: 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오전 9시 반쯤 출근해 나흘 만에 취재진을 대면했는데요. 먼저 준비해온 입장을 읽으며 의혹들을 해명했습니다. 식약처에 전한 민원은 부정청탁이 아니고 이로 인해 임상시험 승인 심사가 공정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민원 전달 과정에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7: 이번 코로나
3: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7: 민원 전달 과정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6: 또 두문불출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가족이 위중한 상태였다며 취재진 앞에 서진 않았으나 사무실에서 업무를 이어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4: 네, 기자들과 질의응답도 이어졌죠?
6: 네, 김 후보자 모두 발언이 끝나고 각종 의혹에 대한 기자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먼저 김 후보자는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민원을 전달한 양모 씨와의 관계를 설명했는데요. 법조인이 자주 가는 음식점 등에서 손님으로 처음 알았고 이후 여성 뷰티용품 제작 기업가로 존중하며 친한 선후배 관계로 지내왔다고 했습니다. 셀카 모임과 관련해 우연히 마주쳤다는 준비단 해명에 관해서는 준비단과 면밀히 소통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료가 나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별개로 가족이 몸담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 의혹도 반박했습니다. 가족들이 김 후보자 지역구로 법인 주소지를 옮겨 3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임대기간 만료로 경기 용인에서 수원으로 옮겨온 거라며 정치활동과는 무관하다고 했고 실제 업무를 본 데다 합산급여가 4억여 원인 것이라 실수령액이 지나치지 않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1: 네, 김승환 후보자 한동훈 의원과 야당을 향해서는 직접 비판을 했죠.
6: 네, 그렇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는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언론에 나오는 수사자료가 적법하게 취득된 게 맞느냐며 유출이야말로 형사처벌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정치권 외압 때문에 기소유예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한 의원에게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말에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가족기업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발달장애인 돌봄 환경 특성상 학교를 열기도 선생님들을 모시기도 쉽지 않다며 헌신을 왜곡하거나 매도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1: 네, 이렇게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의혹 해명에 나섰지만 야권은 공세의 고삐를 더욱 바짝 쥐고 있습니다.
4: 네, 예, 더불어민주당은 네거티브 전담 대응팀을 꾸려 총력 대응에 나섰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8: 네, 국회입니다.
1: 네, 앞서 김승원 후보자가 출근길 직접 의혹 해명에 나섰는데 야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죠.
8: 그렇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연일 신약 임상청탁 의혹 관련 당사자 녹취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브로커 양모 씨와 청탁자 사이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말고도 김 의원, 최 의원 등 특정 정치인에게 청탁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김승원 후보자 도어스태핑에 대한 반박 회견도 자청했습니다. 청문회 직접 나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라는 김 후보자 발언에 이렇게 응수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9: 저를 김승원 청문회 청문
3: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9: 다만 김승원 후보자의 청문회가 저는 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8: 한동훈 의원은 또 녹취에 나오는 민주당 오빠들이 더 있다 이렇게 주장을 이어갔는데 이후 SNS를 통해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연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슈 주도권을 지려 절치부심하는 모습인데요. 김승원 후보자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특혜 지원과 가족 채용 의혹을 꺼내며 총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성훈 당수석 대변인은 오빠 한마디에 가려진 쥐약 게이트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고 청문회 이후 특검과 법적 조처에도 당력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총력 엄호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김민석 당대표 지시로 오늘 네거티브 전담대응팀을 출범했는데요. 지도부에선 한민수 전영기 최고위원이, 법사위는 김동아 의원, 대변인단에선 조

0: 분위기가 많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 준비단에 출근하면서도 각종 논란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운동권 비선 조직 연계 의혹을 고리로 공세 고삐를 바짝 쥐었습니다. 용해인 후보자 인선은 배후에 있는 노동당 언더 조직을 챙기기 위해 청와대 김현지 부속실장이 주도한 좌파 카르텔 빌드업이란 주장입니다. 장혁 대표의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시죠.
1: 그리고 좌파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 만사현통 김현지 실장이 인사 검증도 진문계인 것이 아닌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0: 이에 맞서 기본소득당 지도부는 조금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선 당은 비선 조직과는 아무 연관이 없고 겸직 논란에 대해선 언제나 새로운 길은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며 당에선 계속 후보자에게 겸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네, 국회에서는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후반기 정기국회가 시작됐죠.
0: 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습니다. 먼저 9차례에 걸쳐 민생을 언급한 김 대표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며 메가특구 특별법과 주택공급 등 국정과제 뒷받침 의지를 다졌습니다. 또 국민의 뜻에 따른 실현 가능한 개헌 추진도 약속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4: 시대의 변화와
2: 김민석 민주당 대표입니다.
4: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입니다.
0: 국민의힘은 민생은 없고 대통령 찬양만 늘어놓은 정권 용비어천가이자 이재명 독주시대 선전포고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내일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본회의장 연단에 섰는데 인사 논란부터 부동산 정책 등 정부 실책에 대한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모레부터는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이 열리고요. 다음 주에는 2차 개각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돼 있어 여야의 충돌이 한층 더 격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7: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8: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9: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8: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10: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11: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0: 건강해
11: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1: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2: 건강기능식품
2: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4: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0: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2: 고향 특례시.
3: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현금 영수증의 절세 혜택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직장인은 연말 정산 때 30%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신용카드 대비 15%나 유리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등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도 있는데요. 간혹 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신고를 하면 소비자는 거부 금액의 20%, 최대 5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에게는 거부 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니까요. 절세 혜택, 쏠쏠한 이 현금 영수증 지혜롭게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전문가들과 함께 점검해보는 미리 연말 정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또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는요. 30대 부부의 통장 폭로전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아슬아슬한 내용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폭로전이었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열려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직접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청취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시겠습니다.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오늘 준비된 내용들이 참 재밌습니다. 일단은 연말 정산. 이게 얘기가 나온다는 게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는 거겠죠.
2: 그렇죠.
0: 하반기로 가고 있는데 미리미리 어떤 것들 좀 잘 준비해 놓으면 좋을지 짚어보고요. 통장 폭로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무서운데 자, 일단 전문가 두 분이 오늘 방송에 집중해야 할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1: 그래도 오늘 방송에서 죄송합니다.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좀 얘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이거를 정확히 짚고 알고 가면 가정재무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0: 이미경 팀장이 목이 매일
2: 정도로
0: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를 아는 거예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과연 무엇이 다른지 짚어보겠습니다. 또 네. 어떤 거 집중해볼까요?
2: 지금 이제 비포 애프터 내용들인데 제가 이분들 상담하면서 질문을 던진 게 있었거든요.
0: 뭐죠?
2: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0: 어떻게 해야 돼요? 금수저여야 하나요?
2: 대부분 다 소득을 늘려야 된다라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부자가 되려면 지금 당장 해야 될 건 뭘까요?
0: 지출을 줄여야 돼요.
2: 그렇죠. 정답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키포인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부자가 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잘못된 지출부터 좀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
2: 맞습니다.
0: 중요한 네. 얘기네요. 오늘도 저도 집중해서 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면서 방송 들으시다가 아 나도 상담을 받아봐야겠다. 전문가를 직접 만나봐야겠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도움의 손길 내미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니까요. 재무상담, 보험점검, 각종 돈 관련 고민들 전문가에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 열어놓고요. 첫 코너 바로 시작해볼게요. 머니 인사이트 만나봅니다. 뜨거웠던 8월이 지나가고 어느새 9월입니다. 추석도 다가오고요. 연말정산 준비해야 할 시기도 성큼 다가왔는데요.

연말정산은 매년 하는데도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도대체 어떻게 다른 건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십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더 그렇죠. 차이점 확실히 짚어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무엇인지, 연금저축이나 IRP처럼 세액공제 혜택에 있는 금융상품은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와 함께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시간 바로 가져봅니다.

0: 오늘의 전문가 픽 뉴스의 주제는 미리 보는 연말 정산입니다. 진짜 중요하고요. 늦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올해 놓치면 올해는 일단 물 건너 가버리고 내년을 또 기약해야 되니까 하나하나 좀 꼼꼼히 짚어봐야겠습니다. 9월인데도 연말 정산 벌써 준비해야 하는 이유 뭘까요?
1: 일단은 닥쳐서 준비를 하려면 이미 다 지나갔기 때문에 기회가 더 이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올해 받았던 연말정산 원천지수 영수증을 갖다가 발급받아 보시고 하나씩 준비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우리 이제 급여 받으면서 미리 낸 세금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내가 내야 될 세금을 갖다가 마지막에 정산하는 과정인데,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납부세액과 그다음에 우리가 연말 정산을 하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해서 결정세액을 비교를 해서 많이 냈으면 돌려받는 거고 덜 냈으면 더 추가로 이제 납부를 하는 제도인데, 문제는 연말이 돼서야 확인하면 이미 지나간 소비에 대한 부분들, 공제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확인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쯤 원천징수 영수증을 한번 확인해 보고 내가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소득공제라는 영역과 세액공제라는 영역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0: 자,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름은 참 비슷해요. 자매 같기도 하단 말이죠. 근데 둘이 도대체 어떻게 다른 걸까요?
2: 비슷하긴 하죠. 보통 얘기를 할 때. 쉽게 얘기하면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네. 즉 과세 표준을 줄여서 이제 주는 거고요. 근데 세액 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실제로 세금을 빼주는 겁니다. 소득 공제는 즉 몇 퍼센트의 세율이 정해지는가인데, 소득 공제가 클수록 고소득자에게 있어서는 많이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 공제 항목에는 보통 부양가족, 신용카드, 주택담보대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있고요. 이 가운데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이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분입니다. 신용카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적용이 되고,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15%를, 체크카드는 사용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상담시 체크카드 사용을 적극 권유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데요. 똑같은 소비를 했다 하더라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의 차이가 15%씩이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왕이면 체크카드를 적극 권하는 겁니다.
0: 그렇군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중요한데, 먼저 소득공제는 내 소득이 빤히 잡히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렇죠, 소득을 좀 줄여잡을 수 있게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한데, 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가 소득공제 대상의 폭이 더 크니까 체크카드를 많이 이용하셔라, 이런 거잖아요. 이 밖에도 사실 소득공제 중에 가장 큰 게 인적공제예요. 사람 하나 채워넣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렇다고 애 하나 더 낳을 수는 없잖아요. 소득공제 받으려고.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인 이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사용,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맞벌이 급여 생활자라면 가능한 한 급여가 높은 사람의 체크카드를 쓰는 게 더 유리하겠죠.
0: 더 많이 소득공제 받아야 되니까.
1: 그렇죠. 그래서 소득 자체를 갖다 낮추는 게 관건이니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내용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0: 그렇군요. 소득공제는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그럼 도대체 세액공제는 어떤 걸 봐야 되는 걸까요?
2: 세액공제는요, 자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그리고 연금계좌 등이 대표적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연금저축이나 IRP에 무조건 많이 넣어야 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 그다음에 IRP를 포함하면 총 연금 계좌에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 문제는 이 돈이 단기가 아니라 장기간으로 묶이는 돈입니다.
0: 아, 그러면은 소득공제로 내가 최대한 소득을 낮춰 잡아놨어요. 그럼 그 안에서 내야 할 세금이 결정이 되는데, 그 세금을 또 줄여줄 수 있는 게 세액공제라는,
1: 맞습니다,
0: 거잖아요.
1: 맞아요.
0: 자, 의료비, 자녀 교육비, 기부금, 월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대표적인 게 금융상품 활용해서 세액공제 받으려는 사람들 많지만, 이거는 뭐 세금 좀 깎아서 내려다가 돈이 묶일 수 있으니 주의해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금 돌려받겠다고 무조건 많이 넣었다가 나중에 내가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서 문제 터지지 않게 조심해라.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금 계좌에 연간 900만 원씩 풀로 넣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당장 갚아야 될 대출이나 주택 자금, 자녀 교육비 때문에 또 다른 대출을 갖다 일으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0: 이거 막아서 저거 넣고 막 이런 상황이네요. 네.
1: 그래서 절세도 중요하지만 순서는 우리 집의 현금 흐름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낸 세금이 얼마인지 앞으로 꼭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유 자금으로 연금 저축이나 IRP를 활용하시는 게 더 좋겠죠.
0: 그렇군요. 결국에는 연말 정산 혜택 내가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내 현금 흐름상 얼마가 적당하느냐 그 공제에 대한 양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소득 공제는요. 과표를 낮춰주는 단계고 세액공제는 그렇게 낮춰진 과표 안에서 내가 세금 얼마나 낼 수 있는 걸 또 깎을 수 있는 과정이니까 소득공제 먼저 그다음 세액공제다 이렇게 순서를 생각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2: 네, 맞습니다. 특히 연금저축이나 IRP는 단순한 세액공제 상품으로만 보지 마시고 내 노후자금을 만드는 재무설계의 한 축으로 생각을 하면 될 거고요. 지금 당장 필요한 돈과 5년 뒤, 10년 뒤 필요한 돈을 구분을 해서 그 다음에 절세와 노후 준비를 함께 설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0: 맞습니다. 연말 정산은 연말에 급하게 하는 세금 정산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 집의 소비와 저축 그리고 노후 준비를 한 번에 점검해보는 기회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벼락치기가 가능한 항목이 있고 불가능한 항목이 있는데
1: 맞습니다.
0: 바로 연말 정산은 네. 벼락치기가 안 되는 항목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우리 집에 유리할 수 있게끔 연말 정산에 대한 목표와 계획 잡아보고 싶으시다면 재무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상담 원하는 분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올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지 연금 저축이나 IRP 중 더 늘려야 항목은 뭔지 이런 거 다 제쳐두고 지금은 저축보다 대출 상환이 먼저일지 전문가가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관련 도움 필요하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전문가 맞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 상태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1: 비포 애프터.

0: 되는 사연을 찾아가 문제 진단하고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 자, 오늘의 머니 클리닉을 찾아온 사연은요. 정말 이 오프닝 소개 때부터 제가 가슴이 너무 떨려가지고 이거 들을 수 있을까 생각했단 말이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적나라한 통장 폭로전이라고 들었습니다. 대체 어떤 사연일까요?
1: 아, 좀 무섭네요. 폭로전.
0: 그러니까요.
1: 그렇죠? 오늘은 이제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결혼 4년 차 맞벌이 부부 사연이고요.
0: 네.
1: 겉보기에는 부부 합산 월소득이 700만 원으로 뭐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밑빠진 독에다 이제 물을 붓는 정말 그 자체였습니다.
0: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부으면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 은근 많은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1: 이제 결혼 초부터 원래 이런 상황은 처음부터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좀 보니까 첫 번째로는 아이를 출산하면서 육아휴직을 했고요.
0: 네.
1: 두 번째로는 둘이 벌다가 혼자 벌으니 그동안 모아둔 돈을 육아휴직 기간에 야금야금 모두 써버렸고, 이후 다시 복직을 했으나 그 1년 동안의 소비 습관이 지금의 재정 상태를 만들어버렸고, 이제 아주 절박한 상황이 됐습니다. 처음 상담 시작할 때 부부 모두 우리가 대체 돈을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라고 영수증을 들고 정말 울상이 되어 찾아오셨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네요. 내가 월소득이 700만 원이어도 700만 원이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한 그 규모를 안다면 좀 문제가 덜한데, 이분들은 물이 빠져나가는데 대체 왜 빠져나가는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2: 네.
0: 자, 문제는 문제 같습니다. 자, 700만 원이나 버는데 돈이 안 보인다. 대체 어떤 사유였을까요?
2: 네. 이첫 번째 문제는 늘 말씀드리지만 신용카드 돌려막기의 소비였습니다. 이 소비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었는데 남편 명의 카드가 3개, 아내 명의 카드가 2개, 이렇게 부부가 여러 장의 카드를 번갈아 쓰다 보니까 이번 달 월급이 들어오면 지난달 카드값으로 전부 샥 빠져나가는 월급 로그아웃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0: 월급 로그아웃.
2: 예. 급여를 받지만 고정지출이 각각의 통장에서 인출되고 또 돈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까 서로 그냥 쓰는 습관이 매월매월 통장을 갖다가 텅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0: 슬프네요.
1: 맞아요. 슬프죠. 특히 두분 모두 급여는 각자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고정지출도 다른 통장에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 가정 전체의 돈을 누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 서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을 못 버는 게 이제 문제가 아니고요. 벌어들인 돈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0: 그렇군요. 양쪽이 각자 얼마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이제 모르니까 열심히 일은 하고 있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는 그런 문제를 안고 계시는 사연이었습니다. 자, 근데 소비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고요.
1: 맞아요. 진짜 심각한 건두 번째. 감정 소비와 할부의 느피였습니다. 마트나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에이, 무이자 6개월인데 뭐. 이렇게 하고 카드를 한번 사용하고 아이에게 좋다면 무조건 사고 보는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사놓은 장난감이며 유모차가 창고에 먼지만 쌓여가고 있고 나가는 할부금은 매달 12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아이 유모차, 카시트, 아기 짐이 많다고 2년 전에 할부로 산 자동차가 지금도 매월 50만 원씩 할부금이 아직도 2년이나 더 나가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월급날 되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배달 앱으로 야식 시켜 먹고 이 비용이 한 달에 8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더큰 문제는 바로 미래를 위한 돈이 전혀 모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0: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발 이미경 팀장님이 그만, 여기서 그만, 더 하면 안 돼. 얘기 그만해 주시길 바랬거든요. 와, 문제가 지금 계속 돌고 돌아요. 일단은 무이자 6개월이니까 뭐 어때라고 하는 습관과 아이 앞으로는 무조건 다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거기다가 이 모든 것들을 이구지구 다녀야 되니까 산큰 차에 대한 또 할부금. 와, 스트레스 받으니까 밥 못하겠어. 일단 시켜 먹어. 오늘만 일단 살아라고 하면서 쌓인 감정 소비와 할부의 늪이 진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다 결국엔 빚인 거예요. 할부도 빚이니까. 매달 나가는 돈을 스쳐 지나가는 것만 계산해도 250만 원인데, 이렇게 되면요, 한 사람 월급은요,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쓰는 거네요.
2: 네, 맞아요. 네. 근데 여기에 추가로 네, 세 번째 문제가 또 있어요.
0: 또요?
2: 네. 이 바로 보험료와 보장 구조의 문제였어요.

0: 대표적으로 정체불명의 GI 종신보험이라는 거에 각각 25만 원씩 해서 50만 원씩 지출되고 있었고요. 또 갱신형 보장성 보험으로 3대 성인병 중에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위주로만 보장이 또 들어가 있었고요. 또 아이는 30세 만기의 상품으로 또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월 보험료가 90만 원씩 세고 있었던 거죠. 저축은 안 되는데 고정 지출만 아주 비대해진 변병 재무 상태였던 거죠.
1: 제가 굿모닝 굿나이프를 진행하면서 이 모든 돈들이 제 돈은 아닌데 매일 나오는 이 청취자님들에게 모든 이 지출되는 돈이 제 돈인 것처럼 막 아까워요. 근데 가장 역대급으로 아까운 것 같거든요. 자, 보장성 보험으로도 매달 90만 원씩 세 나가고 있는 이 가게 사연. 자, 고정비가 너무 커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종합병원에서 대단한 치료와 수술이 필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할때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한건 어떤 금융상품을 가입할까가 아니고요. 이 과정에서 매달 얼마가 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부터 했습니다. 재무설계는 단순히 보험료를 줄이는 게 아니라 가정의 목표에 맞게 돈의 흐름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거니까요.
1: 그렇죠. 단순히 보험 몇개 정도를 나한테 좀 유리한 걸로 상품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의 소비 습관부터 보장성 보험의 가성비 있는 준비, 그리고 부채, 빚을 얼마나 줄여나갈 수 있는지, 앞으로를 위한 저축 얼마를 할수 있는지, 가정 경제를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인데, 아무리 베테랑 전문가인 두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1: 어떤 애프터 처방 결과가 만들어졌을지 잠시 쉬었다 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머, 근데 이게 웬일이야? 우리 집도 이런데? 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브 전문가분들이요. 여러분들 가정에 도움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위한 문자창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들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내 통장은 왜 항상 통장인 거지?
4: 아휴, 이번 달도 또 마이너스네.
5: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6: YTN 라디오 굿머니 굿나잇.
1: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기다릴 수 없다라는 마음 들었어요. 자, 김진호 팀장님, 이 가정의 애프터 처방전 어떻게 써주셨을까요?
0: 네. 일단은 이런 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남들도 다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아? 나만 우리만 뭐 이렇게 특별한 거 아니잖아.
1: 그렇게 위로 받고 싶은 거죠.
0: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남들처럼 살고 싶다면 먼저 우리 집 돈이 어디로 가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가장 먼저 소비 시스템부터 바꿨습니다. 이 소비 습관의 단일화인데요. 부부가 사용하던 신용카드 5장 모두 정리했습니다. 남편 급여 4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고정 지출이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비 통장도 하나로 합치고 그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부부가 각각 한 장씩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1: 그럼 이제 신용카드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거고.
0: 그렇죠.
1: 매달 매달 내가 빠져나가는 돈이 즉각 보이는 체크카드로 이용을 하시는 건데, 아, 이게 근데 가능할까요? 할부에 너무 익숙해진 부부인데.
2: 좀 어렵긴 할 수도 있겠죠.
1: 네.
2: 네, 그렇지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카드는 사용할 때는 돈이 빠져나가는 게 잘 안 보이잖아요.
1: 그렇죠.
2: 그런데 체크카드로 바꾸니까 결제할 때마다 통장 잔액이 바로바로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그러자 실제 소비가 좀 달라졌습니다.
1: 아깝게 느껴지는군요.
2: 그렇죠. 한 달에 20번 정도 사용하던 배달 앱이 3번으로 줄어들었고요. 불필요한 소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1: 자, 돈 아끼고 싶고 돈 모으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일단은 청취자분들 지금 바로 체크카드 사용으로 갈아타자. 신용카드 무분별하게 쓰신다면은 그걸 하나 이제 대안으로 만들어보자. 이게 핵심인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인 보험 다이어트와 고정비 절감을 좀 도와드렸는데요. 보험은 과한 건 빼고 부족한 건 채우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0: 먼저 부부가 각각 가입하고 있던 GI종신보험입니다.
1: 네.
0: 들어보셨죠? 네. 이 GI종신보험은 일반적인 종신보험보다는 이 중대한 질병에 대한 선지급이 좀 해주는 기능이 있지만 결국 사망보험금을 미리 지급하는 개념이고 지급 조건과 횟수도 한계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두 분의 현재 상황에 필요한 보장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2: 그래서 종신보험은 정리를 좀 했고요. 사망보장이 필요한 부분은 정기보험 1억 원을 한달 3만 원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갱신형 건강보험은 두 분에게 필요한 3대 질병 진단비, 수술비 등을 중심으로 다시 구성을 했고요. 보험료는 각각 15만 원, 13만 원 수준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또 운전자 보험은 두분 각각 월 1만 원 수준으로 필요한 보험을 준비했고, 자녀 보험은 기존 30세 만기 상품 그대로 두기보다는 100세 만기로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특히 성장기에 발생할 수 있는 모야모야병, 세균성 수막염, 뇌전증 진단비 등을 보완해서 각각 12만 원 수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1: 이렇게 되면 월 보험료도 상당히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0: 네. 이 기존에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90만 원씩 낸다고 있었잖아요. 리모델링 후에 딱 절반, 월 45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무려 월 45만 원씩이나 절감한 거죠.
1: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보험료 생겨서 줄인 돈을 이제 재무 목표에 맞게 활용을 해야 될 텐데, 두 분이 상담해 주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짚어준 목표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2: 상담을 통해서 확인한 재무 목표는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 상환, 두 번째는 내집 마련, 세 번째 자녀 교육비, 그리고 노후 자금. 여기에 소소하게 가족 여행처럼 꼭 필요한 생활 자금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남는 돈을 저축한다가 아니라 목표별로 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먼저 아내분의 월급 300만 원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재무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구성을 했는데요. 먼저 자동차세나 명절비처럼 매년 한 번씩 발생하는 비용을 위해 한 달에 50만 원을 비정기 지출로 예비비로 적립을 해서 1년에 6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그럼 벌써 1년에 600이 모이게 된 거네요.
0: 맞아요. 그리고 내집 마련을 위해서 자금으로 매월 100만 원씩 적립식 ETF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주식이 대세잖아요. 이게
1: 네.
0: 그동안 이제 주식 투자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 종목이 아니라 자산 배분형 ETF를 활용해서 정기적으로 접근하도록 했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연5% 정도로 잡았고, 6년 이내에 1억 원을 마련하는 것도 목표로 잡았습니다.
1: 와, 밑 빠진 독에 물만 붓던 가정이 6년 내 1억 현금 모을 수 있게 도와주신 거네요.
2: 맞아요. 여기에 노후와 세액 공제를 위한 연금 저축 펀드를 한 달에 50만 원 배분을 했고요. 맞벌이 부부인 만큼 연말정산 세액 공제 혜택도 챙기고 노후 자금도 함께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 소득이 늘어나면 추가 납입하는 방법까지 장기적으로 좀 관리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이동이나 전세 만기 등에 대비해서 청약 및 단기 자금을 80만 원씩 1년간 1000만 원 모아갈 예정이고, 혹시라도 전세 만기에 이사라도 가야 되는 걸좀 대비했습니다.
1: 좋습니다. 신용카드 노예로 살던 부부가요, 반년 만에 이렇게 뚜렷한 재무 목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셨는데, 이게 내 소비 습관을 적나라하게 마주하는 건 언제나 두려운 일이지만 한번 딱 마주하고 나면은 이 가정처럼 미래가 확 바뀌게 됩니다. 우리 집에도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니까요. 재무 상담, 보험 점검, 지출 체크 해보고 싶으시다면 샵 0945번의 문자창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 시원하게 소개해드리고 문제 해결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재무 상태 확실히 AS 해드리는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첫 번째 청취자 분이십니다. 2090번님. 방송 듣고 바로 문자 보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저도 연말 정산 때 결정 세율이 1%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연금 저축 항목을 빠르게 살펴봤는데 제가 연간 600만 원을 넣었었는데 실제 공제받는 금액이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연금 저축을 해지하는 게 맞나요? 물어보시네요.
1: 이제 바로 질문 주셨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이 실제 많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몰라서 그냥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청취자님의 경우에는 이미 소득공제 부분하고 기본세액공제에서 기납부세액을 넘어서는 상황이거든요. 연금저축에서 공제를 못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다면 바로 해지하실 필요는 없고요. 올해 받지 않는 연금저축은 내년에 2월 공제를 통해 다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 아, 내가 올해 공제 못 받은 거는 다음 해에 받을 수 있는 2월 공제라는 게 있군요. 저 몰랐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2월에 시켰음에도 내년에도 또 같은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건 어떡해요?
2: 네. 이제 그런 상황의 우걸 대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천징수 영수를 먼저 확인하고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새해에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굳이 납입할 필요가 없겠죠.
0: 그렇죠.
2: 그럼 이만큼 내 돈은 더 지금 중요한 부분에 저축할 수 있겠죠. 대부채를 갚을 수도 있고 내 집 마련을 버틸 수도 있고요.
0: 그렇군요. 생각보다 세액공제가 안 되는데도 모르는 채로 그냥 저축만 꾸역꾸역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꼼꼼하게 좀 체크해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혼자서는 체크 못해요 라고 하신다면 간단하게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고 전문가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1194번님. 안녕하세요. 저도 막 방송 듣고 제 거 살펴봤는데요. 아, 역시 연말정산 질문이에요. 저는 직장 생활한 지 2년 차입니다. 물론 세금 자체가 적어서 다 돌려받기는 했어요. 근데 세액공제 항목에 보장성 보험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보장성 보험을 부모님이 아직 내주고 계시거든요. 그럼 저는 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2: 네. 바로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계약자, 청취자님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0: 그러니까 부모님이 세액공제 받으시겠죠.
2: 그렇죠. 그런데 이 부모님은 차고 넘치겠죠. 그래서 보장성 보험이라는 것은 계약자를 중심으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올해 미리 연말정산을 확인해 보시고 세금을 추징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미리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계약자 변경을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리고 한 가지 더 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도 못 받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0: 왜요?
1: 보장성 보험료를 공제받으려고 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자녀분은 직장 사회생활하고 소득이 있으시고 그럼 부모님께서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죠. 부모님도 못 받고 자녀분도 못 받는 확률이 많습니다.
0: 그렇군요. 참 이 세금의 세계는 알아도 알아도 어렵고 복잡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 더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의 굿모닝 굿나잇 상담 문자창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3님, 2495번님, 4768번님의 많은 분들이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순차적으로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선문대학교.

0: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오늘도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9월에 미리 점검해보는 연말

정산 시간이 직장인 분들 또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도 짚어본 30대 부분에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포트폴리오 전략, 많은 분들이 체크카드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재무 상태와 환경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집 가정에 꼭 맞춘 재무 설계를 원한다면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겁니다.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 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이상은의 언젠가는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

0: 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남해안과 동해안은 당분간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앞바다에서도 4m에 달하는 파도가 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람도 강해서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하고요. 물가 접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동쪽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5에서 40mm,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지에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김포요금소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흥에서 서운분기점까지 11km 정도 정체입니다. 마포와 강동 지역에서 사고 소식 들어왔는데요. 월드컵 대교 위로 강남 방향에서 사고 발생했고 두 개 차로를 막고 사고 처리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강동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 가는 길 1차로와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인데 차량 여러 대가 정차 중이고 시간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하남 쪽은 원효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 승부 들어가겠습니다. 월요일 상암동 구판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영주 맥정치연구소장, 하우영 한겨레 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전국 현안 짚어보고요. 이어지는 3부에서는 김재현 전 진보당 상임대표 모시고 용해인 장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2020년 9월 7일 월요일 돌아온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0: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월요일 여의도 구판 시간입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하의영 한겨레 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네.
0: 서용주 소장, 최근 일주일간 가장 핫한.
2: 아유, 힘들었어. 마음고생이 심했어. 아... 진짜 이게 우리 그 어른들 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 네. 농담이라도 해설이가 있고 안 할소리가 있지 이 말이. 네. 근데 뭐 하여튼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뭐 제일 미안한 건 이제 민주당 그다음에 청와대 그 당사자한테 미안한데 제 말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그냥 행 그 한간에 다니는 얘기를 그냥 네. 툭 한 건데.
0: 그러니까 그 온에어인지 모르고.
2: 모르고 있죠. 예. 네. 그냥 뭐 그게 뭐 어떤 뭐 사실관계라든지 뭐 주장도 아니고 뭐 예. 확인된 바도 없고.
0: 그 확인된 바 없죠.
2: 뭐, 난 몰라요. 예. 그리고 저는 정확하게 예전에 그 무슨 인사 관련돼서 뒤에 있다 했을 때 제가 제일 앞에서 김현주 실장은 단호하게 그런 것들하고는 거리를 두는 사람이다 예. 얘기했던 예. 입장이라서. 근데 이제 참 놀란 게 장동혁 대표가 뭘 그렇게 내 말을 축석같이 믿어.
0: 그러니까.
2: 나는 이, 대표, 이분이 대표, 나를 그렇게 대표, 내 말을 대표, 믿는지 몰랐어.
3: 대표급 인물로 떠오르셨냐? 그러니까. 당대표급 인물로 떠오르셨냐?
2: 언제 알잖아요. 내가 그 모른다는 거.
0: 언제부터 서영주 소장님이 우리 네. 정치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는지.
4: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민주당 성향의 정치평론가 네. 정도를 했을 텐데 네. 요즘 실명입니다.
2: 그래서 그래. 앞으로는 좀. 말조심을 해야겠네. 네, 네. 오늘부터 말을 줄이겠어.
0: 네. 네. 그래서 장르만 여의도선 앞으로는 사전 토크를 안 한다고.
2: 안 해야지.
0: 안 해야 정상입니다. 그래. 안 해야. 안 해 맞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우리 얘기 한번 들어가 보면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죠.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었었는데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 뭐 개헌은 뭐 87 체제에서 이제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만은 보수가 집권해도 이 얘기를 하고 그 진보가 집권해도 이 얘기를 하는데 결국 안 돼요. 네.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들 그렇게 원하는데 결국은 안 되는 이유는
2: 이게 정치적으로 이 저는 개헌이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치인들의 이해 충돌이 저는 그 가장 걸림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개특위 특히 매년 그 보면은 여야가 정치 개혁하자고 모이는데 안 돼요.
0: 예.
2: 그거랑 개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상 진짜 뭐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고민하고 진보 보수가 다른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할 때가 됐다 하면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전 국민의힘의 또 지도부 자체가 예. 이걸 할 만한 동력도 없고 이해도도 없고 거기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저는 충정도 떨어진다고 봐요.
0: 그런데 이게 그 87년 개헌이 사실은 당시 여야 대표 세력들이 그 밀실 원탁에 앉아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다음엔 당신들 이렇게 그냥 한 거지 않습니까? 거기 국민은 배제돼 있고 5년 단임도 독재를 하면 안 되고 전두환 7년 했으니까 그럼 한 5년 단임 4년 중임은 그렇고 뭐 이렇게 해서 나온 거니까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거 다 여야가 공감하는데 왜 안 될까요?
3: 아니 여당 야당 입장에서는 딴 건 다 필요 없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거기 바로 연임 개헌의 수혜자가 되어 연임 또는 중임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가장
0: 아니 그 이야기는 네. 우리 개헌에 못한다고 못이 박혀 있는데 우리 헌법에
3: 지금 저 그 네. 조정식 그 저 국회의장이 바로 네. 직전에 대통령 정무특보를 한 분이 본인이 굉장히 이상한 소리를 하셨잖아요. 결국 그것은 그 문제는 국민의 선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하루아침에 그 다음날 또 갑자기 말을 주워 담았지 아니,
0: 그러니까,
3: 않습니까?
0: 최근에 청와대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어 안 한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고.
3: 그건 다 필요 없고 네. 대통령 본인이 간단히 얘기하면 돼요. 나는 이번 딱 5년 현 헌법에 따라서 그 임기를 마치고 그 이후에는 나는 전혀 연임에 할 생각이 없다.
0: 그것만 이야기해주면 그럼 야당 협조할까요?
3: 그러면 저 가능성 최소한 야당을 저 같은 사람부터가 야당 편을 들 수가 없죠.
0: 그런데 잠깐만 제가 정리해 줄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리고 대통령 시절에 한 번 두 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청와대가 또 한 번 얘기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에도 그 도둑질 안 한다는 말을 꼭 해야 되나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연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헌에 협조 못한다라고 하면 야당의 모양새가 좀 빠지는 거죠.
2: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 대통령한테 뭐 연임 안 한다는 말로 확정을 지어라 할 때 아니 왜 굳이 그 도둑질 안 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냐, 뻔한 얘기를 안 되는 거를.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가시안 의원께서 조금 저는 그 연임 도전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여야가 개헌을 하겠다고 모이면 문구를 같이 논의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거기에 넣을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첫 번째 관문 200명이 다 통과를 해줘야
0: 돼요. 동의를 해야죠.
2: 국민투표 예.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예. 그 대통령의 사실상 연임 문구가 들어가서 그게 통과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걸 자꾸 이제 정치적으로 입으로 뭐 얘기하라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거 똑같은 생각이에요. 아, 내가 도둑질을 생각했는데 도둑질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하라는 소리가 좀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0: 네, 예,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 허들도 있죠. 국회의원 200석이 필요한데 지금 민주당하고 뭐 조국혁 신당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민주당만 160석밖에 안 되는데 네. 나머지 40석 어디에 구하냐. 탄핵 때도 힘들었는데. 두 번째는 국민투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안 나오고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도 만일 한다 그러면은 들고 일어날 거야 아마.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냐.
4: 그러니까 오늘 그 김민석 대표가 이야기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아 예전 분위기 같으면 이 정도 안에서 해결이 됐을 것 같아요.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말 속에 연임을 이미 밝힌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는데 요즘은 직접 이야기하라 이런 분위기.

0: 때문에.
1: 근데 저는 예. 지금 봤을 때는 지난번 원포인트 개헌도 실패했지 않습니까?
0: 예.
1: 그런데 권력구조 개편이 이번 이재명 대통령 임기 때 가능하겠느냐?
2: 저는 뭐 딴 건 다 좋고요. 저 이재명 대통령이 근데 최근에 우리 국민이 가장 그 이재명 대통령한테 실망한 게 뭐냐면 후보 때 세금으로 집값을 저는 잡지 않겠습니다.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잡겠습니다. 지금 이거 저 뭐냐 핸드폰 들어가면 이거 짤 엄청 돌아다닙니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 때 유세한 거. 그리고 또 용산을 용산공원을 서울의 센트럴파크로 만들겠어. 이것도 지금 나왔었어요. 지금 이 두 가지 정책 모두 근데 최근에 여론이 너무 나쁘니까 조금 좀 완화시키긴 했지만 이거 지금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거 이런 거 지금 계속 정책 추진했고 용산 안 공원 안에도 지금 아파트 전역이 지금 다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국토부 장관이 얘기하는 바람에 대통령이 후보 때 얘기를 손바닥 뒤집듯 그렇게 뒤집는 건가? 이런 논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실제로는 얘기를 해도 지금 못 믿겠다는 반응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대통령과 정부가 정말 연임은 정말 뭐 1%도 생각이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좀 더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그 여러 가지 전과까지 합쳐가지고 지금 국민의 신뢰와 이런 걸 되찾기는 상당히 좀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걸릴 것 같다. 그게 제 생각인데.
0: 그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는 실제로 언론에서도 너무 많은 발언을 해서 그 책임을 너무 청와대에서 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메시지가 좀 줄어들고는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맞겠다. 그 기조로 가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후퇴였다라고도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지지율에 지금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조의 방향의 전환이라고 보이는데 이거를 또 비판의 지점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3: 그게 이제 그 부동산이 3단계인데 세제에 대한 골자를 정부는 보여줘야 돼요. 앞으로 시장에 정보를 줘야 되니까 앞으로 그 예를 들면 집을 보유하는 사람만이 저 더 그 특혜를 받고 더 이득이 되고 투기한 사람은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머물기 힘들 것이다 라는 정보를 주기 위한 어떤 행위들이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조금 뭐 표가 떨어질 수는 있다고 대통령도 느꼈을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말수를 줄인다는 것은 저는 이제 공급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서 지워지면 그게 곧 메시지다. 그 차원으로 저는 이해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0: 저도 그리고 개헌 얘기는 좀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력구조 개편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5.18이나 부마항쟁 정신 같은 경우는 반드시 넣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지금 극우가 정치 세력으로 바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물론 이제 헌법을 고치는 과정이 많은 동력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권력구조 개편까지 가고 싶겠죠. 그것이 아니더라도 5.18이나 부망쟁 정도로
1: 그러니까.
0: 그리고 개헌 관련돼서도
2: 상당히 참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 국민의힘도 지금 5.18 단죄하고 5.18을 국경일로 지정하신 김영삼 대통령 사진 걸고 있어요.
0: 맞습니다.
2: 자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야 5.18 국민의 입장 똑바로 해. 야 우리 이미 다 기존에 저렇게 사진도 걸고 다 있는데 꼭 도둑질 안 하겠다는 말을 내 입으로 해야 되냐? 내가 5.18 꼭 준수한다는 말 해야 되냐라고 반문한다면 그럼 민주당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네 입으로 5.18이 분명히 우리 민족의 우리의 그 민주화 운동이고 다시는 폄하하지 않겠다는 말을 분명히 해라고 계속 할 걸요. 그러니까 못 박아야 될 것들은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1: 아니 원포인트 개헌하고 권력구조 개편은 다른 거잖아요. 잠시만요. 제가
2: 항상 의심이 가는데
1: 원포인트 개헌하고 권력구조 개편이 다른 거니까 연임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2: 내 말은 요거는요. 그러니까 내용을 문제 삼는
1: 거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예.
2: 믿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1: 다른 거고 이게 원포인트 개헌을 지금 국민의힘이 찬성하면 이진숙 의원 같으면 윤리위 제소할 수 있잖아요. 안 하잖아요.
2: 바로 그러니까 제 말이 그겁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에 공감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 내용 자체를 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김영삼 대통령 사진도 걸고 언필칭 5.18 존중한다고 말을 하다가도 결정적 순간에 늘 이상한 소리 나오지 않냐.
1: 그렇죠.
2: 그러니까 헌법에 못 박아라 라는 건데 거기도 지금 국민의힘이 아니 꼭 도둑질 안 하겠다는 말을 내가 해야만 하느냐라는 논리로 만약 받아치면은 그저 국민 민주당에서 무슨 소리 나오겠어요. 똑같은 이치로 대통령께서 간단히 연임 개헌은 나는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도 정말 할 말이 없을 것이고 저도 국민의힘 실도 못 칠 겁니다.
3: 연임에 꽂히셨구나. 그러니까 실현 불가능한 연임에 꽂히시면 이게 논리가 조금 부딪히는데 5.18 정신은 국민의힘의 헌법인 당헌당국 강령에 못 박혀 있어요.
2: 그 실현 불가능.
3: 아니 그거를 저는 민주당이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였던 그런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 5.18뿐만 아니라 부마까지 담자고 하는 것들은 그냥 큰 뼈대를 세우자는 이게 진보 보수의 합치된 정신을 넣자는 거지 이거를 국민의

0: 한테 뭐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1: 정리를 해봅시다. 네. 이 개헌 얘기하다가 이렇게 흘렀는데 그 이 원포인트 개헌을 할 수 있던 가장 좋은 찬스는 지난 지방선거 였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국민투표랑 같이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 여야 이견이 없는 부분. 지금 뭐 강철한 논설위원도 또 국민의힘 또 대다수 의원도 이 5.18 정신이라는
2: 이건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아, 존중해야 됩니다. 네.
1: 그런데 그 원포인트 개헌을 지난번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할 수 있는 찬스가 뭐 내년 내후년 총선 정도 국민 투표랑 같이 한다고 하면 그 쉽지 않을 것 같다.
3: 쉽지는 않죠. 예. 예. 여러 정치적인 지형상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1: 자 그리고 이 오늘 김민석 대표 이야기 중에 언론이 약간 주목했던 거는 지금 국회에서 앉는 자리 의석 분포가 뭐 민주당은 민주당끼리,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끼리, 뭐 조국신당은 조국신당끼리 이렇게 앉는데 선수가 낮으면 앞에, 선수가 높으면 이제 뒤쪽에 이렇게 배치되잖아요. 썩자 이거를 좀. 뭐 유럽하고 다른 나라 다 썩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나눠서 서로 비방하고 이렇게 하냐. 이거부터 좀 하자. 뭐 이렇게 했을까.

0: 좋다. 그런 모양 좋은데 그럴 것 같아서 장동윤 대표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냐.
1: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음에 장동영 대표가 또 연설할 거 아닙니까? 그때 뭘 제안을 하면 민주당이 좀 쿨하게 받아라.
0: 그러니까 주고받고.
1: 주고받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진영 논리 빠져서 상대가 요구하는 건안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받으면 뭐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지 않을까. 웬만하면 조금.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낭만도 없어졌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정청래 당대표 되고 나서 그 장동영 대표랑 악수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2: 그러니까요.
1: 그러면 어떻게 현실적으로 야당 대표가 있는 것이고 그네들은 국민 투표로 뽑혔는데 그걸 거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부터 조금 풀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 얽힌 실타래가 잘안 풀리겠다.
3: 저는 그렇게 앉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김민석, 그다음에 정청래, 그리고 장동혁, 한동훈 이렇게 넷이 가라앉지 않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김민석 대표 옆에 단순히 기억 미움 다음 사람이었고 이것보다는 화합의 가장 지금 좋은 모습은 당내 화합의 가장 좋은 모습은 김민석 후보 왼쪽에 정청래, 오른쪽에 장동혁 뭐 이렇게 앉으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또그 옆에 한동훈 대표도 함께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한동훈 의원도 함께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4: 요즘
3: 그런 게 제일 저 그림이 되지. 네.
4: 예, 요즘 그 수험가를 가면은요 가방을 쭉 놓고 순서대로 앉거든요.
1: 네.
4: 뭐, 그러니까 사실 공정이라고 치면 뭐 순서대로 앉으라고 하면 또 끼리끼리 앉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섞여서 스스로 앉는 모습들 이런 거 보면 좀
1: 아니 왜
4: 멋지죠 그런 거.
1: 초선은 앞에 앉고.
4: 그러니까요.
1: 중진들은 뒤로 갑니까? 네.
4: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3: 의원회관 가면요 초선은 되게 3층에 있고요. 저 네. 중진들은 아주 전망도 좋은 네. 6층, 7층 그런 데 있어요. 그 의원회관도 그럼 다 한 번 다 셔플 한번 하고.
1: 아니 그러니까 네. 예전에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네. 방을 화장실 옆에 줬다고
3: 네, 또 그러지.
1: 막
3: 네.
1: 엄청나게 항의하고 그랬잖아요.
4: 네.
1: 그런 것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게.
3: 그러니까요.
1: 그러면 조국 대표가 만일 다른 데로 가면 누군가 어떤 의원은 또 그 화장실 옆으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3: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1: 그럼 그건 괜찮네요.
3: 아, 그렇죠. 네.
0: 저도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좀 기분 나쁘면 상대도 기분 나쁘다라는 공감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시에도 아 이건 뭐 왜 이런 쓸데없는 거 가지고 뭐 항의를 할까라는 것이고
1: 네.
0: 아까 이제 강찬 의원께서 좋은 제안하셨어요. 저기 그 김민석 대표, 그다음에 정천희 전 대표, 장동혁, 네. 한동훈,
3: 네.
0: 조국 대표 어디 갔어요?
3: 조국 대표는
0: 어디 앉아야 돼요?
3: 그건 왜잖아요. 그건 왜?
0: 네. 아 그래도 나중에 들어오면 어디 앉아야 돼요?
3: 드디어 이제 합당과 공천에 찬성하시는 분.
0: 아니, 조국 얘기가 나와서 얘기해.
3: 아니 지금 현재 본회의장 그렇게 하자는 거니까 원내 인사를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0: 네.
1: 네. 네. 자, 개각 발표 이뤄진 첫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또 떨어졌습니다. 그게 이건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조사인데 지난주 금요일 갤럽 조사도 떨어졌더라고요.
4: 네.
1: 그러면은 다시 올라갈 모멘텀이 있겠느냐. 사실 청와대나 대통령은 내심 개각 이후로 소폭 반등을 생각했을 텐데 오히려 더 떨어졌다. 역시 이건 뭐 인사 후폭풍이라고 봐야겠죠.
4: 그렇죠. 그 갤럽 같은 경우에도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한 리얼미터 대통령 지지율 또한 8주 연속 하락하면서 최저치입니다. 저는 뭐 들여다보면 특히나 수도권 서울이 많이 떨어진 것이 좀 주목이 되는데요. 30%가 나오지 않아서 물론 이제 서울의 표본 집단이 작기 때문에 이건 추세를 봐야 합니다만 추세적으로도 6%포인트 내렸기 때문에 확실히 수도권이 좋지 않다. 그리고 아 20대 남성하고 30대 남성 같은 경우 20대 20% 초반까지 내려온 상태거든요. 역시 좀 심각하게 봐야 한다. 뭐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지금 주목해서 그 기사를 보도를 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각인선 논란을 첫 번째 원인으로서 꼽고 있네요.
1: 예. 그 젊은 층이 빠졌다는 것은 용해인 의원 이 원인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혹시?
4: 아, 뭐 같은 연장선상에서 분석하자면 그렇다고 하겠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개각인선 논란이라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보면 용해인 후보자가 가장 문제가 됐을 때 시기에 지금 여론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논란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용해인 제일 큰 거라고 네. 보는 게 합리적이다. 사실 이제 이 인선 논란이 부정평가 요인에 들어갔기 때문에 첫 번째는 부동산, 두 번째는 주식. 이거는 이제 사실상 시간을 가지고 계산해야 될 문제라면 좀 이 그 떨어지는 폭을 반등 못 시켰던 것은 인사를 통해서 뭔가 이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데 용해인 의원의 이 논란 자체가 특히나 전체 국민에게도 안 좋은 인식이죠. 이번 인사에 다 가려졌거든요. 이게 효과가 없지. 가려버렸으니까. 거기에 이제 2030을 타겟팅으로 해서 불공정 이슈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불공정은 2030에는 굉장히 즉시 반응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언제까지 끌고 갈지 늘 제가 우려해 왔는데

0: 저는 한 가지 저는 이 정치권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마치 2030의 마음을 달래는 게 청년의원을 시키고 청년장관을 시키고 청년 뭔가를 시켜서 이렇게 상징성을 주면 2030이 감동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의 인사에 고심이 좀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2: 근데 지금 용혜인 의원이 이번 주에 아마 어떤 선택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뭐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전가에 돌았는데 오히려 두 개 다 하겠다.
1: 아니
2: 이게 지금 방침인 것 같아요.
1: 아니 오늘 말이에요.
2: 네.
1: 오늘 제가 보니까 정말 놀란 게 오늘 기본소득당 그 요직 그 당직 선거 있지
3: 네,
1: 않았습니까?
3: 최고위원 선거
1: 최고위원 선거
3: 있었습니다.
1: 있었지 않습니까?
3: 예.
1: 거기 보니까 용용용 선거던데. 그 우리 저 용혜인 남편께서도
3: 예.
1: 지금 당선이 대표 되신 거죠, 대표?
3: 최고위원,
1: 네, 최고위원 됐죠.
3: 예.
1: 그다음에 그 밑에 또 다른 요직도 보니까 용혜인 무슨 저 보좌관이나 비서 출신. 그 세 분이 용용용 라인으로 되셨어요. 지금 이 와중에 세상 기본소득당은 더 당체제를 친용체제로 갖고 가겠다는 걸 분명히 한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두개다 갖고 갈것 같은데 정 만약 포기한다면은 아마 장관직을 포기하지 의원직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이렇게 제 남편이 최고위원이 되고 또 친용 라인이 둘이나 당 요직에 지금 됐는데 지금 이 당체제가 아저 뭐냐 국고지원 하나도 못 받게 생겼는데 그러면 이거 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장이 지금 굳건하게 지금 새롭게 리더십 해갖고는 더잘 치고 나가자 지금 이런 의지를 보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과연 저는 용혜인 이 후보가 장관직 관두고 이제 국회의원만 하겠다고 돌아가더라도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거둬지겠습니까? 오히려 그동안 야 저런 식으로 당을 운영해왔고 저런 식으로 정말 1인 정당으로 저렇게 그냥 다 용패밀리가 다해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가장 저는 그 이제 바람직한 것은 용 의원, 용 후보께서 장관직과 후보직을 모두 내려놓는 용단을 내리신다면 저는 오히려 개인도 살고 정권도 굉장히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2: 근데
1: 싶습니다.
2: 지금 이렇게 한 주간 내내 시끄러웠는데 오늘 당 입장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겠다. 그러니까 다두개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건데 그러면 여론을 전혀 잃지 못한다. 그러면은 청문회 때도 이 문제로 계속 시끄러울 테고 대통령은 계속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3: 일단 일정도 잡히지 않았고요.
2: 네.
3: 이렇게 가다가는 추석까지 가는다는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고약한 건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냥 욕심. 공정 이렇게 아주 손쉬운 키워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로 왔기 때문에 지지율에는 계속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네요. 예.
0: 그러니까 이제 이쯤 되면 용혜인 후보자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주말께 고심은 좀한것 같아요. 의원직을 내려놔야 되나 그리고 장관직을 받아야 되나 이 고심이 있었는데 제가 봐선 기본소득당 이 선거가 치러진 거 보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첫 회의들을 치르는 거 보면 저는 당내에서 정리를 못한 것 같아요. 그냥 가자. 두개다 가고 끝까지 가는 건데 기본소득당은 손해볼 게 없어요. 아니 여기에 타격을 입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 이 우리 정부
1: 그렇죠.
0: 민주당이잖아요.
1: 민주당이지.
0: 그러니까 본인들이 책임질 게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고 시키려면 시키고 말란 말아라. 라는 식이었던 좀 무책임한 어떤 그 태도가 아닌가 저는 좀 우려스러운데 같은 진보 진영 내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가 사실 중심을 잡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의 어떤 인사를 통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타격을 입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정말 용단을 해야 되는데 야, 이거 마지막에는 어차피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라는 식의 어떤 태도라서 조금 이번은 정치인으로서도 이제는 자격 논란 시비가 있을 것 같다.
1: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뽑힌 기본소당 대표 오준호, 이분 용혜인 전 비서관, 그다음 최고위원 박기영 전 용혜인 저 후보 배우자 남편,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김진서 용혜인 전 비서관 이렇게 됐습니다.
2: 네, 이게 청와대 맨 처음 입장은 청문회에서 들어보자 하는 얘기였다가 그 다음에 언론 보도를 보면 그 이제 용혜인 의원 쪽으로 뭐 하나는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 하나가 의원직이겠죠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기본소득당에서 나온 이야기는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을 가겠다. 양쪽 다 가겠다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어떻게 대통령이 청문회 전에 지명 철회 가능성도 뭐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해야 된다고
2: 아, 가능성 있다고 하는 해야 된다.
0: 가능성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쯤 되면 이 여론의 악화가 2030의 이 좀 마음을 이게 한번 이렇게 낙인이 이군상황한테 멍을 들게 하잖아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3: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의 여론 추세,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2030의 악화된 여론의 어떤 하방을 멈추게 하려면 주말을 기점으로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그만뒀어야 한다라고 는 보도들이 대량 나왔고요. 그래서 지난 주말 같은 경우 기자들은 혹시 사퇴하지 않을까라는 또는 이제 지명 철회하지 않을까라는 뭐 기대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보자면 여론으로 봤을 때는 지난 주에 이미 판단을 좀 어느 정도 내려졌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1: 지금 근데 또 하나의 변수는 김승원 후보와의 관계인데 지금 만약에 용해인 후보를 섣불리 빨리 이렇게 그 장관직 후보 내려놓게 만들면은 바로 이제 뭐 야당과 여론의 비판 어떤 다 주타겟이 완전히 김승원 이제 하나로 잔류화돼가지고 더 김승원 후보도 버티고 힘지 않게 버티기 어렵게 되지 않겠나 그런 고려를 혹시라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최대한 용해인도 어떻게든 좀 일종의 좀 가림막 같은 걸로 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일단 김승원 자체는 빨리 통과를 시켜갖고 장관직에 앉혀야 되겠다 이런 요량으로 용해인 그 저 후보의 거취를 민주당이나 정권이 바라본다면 그건 또 다른 패착이다. 이 김승원 문제하고 디커플 시켜가지고 용해인 자체에 대한 국민의 차가운 시선과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 다른 분들 다 말한 대로 이게 두면 둘수록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만 손해가 된다는 점 요 점에만 좀 집중을 해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2: 봅니다.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가 뭐라고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합니까? 아니, 계속 용해인 들고 가면 지지율이 계속 빠지는데
1: 자 그런데 지난 일요일날
2: 김승원이 뭐라고
1: 김승원이 뭐라고 하시죠? 자 근데 지난 일요일날요 이례적으로 민주당이 성명을 다섯 번이나 냅니다. 전부 김승원 방어 성명이에요. 용해인 방어 성명은 하나도 안 냈습니다. 이 지금 주말을 기점으로 김승원 지금 저 지키기 총력전에 들어간 상황이고 대형팀도 구성했다는 얘기고 지금 심지어 지금 우리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승원 후보가 그 심야에 그 당 사람들한테 이거 나를 죽이기 위한 한동훈과 그 특수 정치 검찰들의 지금 엄청난 반격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맞다 해가지고 총력전 하자. 지금 이런 분위기 나가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를 볼 때는
0: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2: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용해인 의원은 뭐 당연히 자당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 민주당에서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1: 그렇죠.
2: 특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저렇게 하는데 그러면 한동훈 주가만 키워준다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뭐 밀릴 때는 밀려도 되는 거죠. 뭘 그래요. 거기다가 김승원 아니면 뭐 법무부장을 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1: 네.
2: 꼭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이
0: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부담은 없을 수 있으나 저는 사실상 용해인 후보자와 김승원 후보자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돼요. 용해인 후보자는 본인이 자초한 국민적인 논란입니다. 본인이 겸직을 하면서 그 겸직을 단추를 잘못 끼우면서 이 파묘가 되면서 이제 완전히 국민들한테 욕심쟁이의 불공정의 어떤 이미지로 찍혔어요.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는 뭐냐면 한동훈 의원이 본인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도덕한 이미지를 덧칠하려고 예전에 검찰이 기소유한 공소장 내용들과 본인이 뭐 법무부 장관 시절에 뭐 얻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자꾸 뭔가 부적절한 뭐 이 사람 관계든 그다음에 어떤 그 청탁 뭐 로비라고 얘기를 하던데 오늘 그 하는 거 보고 아 의도가 있었구나 이건 본질에 가깝지 않은 게 오빠 독양 로비래요. 이 단어를 보고 이거는 그냥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승원 후보자를 완전히 이거를 국민들한테 안 좋은 이미지를 씌우겠다는 거라서 사실 저는 15일날 청문회 김승원 후보자가 통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안 도와줄 거예요. 안동훈 의원은. 왜냐하면 이 공은 국민의힘의 어떤 공격으로 있어서 낙마가 있다면 낙마되는 게 아니라 한동훈 의원의 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한동훈 의원 혼자서 김승원 후보자를 낙마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 그 뭐 논란은 지금 모든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건데 예. 특히 이제 채널A가 가장 많이 여기 뛰어들었더라고요.
3: 공교롭죠.
2: 예. 그런데 그 재판에서 나온 기록이라면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한동훈 무소속군이 갖고 온 거는 뭐 개인 녹취록 같은 경우 본인이 내지 않으면 낼 수 없는 거잖아요.
3: 그렇죠.
2: 아니면 수사 자료.
3: 기소계획서 같은 경우 특히 그렇고요.
2: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고발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서 땄냐 뭐 이런 건데 제보 받았다. 이걸로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한동훈 의원이 검사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 출신이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어떤 해명은 했나요?
3: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수준이죠. 의인이 줬다.
2: 의인이 줬다.
3: 의로운 사람이 줬다라는 정도인데 사실은 이제 저 그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수부 시절을 떠올려 보자면 한동훈 의원이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특수부 수사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보자면 어떤 큰 사건 목표를 두고 여론전을 해가는 형국하고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보도들이나 여러 가지 의혹들은 점점 더 에스컬레이팅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김승원 의원은 아까 강찬호 위원께서 이런 말씀 해주셨죠. 대응팀이 있다. 김승원 후보자가 일단 본인이 애초 제기됐던 민원 의혹에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수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동훈 의원의 자료가 어디서 왔느냐 하고를 가지고 전면전으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 앞단에서의 정리가 좀 잘 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 억울하다 또는 부정청탁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여론에서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기보다는 본인이 지금까지 내놓았던 메시지가 부적절했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부적절했던 이 민원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것이 좀 우선이 되고 이것을 마무리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야 하는데 그것에서 조금 약간 미스가 있었지 않았냐는 분석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2: 예, 그러니까 김성원 의원의 논란 또 공세는 공세대로 이어지는데 반대로 한동훈 의원도 뭐 워낙 또 유명 인사이기 때문에 네. 자기 편도 있지만 적도 많거든요.
1: 그렇죠.
2: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의원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지금 욕하는 비판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네. 네. 특히 이제 법률가들이 나중에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정부적으로도 그 예를 들면 의인이 좋다고 하면 뭐 이렇게 조금 뭐 논란이 안 되는 차원에서 하든가 이렇게 의논을 하고 할 수 있게 본인이 계속 10개씩 15개씩 막 하고 있거든요. 왜 저러는지 좀 이해가 좀 안 되기도 하고.
4: 결국에는 이제 이번 판에 몸값을 키우겠다는 의도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뭐 특별하게 새로운 사실을 본인이 갖고 온 게 아니라 검찰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가지고 자극적인 부분만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오빠라는 용어. 이거 자극적이잖아요.
2: 아니 그러니까 그 언론사를 통해서 뭐 폭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4: 그렇죠. 그다음에
2: 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하니까 좀
4: 오늘 보니까 네. 저기 김승훈 후보자가 그러면 증인으로 나와라. 증인으로 나와서 한번 다퉈보자 했는데 한 발 뺐어요. 증인으로 나가는 건 못하겠다라는 소리죠. 결국 저기 청문위원으로 나를 해달라는 것은 증인으로 나가면 법적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문위원으로 가라는 거고 본인도 그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뭔가 찜찜한 게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는 거고 아니 국회의원의 책무와 의무가 의인과 공익제보자의 어떤 의견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는 목숨을 걸고 밝힐 것이다 했거든요. 그럼 목숨을 밝힐 정도 되면 증인으로 나와야죠. 법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갈등하고 공개 그렇게 뭐 본질적으로는 세지는 않을 것 같다. 그다음에 좀 단어 하나는 좀 거슬렸던 게 개수장 말하라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단어도 거친 걸 보니까 좀 뭔가 조급해 보는 느낌? 예.
3: 그것은 아마도 국민의힘 내부 사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의원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아까 진행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히려 왜 저러지? 이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조금 더 정무적으로 판단을 좀 해보자면 한동훈 의원 혼자 하지 않고 이건 그냥 정치 공학적으로 판단하는 예.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친한계 의원들이라든가 이렇게 함께 만약에 이 사안을 걸고 넘어졌다면 주도했다면 뭔가 좀 다른 힘을 그러니까요. 보여주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좀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2: 네, 오늘 한동훈 의원이 추가 메시지를 또 공개했어요. 녹취록 공개했는데 앞으로 민주당 오빠들이 더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최 의원이 얘기했고 또 이 브로커 양모 씨가 이야기한 송영길 의원에 관련된 거, 뭐 송영길은 여우라서 돈 줘야 움직여야 한다 이런 거. 그런데 이 사건하고 송영길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일방의 주장을 이렇게 틀어버리면서 민주당 추가 오빠들이 문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김승원 의원 한 명만을 타겟으로 하는 건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1: 그러면 해당 부분들이 고소하면 되죠. 고소하셔서 직접 그 나는 뭐 전혀 무관하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했다 그래서 고소하면 될 일인 것 같고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이 양 씨란 사람이 뭐 어떤 그 이 조작 없는 사실을 조작해 가지고 뭔가 그 강요돼서 말하는 환경이 전혀 아니고 굉장히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본인이 보니까 이제 그 성분도 불분명한 약을 어떻게든 로비를 해 가지고 지금 통과를 받는 열성적인 로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특별 특정한 의원들을 거명하면서 내가 그 사람들하고 친하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뭔가 로비를 해보겠다 이런 의향을 자연스럽게 말하는 대화의 지금 맥락 속에서 지금 나온 것으로 지금 어쨌든 한동훈 의원은 이 저 녹취록을 지금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간단합니다. 저 법정에 가서 한번 언급된 의원들하고 저 직접 이 메시지의 그 내용하고

0: 한번 다루면 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사실 그 과거에 그 수사 기록 유출 이런 건 민주당이 정말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뭐 김우겸 의원 문제 삼고 있는데 김우겸 의원이 바로 윤석열 정부 시절에 그 최혜병 사건, 최혜병 그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 자기가 법사에서 흔들어 보였어요. 그것도 수사 기록 다 기밀입니다. 그것도 당연히. 그것도 다 한 사람, 그것도 민주당이 그렇게 다 했어요. 그때도 국민의힘도 같은 주장했어요. 저 왜 수사 기밀 유출하고 문제 되느냐고. 아, 그랬더니 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 보고 있냐. 이거 다 나는 나름대로 다 이거 적법한 걸로 한 거고 이 유출 경위를 문제 삼지 말고 내용을 봐라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 진보 언론 중에서 그 저 김우겸 의원이 왜 이렇게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사 기밀을 유출했나 그거 문제 삼은 진보 언론 없어요. 다 그 내용 보니까 큰일 났네. 이거 저 같이 근무했던 그 저 해병들 다 저 보니까 이거 보니까 저 윤석열 정부가 죄가 있네.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내용의 비판에 집중했지 그 유출 문제 전혀 그 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1: 자, 1분 말씀 드릴게요. 반론하세요. 1분 드릴게요.
2: 일단 뭐 그 뭐 이 수사 자료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 기소 계획서가 저는 가장 치명적이라고 네. 봐요. 네. 나머지 뭐 수사 자료야 뭐 의인 유출든 공직
0: 유출 기록입니다. 그때도 다 그렇게 했어요.
2: 아 근데 이거는 기소 계획서는요. 장관급 정도의 결재권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대목 이라서 네. 제가 늘 얘기하는 건 한동훈 의원이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서 본인을 몸값을 넣기는 의도는 내가 충분히 알겠으나 가면 갈수록 본인 무덤 파는 거예요. 사실 정치인 한동훈에서 이제 검사 한동훈으로 다시 변환됐다. 네. 이거는 뭐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치명적이지 않냐 특히.
0: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건 말씀이요. 법무부 장관 특정 사건 지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법무부 장관 한동훈 의원 재직한 것은 그것보다 무려 8개월 전의 일이고 그다음에 이 문제의 보고서는 저 뭐냐 유출 그때 뭐냐 이 지금 우파 쪽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저 명태경 관련해서도 창원지방검찰청에 그 검사 홍모모가 수사 보고한 내용 이 예. 공문이 다 유출돼가지고 진보 언론에 나왔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예. 네. 자 제가 반론 한번 네. 드리고 말씀드렸는데 또 네. 하셨으니까 네. 2부 때 잠깐 1부 네. 발론 드릴게요. 네. 자, 광고 듣고 옵니다. 네. 네.

0: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 김나입니다.
0: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 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3: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맞춤형 취업 교육을,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 시민과 기업이 만나는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보세요.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도 시니어 인재를 찾는 기업도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4: 화이트나리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2부도 서영주 정치사회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하우영 한글 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자, 1부 끝날 때 제가 반론 잠깐 드린다고 했는데, 네. 예. 1분
5: 이건 짧게 말씀드리면,
4: 짧게 하세요.
5: 예, 한동훈 의원의 이 그 자료 유출, 그러니까 취득 경위들은 언젠가는 본인이 밝히시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민주당이 했으니까 뭐 한동훈도 할 수 있다는 논리는 조금은 제가 뭐 답변하기가 좀 그렇고, 중요한 건 이제 한동훈 의원의 지금 폭로되는 여러 가지 녹취 중에 너무 취사 선택이 있다.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은 본인을 강하게 비판하니까 양모 씨와 강모 씨가 나눈 대화의 일부를 발췌해서 마치 송영길 의원이 관련이 있는 것처럼 뭐 국민들한테 던져놓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고약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 나중에 다 후과가 있다.
6: 알겠습니다. 저도 한 30초만 쓰겠습니다. 아, 예, 진보 언론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당시에를 떠올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사안 포함해서 제가 떠오르는 거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인데요. 당시에 이제 수사 실무 팀들이 뭐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하기도 하고 취재진들이 취재를 하기도 해서 피의 사실 공표인지 아닌지 어떤 회색지대에 있는 보도들 일면으로 많이 했어요. 네. 그때 하고 그 이전 그 이후까지 포함해서 지금하고 언론 환경은 좀 바뀌 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이번 사안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동훈 의원이 공개하고 있는 자료는 정보의 일부분이거든요. 판사나 기소유예를 한 검사는 모든 정보, 모든 문자를 다 보고 판단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전체의 정보가 다 공개될 필요도 있겠다. 김성은 후보는 이것에서 벗어나려면 승부를 건다면 자, 앞뒤 문맥에서 오빠라는 단어가 왜 등장했는지를 전부를 공개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예. 뭐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7: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해서 음식점 카페 예. 사장이었다가 단란주점 사장님이었다가 하는 분하고 오빠 동생 사이가 됐는지 예. 정말 온 국민이 궁금한 게 다 까라고 하십시오. 네. 예.
4: 자,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갑시다. 아까 저희 여론조사 잠깐 언급했는데, 최근 여론조사 꽃에서 나온 여론조사가 합당,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합당 여부 관계요. 연대냐, 합당이냐, 독자 노선이냐. 일반 국민들한테 물었을 때는 뭐 독자 노선이 좀 많은 응답이었고, 중요한 거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과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겠죠.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합당이 과반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연대나 독자 노선보다 합당해야 된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합당보다는 연대가 더 높았고, 독자 노선도 꽤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합당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반대로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합당을 원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최근에 조국혁신당의 지도부의 발언 워딩 상당히 세단 말이죠, 민주당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또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연대 합당 전에 우선 민주당이 사과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을까? 지금 합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합당을 원하면서 합당을 원치 않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의심이 좀 든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5: 저는 일단은 조국혁신당의 지도부가 합당을 원한다면,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수준의 합당을 원한다면 왜 지금 민주당과의 합당이 안 되는지를 돌이켜보세요. 사실 정청래 지도부 있을 때 합당 논의가 뭐 갑자기 막 되면서 이게 우리 민주당 내를 어지럽게 했는데, 그때도 그 합당을 걷어찬 게 조국 당시 대표였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의 마음으로 돼야 되는데 당시 날짜를 통보했어요. 아마 그날 십몇일까지 합당을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뭐야 지금 우리가 무슨 뭐 합당해달라고 구걸하는 거야 하면서 정청래 지도부조차도 합당을 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합당을 접근하는 방식이 일단 사과부터 해. 그리고 우리한테 합당한 지분을 줘. 이런 메시지를 주는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얘기한 거 똑같아요. 민주당은 지금 김민석 대표가 얘기하듯이 연대한 뒤에 합당이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지, 지금 조국 혁신당 당원들이나 그 지지층 얘기하는 곧바로의 합당,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의 지분을 주는 흡수합당이 아닌 지분합당, 이거를 요구하는 것들, 이거는 정확하게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차이인데 이거를 다 지금 초를 치는 거, 재를 뿌리는 건 스스로들이다. 그래서 좀, 그리고 정치 너무 얇게 하는 것 같아요. 맨날 뭐 그런 게 사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사과 꼭 받아야 돼요? 뭐 사실 사과할 일도 없지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의 가장 걸림돌은 조국 지금 원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6: 그 사과를 하라는 메시지는 진짜 사과를 하라라기보다는 그 민주당 내에 있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바란, 그리고 연대는 이야기하지만 합당도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합당을 찬성할 수 있는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한테 결집을 의도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은 정치공학적으로만 봤을 때는 존재감을 드러내는 상황이다. 이것이 시기적으로 지금이냐, 지금이 너무 빠르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시간표를 본인들이 올 말이나 뭐 내년 초까지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포석을 까는 과정이다라고도 좀 보여집니다. 이것이 감정적이냐 아니냐라고 보여지면 이건 굉장히 뭐랄까요, 실수일 수도 있지만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라고 하면 또 그쪽의 커뮤니티에서는 또 효과적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
4: 네.
7: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요. 지금 조국 혁신당은 당장 호르무즈 파병도 반대를 지금 하고 있어요.
4: 예.
7: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가장 그 최근에 그 본인이 정말 전력을 다해 밀어붙인 드라이브가 호남 반도체 800조인데 거기 지금 누가 거기 민주당 정부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반도체 거기 전기니까 그 관련해서 지금 원전 많이 지을 수밖에 없다, 짓겠다 이런 소리도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조국당은 탈원전을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파병. 파병도 민주당 정부니까 당연히 파병에 고민이 많죠. 그러나 국익과 안보를 생각해서 예. 지금 필요하다면 파병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정부가 놓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익 딱 이거 보면 딱 22년, 23년 전에 그저 열린우리당 시절에 이라크 파병 놓고 그 열린우리당 세력이 반으로 쪼개져가지고 노무현 정부가 진짜 어려웠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래도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국익과 안보를 위해서 용단을 내려가지고 자이툰 3,000명 보내가지고 예. 그 위기를 막았어요. 지금도 다시 한번 그런 시험대가 또 우리 한국 외교, 한국 정부의 지금 어깨에 걸린 겁니다. 자, 그런데 명필칭 지금 우당이라는 지금 조국 혁신당은 그런 사정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본인들의 이념, 본인들의 어떤 비현실적인 어떤 본인들의 그 정책 정강을 그냥 주장하기 위하여 막가파식 지금 파병 반대를 그냥 바로 지르고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보다 지금 사실은 더 독소가 돼요, 이게. 국민의힘은 어차피 찬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런 게 제일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이게 저는 그러니까 당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당내 같은 집안 싸움인데 우리 국민 예. 입장에서 제일 나쁜 건 뭡니까? 조국 혁신당의 이러한 그 코드 중심주의, 또 이념 중심주의, 이러한 정치,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정부를 압박할 생각을 중단하고 그런 정책을 밀고 나갈 거면 합당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5: 파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파병은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있고.
7: 아, 그렇더라도 반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 네, 그러니까 뭐 고민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근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조국 혁신당의 태도의 문제예요.
7: 네.
5: 합당을 하려면 양 지도부만의 결단만으로는 안 된다.
4: 그러면
5: 당원들의 어떤 입장들을 고려하면서 가야 되는데 조국 혁신당이 조급한 것도 있겠으나 뭔가 계속해서 저기 민주당을 빚쟁이 취급해요.
7: 그렇죠.
5: 네, 뭘 내놔라. 네. 우리 거 내놔라. 이런 식이 민주당원들에게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서 김인석 대표가 저번에 신장식 대표를 만났을 때 자강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그 현실입니다. 이게 민주당 당원들의 대다수의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자강하시고 조국혁신당. 그리고 연대를 해가면서 나중에 통합합시다 하면 그렇게 가시면 되는데 왜 조급한지는 알겠어요. 총선이 코앞이니까. 근데 저는 조국혁신당도 그 김어준 씨 얘기만 듣고 당 운영하지 말고 본인들 스스로 뭔가 우리 당이 어떻게 장악하는지에 대해서 네.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7: 저는 그리고 또, 예, 맞습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조국 대표가 마치 본인 채권자이냐 빚이 있느냐 행동한다는데 저는 사실은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분명히 빚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기 그 반도 제대로 안 채운 상황 아닌가요?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 복권 조국 대표 시켜줘가지고 지지율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까먹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저는 조국혁신당이 그렇게 민주당 채권을 지금 주장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4: 그런데 네. 오늘 그 조국 대표가 김어준 방송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지지자들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지지자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내 지지자들 상처를 줬다는 얘기잖아요.
5: 조국혁신당 네. 지지자들.
4: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김어준 씨는 또 이렇게 하면 이자도 찍을 수 있다. 대통령을 위하는 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5: 그냥 침을 뱉어요. 그러니까. 만나면 예, 서로 예, 예. 좀 잘 될 거다라든지 네. 희망 섞인 얘기를 한다든지 지금 막말로 김승원 후보자가 좀 여러 가지로 힘들면 어려우네요. 한동훈에 대한 공급거리를 기본적 방송에 한다든지 예, 이래야 되는데 앉아서 지금 대통령 20 찍을 것이다. 우리한테 상처 줬으니까 두고 봐라. 이게 뭡니까? 예, 그러면서 합당하자고 그럽니까? 예.
4: 아니, 그리고 뭐 파병 같은 경우에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 왼쪽으로 서겠다고 했으니까는 뭐 정책적으로 반대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탈원전 이야기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계승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한 거잖아요.
7: 그렇죠. 네.
4: 근데 이거는 뭐 유럽에서도 아 우리가 AI 미래를 생각을 못했구나 네. 이런 얘기는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그걸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 AI가 들어서면 데이터 센터가 많이 들어서야 되고 전력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데 네. 과연.

0: 이게 재생에너지만 갖고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왜 문재인 정부 정책 따르지 않느냐고 하면 이거는 약간 우리 미래 먹거리 문제니까 이거 좀
1: 그러니까요.
0: 논란이 되겠다 이렇게
1: 예. 우리
0: 생각합니다.
1: 국민이 제일 걱정하는 건 사실 그거예요. 그 집안 싸움보다도 이거 참 결혼식으로 가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아,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국민의힘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어떻게 본산이라고 할수 있는 대구 경북에서 요즘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2: 뭐 때문에요?
0: 다른 지역은 다 발전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전혀 없다. 뭐 이렇게. 예. 그래서 뭐 정부를 향해서 항의도 하고 한다고 뭐 그러던데.
2: 홍준표 전 대구시장 말을 들으셨었어야죠.
0: 예.
1: 김부겸 후보 뽑았어야 된다. 김부겸 후보 안 뽑았으면
2: 아니,
1: 복수당하고
2: 저는
1: 있는 건가요?
2: 홍준표 전 대구시장 말을 들으셨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1: 네.
2: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1: 대구 분들은 좀
0: 아마 뭐
1: 섭섭하시죠.
0: 또 훈풍이 불겠죠. 예. 근데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4구당의 6곳의 조직위원장을 공개 모집하는데 강릉이 사고 지역구죠 지금
3: 그렇죠.
0: 권성동 의원이
3: 예.
0: 있으니까 예.
3: 선거가 지금 예고돼 있고요.
0: 예. 또 이용모 용인갑도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강릉 같은 경우에는 보궐이 확정됐잖아요.
3: 예. 선거가 예고돼 있죠.
0: 예. 근데 이제 이번에 강릉시장을 꽤 오랜만일 것 같은데 민주당이 갖고 왔지 않습니까? 아마 뭐 여러 가지 분위기상 그런 것
2: 거의
0: 같은데.
2: 민주당 시장을 본 적이 없었어요.
0: 그러니까
1: 그렇죠.
3: 예.
2: 최초일
3: 예.
2: 것 같아요.
3: 예.
0: 그런데 이그 지금의 강릉시장이 권성동 의원하고 계속 경합했던 그래서 프로테지가 옆으로 안 나게 지고 했던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다. 근데 강릉시장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궐에 후보로 나올 사람이 있겠느냐. 그것도 고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만일 서울시장 보궐이 이뤄진다면 서울시장과 강릉 국회의원 같이 치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또큰 싸움이 될것 같은데.
1: 핫해지죠.
0: 예.
2: 누가 있어요?
3: 이제 찾아야죠. 근데 이게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특히 여당 입장에서는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3: 예.
0: 지금 아까 부동산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만은
3: 예.
0: 서울의 부동산 문제 때문이라도 이번 보궐도 역시 민주당이 쉽지 않다. 그런데 강릉마저 패해버리면 김민석 대표 체제가 상당히 흔들릴 것이다. 만일 패배를 하면.
1: 그렇죠. 제가 어저께 민주당 서울시 소재 서울시 내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하고 민주 그 서울 시내 민주당 의원들하고 좀 친한 좀그 진보 계열 인사 이분은 주로 이제 주택 건축 이쪽에 좀 전문가신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서울 시내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하고 밥 먹으면서 들어보니까 내년에 오세훈 시장이 뭐 속된 말로 날아가거나 해가지고 재보선이 좀 치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지금 의견들을 냈대요. 거기서 밥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내년 4월에 만약에 그저 오세훈 시장이 뭐 이건 어디까지는 가상이고
0: 예?
1: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결과는 뭐 그렇게 바라는 게 아닌데
0: 예?
1: 어쨌든 만약에 그뭐 오세훈 시장이 삼심까지 패해가지고 시장직이 이제 공석이 될 경우는 4월 재보선이 치러지는데
0: 예?
1: 지금 민주당의 서울 시내 지역구 든 의원들이 그 내부적으로 밥 먹으면서는 아, 그 선거가 안 열렸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지금 전해드립니다. 네.
2: 사실상 뭐 이게 그 김민석 대표나 우리 새로운 지도부는 강릉 고민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강릉에 뭐 찾아보면 없진 않습니다.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도 뭐 강원도 출신에 정치문 하려는 분들 한두 명은 좀 눈에 띄긴 하는데 사실 저는 서울이 제일 그 부담이 될것 같아요.
1: 그게 저 얘기예요.
2: 오세훈 시장이 만에 하나 저는 이제 뭐좀 어렵다고 보는데 이 심에서 상실이 돼서 내년에 열리면 우리가 서울을 탈환할 수 있느냐라는 그 딜레마인데 그게 2030까지 이어져요. 그 다음에 국정지지도까지 이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진보진영이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앞으로 벌어질 서울시장 선거에 있어서는 정말로 후보가 문제가 아니라 구도 자체가 어려워질 수
0: 예.
2: 있다.
0: 감사합니다.
2: 숙제입니다.
0: 네. 세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하의영 한겨레 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6: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카멜로 카멜로
1: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0: 장갑은 카멜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5: 6시에 김재현 전 진보당 상임대표와 함께 돌아옵니다.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8: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9: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8: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9: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8: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9: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1: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13: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FM
1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맑고 쾌청한 날씨 속에 가을의 기운이 물씬 느껴집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요. 한낮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며 다소 덥게도 느껴지는데요. 화요일인 내일도 일교차 큰 초가을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시작하겠고 한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퇴근길 곳곳에 정체가 빠르게 늘어나는데요. 현재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월드컵 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남단을 못 간 지점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북단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고요. 한강 다리 중에서는 또 한강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 청담대교도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청담대교와 이어지는 분당수서로는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가 되는데요. 이 구간 지났는데 대략 19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내부순환로는 성수동 쪽으로 연희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다시 기름램프 부근 일대로 주춤하고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도 정릉램프 부근과 홍은램프에서 성산램프 사이로 정체 서행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 돌아온 이동경의 뉴스 정리해서 3부 시작합니다. 3부에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와 또 파병 등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김재현 전 진보당 상임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재현 전 진보당 상임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김재현입니다.
0: 자, 6.3 지방선거 이후 대표직 자리를 내려놓고 지금 평택
1: 지역위원장입니다.
0: 아, 지원장이십니까? 네. 그 함께 경쟁했던 김영남 전 의원, 조국 원장은 지금도 SNS에 그 평택 관련 글을 많이 올리고 있더라고요.
1: 네,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그 두 분 포함해서 황교안 대표와 유희동 국회의원까지 다섯 명의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0: 그런 거 보면은 2년 후에도 조금 치열해지게.
1: 그런 일이 없게 해야죠. 똑같은 구도로 다시 선거를 치르는 게 누구에게 이익이 될까. 예.
0: 그 최근에 뭐 민주진보연대 합당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언론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주로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김희석 대표가 얘기한 연대 합당 부분은 뭐 이 다른 진보 정당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진보당도 포함되는 거죠.
1: 저희는 연대지 합당은 아니죠.
0: 그러니까 합당은 빼더라도.
1: 네, 예. 맞습니다.
0: 얘기는 되고 있습니까 지금?
1: 실제로 김민석 대표께서 예방 오시고 예. 그 직후부터 곧바로 그 관련한 인선까지 하셨잖아요. 예. 이게 진보 쪽 정당들과 연대할 연대. 담당자, 예. 그리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할 담당자, 예. 그리고 뭐. 그 의원들과 같이 뭐 식사 자리 같은 그 당 대표들과 식사 자리 같은 것들 만들어서 향후에도 그 주기적으로 교류를 하자라는 제안도 먼저 주셔서 예. 네, 그런 방향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소통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특히 지난 6.3 선거의 평가가 그 진보 개혁 진영 전체가 너무 힘들게 선거를 예. 이끌어갔던 그. 연대연합의 부재를 예, 뼈아프게 예, 평가했던 예.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 끌기 할 것이 아니라 일찌감치 지금부터 같이 그림을 그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뭐 제 정당이 함께 공감하고 있다고 보고요. 있다. 그게 이제 단지 정치공학적인 조율 이런 것으로는 우리 국민들께 어떤 명분을 만들기 예. 어려운 거고 이전부터 긴 시간 논의하고 또는 일정하게 합의해 왔었던 정치개혁을 포함한 일련의 개혁적 조치를 같이 만들어가는 그림을 지금부터 충실하게 그려야 된다라는 된다. 생각에 예. 저는 김민석 대표께서도 예. 공감하고 예, 계신다고 예. 알고 있습니다.
0: 그 지난번 지방선거 때 가장 먼저 평택에 내려가셨잖아요.
1: 네.
0: 그 다른 후보들보다 먼저. 그래서 뭐 저희 같은 사람이 어쨌든 정치평론으로 밥벌어먹고 사니까 그 아마 민주당과 진보당이 울산과 평택에서 연대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1: 네.
0: 근데 갑자기 이제 조국 혁신당 대표가 들어오면서 이게 다 이제 헝클어졌는데.
1: 네, 맞습니다. 4월 중순이었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그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도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됐을까요? 지난번에 어떤 실패면 실패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국민의힘에 넘겨줬으니까 연대가 예. 실패한 거잖아요.
1: 예.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그때도 정청래 대표께서 취임했을 때 그때 작년 8월이었죠. 그때부터 이것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 국면이 이제 조국 당시 대표가 취임했을 때 11월이죠. 이제 두 번째 또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두 번의 계기를 다 놓치고 오히려 올 1월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추진이 불발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반대로 흘렀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물길을 뭐 지금 그냥 완전히 그냥 유턴 이렇게는 안 된다 하더라도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그것이 이제 지난 20여 년 동안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했고 또 지난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이 소수정당들과 합의했었던 정치개혁 과제를 예, 예. 충실히 밟아나가는 것으로 이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0: 그러니까 소수정당이 참 진짜 어렵다고 하는 게 제 옆에서 봐도 느껴지는 게 그 조국 대표와 김용남 의원 참전한다는 말이 없었을 때 그 김재현 대표가 여론조사하면 지지율이 상당히 잘 나왔었거든요.
1: 뭐 네. 옛날 일이죠. 네.
0: 그런데 두 사람 참전한다니까 쑥 내려가더라고요.
1: 아 이런 사표 심리.
0: 예, 네. 네,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소수 정당으로서 좀 느끼는 게 좀 많겠다. 억울한 것도 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표현 뒤에서 그냥 뭐 징징대고 있을 수는 없고요. 네. 어떻게든 물길을 다시 열어보고자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 사명을 안고 총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예, 싶습니다. 예.
0: 그럼 이제 예, 또 같은 소수 정당입니다. 예, 지금 용혜인 의원 그 용혜인 의원이 만일 소수 정당 출신이 아니면 이렇게 여론의 문매를 맞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지금 이 사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일단 파격 인선이긴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파격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하면 대단히 큰 효과를 누리지만 실패할 수 있는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아마 하셨을 거예요. 이제 제가 소수 정당으로서 또는 이제 민주당보다 왼쪽에 있는 정당, 진보 정당으로서 성평등가족부의 수장을 맡는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현 정권이 예, 그 이른바 성평등에 대해서 아주 뚜렷한 어떤 그 진보적 노선을 갖고 있지 않고 게다가 이제 원민경 장관의 평가가 나쁘지 않았는데 그리고 길게 재직하지 않았는데 이게 경질성인가? 그러면 기조변환을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아마 여성계라든지 진보 진영에서는 그렇게 바라봤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파격 인선으로 용혜인 의원이 장관직을 맡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하려고 할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살짝 걱정되기도 했는데 그 성평등가족부의 수장으로서의 역할 또는 자기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에 진입하기도 전에 다른 방향으로 사방팔방으로 불똥이 튀고 있는 상황이라 매우 걱정스럽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은 상당히 좀 실기를 한 상황이 아닌가 보여질 정도로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지지율 반전을 위해서 개각을 단행을 한 건데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이 놓이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봅니다.
0: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 임명할 때는 파격적으로 뭐 30대 여성 워킹맘. 네. 그다음 다양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성층, 뭐 젊은층.
1: 근데 저는 그 네. 지점이 너무 좀 이런 표현 어떠지 모르겠 좀 얄팍하다고 생각해요. 과거에도 이를테면 비례대표를 청년으로 배정을 한다든지 예. 장애인으로 배정한다든지 예. 이런 일들이 꾸준히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근데 그런 청년 당사자, 장애인 당사자 한두 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러한 이제 이 소수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정치가 물꼬가 튄다고 당사자들은 생각하지 예, 않는단 예,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제 하물며 진보 진영에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인선 그리고 청년과 여성들이 그다지 개연성 있게 읽기 힘든 인선이었는데 왜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셨을까? 나아가서 의원직 겸직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 조율이 없었던 건가 이런 부분은 안타깝게
0: 지금 보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런데 예. 이번 개각이 어쨌든 조국혁신당 또 기본소득당 소위 말해서 왼쪽 진영 대통령이 아 내가 왼쪽 진영을 많이 안 봤구나 그 워딩 이후에 나온 거니까.
1: 그렇죠. 예.
0: 진보당은 어떻게 이야기 없었습니까?
1: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없었고요. 저는 뭐 적어도 지금 국면에서 진보당이 선명한 진보 야당을 표방하고 있는데.

0: 대통령이 더 개혁적으로, 더 진보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표방하지 않는 이상, 오히려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더 품고 나가야 된다, 이런 기조에서 그런 중책을 맡는 것은, 뭐 저희가 당원들에게 이제 그냥 흔히 쓰는 표현으로는 아마 석달 안에 잘린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무릅쓰고 용혜인 의원께서는 수락을 하셨을 텐데, 그 뒷감당이 뭐 민주당으로부터 또는 다른 어떤 우군으로부터 함께 방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이른 거죠.
1: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여성계에서도 반대하고 뭐 젊은 층에서도 반대하고 페미니스트는 페미니즘적 행동을 했었냐? 반대하고 또 반대쪽에선 페미니스트라고 반대하고 온 사방에서 지금
0: 그렇죠. 사면초가
1: 화살을
0: 상황이죠.
1: 맞는 경우인데 가장 큰건 너무 욕심이 크지 않느냐.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지키겠다는 거. 그런데 지금 용혜인 의원 이야기는 기본소득당이 본인이 딱한명 국회의원이니까 내가 사퇴하면은 이게 원외 정당으로 전락한다. 그게 이제 뭐 지난번 또 독특한 뭐 그런 선거 구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 용혜인 의원의 이 주장 내가 사퇴를 하면 원외 정당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 여기는 동의를 하십니까 혹시?
0: 참그 지점이 저로서도 고민이 많이 됐어요. 누구보다도 소수정당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원내에 사실상 두개 거대한 정당 이외에는 끼어들 틈이 거의 없는 이 정치 구조를 어떻게든 혁파해야 된다라는 과제를 안고 오랫동안 민주노동당부터 진보정당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선거제도가 왜곡이 되면서 위성정당,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만든 거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뭐 민주당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무려 두 번이나 이런 국면이 형성되어서, 저는 기본소득당이 처한 곤혹스러운 사정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민들께서 저희 소수정당의 그런 상황들을 10분 양해해 주실 정서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럴 때일수록, 그러면 이제 2년도 남지 않은 다음 선거 이전에 이 왜곡된 선거제도에 대해서 누구도 그 제도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고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생산적 논의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그나마 이 국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고 남는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1: 병리평으로 돌아간다.
0: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더 파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1: 근데
0: 계시겠죠.
1: 뭐 물론 그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양 거대 정당이 위성 정당을 안 만든다고 약속하고 오히려 위성 정당 방지법을 만들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선거가 다가오면 위성 정당 방지법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 어떻게 위성 정당인지 아닌지 구분하겠습니까? 근데 만일 예전으로 그럼 돌아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모르겠어요. 진보당은 그래도 뭐 지역구 또뭐 한석 있고 하니까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소수정당은 또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논의를 해야 옳은 길로 간다고 보세요?
0: 사실 이런 논의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1: 그럼요.
0: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해서 20년이 넘게 이어져 왔었던 건데, 제도적 설계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설계, 지난번 그이 제도 만들 때 얼마나 디테일하게 논의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
1: 뭐 캡을 씌우니 마냐고.
0: 결국은 이제 거대 양당 중에서도 이 민주주의 강화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맏형인 그 민주당이, 민주당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또는 문제 아그 지금 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함께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고 좀 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의 지지와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난번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들어질 때처럼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1: 그 관련해서 오늘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했는데 개헌과 정치개혁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오늘 진보당 대변인 논평에서는 뭐 개헌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 정치개혁은 미흡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진보당의 개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0: 개헌은 해야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예. 마지막 기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뭐 민주당에서도 이재미 대통령께서도 약속하신 바가 있기 예. 때문에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지금 마지막 적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언급

0: 김미석 대표가 한 거, 가능한 것만 먼저 하자. 이건 원포인트 개헌하자는 것 같고. 근데 권력구조 개편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너무 기형적이니까.
1: 네.
0: 근데 국민의힘이 어쨌든 반대하면 잘안될 텐데, 아까 마지막 기회라고 하셨는데, 그 마지막 기회가 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다음 총선 같이 국민투표까지 포함되는 그런 겁니까?
1: 네, 저는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요즘 거리에 국민의힘이 걸고 있는 현수막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관련해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개헌까지도 정쟁의 수단으로 이미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떤 그 정권의 욕심에 따른 주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난 광장의 역사가 만들어낸 87년 항쟁 이후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정부도 여당도 진심을 다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먼저 개헌안을 제안하는 것이 저는 옳다 생각하고 이미 그것을 함께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는 시민사회를 비롯한 우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력을 잘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셨으면
0: 예.
1: 좋겠다.
0: 혹시 진보당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안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뭐 4년 중임이라든가 뭐.
1: 네, 이미
0: 예.
1: 더불어민주연합
0: 예.
1: 당시에
0: 당시에.
1: 합의됐던 공약이 4년 중임제였습니다.
0: 예. 지금 야당은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빨리 연임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해라.
1: 그러니까요.
0: 선언해라라고
1: 예,
0: 했는데.
1: 정쟁으로
0: 예.
1: 흐르고 있죠.
0: 정쟁으로 생각한다고.
1: 예.
0: 예. 예. 아까 그 평택 얘기 잠깐 했는데 지금 이 시점 그대로 가면 다시 4파전 될것 같은데요. 만일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하게 되면 3파전으로 가게 될것 같고, 아니면은
1: 황교안
0: 한겨울
1: 후보도
0: 후보도 있으니까. 예.
1: 열심히
0: 지금
1: 집회를
0: 그러면
1: 연구해서요.
0: 그 평택에서 많이 마주치겠네요.
1: 근데 거리 현수막은 많은데 저는
0: 직접적으로는
1: 오프라인에서는 거의 마주치지 못했어요.
0: 아니 SNS를 두 분이서 열심히 하시더라고. 조국
1: 네. 근데
0: 원장하고.
1: 앞으로 이제 날씨도 좋아졌으니까 많이 마주치겠죠.
0: 예. 우리 리턴 매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죠?
1: 있지만
0: 예.
1: 저는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 정치적 책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그 최근 조국 원장이 SNS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1: 늘 활발하게 하지
0: 늘,
1: 않으셨나요?
0: 예. 요즘은 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기도 했고. 민주당 또 대통령을 향해서 워딩도 좀 세진 것 같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뭐 배은망덕하다는 그런 워딩까지 나오고 됐는데, 조국 원장의 최근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어쨌든 같은 평택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1: 근데 사실 이런 기조의 그 워딩이나 이런 부분이 제 기억이 맞다면 1월 말그 합당 불발 이후에 꾸준히 있었던 것이고, 물론 평택 선거 그리고 또 전당대회 이런 국면 치르면서 감정적 골이 더 깊어진 것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1년 전에 했었던 발언, 똑같은 발언을 1년 전에 했던 공소취소 관련한 했으면 별 문제가 안 됐을 얘기도 지금 하면 일파만파, 그것이 오해든 논란이든 낳게 되고 또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오해든 논란이든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충분히 정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글을 왜 굳이 쓰실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데 이것을 적어도 조국 전 대표께서 먼저 해소하시려고 하는 노력은 잘 보이지 않는구나. 전그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0: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어쨌든 스탠스는 진보당하고는 연대이고 조국 혁신당하고는 합당까지 가능하다. 뭐 그런 거지
1: 네.
0: 않습니까? 근데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는 뭐 소위 말해서 그 우리 합당에 반대했던 인물들을 지역구에 자객공천도 할수 있다. 이런 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이대로 총선을 치르게 되면 그러면 국민의힘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울산에서도 연대가 민주당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울산도 좀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로 이런 지금 민주진보 진영의 연대 합동 연대와 뭐 통합까지 다 포함해서 뭐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또각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각 당이 또 계산기를 두드릴 거 아닙니까?
1: 저는 이 국면이 이른바 자존심 대결처럼 이렇게
0: 가상
1: 유치하게 흐르진
0: 아닙니다.
1: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난 평택 선거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근데 그런 철없는 얘기를, 한가한 얘기를

0: 할 정도로 지금 민주진보 진영이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내란 세력을 정말 제대로 심판하고 꺾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지금 뭐 대통령 지지율이나 모든 개혁 동력이 형성된 조건 같은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도 끝났는데 모든 정치 세력들이 총선 준비에 몰두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국면에서 이 지점부터 빨리 풀었으면 좋겠고, 저는 거기에서 일종의 총대를 메야 될 당사자 중 하나가 김민석 대표도 계시지만 조국 전 대표도 계신다 생각합니다.
1: 그 대통령이 그 프랑스로 출국하셔서 오늘 아마 정상회담을 마크롱 대통령과 할것 같은데, 아마 파병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까. 지금 왜냐하면 미국, 영국, 프랑스 중심으로 파병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0: 네.
1: 그 당연히 진보당은 반대하시죠?
0: 매우 반대합니다.
1: 반대.
0: 네.
1: 반대 이유를 좀 들어봅시다.
0: 아, 일단 오늘 그 김민석 대표께서 국회 연설에서도 이제 강국이다. 아, 그리고 미국의 처지가 예전 같자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이전과 다른 우리 국민들이 인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하셨다고 봐요. 아, 그런데 실제로 이 파병 국면에서는 강국다운, 자주적인 입장을 가진 나라다운 태도를 보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전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고 싶지만 힘에 부친다라고 하는 시그널로 읽히고, 이럴 때일수록 뭐 당연히 저희 같은 진보정당 야당들은
1: 반대를
0: 앞장서서
1: 해야
0: 반대
1: 된다.
0: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인데, 우리 국민들께서 이 상황의 여러 복합적인 조건, 행간 이런 것들 좀 봐주시고, 무엇보다도 평화를 수호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반헌법적 결정을 트럼프의 요구에 압박에 의해서 몰려서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만 좋아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각별히 힘을 모아주셨으면
1: 그
0: 좋겠습니다.
1: 반헌법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헌법에 침략전쟁 하면 안 된다고
0: 안
1: 돼
0: 된다고 돼 있어요.
1: 있으니까. 그런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우리 대통령이 노땡큐로 거절했다 이 얘기를 또 했었잖아요. 아마 정부 고민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의 파병 반대 스탠스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과거 이라크 파병 노무현 대통령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때랑 지금이랑 대한민국 국익이
0: 대한민국의 너무
1: 달라졌다 이
0: 달라진,
1: 말씀이죠.
0: 그렇죠.
1: 지금 국익과 안보 차원에서 파병해야 된다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어요.
0: 일단 대한민국의 상황도 달라졌지만 저는 더 핵심은 트럼프라고 하는 자를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입지 또한 굉장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맞선다고 하더라도 국제적 상황에서 고립되거나 비난받을 여지는 이전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내 정치에서 실용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외교에서도 실용 외교를 얘기했다고 한다면,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서도 지금 당장 트럼프 협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 향후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생각했을 때 그건 굉장히 해롭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이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동의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1: 비전투병 지원에 국한한 파병도 반대합니까?
0: 네, 그렇습니다.
1: 자,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으로 이제 평택시 지역위원장으로 현장 중심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지금 평택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0: 전 당연히 오늘도 아까 이제 속보에서 이란이 한국 정부의 일종의 경고성 멘트를 했더라고요. 걸프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미군 기지가 있거나 미국의 전쟁을 돕는 나라들에 대해서 군사적 위협을 가했던 이란의 전력을 봤을 때, 저는 평택이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위험하다. 험프리스 미군 기지를 포함해서 상당한 미군 전력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택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이 참전으로 읽힐 수 있는 파병은 반대해야 된다고
1: 반대한다.
0: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아까 현수막 얘기 잠깐 했는데, 그 인터넷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진보당이 현수막 맛집이다.
0: 많이 들었죠, 그런 얘기는.
1: 민주당은 진보당한테 배워야 된다. 뭐 이런
0: 아이고,
1: 얘기.
0: 뭐 그렇게까지.
1: 그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겁니까? 곳곳에 전국 곳곳에 너무 제대로 배치를 해서.
0: 그것은 저희가 너무 그 홍보에 대한 그 갈증이 강해서 전국 모든 지역위원회에 다 사다리가 다 있고요. 어허. 직접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때그때 현수막을 자비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민하게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잘하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죠.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1: 지금까지 김재현 전 진보당 상임대표였습니다. Walk it, walk
2: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5: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7: (1분)
8: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배기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 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에 졸음은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배기성이었습니다.
9: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1: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최종 후보에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낙점됐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을 열어 김지용 변호사를 첫 중수청장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온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8기로 대검 형사부장과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제약업체 제넨셀과 관련된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제기하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주진우 의원 등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넨셀에 투자한 KH그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식약처 임상 승인을 믿기로 주가가 요동치면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가 피눈물을 흘렸다며 이 대통령이 주가 조작은 패가 많

당신이라 얘기한 만큼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자료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한 의원이 검사 시절 캐비닛을 마음대로 활용하던 버릇으로 국회에서 캐비닛 정치를 시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 의원 장인이 사외이사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 임원이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되기 직전 장인이 사임한 것을 두고 수사기밀 사전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한 의원은 내로남불 정치 공세를 멈추고 본인 검증부터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수사팀은 혐의가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주중 농축수산물 할인과 수산물 공급 확대 등 추가적인 추석 민생 안정대책 보완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서울 강서구 전통시장인 까치산 시장을 찾아 추석 성수품 수급 동향과 지난 1일 발표한 추석 민생 안정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삼성이 올해 하반기 공채를 실시합니다. 삼성은 내일부터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 SDI, 삼성전기 등 19개 관계사에 공채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자들은 내일부터 15일까지 삼성채용 홈페이지 삼성커리어스에서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에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채용 절차는 직무적합성 평가와 삼성 직무적성 검사인 GSAT, 면접 등의 순으로 이뤄지며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직군은 적성 검사 대신 별도의 평가를 통해 선발됩니다. 추석을 3주 앞두고 성묘와 벌초 등 산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산림청과 농촌진흥청이 야생 독버섯 중독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산림청은 9월과 10월에는 독버섯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생 버섯을 먹었거나 종류가 확실하지 않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즉시 119나 의료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작전에 참여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SNS를 통해 이란과 한국의 관계는 64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면서 이란은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8.3도, 습도는 43%입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4: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0: 농촌 활력운동, 농심 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향 호수 예술축제.
3: 고향 특례시.
4: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5: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6: 답 나왔네. 가자.
5: 어딜요?
6: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7: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8: 평택시.
9: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5: 얼마나 걸릴까요?
9: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6: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9: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0: 세계 반도체 수도,
6: 대한민국 수소 1번지,
8: 바로 평택시.
11: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12: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13: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14: 햇빛에도 끄떡 없는 선글라스 체크.
15: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1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7: 이어서 YTN 라디오 해봅시다. 3분 건강 유비무환이 방송됩니다.
18: YTN 라디오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월요 스페셜 3분 건강 유비무환 제1편 치매 뇌의 SOS를 들어라.
19: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 신경과 전문의 김형지 교수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0: 예, 안녕하세요. 김형지라고 합니다.
19: 네, 교수님 아직도 치매가 뭔지 잘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내가 요즘 좀 기억력이 깜빡깜빡해 이걸 치매로 오인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20: 기억력이 떨어졌다가 모두 치매냐 그런 거는 아니고, 기억력이 쭉 떨어져서 이게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나타날 때 그걸 치매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19: 그런 것들 주변에서 알아차리는 경우 많은데 치매 검사 받아봐 이렇게 말하긴 좀 부담스럽고 어렵잖아요. 좀 어떤 게 좋을까요?
20: 늘 하던 집안일이 서툴러지거나 정리정돈이 무너지고 성격 변화가 나타날 때, 이럴 때는 검사를 권유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치매 검사 받자 라는 말은 굉장히 거부감이 심하기 네. 때문에 건강검진에 원래 들어있는 항목이니 같이 받자는 식으로 설득을 하는 편이 굉장히 좋습니다. 만 60세부터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그리고 만 66세부터는 건강검진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겠죠.
19: 그리고 치매도 질병이니까 조기 발견하면 빨리 낫는다, 혹은 이것도 치료하면 낫는다 이렇게 아시는 분도 있는데 맞나요?
20: 이게 완치가 된다기보다는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든 상태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경도인지장애에서 초기 치매 단계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발병이 곧 치매 치료 기회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19: 치료를 보통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뭐 중증도나 좀 많이 진행되신 분들도요?
20: 크게 이제 세 단계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초기 단계에는 진행을 늦추는 주사 치료를 쓸 수가 있고 중기 단계부터는 인지가 많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남은 기능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의 끈을 놓지 않게끔 재활의 무게를 두게 됩니다. 이게 말기 즉 후반부로 갈수록 약 자체보다는 돌봄이 중심이 돼서 잠이나 우울, 불안 이것을 잘 조절하는 것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중요해집니다.
19: 치매 예방하려면 이거 꼭 지키세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20: 첫째로 혈압, 혈당 관리입니다. 두 번째는 안 들리고 안 보이면 미루지 말고 교정을 하십시오. 다 인지저하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고
19: 네.
20: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속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요인들을 잘 관리하면 치매 최대 45%를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예.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이미 절반 가까이나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9: 치매 예방 가능하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20: 네, 감사합니다.
19: 네, 의정부일지대학교 신경과 김영지 교수였습니다.
0: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21: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31살 정창성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정창성은 피해자가 교제 사실을 학교에 알리겠다는 말에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22: 그를 중국으로 데려와 사형에 처해야 한다. 최근 중국 현지 SNS를 중심으로 이런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하죠. 그는 바로 중국인 대학 강사 31살의 정창성. 최근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그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23: 이야, 사람이 어떻게 이러냐. 본인이 죽여놓고 본인이 실종신고까지 했다며.
24: 그니까. 그리고 언론에 공개된 그 CCTV 봤어? 여장까지 했던데?
23: 여장? 어디? 이게 뭐야? 어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22: 바로 그 왜가 아직 풀리지 않은 핵심 중 하나입니다만 피의자는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였고 다툼 끝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지인들의 이야기는 또 달랐죠.
23: 그 사람 사이코패스 검사도 거부했다며? 그거 자기가 싫다고 하면 그냥 거부할 수 있는 거야?
24: 강제로는 못한다던데?
23: 혹시 그게 재판에 유리한가?
24: 글쎄? 그리고 중국에선 아예 중국으로 보내라. 한국은 사형 안 되지 않냐? 이런 말도 나온다던데?
23: 그게 가능한가?
22: 피의자도 피해자도 모두 중국인이지만 범행이 벌어진 곳은 한국입니다. 과연 중국 현지에서 나오는 주장처럼 그를 중국으로 보내 그곳에서 재판받게 하는 게 가능할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의 쟁점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유한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25: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유한규 변호사입니다.
22: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미 중국에 취업까지 확정된 상태였고요. 학위 관련 증서를 받으러 잠시 한국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의 흐름 정리를 해주시죠.
25: 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인 20대 여성 A씨는 경산 지역의 한 대학원 소속 중국인 유학생이었는데요. 졸업 관련 서류를 받기 위해 지난 8월 14일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수료증을 받기로 한 전날인 20일 밤 대구로 이동한 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31세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을 피의자로 포착하고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러 지역에 분산 유기한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입니다. 정창성은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직접 허위 실종신고를 하고 여장까지 하는 등 기만 행위를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혔고요. 최근 범행의 잔혹성과 공공이익이 인정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황이며 지난 9월 4일자로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22: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지만 언론을 통해 CCTV 장면이 공개됐는데 이 여장을 한 모습이 진짜 소름 끼치더라고요.
25: 네, 맞습니다. 범행 직후에 피해자의 긴 옷을 입고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캐리어를 끌고 원룸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범행을 저지른 직후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행동이 침착했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동선을 조작하려 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22: 자, 쟁점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드는 의문, 역시 아 도대체 왜 그랬냐 라는 이 범행 동기 부분이거든요. 정 씨의 주장과 피해자 주변인들의 진술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서로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혹시 좀 드러난 정황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25: 네, 범행 동기에 대해서 보도에 따르면 정창성은 A씨와 비밀 연인 관계였고 A씨가 결혼을 요구하며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다투다가 목 졸라 살해했다 라면서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피해자의 지인들은 A씨에게는 중국에 이미 남자친구가 따로 있었고 오히려 강사였던 정창성이 평소 A씨를 일방적으로 쫓아다녔을 뿐 연인관계가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죠. 스토킹이나 일방적 집착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22: 지금 수사 과정이 아직 다 나온 건 아니지만 둘 사이에 어떤 이제 관계가 있었음을 좀 추단할 수 있는 그런 대화 내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복원이 됐다는 얘기들도 보도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정확한 얘기가 아직 나왔으니까 나오지 않았으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데이트 폭력의 일환인 그런 범죄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스토킹이냐 데이트 폭력이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경찰이 실제 두 사람의 관계부터 범행 동기까지 밝혀내야 할 텐데요. 가능할까요? 만약 끝내 명확히 밝혀내지 못한다면 재판에 영향이 있겠죠?
25: 네, 뭐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이나 계좌 내역 등 그런 분석을 통해서 상당 부분 객관적 사실관계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명확한 동기가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창성을 살인죄로 처벌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습니다. 다만 이제 범행 동기는 중요한 양형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발적 살인이냐, 계획적인 범행이냐에 따라서 실제 양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보도에 따르면 일단 수사기관은 두 사람이 실제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여러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고는 하고 정창성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도 일단은 진실 반응이 확인됐다고는 합니다.
22: 네. 지금까지 알려진 정황만 놓고 보면 이게 계획 범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발적 범행이라고 봐야 할까요?
25: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볼 때 이제 범행 전후의 흐름이 단순 우발적인 범죄로 보기에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치밀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살인 직후 피해자의 옷을 입었다든가 여장을 했다든가 이동해서 휴대전화 전원을 껐다는 점이나 다음날 직접 허위 실종 신고를 했다는 점 그리고 시신을 여러 지역에 나눠서 유기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애초부터 이러한 살인 자체도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22: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게 단순히 살인을 해서 이 시신을 유기해서 누가 못 찾게 하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걸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그 시신들을 여기저기 심지어는 이 사람이 대구 경산 지역에 있었는데 경기도까지 이동을 해서 유기를 하는 그런 이제 치밀한 모습을 보였고 상당히 대단히 아주 엽기적인 그런 범행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뭐 이렇게 유기를 하고 또 여장하고 직접 실종신고까지 하긴 했지만 이게 결국에는 전부 다 범행 뒤에 행동이 치밀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살인 자체를 미리 계획했다는 것이랑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하는지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런 증거들을 어떻게 판단하는 편입니까?
25: 네, 범행 뒤 행동과 이제 살인 자체의 계획은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 뭐 이때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이제 객관적인 사정들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컨대 이제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나온 검색 기록이라든가 물품을 미리 구입한 내용,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이라든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여러 압수물에 대한 분석 등이 이런 범행의 계획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도 그런 계획성을 조금 더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2: 이야기 나온 김에 본인이 직접 실종신고를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이게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재판에서 별도의 범죄로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 나중에 또는 살인 형량을 정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25: 네, 보도에 따르면 정창성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되어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위 실종 신고로 경찰의 정당한 수사력을 낭비하게 만든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원래 법적으로 자기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자체는 따로 처벌받지가 않는데요. 그런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이런 속임수, 위계를 사용했다면 추가 혐의가 적용돼서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규정이 있고요. 대단히 좋지 않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도 평가될 수 있어서 양형에 매우 불리합니다.
22: 네, 자 시신을 훼손하고 여러 지역에 나눠서 유기한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엽기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이 정 씨가 인체 해부 관련한 전문 지식이 있었던 모양이던데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0: 네. 보도에 따르면 정창성은 피해자가 다니던 대학에서 신경해부학 과목을 강의했고 다음 학기에도 인체해부학 강의를 맡을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렇게 일반인이 하기 힘든 수준의 잔혹한 시신 훼손과 분산 유기가 피의자의 의학적, 해부학적 전문 지식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인 상황인데요. 실제로 사람의 신체를 해부해본 경험이 없으면 이 사건처럼 시신을 조각내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정창성은 자신의 전문 지식을 증거인멸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만약 자신의 전문 지식을 범행이나 증거인멸에 활용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이것도 양형에서 좀 무겁게 평가될 여지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시신 훼손, 유기 사건과 비교했을 때 더 불리하게 볼 여지도 있습니까?
0: 네,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문 지식을 범죄를 은폐하고 시신을 훼손하는데 정교하게 악용했다는 것은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혹함을 나타내는 정황이고요. 이를 이용해 시신을 분산 유기해서 유족들이 피해자의 시신조차 온전히 수습하지 못하게 만든 점은 유족에게 더욱 참담한 고통을 준 행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자, 형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살인, 시신 훼손, 분산 유기, 허위신고. 살인죄의 법정 최고형은 사형인데요. 변호사님께서 실제 이 사건을 맡은 판사였다면 지금까지 나온 상황들을 봤을 때 사형 선고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하다면 어떤 점 때문이고 반대로 어렵다고 본다면 또 어떤 점 때문일까요?
0: 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한 명이긴 하지만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혹하고 범행 후 정형도 불량해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는 정말 예외적으로 사형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법원은 사형 선고에 대단히 엄격한 입장이고 더욱 잔혹한 사건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여러 상황들에 비추어 보면 그래도 사형보다는 무기징역 선고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입니다.
1: 그런데 사형이 선고된다고 해도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은 사형 폐지국,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고 불리는데 그래서 중국 현지 SNS에서는 중국으로 보내라, 중국으로 데려와라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다는 거예요. 피의자, 피해자 모두 중국인이기도 하고요. 중국이 요청하면 실제로 중국에서 재판 받는 것도 가능할까요?
0: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긴 하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한국과 중국 양국 간에 소위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서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른바 속지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범행이 일어난 장소인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우선적인 관할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네. 또한 대한민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데 사형 폐지국은 피의자가 송환될 경우 사형에 처해질 것이 명백한 국가로 범인을 인도하지 않는 그런 사형 불인도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중국에서 인도를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한국 법원에서 먼저 재판을 받고 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1: 네. 그렇다면 한국에서 형을 마치거나 무기징역 선고받았다가 가석방이 되면 중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경우에 중국에서 이 사건으로 다시 재판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0: 네, 중국인인 정창성은 한국에서 형을 마치거나 가석방이 된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중국으로 추방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 사이의 재판권은 독립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았어도 중국 법원은 그에 구애받지 않아 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게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의 사법당국이 정창성을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기소해서 중국 법정에 세우고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샤데이의 By Your Sid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쾌청하겠습니다. 초가을을 만끽하기에 좋겠는데요. 다만 낮 동안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낮 시간대 외출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8도, 한낮 기온은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모레 수요일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한낮 기온도 25도 안팎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퇴근길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모두 강서쪽으로 조금 더 길게 밀리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가 되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차간거리를 좁히고 반대편 하남 쪽으로 가는 길도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로 밀리는데 강변북로는 한강대교 부근부터 구리 암사대교 부근 쪽으로 정체 서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동 쪽으로는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한 반면에 이 반대편 의정부 쪽으로는 긴 구간에서 밀립니다. 성동교에서 중랑교를 지나 상계교까지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7: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All About News.

0: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이은구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관 2명 공백이 현실이 됐지만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대법관 후보 재재청 선례로 남을 대법원 결정이 이번 주에 나올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6년 만에 퇴임하는 이은구 대법관 퇴임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법관, 정치적 사건이 몰려들수록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법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1: 정치적 사건이 법원으로 몰려들수록
0: 이은구 전 대법관입니다.
1: 정치의 문법에서 벗어나서 법원의 언어와 문법으로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노태학 전 대법관에 이어 이 대법관까지 퇴임하며 대법관 2명 공백은 현실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이 부족해 심리할 수 없는 3부에 대법관을 임시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씨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회부된 전원 합의체 선고 등 차질도 불가피한데 청와대가 재재청을 요구한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침묵을 이어가는 상황.
2: 오늘부터 대법관 공백 2명인데 재재청 여부 결론 날까요?
3: 후보 추천위 새로 구성하시나요?
0: 청와대가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로 기존 추천위원회 후보 가운데 손봉기 판사를 제외한 다른 인사를 재청할지 다시 추천위를 꾸려 원점 재검토할지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재청권 무력화라는 내부 우려를 다독이면서 청와대와 잡음을 최소화하는 요수가 필요한 상황. 특히 대법관 증언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사례가 자칫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과 대법원장 권한의 무게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대법원의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로 꼽힙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1968년 충남 부여 출신인 김지용 후보자는 성균관대 법학과를 나와 검찰에서 대구지검 특수부장과 중앙지검 공판부장, 대검 형사부장과 춘천지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김지용 후보자를 재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4: 네, K-POP 팬들에게는 필수 앱으로 자리를 잡은 하이브의 팬 플랫폼 위버스에서 4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다 올해만 두 번째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5: 위버스가 밝힌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42만 2,500여 건입니다. 회원으로 가입할 때 내부적으로 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번호가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에 결제 수단과 구매 금액, 날짜 등 돈과 직결된 정보들도 유출됐습니다. 위버스는 이름이나 연락처가 유출된 게 아니라 누군지 알아볼 수 없고 결제 위조나 부정이체가 일어나기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팬들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보안 구조의 취약점에 대한 지적이 나왔고 별도 팝업 공지 없이 앱 구석에 배너로만 조용히 알린 점에 대해서도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버스의 정보 유출은 올해만 두 번째입니다. 올해 초 한 직원이 이벤트 당첨자 30명의 인적사항을 단체 대화방에 무단 유출했다가 회사에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또 6년 전에도 시스템 오류로 일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팬들이 더 분통을 터뜨리는 건 위버스가 K-POP 팬이라면 안 쓸 수가 없는 앱이기 때문입니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180개 가까운 팀의 소통은 물론 팬클럽 가입과 응원봉 제어, 사인회 신청 등 활동이 모두 위버스에 묶여 있습니다. 위버스는 개인정보에 불법으로 접근한 외부 행위자에게 관련한 개인정보의 회수를 요청했고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4: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검찰이 또 다른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준강강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씨에게 징역 2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종교단체 교주로서 젊은 여성 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하고 신뢰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신고를 못하도록 강요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리 철강기업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미국 현지에서 대규모 제철소 건설에 나섰습니다. 현지에서 쇳물부터 생산해서 자동차 공급망을 강화하고 미국의 50% 철강 관세 장벽을 넘겠다는 전략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6: 미시시피 강변 사탕 수수밭을 지나 광활한 벌판에 도착하니 공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국내 철강 업계를 대표하는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미국 루이지애나주 도널드슨빌 지역에 짓는 제철소 부지입니다. 우리 돈 8조 원을 투입해 미국 최초로 철강석에서 자동차 강판까지 한 번에 생산하는 전기로의 첫 삽을 떴습니다.
2: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부지에 들어설 새로운 제철소는 오는 2029년 1분기 본격적인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만 자동차 강판을 비롯한 철강 제품 연간 270만 톤을 생산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6: 석탄을 활용하는 기존 고로와 달리 천연가스로 전기열을 만드는 만큼 탄소 배출량을 70%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자동차 강판은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과 기아 조지아 공장은 물론 미국 완성차 업체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등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 The steel produced here will support Hyundai Motor Group.
8: 여기서 생산되는 철강은 차세대 모빌리티를 만들어 나가는 현대 자동차 그룹과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현대차 그룹 회장 정희선입니다.
6: 이번 프로젝트는 정희선 현대차 회장이 지난해 3월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한 26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핵심 사업입니다. 무엇보다 현지 생산을 통해 외국산 철강에 매겨지는 50% 관세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국 내 일자리를 늘리고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카드가 통했던 분석입니다.
8: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기업에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다면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 미국의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미국 국제 무역 담당 차관입니다.
6: 다만 이 같은 미국의 투자 요구가 철강 업계를 넘어 반도체 등 주요 산업으로 확산하는 만큼 추가 압박에 대응해야 할 우리 기업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4: 일단 지명 변경으로 논란을 빚어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서부 뉴멕시코주 이름을 뉴 아메리카로 바꾸자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멕시코라는 지명에서 이 멕시코의 붉은색 X표를 치고 아메리카로 바꾼 지도를 게시하면서 훨씬 품격 있는 이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꾼 데 이어서 최근 캐나다와의 갈등 속에서 온타리오호 명칭까지 아메리카호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위기의 축구대표팀을 임시로 이끌 모레노 감독이 내년 초 아시안컵까지 갈 수 있을지는 A매치 6경기 결과에 달렸습니다. 이 첫 경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스페인 출신 감독에겐 어느 정도 깜짝 발탁은 필연적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9: 모레노 임시 감독의 출사표는 한마디로 말보단 행동입니다.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약속하진 않겠지만 경기장에서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보여줘야 하는 건 이번 달과 다음 달 국내에서 치르는 4경기와 11월 2경기를 포함한 A매치 6경기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스페인 출신 감독에겐 선수 선발을 위한 시간이 부족합니다. 해외파는 물론 K리그 선수들에 대한 정보를 축구협회에서 건네받아 분석 중입니다.
10: K리그 선수들도
8: 축구협회 전력 강화 위원장입니다.
10: 김천 상무팀이라는 특수성도 좀 알고 계신 분이 저희에겐 굉장히 좀 신선함으로 다가왔고.
9: 아시안게임 기간과 겹쳐 깜짝 발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기혁과 엄지성, 양현준, 배준호 등 주요 멤버들의 합류가 불가능해 그동안 태극마크와 거리가 있던 서울 정승원과 전북 이수

0: 무를 뽑을지 정도가 관심입니다. 다만 6경기 결과에 운명이 달린 모레노 감독으로선 기존 월드컵 멤버 중심으로 A매치를 치를 가능성이 큽니다.
1: 11월 27일 이후에 아시안컵까지의 연장은 오롯이 대한축구협회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6경기를 정말 뭐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아시안컵까지 이끌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모레노 감독 계약 기간은 11월 27일까지, 아시안컵까지 갈 수 있을지는 6경기 결과에 달려있는 만큼 필연적인 깜짝 발탁을 포함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안정의 무게를 둘 전망입니다. YTN 이다원입니다.
2: 지난 5일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주최한 한화그룹은 이번 행사 비용 130억 원을 전액 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화는 100만여 명이 몰리는 행사인 만큼 질서 유지 인력 5천 명을 동원하고 또 안전 관련 물품 등을 제작하는 등 안전 관리에만 45억 원을 들였다고 강조했습니다. 20년 넘게 행사를 주최하는 한화그룹은 하늘을 보는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전하고 싶어 불꽃을 쏘아 올린다는 김승현 그룹 회장의 말을 전했습니다.
3: 하루하루 가을이 깊어가면서 공기도 점점 더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18도, 전주 18도, 대구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이며 꽤 선선하겠는데요. 반면 한낮에는 맑은 날씨 속에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서울 기온이 30도, 전주 30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큰 일교차에 대비할 수 있는 겉옷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륙은 대체로 맑지만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늦은 오후부터, 그 밖에 동해안에는 밤부터 모레 낮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4: 지금 여러분은 뉴스 플러스를 듣고 계십니다.
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2: 네, 김 후보자는 식약처 민원 전달 과정에 신중해야 했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고, 또 사업가 양모 씨는 친한 후배라고 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다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설명 자료를 내긴 했지만 직접 해명에 나선 건 첫 출근 나흘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의혹에 부정은 없었다며 심사도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다만 민원 전달 과정에는 신중해야 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약처 청탁 의혹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양모 씨와 관계도 직접 설명했습니다. 법조인들이 자주 가는 카페 등에서 손님으로 알게 됐고 이후엔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 존중하며 친한 후배로 지내왔던 겁니다.
7: 제가 볼 때는 되게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서 존중하고
4: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7: 친한 후배로서 이렇게 지내온 것은 맞습니다.
6: 셀카 모임이 우연히 이루어졌다는 기존 설명과 배치되는 정황이 공개된 데에는 준비단과 소통 부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가족기업처럼 운영된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 왜곡이자 직원에 대한 매도라고 비판했습니다.
7: 아마 월급 270만 원 받고 거기 와서 아이들 돌보고 가르치라고 일하라고 하면 일주일도 안 돼서 도망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6: 그동안 가족을 돌보고 사무실에서 업무를 이어왔다며 두문불출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연일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향후 대응 방식도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5: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임상청탁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추가 폭로에 나섰습니다.
2: 민주당도 거세진 공세에 맞서 전담 대응팀까지 꾸려서 맞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8: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한동훈 의원의 폭로전이 민주당 전반으로 번졌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송영길 의원의 실명이 들어간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이른바 오빠 카르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겁니다. 제약업체 제넨셀츠 강모 씨와 브로커 양모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로 최 전 수석이 사무실에 오기로 했다는 내용과 함께 송 의원에 대해서는 돈을 줘야 움직일 거란 대화가 담겼습니다. 브로커 양 씨가 최 전 수석과 직접 소통한 녹취록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양 씨가 최 전 수석을 오빠라고

0: 청탁이든 민원이든 간에 국회의원이 오빠 한마디에 도와준 것입니다.
1: 민주당도 거세진 공세에 자료 출처 등을 문제 삼아 반격을 모색하며 전면전에 나설 태세입니다. 김민석 당대표 지시로 당 지도부와 대변인단, 법사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2: 김성훈 후보자에 대한
3: 박성준 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2: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하나의 어떤 팀이 구성이 돼서 활동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민주당은 전선 확대를 경계하며 반격의 고삐를 당기는 모습입니다. 다만 한동훈 의원의 추가 폭로에 국민의힘까지 가세하면서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주도권 싸움은 한층 격화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4: 김승원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고발 사건이 이르면 오늘 배당될 방침입니다.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자 관련 사건의 관할을 검토해 배당하고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해당 의혹으로 지난 2024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고 청장은 재수사 가능 여부를 비롯한 법리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용 후보자 남편이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으로 당선됐습니다.
5: 첫 지도부 회의에 참석하면서 가족정당이라는 비판을 반박하기도 했는데 여러 논란과 의혹들에 대해서 용 후보자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6: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출근길 기자들의 질문에 청문회에서 답변드리겠다며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7: 답변 안 하시면 과거 비판했었던 기득권의 모습과 같은 거 아닙니까?
6: 기본소득당 전당대회에서 3위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용 후보자의 남편, 박기용 신임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가족 정당이냐는 질문에만 짧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8: 감사합니다.
9: 가족 정당 논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전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6: 신임 지도부를 꾸린 기본소득당도 당 차원에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도부 회의 발언을 통해 비선 조직 의혹 등을 전면 부인했고 추가 국회 기자회견도 열어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비례대표와 젊은 여성 의원에 대한 편견과 과도한 비난으로 규정했습니다.
10: 당의 입장에서는
11: 신재 기본소득당 대변인입니다.
10: 후보자가 겸직하기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6: 하지만 보수 야권에선 용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며 공세의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판결문을 꺼내들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관련자들에게서 받은 불법 정치자금 6억 원이 용 후보자가 몸담았던 기본소득운동본부 관리자금으로 쓰인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는 만사현통,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좌파카르텔 빌드업이라는 비판까지 쏟아졌습니다.
12: 오죽하면 진보 청년 정당 당원들까지 반대 시위에 나섰겠습니까?
1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2: 이재명 정권의 좌파 정책 특공대로 지명한 것입니다.
6: 민주당 내에서는 청문회 전에 용 후보자가 결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용 후보자에 대한 압박도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4: 네팔에서 재난이 발생한 지 2주 가까이 된 상황에서도 이틀 사이에 4명이나 잇따라 구조되면서 추가 생존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5: 특히 구조된 생존자들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더 있었다고 증언하면서 구조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13: 구조대가 불빛을 비추자 철근 잔해를 부여잡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중국인 노동자는 부축을 받긴 했지만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터널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14: 불빛이 보일 때마다 여기 오라고 여러 번 소리쳤어요. 정말 계속 큰 소리로 외쳤어요. 구조된 중국인 생존자입니다.
13: 무너진 주택 바닥에서 구조된 60대 네팔 여성도 열흘을 어두운 공간에서 버텨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건넨 물을 마시며 정신을 차린 여성은 곧바로 헬기로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14: 구조 작업 중에 살려주세요라는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진흙과 잔해를 치우고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네팔 경찰입니다.
13: 기적적인 구조 소식이 이어지면서 추가 생존자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터널 내부나 건물 잔해에 공기가 통하는 공간이

0: 제법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구조된 생존자들도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더 있었다고 잇따라 증언했습니다.
1: 인근에 3, 4명이 같이 있었어요. 말이나 소리로 서로 주고받았어요. 구조된 네팔 발전소 직원입니다.
0: 이에 따라 우리 구조대도 한국인 직원 9명을 찾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험준한 산악지대에 있는 데다 진흙과 바위가 가로막고 있어서 여전히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깊은 구간까지 진입을 시도한다는 방침이어서 모두가 또 다른 기적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 현재에서는 사망자가 1,4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티베트 지룡현 당국은 현지 시간 6일 오후 6시 기준 중국 측 사망자는 43명, 실종자는 519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네팔과 중국의 인명피해를 합하면 이번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1,384명, 실종자는 5,515명입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산악지대에서 대홍수로 인한 참사가 발생한 지 13일째를 맞아 네팔은 오늘을 국가 애도일로 정하고 희생자를 기립니다.
3: 네팔에서 연락이 끊긴 우리 기업 직원 9명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이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 가족들은 터널보단 건설 현장에 대한 도보 수색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4: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수색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이 각각 꾸린 현지 대응팀이 줄곧 맡고 있습니다. 헬기를 통한 영상 촬영으로 시작된 실종 직원 9명의 수색 작전은 이제 지상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아예 사고 현장에 진입한 현지인 셰르파 40여 명과 수색견들은 파워하우스와 사무동을 중심으로 조를 나눠 위어댐 상부와 하류 등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남동발전은 조별로 한 명씩 현지 전담 직원을 배치해 시시각각 수색 상황을 보고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대적으로 이륙 허가가 수월한 드론을 상시로 띄워 속소동과 강 하류 지역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헬기 한 대와 열화상 탐지기를 갖춘 드론 두 대를 투입했는데 추가로 확보한 한 대도 언제든 투입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2주가 다 되어가도록 생사를 모르는 실종 직원 가족들은 유무선상으로 수색 상황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두 회사 직원 가족들은 공통적으로 연락이 끊긴 직원들이 터널 공사 현장에 있을 확률은 낮다며 산악수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연락이 끊긴 직원 9명을 찾는 수색 작업이 길어지면서 기업들도 장기화 국면에 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3: 경찰이 차남 특혜 편입 의혹 등을 비롯해 13가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 착수 1년 만에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조경원 기자입니다.
5: 경찰이 13가지 의혹으로 입건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 고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만입니다. 영장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수사팀은 김 의원 혐의가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 차남의 중소기업 특혜 채용 의혹과 숭실대 편입 관련 의혹과 관련해선 뇌물이 오간 것으로 봤습니다. 편입 요건을 채우는 동안 차남이 받은 월급 등 6,700만 원을 뇌물가액으로 특정했습니다. 김 의원이 신라레저에서 받은 후원금, 대한항공이 제공한 호텔 숙박권도 뇌물로 봤습니다. 무소속 강선호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듣고도 묵인해 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영장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김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정기국회 회기에 돌입했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앞서 구속된 강선호 의원은 영장 신청으로부터 20일 만에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고 실제 구속까지는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3: 마약에 취한 듯한 모습의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체포됐다가 풀려났던 30대 남성에 대해

0: 경찰이 석방 두달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필로폰 말고도 자신이 처방받지 않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보도에 이수빈 기자입니다.
1: 지난 6월 경기도 수원 버스정류장 앞에서 몸을 축 늘어뜨리고 등이 굽은 채서 있는 남성의 영상은 SNS를 타고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약에 취한 좀비를 연상케 한다는 반응과 함께 작지 않은 충격을 줬습니다. 당시 경찰은 영상 속 3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는데 금세 풀어줘야 했습니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었지만 소변 검사에서 음성, 엇갈린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추가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석방 두달 만에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정밀 검정 결과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나온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A씨는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먹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의료기록과 대조했더니 처방약과는 성분이 달랐던 겁니다. 경찰은 세 차례 압수수색으로 A씨 집에서 비닐에 담긴 필로폰도 확보했습니다. 증거를 보강한 경찰은 A씨에게 필로폰 소지 혐의와 함께 처방받지 않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A씨 신병을 확보하면 마약류를 구한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유수빈입니다.
0: 트럼프 미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정부의 자원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은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하나라며 한국이 중동 지역에 자원을 투입하길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가들이 이란 전과 관련해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기억해둘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압박으로 파병 문제를 고심 중인 우리 정부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SNS를 통해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나설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X에 한국어로 이란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64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며 이란은 대한민국과의 우호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정부가 해외 파병과 관련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인 가운데 이 파병을 결정할 경우 비전투 분야에 국한될 것이란 점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이란의 반응도 따져봐야 해서 정부의 고심은 깊은 상황입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베트남전을 제외하면 그간 우리 군의 해외 파병은 비전투 임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레바논의 평화 유지 임무를 맡은 동명 부대나 남수단 재건 지원의 한빛 부대, 군사 교육을 담당하는 아크 부대가 대표적입니다. 소말리아 해역에 투입된 청해 부대의 경우 전투함이 파병됐지만 국가 간 전쟁이 아닌 해적 소탕과 상선 보호 등으로 임무가 제한됐습니다. 또 지난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동리 다산 부대 역시 미군의 대테러 작전 시기였지만 공병, 의료 지원이 주를 이뤘고 2004년 전쟁이 끝난 뒤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 역시 평화 재건 임무 위주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과 이란의 충돌 양상은 과거와 다릅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난 상황도 아니고 지금은 해상 위주로 공방을 주고받고 있어 기존처럼 재건이나 의료, 평화 유지처럼 우리 국민과 동맹국인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3: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의 조속한 회복과 중동의 평화
4: 정빈나
3: 안정을 위한
4: 국방부
3: 실질적 기여
4: 대변인입니다.
3: 방안에 대해서 국제사회, 그러니까 미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는.
2: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비전투 분야 파병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폭발물, 기뢰 제거반이나 잠수함을 식별할 수 있는 PA 초계기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비전투 지원이라 해도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5: 아무리 후방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4: 한국
5: 미사일이나
4: 군사문제연구원
5: 드론으로
4: 안보전략
5: 이런 것들이
4: 실장입니다.
5: 와서 함정이나 어떤 시설물들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방어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은 강구해서 가야 된다.
2: 특히 미국의 요청과 이란 측의 반발이 맞물려 있는 만큼 파병 결정 전후 외교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0: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 검토에 들어간 이후 법력권 내부에서도 찬반을 두고 이견이 분분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간만 보다가 스스로 외교 입지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6: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 관련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한다는 청와대 발표 이전 민주당의 공식 협의 요청은 없던 거로 전해집니다. 여권 내에서도 예상치 못했다거나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주류였는데 당장 발표 직후 공개 반대가 튀어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압박까지 암시하며 고압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 속 파병 관련 언급이 나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7: 조금 빨리 움직였는데 동료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의원들이 많다.
8: 이기헌 민주당 의원입니다.
7: 그리고 국익의 원칙에서 저는 강하게 반대하는 것이 맞다.
6: 조국혁신당 등 진보 진영에선 당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에선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비전투 병과의 안정,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9: 미국과의 관계이고 또 국익이 문제이기 때문에
8: 박지원 민주당 의원입니다.
9: 해결해야 되는 난제이죠.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6: 지도부는 파병 관련 입장을 자제하며 정부 결정을 지켜보겠다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순방을 고리로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우왕좌왕 간보지 말고 호르무즈 해협과 한미관계 상황이 어떤지 국회에 나와 투명하게 밝혀라 압박했습니다.
10: 할 말이 궁하니까 갑자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논의하러 갔다고
8: 그러는데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10: 파병 문제를 왜 프랑스 가서 논의를 합니까? 지금 문제는 한미 동맹입니다.
6: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미 때를 놓쳤다. 파병을 서둘러야 한다는
11: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전투.
8: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1: 뭔가를 보냈어야 됩니다. 미국의 환심을 샀어야 됩니다.
0: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수입니다. 진보 진영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분출하는 만큼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2: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취임 뒤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18 헌법전문수록을 출발점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된다며 논의의 문을 열어뒀고 민생도 최우선으로 강조했습니다. 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김민석 대표는 30분 남짓 이어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을 9차례 언급했습니다. 지역성장에도 방점을 찍었는데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제시하며 정기국회 입법 최우선 과제론 메가특구 특별법을 꼽았습니다.
14: 전국으로 확산하는 대한민국
8: 김민석 민주당 대표입니다.
14: 그리고 호남에서 시작해서 충청과 영남으로 확산되는 모든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입니다.
13: 부동산 정책 역시 가격 안정을 넘어 주거 문제 자체를 해결해야 한다며 주거정책을 논의할 여야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안보 분야에선 북미 정상 간 만남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4: 만에 하나 북핵의 선동결 후해결 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8: 김민석 민주당 대표입니다.
14: 독자적 안보 역량을 미리 강화해 두어야 합니다.
13: 정치 개혁 분야에선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한 현실 가능한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이런 제안도 내놓았습니다.
14: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8: 김민석
14: 전문
8: 민주당 대표입니다.
14: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입니다.
13: 김 대표 연설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권 용비어천가라고 혹평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개헌 논의의 전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15: 김민석 대표는 연설에서 본회의장 저석부터 여야가 섞어 앉자는 깜짝 제안을 내놨습니다. 연설을 마친 뒤에는 야당 의석부터 찾아 악수를 청하며 협치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12: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민석 대표 교섭단체 연설을 두고 자화자찬으로 시작해 이재명 대통령 찬양으로 끝난 정권 용비어천가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에 부동산 지옥과 주가 폭락에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뇌물 오빠 불꽃 패밀을 장관시키며 품격 사회를 주장.

0: 하는 건 코미디였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역시나 개헌은 빼먹지 않았다며 5.18과 부마 항쟁을 명분으로 내걸었으나 본심은 권력구조 개편일 거라면서 정말 개헌을 하고 싶다면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부터 받아오라고 지적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 영화 영상 정상회의 류미에르 서밋으로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7일 오전 프랑스 남부 생폴드 방세에서 열리는 류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를 통해 글로벌 영화 영상 산업의 미래 논의를 선도하고 K-콘텐츠와 우리 기업의 유럽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장중 1,33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 수출 기업들이 벌어들인 대규모 달러화를 판 영향인데 이 같은 원화 강세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1: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3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오전 한때 1,335원까지 떨어진 건데 재작년 10월 4일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지난주 1,360원대에서 1,340원대로 떨어지더니 이번 주엔 장중 1,330원대까지 진입한 겁니다. 최근 환율 하락세는 가파른데 지난 7월 초 1,550원대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두 달 새 200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최근 미 달러와 약세에 더해 수출업체들이 벌어들인 외화를 매도한 영향으로 원화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2: 국내 반도체 업체를 필두로 수출 기업들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락세가 이어질 것을 보고 있으나 최근 국민연금의
3: 하나은행 외환 딜러입니다.
2: 낙폭 속도 자체는 좀 줄어들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반도체주 훈풍은 증시에도 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5% 이상 큰 폭으로 급등한 데 힘입어 코스피도 7,000피 턱 밑까지 오른 6,99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오픈 AI가 AI 신모델을 공개한 이후 반도체 수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달로 예정된 미 연방준비제도 FOMC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할 경우 우리 증시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번 주 발표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에 시장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맹기입니다.
0: 이훈구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관 두 자리가 공석이 된 가운데 청와대 재재청 요구에 대한 대법원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법관은 오늘 오전 열린 퇴임식에서 정치적 사건이 법원에 몰려들수록 법원의 언어와 문법으로 일관되게 말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검찰이 또 다른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준 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씨에게 징역 2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종교단체 교주로서 젊은 여성 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하고 신뢰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신고를 못하도록 강요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4: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녀의 참관 아래 두 번째 5,000톤급 구축함인 강건호를 동해 추격했습니다. 해군 핵 무장화를 강조한 김 위원장은 8개월 뒤에 중요한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핵 추진 잠수함을 공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5: 북한이 신형 구축함 강건호를 동해 원산항에 띄웠습니다. 지난 6월 서해함대에 인도한 최연호에 이어 두 번째 5,000톤급 구축함을 실전 배치한 겁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가 참석한 취역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6: 강건호의 취역은 부국 강경의 강렬한 열망과 포부를 안고 완강히 추진하는 당중앙의 원양 함대 건설 의지와 해군 현대화에로의 멈춤 없는 진보를 과시하는
5: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강건호를 동해에 띄웠다는 사실을 특히 부각했습니다. 동해는 교전 상대 측의 전투함이

0: 상시적으로 출몰하는 등 국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미치는 장소라고 주장한 건데 한미일 해상합동훈련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김 위원장은 이들로부터 주권을 수호하고 전쟁을 억제하려면 해군을 핵 무장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8개월 뒤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육성으로 예고했습니다.
1: 우리는 해군 무력 강화를 위하여 지금 중요한 계획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2: 김정은 국무위원장입니다.
1: 8개월 후에 다시금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0: 북한이 구체적 시점을 못 박은 건 이례적인데 김 위원장은 중요한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미국 중심 태평양 동해 수역 구도를 재편할 구상을 세우고 있다는 관측 속 일각에선 지난해 3월 선체 일부를 공개한 핵 추진 잠수함 완성체를 내보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3: 잠수함 탄도탄 그 미사일을 탑재한 신형 미사일을 공개하는 등 새로운 대형 전략 자산을 공개해서 외교 군사적인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겠다.
0: 동해의 새 해군기지 완공을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아직 한미 위성 정찰 시스템이 포착하지 못한 이상 가능성이 크진 않다는 평가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4: 합동참모본부가 오늘부터 11일까지 닷새 동안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3국의 다영역 연합해상 연습인 프리덤 엣지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한미일 이지스 구축함 등 함정 6척과 해상 초계기, 전투기, 공중 급유기 등이 참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란 전쟁 장기화 속에 미 항공모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주에 있는 고급 리조트 야외 스파에서 이용객이 미끄러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미끄럼 사고 우려가 큰 구조였지만 수영장이 아닌 목욕탕으로 등록돼 안전 규제가 허술했는데요. 전국에 마련된 야외 스파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라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보는 와이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경주에 있는 리조트 야외 스파 시설입니다. 바닥에 긴 수로가 놓였고 보행로는 구조물로 막혔습니다. 물길을 따라 곧도록 설계한 건데 정작 이용객들은 수로 위를 아슬아슬 넘어다닙니다. 60대 여성 A씨는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수로를 건너다가 넘어졌습니다.
6: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앞에 가는 사람들도 그리 진입을 하려다가 통로도 좁고 가는 곳곳이 방갈로고 안에 사람 있고 하니까 다 건너뛰더라고요. 아, 여기는 건너뛰는 거구나.
5: 발목을 심하게 다친 A씨는 소리를 질렀지만 현장 안전요원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직원이 119를 불렀지만 구급대원도 수로 때문에 이송에 애를 먹었습니다.
7: 입장하는 자체가 수로로 막혀 있어서 이동 루트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고 누군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때 구급대원분들이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그 루트도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
5: 전치 8주 진단을 받은 A씨는 리조트 측이 안전관리 책임을 등한시했다며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스파는 수영장이 아닌 목욕탕이어서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8: 시설법에는 뭐 안전카드가 있어야 되고 뭐 안전관리에 대한 뭐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2: 경주시 관계자입니다.
8: 시설법에는 일단 안전보다는 위생적으로 집중이 돼 있거든요.
5: A씨는 치료비만 1천만 원 넘게 쓰고 후유장애도 남게 됐지만 보험금 200만 원만 배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리조트 측은 법적 의무는 없지만 자체 안전요원을 배치해 사고 날에도 근무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이후 이용객이 수로를 넘어다니지 못하게 펜스를 설치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전국의 대형 야외 스파 대부분이 이렇게 목욕탕으로 등록돼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목욕탕보다 이용객의 활동량이 많고 사고 위험도 큰 만큼 더 까다로운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9: 네, 올해 베니스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영화 가능한 사랑의 이창동 감독과 주역들이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첫 상영 자리에서 7분 동안 기립박수가 쏟아졌는데 이 배우 설경구와 조인성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10: 햇살이 쏟아지는 베네치아 리도 섬의 행사장. 턱시도와 드레스로 한껏 멋을 낸 이창동 감독과 주연 배우들이 손을 흔들며 환한 미소로 화답합니다. 베니스 영화제 경쟁 부문의

0: 이름을 올린 영화 가능한 사랑의 주역들이 레드카펫에 나란히 선 겁니다.
1: 아직도 있는 거예요?
0: 이창동 감독은 서로 다른 두 부부의 삶이 얽히는 과정을 통해 영화와 삶 그리고 관계의 본질을 묻습니다.
2: 영화에 대한 고민,
3: 이창동 감독입니다.
2: 살고 있는 이 세상 그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해가는 인간관계 거기에 대한 우리의 고민과 질문이
0: 이창동 감독에게 베니스 영화제 감독상을 안겨준 오아시스 이후 다시 호흡을 맞춘 설경구는 이번 촬영을 이창동 매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4: 제 마음가짐이
3: 배우 설경구입니다.
4: 더 집중하고 더 고민하려고 하는 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걸 이창동 매직이라고 하는데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0: 30분가량의 기자회견이 끝나자 취재진의 팬심도 드러났습니다. 사인을 받으려 기다렸다는 듯 감독과 배우들에게 앞다퉈 달려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영화가 현지에서 처음 공개된 뒤 7분 동안 기립박수가 이어졌고 배우 설경구와 조인성이 감격에 겨운 듯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해외 주요 매체들은 조용하지만 거대한 관계의 드라마, 강렬한 복귀작, 화려한 귀환 등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가능한 사랑이 이 감독에게 다시 한번 수상의 기쁨을 안겨줄지 그 결과는 오는 12일 공개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5: 작년 9월에 발생했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무등록 업체의 공사를 불법 하도급을 주면서 발생했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공개한 국정자원 화재 경위 및 대응복구 실태 감사 결과에서 국정자원이 배터리 재배치 공사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다른 기업에 하도급을 줬고 이 기업은 무등록 업체 두 곳에 다시 하도급을 냈다고 공개했습니다. 국정자원은 첫 계약 업체로부터 외부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았지만 이들의 소속이나 전기공사업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지도 또 추후 관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화장품 가운데 특허권을 가짜로 표시한 사례 수백 건이 적발됐습니다. 지식재산처가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롯데온, 11번가, SSG, 옥션, 지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에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허위 표시한 634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소멸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 출원하지 않은 제품에 출연 표시한 사례들이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애국지사 박원근의 유목으로 전시했다가 진위 논란으로 철수한 작품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박중양의 작품인 것으로 최종 확인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에 전시했던 서예 작품 일반 시국은 대해서 전문가 조사를 벌인 결과 애국지사 박원근이 아닌 친일파 박중양이 쓴 작품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박물관은 당초 작품에 남은 박원근이라는 낙관 등을 토대로 애국지사 박원근의 유목으로 소개했지만 낙관의 박원근이 박중양이 과거 사용했던 다른 이름일 가능성이 있다는 외부 문제 제기가 나오자 지난달 10일에 작품을 철수했습니다. 이후 서예와 근현대사, 고문헌, 보존과학 분야 전문가 7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작품을 교차 검증하고 친일파 박중양의 글씨로 결론 내렸습니다.

0: 네팔 참사 이후 현지에서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자세한 수색 상황,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우리 긴급 구호대가 이번 주말에 극적으로 중국인 생존자 한 명을 구해냈습니다. 긴박했던 구조 순간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2: 아, 오케이. 생존자.
3: 버려. 한국 긴급 구호대입니다.
2: 네팔.
4: 무슨 굉장히 뻘 거의 뭐 무릎 이상, 네, 허벅지 이상까지 빠지는
3: 생존자 구조 구호대원입니다.
4: 중간에 물도 차 있어서 거의 키까지 물이 차 있는 그런 곳이었고, 네, 생존자를 찾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그런 뭐 장애물이든 이런 극복하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지금 영상 보셨는데 이제 뻘밭이 된 진입로를 좀 긴급 구호대가 기어서 통과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굉장히 물도 많이 차오른 상황이었는데 일단 입구 쪽에서 생존자를 구조했습니다. 지금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5: 네, 뭐 당시에 그 구조하는 대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구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구조된 위치가 그 입구 쪽에서 한 225m, 그러니까 일명 이제 침사지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침사지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댐에서 위어댐에서 이제 우회를 해서 이 도수 터널로 들어가기 전에 강물에 여러 가지 이제
3: 함은구 을지대 교수입니다.
5: 물들을 이제 가라앉히는 그런 이제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제 이 침사지가 구성이 돼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공간들보다는 면적이라든가 이 공간 사이즈가 굉장히 넓은 그런 지역으로 아마 그 생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뭐 터널에서 225m 지점에서 극적으로 구조가 된 건데 지금 먼저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스스로 이 철골 구조물에서 내려올 정도로 건강 상태가 굉장히 이제 양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허리 높이까지 물이 가득 차 있었던 상황인데 뭐 방금 보면 이제 좀 이렇게 철골 구조물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5: 네, 그렇습니다. 뭐 당시에 아마 그 여러 가지 유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견디는데 이런 철골 구조물들이 도움이 될 거고요. 아무래도 붙잡고 예. 버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형성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생존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 기본적으로 이제 공기, 산소랑 물이라고 한다고 본다면 지금 이제 적어도 뭐 그 침수가 굉장히 많이 돼 있는 상황. 근데 거꾸로 보면 그런 이제 물에 대한 부분들은 또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됐던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0: 네, 이 생존자가 갇혀 있던 곳에서 한 명이 더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런 구조물들이 저렇게 좀 도움이 된다면 추가 생존자를 구할 수도 있을까요?
5: 네, 그렇습니다. 그 전장이 한 9km 가까운 도수 터널이고요. 중간 중간에 뭐 환기 시설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뭐 침사지라든가 아니면 이제 유틸리티 시설들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저런 이제 침사지와 유사한 환경에 네. 어떤 좀 그 양호한 상태로 버틸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형성이 돼 있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예, 뭐 더 많은 생존자가 하루빨리 좀 발견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긴급구호대가 시신 한 구를 수술했고 발견을 하고도 꺼내지 못한 시신이 이제 두 구가 터널 안에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일 것으로 추측이 되세요?
5: 지금 이제 그 말씀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그 어퍼 트리슐리 다시 원 저 터널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 구조대원들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험한 곳입니다.
0: 네.
5: 그래서 저기까지 도달하기까지도 이제 굉장히 그 위험하고 힘든 상황이고요. 당시에는 아마 이제 헬기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또 상당 부분 진입이 됐던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신에 대한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고도
3: 네팔 참사 이후 현지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색 상황 함은구 을지대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6: 언제 어디서나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7: 워킷 안전화
8: 합성목재 예스팀바
7: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8: 합성 목재 예스틴바.
7: 경동산업 주식회사.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12: 고향 등일시.
1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4: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3: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4: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3: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4: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6: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보은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7: YTN News FM.
3: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요즘 높고 파란 하늘에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초가을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다만 낮 시간에는 자외선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양산이나 모자, 선글라스 등으로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부터 모레 사이 강원 동해안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퇴근길 정체도 많이 풀렸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전반적인 교통 흐름이 좋아졌는데요. 한강대교를 지난 지점 4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으니까 또 다른 사고 이어지지 않도록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일산 쪽으로 가는 길은 마포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 서행이고 올림픽대로도 공항 쪽으로 여의 하르나두목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차량이 밀립니다. 반대편 하남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만 서행입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영동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3차로 막고 시설물 보수 중에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고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퇴근길 내내 정체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도 양방향 시구간에서 밀립니다.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양재,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 사이 정체가 되고요. 또한 부산 쪽으로 신탄진 진출로 1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기적 같은 생존자 구조 소식을 전해온 우리 긴급구호대가 오늘 사흘째 터널 수색에 나섰습니다.
4: 네팔 정부는 오늘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네팔 현지를 연결합니다. 신호 특파원.
5: 네, 이곳은 구조 헬기가 수시로 이착륙하는 네팔 바타르 분부대입니다.
3: 네, 우리 긴급구호대가 오늘도 터널 수색에 들어갔는데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5: 네, 우리 긴급구호대는 오늘도 이곳 바타르 기지에서 헬기를 3대에 나눠 타고 수색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터널 수색만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보통 네팔 시간으로 오후 3시 전에는 수색을 마치고서 이 긴급구호대가 결과를 설명해 주는데 오늘은 그 절차가 생략됐습니다. 취재진이 구호대 언론 담당자에게 오늘 수색 결과를 여러 차례 문의했는데 이 수색이 끝났다는 얘기만 하고 자세한 내용은 브리핑하지 않았습니다. 왜 오늘 수색 결과 브리핑을 하지 않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긴급구호대는 이곳 네팔 시간으로 3시간 반 뒤에 브리핑이 있을 거라고 공지했습니다. 그제 우리 구호대가 구조한 중국인 생존자는 터널 안에 생사를 알 수 없는 한 명이 더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오늘 수색에서 구호대는 어제와 다른 방향으로 터널 진입을 시도하면서 추가 생존자를 찾을 계획이라고 앞서 밝혔습니다. 구호대장의 어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6: 그러니까 두 번째 수색인
7: 유호교의 긴급 구호대장입니다.
6: 생존자와 같은 흔적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은 정밀 분석 중에 있고 결과가 있는 대로 기기사항 있으면 공지를 하겠습니다.
4: 네, 네팔 정부는 오늘을 국가 애도일로 지정했죠?
5: 네, 그렇습니다. 네팔과 중국이 발표한 인명피해를 더하면 이번 대홍수 참사로 인한 사망자는 1,400명에 육박하고 실종자도 5,000명을 넘었습니다. 이 네팔 정부는 대홍수 발생 13일째인 오늘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힌두교에서 사망한 뒤 13일 동안 고인을 위한 의식을 치르는 전통을 따른 겁니다. 오늘 네팔 전역의 정부 기관과 해외 주재 네팔 대사관 그리고 외교 공관에는 조기가 개양됐습니다. 네팔 정부는 대홍수 피해 규모가 워낙 커서 구호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70억 원 규모의 모금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네팔 바타르 군기지에서 YTN 신호입니다.
3: 이처럼 네팔에서 연락이 끊긴 한국인 직원 9명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이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단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4: 가족들은 터널보다는 건설 현장에 대한 도보 수색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8: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수색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이 각각 꾸린 현지 대응팀이 줄곧 맡고 있습니다. 헬기를 통한 영상 촬영으로 시작된 실종 직원 9명의 수색 작전은 이제 지상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아예 사고 현장에 진입한 현지인 셰르파 40여 명과 수색견들은 파워하우스와 사무동을 중심으로 조를 나눠 위어댐 상부와 하류 등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남동발전은 조별로 한 명씩 현지 전담 직원을 배치해 시시각각 수색 상황을 보고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대적으로 이륙 허가가 수월한 드론을 상시로 띄워 숙소동과 강 하류 지역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헬기 한 대와 열화상 탐지기를 갖춘 드론 두 대를 투입했는데 추가로 확보한 한 대도 언제든 투입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2주가 다 되어가도록 생사를 모르는 실종 직원 가족들은 유무선상으로 수색 상황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두 회사 직원 가족들은 공통적으로 연락이 끊긴 직원들이 터널 공사 현장에 있을 확률은 낮다며 산악수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연락이 끊긴 직원 9명을 찾는 수색 작업이 길어지면서 기업들도 장기화 국면에 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3: 대홍수로 초토화된 중국 티베트와 네팔 접경 지역의 처참한 현장이 외신 취재진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4: 험준한 지형과 대규모 토사에 가로막혀서 구조대와 중장비가 피해 현장에 진입하는 데만 일주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9: 지난달 26일 거대한 물살이 쓰나미처럼 덮쳤던 중국과 네팔 국경 검문소 현장. 대홍수 발생 열흘여 만에 취재진에 공개된 모습은 말 그대로 처참했습니다.
10: 이토록 황폐해진 모습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0: 한때 이곳은 사람들로 붐비던 국경 검문소였습니다. CNN 중국 담당 선임 기자입니다.
1: 국경 검문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바위와 진흙더미로 뒤덮인 피해 현장 한쪽엔 희생자들을 기리는 임시 추모비와 노란 꽃이 놓였습니다. 해발 고도 4,000m가 넘는 험준한 고산지대인데다 중간중간 도로마저 완전히 파괴돼 구조대와 중장비가 접근하는 데만 일주일 넘게 걸렸습니다. 어렵게 도착한 현장에선 잔해를 한 층씩 걷어내고 수색한 뒤 또다시 잔해를 치우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0: 소방대원들이 불찾기와 함께 팀을 이뤄 투입돼서 불찾과 수색이라는 두 가지 주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티베트 소방구조대 관계자입니다.
1: 하지만 궂은 날씨에 추가 산사태 위험까지 겹치면서 수색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0: 구조 작업의 안전을 위해 경사면과 계곡 입구, 쌓인 토성류의 이동 상황과 집안 치마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렌 웨이 중국 티베트 자치구 부주석입니다.
1: 이 지역에서 실종된 500여 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외국인으로 알려지면서 각국이 주목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구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민원 전달 과정에 신중해야 했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고 사업가 양모 씨에 대해서는 친한 후배라고 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다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설명 자료를 내긴 했지만 직접 해명에 나선 건 첫 출근 나흘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의혹에 부정은 없었다며 심사도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다만 민원 전달 과정에는 신중해야 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약처 청탁 의혹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양모 씨와 관계도 직접 설명했습니다. 법조인들이 자주 가는 카페 등에서 손님으로 알게 됐고 이후엔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 존중하며 친한 후배로 지내왔던 겁니다.
4: 제가 볼 때는 되게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서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4: 존중하고 또 친한 후배로서 이렇게 지내온 것은 맞습니다.
3: 셀카 모임이 우연히 이루어졌다는 기존 설명과 배치되는 정황이 공개된 데에는 준비단과 소통 부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가족기업처럼 운영된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 왜곡이자 직원에 대한 매도라고 비판했습니다.
4: 아마 월급 270만 원.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4: 거기 와서 아이들 돌보고 가르치라고 일하라고 하면 일주일도 안 돼서 도망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3: 그동안 가족을 돌보고 사무실에서 업무를 이어왔다며 두문불출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연일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향후 대응 방식도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2: 식약처 청탁 의혹 관련 제약사 제넨셀 대표 강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된 정모 판사가 현재는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판사가 근무 중인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언론에 대신 공지했습니다. 정 판사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상시험 승인 브로커로 알려진 양모 씨와 찍은 3인 셀카에 있는 인물입니다.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 사건을 누가 맡을지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어디에 배당되는지에 따라 갖가지 해석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5: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고발 사건을 어디에 배당할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이르면 오늘 사건을 배당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을 누가 맡느냐만으로도 여러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광역수사단에 배당하면 경찰이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해석과 함께 속도감 있는 수사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대한축구협회 사건도 동로경찰서에서 광역수사단으로 넘어오면서 주목도가 달라졌습니다. 반면 일선 경찰서가 사건을 맡으면 사건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야권 비판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번 의혹은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 씨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0: 합성업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김 후보자가 그 대가로 후원금을 약속받았는지, 청탁과 뇌물 성격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앞서 한 차례 검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 지명 이후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같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 경찰의 첫 과제는 재수사 가능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기소가 유예된 경우라도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다만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 청탁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추가 폭로에 나섰습니다. 민주당도 거세진 공세에 맞서 전담 대응팀까지 꾸려 맞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한동훈 의원의 폭로전이 민주당 전반으로 번졌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송영길 의원의 실명이 들어간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이른바 오빠 카르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겁니다. 제약업체 제넨셀 측 강모 씨와 브로커 양모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로 최 전 수석이 사무실에 오기로 했다는 내용과 함께 송 의원에 대해서는 돈을 줘야 움직일 거란 대화가 담겼습니다. 브로커 양 씨가 최 전 수석과 직접 소통한 녹취록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양 씨가 최 전 수석을 오빠라고 부르며 신약 관련 투자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3: 오빠 독약 로비를 공익이다.
4: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3: 라고 주장하기로 그렇게 우기기로 마음을 정하고 국민과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오빠 카르텔을 깨부숴야 되지 않겠습니까?
2: 한 의원은 인사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구한 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선 청문위원을 시켜준다면 환영한다고 받아쳤습니다. 국민의힘도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단순 뇌물 의혹을 넘어 주가 조작 공범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5: 실험용지가 먹고 죽은 지학의
4: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5: 업체를 그것이 청탁이든 민원이든 간에 국회의원이 오빠 한마디에 도와준 것입니다.
2: 민주당도 거세진 공세에 자료 출처 등을 문제 삼아 반격을 모색하며 전면전에 나설 태세입니다. 김민석 당대표 지시로 당 지도부와 대변인단, 법사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6: 김성훈 후보자에 대한 어떤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4: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6: 있어서 하나의 어떤 팀이 구성이 돼서 활동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 민주당은 전선 확대를 경계하며 반격의 고삐를 당기는 모습입니다. 다만 한동훈 의원의 추가 폭로에 국민의힘까지 가세하면서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주도권 싸움은 한층 격화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미 백악관이 한국 정부의 자원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며 호르무즈해협 지원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해협 일대에서 새로운 통제구역을 발표하겠다며 통제권 사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7: 백악관이 우리 정부의 호르무즈해협 군사 자원 투입을 또 압박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이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이라며 자원 투입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일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관련해 자원 전개를 기다린다는 발언에 이은 강한 압박입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도 이란이 태도를 바꿀 때까지 미군이 호르무즈를 방어하겠지만 다른 나라의 군사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8: 앞으로는 다른 국가들도 와서 이 노력에 동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세계 무역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국만의 책임이어서는 안 되겠죠.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입니다.
7: 군사 공격으로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을 무력화하고 있지만 핵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후퇴한 전망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하루 평균 900만 배럴이 넘는 원유가 통과하고 있고 몇 달 안에 휘발유 값이 내릴 거라며 미국의 통제를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해협은 완전히 봉쇄돼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일대에 새로운 통제 구역을 곧 발표하고 진입 선박을 모두 제재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8: 이 구역은 미 해군의 봉쇄선에서 시작해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하고 반대편에서 페르시아만까지 이어집니다. 모센 레자이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입니다.
7: 오만과 논의해온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통학로 지도도 며칠 안에 서명할 거라며 이란의 통제권 사수 의지를 제시했습니다.

0: 호르무즈 협의 군사력을 주둔시키거나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국가는 침략 가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고, 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협 파병 검토에 들어간 이후 범여권 내부에서도 찬반을 두고 이견이 분분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간만 보다가 스스로 외교 입지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관련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한다는 청와대 발표 이전 민주당의 공식 협의 요청은 없던 거로 전해집니다. 여권 내에서도 예상치 못했다거나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주류였는데 당장 발표 직후 공개 반대가 튀어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압박까지 암시하며 고압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 속 파병 관련 언급이 나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2: 좀 빨리 움직였는데
3: 이기헌
2: 동료들도 거의 비슷한
3: 더불어민주당
2: 생각을 하시는
3: 의원입니다.
2: 분들이 많다. 헌법 정신과 그리고 국익의 원칙에서 저는 강하게 반대하는 것이 맞다.
1: 조국 혁신당 등 진보 진영에선 당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에선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비전투 병과에 한정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4: 미국과의 관계이고 또 국익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3: 박지원
4: 것도 잘
3: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4: 해결해야 되는 난제이죠.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1: 지도부는 파병 관련 입장을 자제하며 정부 결정을 지켜보겠다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순방을 고리로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우왕좌왕 간보지 말고 호르무즈 해협과 한미 관계 상황이 어떤지 국회에 나와 투명하게 밝혀라 압박했습니다.
5: 할 말이 궁하니까 갑자기 호르무즈
3: 신정호
5: 해협 파병
3: 국민의힘
5: 문제 논의를 갔다
3: 최고위원입니다.
5: 오는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왜 프랑스 가서 논의를 합니까? 지금 문제는 한미 동맹입니다.
1: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미 때를 놓쳤다, 파병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6: 올해 이 3, 4월 이때
3: 윤상현
6: 예를
3: 국민의힘
6: 들어서 우리가
3: 의원입니다.
6: 비전투함, 비전투적 지원을 하는 뭔가를 보냈어야 됩니다. 미국의 환심을 샀어야 됩니다.
0: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수입니다. 진보 진영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분출하는 만큼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7: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8: 합성목재 예스팀바.
7: 경동산업 주식회사.
9: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3: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1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4: 고향 등일시.
5: 듀엣토의 더 클래식.
6: 9월 7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7: 니체가 작곡한 가곡 두 곡입니다. 세레나데 그리고 무한. 바리톤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 아리베르트 라이만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9월 7일 월요일 듀엣 투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투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니체가 작곡한 가곡 두 곡이었습니다. 세레나데 그리고 무한. 바리톤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 아리베르트 라이만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작곡한 사람이 설마 철학자 니체인가요?
1: 맞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일은 아니지만 사실 니체는 철학자가 취미로 몇곡 작곡했다 수준이 아니라 젊은 시절부터 작곡가를 진지하게 꿈꿨다고 합니다.
0: 오, 아까 듣고 보니까 이 니체는 작곡가 바그너와 가까운 사이였다는 걸 들어본 것 같은데, 이 자신이 쓴 철학책도 바그너나 또는 음악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1: 네. 니체는 비극의 탄생, 바그너의 경우 같은 책도 썼습니다. 음악가를 꿈꿨던 철학자답게 자신의 철학을 전개하면서 음악을 예로 든 것입니다.
0: 그렇다면 이 니체의 음악은 과연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았을까요?
1: 안타깝게도 좋은 평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냥
0: 그랬군요.
1: 철학자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니체는 자신의 작품을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인 한스 폰 뷸로에게 보냈지만
0: 어허.
1: 뷸로는 솔직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작곡가로서 재능은 조금 부족합니다.
0: 야, 이런 일도 있군요. 자, 오늘도 아마추어 작곡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범주에 드는 사람으로 또 어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 프리드리히 대왕이라고도 하죠. 니체가 철학자이면서 아마추어 작곡가였다면 프리드리히 2세는 왕이면서 아마추어 음악가였던 사람입니다.
1: 왕이면 정상급 음악가들에게 직접 음악을 배웠겠네요.
0: 그죠?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무척 좋아했고 특히 플룻 연주에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대 최고의 플룻 연주자였던 요한 요하임 크반츠에게 배웠고요. 왕이 된 뒤에도 거의 매일 궁정에서 플룻을 연주할 만큼 음악을 가까이 했다고 하죠.
1: 연주뿐 아니라 작곡도 했다고 했죠?
0: 자신이 연주하기 위해 100곡이 넘는 플룻 소나타와 여러 편의 플룻 협주곡, 교향곡 등을 남겼습니다. 전문 작곡가는 아니었지만 그의 작품 중몇 곡은 지금까지도 연주될 정도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1: 그 중에 한곡 들어보겠습니다.
0: 프리드리히 2세의 플룻 협주곡 시장조 중 1악장, 에마뉘엘 파휘의 플룻, 트레버 피노크가 지휘하는 캄머 아카데미 포츠담의 연주입니다.

0: 프리드리히 2세의 플루트 협주곡 C장주 중 1악장, 엠마뉴엘 바위의 플루트, 트레버 피노크가 지휘하는 칸무 아카데미 포츠담의 연주였습니다. 무려 프로이센의 국왕이 작곡한 것입니다.
1: 오늘은 아마추어 작곡가들의 작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글을 쓰는 작가 중에도 작곡을 한 사람들이 여러 있습니다. 시계 태엽 오렌지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작가 앤서니 버지스는 어린 시절 라디오에서 드뷔시의 작품을 듣고 음악에 깊이 빠져들었다고 하죠.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결국 소설가로 명성을 얻었지만 작곡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클래식 작품을 수십 곡 발표하게 됐죠.
0: 이 작가로 유명하면서 작곡도 병행한 사람 중에서 ETA 호프만을 빼놓을 수도 없습니다. 호프만은 독일 낭만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호두까기 인형과 생쥐왕은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 호두까기 인형의 원작이 되었고요. 그의 여러 이야기는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1: 오, 음악도 작곡했나 보네요.
0: 네, 사실 호프만의 본래 직업은 법률가였습니다. 낮에는 법관과 관료로 일하면서 소설을 썼고 동시에 작곡도 한 것입니다.
1: 아하.
0: 사실 ETA 호프만이라는 것은 일종의 예명인데요.
1: 오호.
0: 여기서 A는 아마데우스 그러니까 모차르트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1: 아.
0: 그는 꽤 본격적으로 작곡을 했는데

0: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작품이 오페라 운디네예요. 베버의 마탄의 사수보다 몇 년 앞선 작품인데요. 독일 낭만주의 오페라의 시작과도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독일에선 지금도 가끔 공연된다고 합니다.
1: 야, 이게 법률가인데 작가인데 작곡가. 네.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 곡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E.T.A. 호프만의 운디네 서곡, 롤란드 바더가 지휘하는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화요일 뿌띠 주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25년째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국어 교사입니다. 아내와는 대학 시절 시창작 동아리에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저는 교직 생활을 시작했고 아내는 지인의 투자를 받아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었죠. 처음에는 사업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큰 사기를 당하면서 결국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더 새로운 사업에 도전했지만 결과는 모두 실패였습니다. 사업이 거듭 실패하면서 빚은 점점 늘어났죠. 그동안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까지 했습니다. 아내는 사업에 매달리느라 거의 신경 쓰지 않았죠. 그뿐만 아닙니다.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저한테 심한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이들이 클 때까지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까지 감당하면서 25년을 버텼습니다. 이제 두 아이는 모두 성인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아빠, 이제는 아빠가 원하는 대로 사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도 오랜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저희 부부가 모았던 재산은 아내의 빚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사라졌고 현재 남아있는 건 아파트 두 채 정도입니다. 한 채는 제 명의로 되어 있고 다른 한 채는 아내의 사업상 채무 때문에 처제 명의로 해둔 상태죠. 그런데 아내는 처제 명의로 된 아파트는 빼놓고 제 명의 아파트만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공무원 연금과 퇴직수당도 나눠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받지도 않은 미래 연금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 허탈한 기분이 듭니다. 처제 명의로 해둔 아파트도 실제로 저희 부부의 재산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내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은 아내의 빚을 이제 감당하면서 참고 살아오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성인이 된 아이들의 말에 이혼 용기를 내셨는데 재산 문제 때문에 또 한 번 허탈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복잡한 게 재산 분할이죠.
2: 네, 그렇습니다. 그 재산 분할에 대한 다툼이 심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1심에서 2년에서 3년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사연자분이 재산 분할 중에서도 또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은 연금이거든요. 아직 퇴직도 안 하셨고 이제 앞으로 지금 받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받을 건데 네. 이거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걸까요?
2: 네, 그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제 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사립 학교 교직 연금법 등 각 연금법에서 이런 퇴직 급여와 관련해 가지고는 부부 쌍방의 협력을 요구한 재산으로 보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는 뭐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에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 급여 상당액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퇴직한다면 얼마를 받는지 그게 대상이 되는 거겠네요.
2: 예, 맞습니다. 네. 그 사안에서 이제 사연자분께서 많이 억울하신 부분이 있고 아내분이 상당히 이제 가산 탕진을 해왔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이제 25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상 퇴직연금은 이제 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러면 실제로 이혼한 뒤에 아내가 이제 사연자분한테 직접 연금을 달라고 하는 걸지 아니면 아내가 그러니까 연금공단에 따로 청구해서 본인의 몫을 받게 되는 건지 그 절차도 좀 설명해 주세요.
2: 저희 그 연금법에 따르면요, 그 뭐 상대방한테 직접 연금을 달라고 하지는 않고, 이혼한 자 배우자는 이제 법률에 따라서 공단에 직접 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네.
2: 이제 구체적으로 각 연금법에 따라서 그 분할 그 지급과 절차가 다르긴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5년 이상 이제 이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뭐 65세 이상 되었을 때 이제 뭐 이런 연금공단에 별도로 청구해서 금액을 분할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이게 예전에는 이제 연금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상대방한테 청구를 하는 구조였었거든요.
2: 네.
1: 그랬다가 이제 연금 관련 이제 법들이 바뀌면서 이제 공단에 청구할 수 있게 바뀌게 되긴 했습니다.
2: 네.
1: 그러면 실제 이혼 재판에서는 이 예상 퇴직 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게 될까요? 그리고 이제 사연자분처럼 가산을 홀로 사실 지켜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사연자분이 본인이 연금 지켜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2: 그 통상적으로는 재산분할 사건 실무에서는 예상 퇴직연금 상당액을 산정해서 이를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기보다는 그냥 향후 직접 공단에 청구를 해라라는 걸 전제로 이제 연금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분할 대상 명세표를 작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1: 네.
2: 근데 이 사안에서 이제 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사연자분께서 좀 억울하신 사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떤 판결이 아니라 조정의 단계에서 뭐 여러 사정과 기여도를 고려해서 뭐 협의하여 쌍방 연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식의 조항을 넣고 조정을 하신다면 이 연금 수급권을 지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근데 지금 연금뿐만 아니라 퇴직 수당을 받게 된다면 그 퇴직하지 않은 상태라도라고 하더라도 퇴직 수당도 재산 분할 대상이 들어가나요?
2: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퇴직수당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연금법에 따라서 따로 이제 별도로 그 연금공단에다가 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명세표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우리 사연자분 사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처제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거든요.
2: 네.
1: 실제로는 부부의 재산인데 이제 아내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상 채무 때문에 처제 명의로 해뒀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우리 그 처제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2: 그 우선은 본인 명의가 아니라 타의 명의로 이제 그 이제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이 명의 신탁을 했을 만한 그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실제 분할 대상이 되는

0: 부분인 점이 좀 많습니다. 네. 명의신탁 약정서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타이명이 아파트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내 명의로 다시 이전하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 상대방 명의로요. 재산분할 대상으로는 좀 삼기가 어렵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아파트 취득의 과정 속에서 그 지급한 금원 등이 확인이 되면 그 금원만큼은 이제 뭐 대여를 해줬다라는 식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 그런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아직 퇴직하지 않았다 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받을 퇴직연금, 퇴직수당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제 명의 아파트 실제로 부부 재산이었다라고 하는 점이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능하겠지만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아파트 취득에 들어간 금액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미리 조상묘를 찾아서 벌초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묘 주변을 정리하다가 그늘을 드리우는 나무 한 그루 베었는데 알고 보니 옆산 주인의 나무였다면 어떨까요? 벌초하다가 실수로 남의 나무를 자른 것도 재물 손괴죄가 될까요? 먼저 꼭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 묘가 있다고 해서 그 주변 산까지 우리 땅은 아닙니다. 심지어 묘에서 10m 안에 있는 나무라도 묘에 그늘을 두리우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베려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남의 나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베었다면 재물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의 경계를 잘못 알고 자기 땅에 있는 나무라고 생각해서 잘랐다면 재물 손괴죄에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남의 나무를 훼손했다면 나무의 가치와 피해 정도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나무의 수령이라든가 조경 가치에 따라 배상금이 수백만 원으로 불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벌초할 때 나무를 베기 전에는 누구 땅인지부터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익숙한 조상묘 주변이라도 여기까지는 우리 산이겠지 하고 짐작만으로 톱을 대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김민석의 내가 있을게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제법 선선해졌지만 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은 18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0도, 광주 31도까지 올라서 다소 덥겠습니다. 더불어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또한 동풍 영향으로 동해안과 산지에는 내일 오후부터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이후 주 중반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한층 더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교통 흐름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현재 밀리는 곳이라고 한다면 올림픽대로 상황인데요.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 서행이고요. 반대편 하남 쪽으로 영동대교에서 청담대교 사이로 짧은 구간에서만 서행일 뿐 전반적인 흐름이 좋습니다. 강변북로도 구리 쪽으로 전 구간 수월하고요. 일산 쪽으로는 이촌동 부근과 가양대교 부근에서만 잠깐 서행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오늘 양방향 교통량이 많은 편이었는데 정체가 대부분 풀렸습니다. 지금은 종암분기점 쪽으로 월릉분기점에서 하월곡 사이로 짧은 구간에서만 차량이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낮 시간대 주차장에서 나오던 SUV가 인도로 돌진해서 행인이 크게 다쳤습니다. 새벽 시간에는 음주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도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영수 기자입니다.
2: 보도 위에 처진 천막을 향해 SUV 한 대가 돌진하고 파라솔과 스티로폼 상자가 사방으로 흩날립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 뒷걸음질합니다.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상가 주차장에서 나오던 승용차가 인도를 덮친 건 낮 1시 20분쯤. 행인 3명이 차에 치이면서 이들 가운데 60대 여성은 크게 다쳤고 나머지 2명도 다쳐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경찰에 자신이 페달 조작을 잘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진 상태로 바닥을 드러낸 채 옆으로 뒤집혔습니다. 새벽 3시쯤 서울 면목동 장안교 근처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는 전도된 겁니다. 40대 운전자가 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출근길 차량이 몰렸던 아침 8시쯤엔 인천대교에서 승용차 4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가장 뒤에서 오던 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면서 사고가 났고 운전자들 가운데 한 명이 다쳤습니다. 1시간가량 일부 차선이 통제되면서 한때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 대구경찰청은 텔레그램 마약 거래 채널을 운영하며 해외에서 들여온 마약을 판 혐의로 밀반입책과 유통책, 가상화폐 결제 대행업자 등 33명을 검거해서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베트남 등 해외에서 국제택배나 화물에 몰래 숨겨들여온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주문을 받고 야산이나 폐가에 숨긴 마약 위치를 알려주는 비대면 던지기 방식으로 거래했는데 매수자가 주문 이후 마약을 찾는 데까지 1시간도 걸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 세계불꽃축제 행사장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을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 오후 4시 40분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불꽃축제 현장에서 10대 여성 2명의 몸을 몰래 찍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당시 A씨는 다른 범행 전력으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K-POP 팬들에게는 필수 앱으로 자리 잡은 하이브의 팬 플랫폼 위버스에서 4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다가 올해만 두 번째입니다. 이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위버스가 밝힌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42만 2,500여 건입니다. 회원으로 가입할 때 내부적으로 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번호가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에 결제 수단과 구매 금액, 날짜 등 돈과 직결된 정보들도 유출됐습니다. 위버스는 이름이나 연락처가 유출된 게 아니라 누군지 알아볼 수 없고 결제 위조나 부정이체가 일어나기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팬들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보안 구조의 취약점에 대한 지적이 나왔고 별도 팝업 공지 없이 앱 구석에 배너로만 조용히 알린 점에 대해서도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버스의 정보 유출은 올해만 두 번째입니다. 올해 초한 직원이 이벤트 당첨자 30명의 인적 사항을 단체 대화방에 무단 유출했다가 회사에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또 6년 전에도 시스템 오류로 일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팬들이 더 분통을 터뜨리는 건 위버스가 K-POP 팬이라면 안쓸 수가 없는 앱이기 때문입니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180개 가까운 팀의 소통은 물론 팬클럽 가입과 응원봉 제어, 사인회 신청 등 활동이 모두 위버스에 묶여 있습니다. 위버스는 개인정보에 불법으로 접근한 외부 행위자에게 관련한 개인정보의 회수를 요청했고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녀의 참관 아래 두 번째 5천 톤급 구축함인 강건호를 동해에 취역했습니다. 해군 핵무장화를 강조한 김 위원장은 8개월 뒤에 중요한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핵 추진 잠수함을 공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4: 북한이 신형 구축함 강건호를 동해 원산항에 띄웠습니다. 지난 6월 서해 함대에 인도한 최연호에 이어 두 번째 5,000톤급 구축함을 실전 배치한 겁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주혜가 참석한 취역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5: 강건호의 취역은 부국 강경의 강렬한 열망과 포부를 안고 완강히 추진하는 당 중앙의 원양 함대 건설 의지와 해군 현대화 애로의 멈춤없는 진보를 과시하는.
4: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강건호를 동해에 띄웠다는 사실을 특히 부각했습니다. 동해는 교전 상대 측의 전투함이 상시적으로 출몰하는 등 국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미치는 장소라고 주장한 건데

0: 한미일 해상합동훈련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김 위원장은 이들로부터 주권을 수호하고 전쟁을 억제하려면 해군을 핵무장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8개월 뒤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육성으로 예고했습니다.
1: 우리는 해군 무력 강화를 위하여 지금 중요한 계획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2: 북한 국무위원장.
1: 나는 그것을 8개월 후에 다시금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0: 북한이 구체적 시점을 못 박은 건 이례적인데 김 위원장은 중요한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미국 중심 태평양 동해 수역 구도를 재편할 구상을 세우고 있다는 관측 속 일각에선 지난해 3월 선체 일부를 공개한 핵추진 잠수함 완성체를 내보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3: 잠수함 탄도탄 그 미사일을 탑재한
2: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3: 공개하는 등 새로운 대형 전략 자산을 공개해서 외교 군사적인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겠다.
0: 동해의 새 해군기지 완공을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아직 한미 위성 정찰 시스템이 포착하지 못한 이상 가능성이 크진 않다는 평가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4: 78년 만에 검찰청이 문을 닫으면서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수청 초대 수장 후보자로 김지용 변호사가 낙점됐습니다. 검찰 출신이라는 우려에 정부는 수사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신설 조직을 잘 이끌 자질을 갖췄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5: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일 중수청장 후보 추천위가 국민 청거를 받아 후보군 4명을 추천한 지 사흘 만입니다. 1968년생인 김지용 후보자는 대구지검 특수부장과 중앙지검 공판부장, 춘천지검장과 대검 형사부장 등 일선과 중앙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청을 없애면서 수사기능을 넘겨받는 중수청의 수장으로 검찰 출신이 오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장관은 중수청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출범 초기 현장에 안착시켜야 하는 만큼 검찰 출신을 배제하기보다 검찰개혁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할 자질이 우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
2: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6: 수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경험과 리더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추진되던 때 검찰의 직접 보안수사 유지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7: 검사가 직접 보안수사하면 짧은 시간 내에
2: 대검찰청 형사부장입니다.
7: 끝날 사건도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 길게는 석 달, 심지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5: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 취지를 부정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견해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가 직접 밝힐 거라고 답변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됩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8: 여러분은 지금 뉴스케어를 듣고 계십니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1: 김 후보자는 식약처 민원 전달 과정에 신중해야 했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고 사업가 양모 씨에 대해서는 친한 후배라고 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다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설명 자료를 내긴 했지만 직접 해명에 나선 건 첫 출근 나흘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의혹에 부정은 없었다며 심사도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다만 민원 전달 과정에는 신중해야 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약처 청탁 의혹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양모 씨와 관계도 직접 설명했습니다. 법조인들이 자주 가는 카페 등에서 손님으로 알게 됐고 이후엔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 존중하며 친한 후배로 지내왔던 겁니다.

0: 제가 볼 때는 되게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서
1: 김성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0: 존중하고 또 친한 후배로서 이렇게 진행해 온 것은 맞습니다.
2: 셀카 모임이 우연히 이루어졌다는 기존 설명과 배치되는 정황이 공개된 데에는 준비단과 소통 부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가족기업처럼 운영된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 왜곡이자 직원에 대한 매도라고 비판했습니다.
0: 아마 월급 1억 7천만 원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0: 거기 와서 아이들 돌보고 가르치라고 일하라고 하면 일주일도 안 돼서 도망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그동안 가족을 돌보고 사무실에서 업무를 이어왔다며 두문불출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연일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향후 대응 방식도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3: 식약처 청탁 의혹을 받는 제넨셀 투자사 주주들이 전 대표 강모 씨와 브로커 양모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된 의혹들을 따져봐달라는 건데 이미 김 후보자는 이들 재판에 나가서 단순한 민원이었다는 증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민원을 전달한 지난 2021년 10월 세종 메디컬은 제넨셀의 대주주가 됐습니다. 그러나 제넨셀이 식약처에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게 드러나 임상시험이 중단되고 오너 강모 씨에 대한 수사까지 시작되며 치솟았던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결국 세종 메디칼은 상장 폐지됐습니다.
6: 의사가 찾아야죠.
1: 세종 메디칼 관계자입니다.
6: 이미 삭제되면 되는 거.
5: 피해 모임을 결성한 주주들은 강 씨와 김 후보자에게 민원을 전달한 사업가 양모 씨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김 후보자 지명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드러난 새로운 의혹들까지 고려해달란 내용입니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게 단순 민원인지 아니면 임상시험 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격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후보자 민원이 식약처 내부에서 어떻게 보고되고 결제 과정은 어땠는지 명확하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재판부에는 국회의원 청탁이 성공하면 강 씨가 양 씨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구체적 약속이 있었다는 공익신고자 의견도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취재 결과 김 후보자는 이미 지난 6월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섰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는 단순 민원 처리 차원에서 식약처장과 통화했을 뿐 청탁이나 뇌물과는 관련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 일면식도 없던 분이라 가장 예의를 지키면서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0: 또 드라이하게 민원 사항을 전달을 했습니다.
5: 재판 결과와 검찰 구형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15일 뇌물공여 약속 등 혐의를 받는 강 씨와 양 씨의 결심을 진행합니다. 다만 높아진 관심도와 재판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기일이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의원이 민주당 오빠 카르텔을 깨부숴야 한다며 관련 녹취를 추가 공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사 제넨셀의 대표 강모 씨가 의원님 시간 될 때 찾아뵙자 하니 양 씨는 승원 오빠는 국감 때문에 바쁘니 최 의원님에게 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 돈을 줘야 움직인다고도 주장합니다. 이에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 외에도 민주당 오빠들이 더 나온다며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라고 명명했는데요. 송영길 의원뿐 아니라 최 의원님과 김 의원 얘기도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후 또 다른 글에서 최 의원님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라고 특정하고 민주당 오빠들은 브로커 양모 씨가 식약처 승인이 나면 거액을 먹는 걸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뒤 최 전 수석과 양 씨가 나눈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이 같은 폭로에 송영길 의원은 한동훈 의원에게 흥신소 직원이나 브로커 같은 후진 정치를 청산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했습니다. 어제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엔 양 씨가 과장선에서 넘어가질 않는다고 한다고 토로한 뒤 김 후보자가 과장선에서

0: 유출이야말로 형사 처벌감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윤석열과 함께해왔던 검찰 캐비넷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1: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의인과 공익제보자들의 제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인과 공익제보자들을 목숨 바쳐 지켜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개수작에 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꿈 깨십시오. 불법 같은 거 그걸 제가 했을 것 같습니까? 했다면 밝혀보십시오.
2: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양 호수 예술 축제.
6: 고양 특례시.
7: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8: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7: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8: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7: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8: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9: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0: 굿모닝 굿라이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현금 영수증의 절세 혜택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직장인은 연말 정산 때 30%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신용카드 대비 15%나 유리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등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도 있는데요. 간혹 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신고를 하면 소비자는 거부 금액의 20%, 최대 5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에게는 거부 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니까요. 절세 혜택, 쏠쏠한 이 현금 영수증 지혜롭게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전문가들과 함께 점검해보는 미리 연말 정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또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는요. 30대 부부의 통장 폭로전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아슬아슬한 내용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폭로전이었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열려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직접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청취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시겠습니다.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오늘 준비된 내용들이 참 재밌습니다. 일단은 연말정산 이게 나온다는 게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는 거겠죠.
1: 그렇죠.
2: 하반기로 가고 있는데 미리미리 어떤 것들을 좀 잘 준비해 놓으면 좋을지 짚어보고요. 통장 폭로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무서운데 자 일단 전문가 두 분이 오늘 방송에 집중해야 할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0: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좀 얘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이거를 좀 정확히 짚고 알고 가면 가정재무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2: 또 네. 어떤 거 집중해 볼까요?
1: 지금 이제 비포 애프터 내용들인데 제가 이분들 상담하면서 질문을 던진 게 있었거든요.
2: 뭐죠?
1: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 어떻게 해야 돼요? 금수저여야 하나요?
1: 대부분 다 소득을 늘려야 된다라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부자가 되려면 지금 당장 해야 될 건 뭘까요?
2: 지출을 줄여야 되나?
1: 그렇죠. 정답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키포인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부자가 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잘못된 지출부터 좀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
1: 맞습니다.
2: 중요한 네. 얘기네요. 오늘도 저도 집중해서 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면서 방송 들으시다가 아 나도 상담을 받아봐야겠다. 전문가를 직접 만나봐야겠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도움의 손길 내미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니까요. 재무 상담, 보험 점검, 각종 돈 관련 고민들 전문가에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 열어놓고요. 첫 코너 바로 시작해볼게요. 머니 인사이트 만나봅니다. 뜨거웠던 8월이 지나가고 어느새 9월입니다. 추석도 다가오고요. 연말정산 준비해야 할 시기도 성큼 다가왔는데요. 연말정산은 매년 하는데도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도대체 어떻게 다른 건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십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더 그렇죠. 차이점 확실히 짚어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무엇인지 연금저축이나 IRP처럼 세액공제 혜택에 있는 금융상품은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굿모닝굿나이프 전문가와 함께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시간 바로 가져봅니다. 오늘의 전문가 픽 뉴스의 주제는 미리 보는 연말정산입니다. 진짜 중요하고요. 늦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올해 놓치면 올해는 일단 물 건너 가버리고 내년을 또 기약해야 되니까 하나하나 좀 꼼꼼히 짚어봐야겠습니다. 9월인데도 연말정산 벌써 준비해야 하는 이유 뭘까요?
1: 일단은 닥쳐서 준비를 하려면 이미 다 지나갔기 때문에 기회가 더 이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올해 받았던 연말정산 원천지수 영수증을 갖다가 발급받아 보시고 하나씩 준비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우리 이제 급여 받으면서 미리 낸 세금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내가 내야 될 세금을 갖다가 마지막에 정산하는 과정인데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납부세액과 그다음에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해서 결정세액을 비교를 해서 많이 냈으면 돌려받는 거고 덜 냈으면 더 추가로 이제 납부를 하는 제도인데 문제는 연말이 돼서야 확인하면 이미 지나간 소비에 대한 부분들, 공제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확인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쯤 원천징수 영수증을 한번 확인해 보고 내가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소득공제라는 영역과 세액공제라는 영역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2: 자,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름은 참 비슷해요. 자매 같기도 하단 말이죠. 근데 둘이 도대체 어떻게 다른 걸까요?
0: 비슷하긴 하죠. 보통 얘기를 할 때. 쉽게 얘기하면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네. 즉 과세 표준을 줄여서 이제 주는 거고요. 근데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실제로 세금을 빼주는 겁니다. 소득공제는 즉 몇 퍼센트의 세율이 정해지는가인데 소득공제가 클수록 고소득자에게 있어서는 많이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보통 부양가족, 신용카드, 주택담보대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있고요. 이 가운데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이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분입니다. 신용카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적용이 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를, 체크카드는 사용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상담 시 체크카드 사용을 적극 권유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데요. 똑같은 소비를 했다 하더라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의 차이가 15%씩이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왕이면 체크카드를 적극 권하는 겁니다.
2: 그렇군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중요한데 먼저 소득공제는 내 소득이 많이 잡히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렇죠. 소득을 좀 줄여잡을 수 있게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한데 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가 소득공제 대상의 폭이 더 크니까 체크카드를 많이 이용하셔라 이런 거잖아요. 이 밖에도 사실 소득공제 중에 가장 큰 게 인적공제예요. 사람 하나 채워넣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렇다고 애 하나 더 낳을 수는 없잖아요. 소득공제 받으려고.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인 이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사용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맞벌이 급여 생활자라면 가능한 한 급여가 높은 사람의 체크카드를 쓰는 게 더 유리하겠죠.
2: 더 많이 소득공제 받아야 되니까.
1: 그렇죠. 그래서 네. 소득 자체를 갖다 낮추는 게 관건이니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내용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2: 그렇군요. 소득공제는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그럼 도대체 세액공제는 어떤 걸 봐야 되는 걸까요?
0: 세액공제는요. 자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그리고 연금계좌 등이 대표적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연금저축이나 IRP에 무조건 많이 넣어야 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 그다음에 IRP를 포함하면 총 연금 계좌에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 문제는 이 돈이 단기가 아니라 장기간으로 묶이는 돈입니다.
2: 아, 그러면은 소득공제로 내가 최대한 소득을 낮춰 잡아놨어요. 그럼 그 안에서 내야 할 세금이 결정이 되는데 그 세금을 또 줄여줄 수 있는 게 세액공제라는
1: 맞습니다.
2: 거잖아요.
1: 맞아요.
2: 자, 의료비, 자녀 교육비, 기부금, 월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대표적인 게 금융상품 활용해서 세액공제 받으려는 사람들 많지만 이거는 뭐 세금 좀 깎아서 내려다가 돈이 묶일 수 있으니 주의해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금 돌려받겠다고 무조건 많이 넣었다가 나중에 내가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서 문제 터지지 않게 조심해라.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금 계좌에 연간 900만 원씩 풀로 넣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당장 갚아야 될 대출이나 주택 자금, 자녀 교육비 때문에 또 다른 대출을 갖다 일으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2: 이거 막아서 적어 놓고 막 이런 상황이네요.
1: 네. 그래서 절세도 중요하지만 순서는 우리 집의 현금 흐름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낸 세금이 얼마인지 앞으로 꼭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유 자금으로 연금 저축이나 IRP를 활용하시는 게 더 좋겠죠.
2: 그렇군요. 결국에는 연말 정산 혜택 내가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내 현금 흐름상 얼마가 적당하느냐 그 공제에 대한 양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소득 공제는요. 과표를 낮춰주는 단계고 세액공제는 그렇게 낮춰진 과표 안에서 내가 세금 얼마나 낼 수 있는 걸 또 깎을 수 있는 과정이니까 소득공제 먼저 그다음 세액공제다 이렇게 순서를 생각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0: 네 맞습니다. 특히 연금저축이나 IRP는 단순한 세액공제 상품으로만 보지 마시고 내 노후자금을 만드는 재무설계의 한 축으로 생각을 하면 될 거고요. 지금 당장 필요한 돈과 5년 뒤, 10년 뒤 필요한 돈을 구분을 해서 그 다음에 절세와 노후 준비를 함께 설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2: 맞습니다. 연말 정산은 연말에 급하게 하는 세금 정산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 집의 소비와 저축 그리고 노후 준비를 한 번에 점검해보는 기회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벼락치기가 가능한 항목이 있고 불가능한 항목이 있는데 맞습니다. 바로 연말 정산은 네. 벼락치기가 안 되는 항목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우리 집에 유리할 수 있게끔 연말 정산에 대한 목표와 계획 잡아보고 싶으시다면 재무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상담 원하는 분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올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지, 연금 저축이나 IRP 중 더 늘려야 항목은 뭔지 이런 거 다 제쳐두고 지금은 저축보다 대출 상환이 먼저일지 전문가가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관련 도움 필요하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전문가 맞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 상태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1: 비포
2: 애프터.
0: 재무 상태가 걱정되는 사연을 찾아가 문제 진단하고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 자, 오늘의 머니 클리닉을 찾아온 사연은요. 정말 이 오프닝 소개 때부터 제가 가슴이 너무 떨려가지고 이거 들을 수 있을까 생각했단 말이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적나라한 통장 폭로전이라고 들었습니다. 대체 어떤 사연일까요?
1: 좀 무섭네요. 폭로전.
0: 그러니까요.
1: 오늘은 이제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결혼 4년차 맞벌이 부부 사연이고요. 네. 겉보기에는 부부 합산 월소득이 700만 원으로 뭐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밑빠진 독에다 이제 물을 붓는 정말 그 자체였습니다.
0: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부으면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 은근 많은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1: 이제 결혼 초부터 원래 이런 상황은 처음부터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좀 보니까 첫 번째로는 아이를 출산하면서 육아휴직을 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둘이 벌다가 혼자 벌으니 그동안 모아둔 돈을 육아휴직 기간에 야금야금 모두 써버렸고 이후 다시 복직을 했으나 그 1년 동안의 소비 습관이 지금의 재정 상태를 만들어버렸고 이제 아주 절박한 상황이 됐습니다. 처음 상담 시작할 때 부부 모두 우리가 대체 돈을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 라고 영수증을 들고 정말 울상이 되어 찾아오셨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네요. 내가 월소득이 700만 원이어도 700만 원이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한 그 규모를 안다면 좀 문제가 덜한데 이분들은 물이 빠져나가는데 대체 왜 빠져나가는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네. 자, 문제는 문제 같습니다. 자, 700만 원이나 버는데 돈이 안 보인다. 대체 어떤 사유였을까요?
2: 네. 이 첫 번째 문제는 늘 말씀드리지만 신용카드 돌려막기의 소비였습니다. 이 소비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었는데 남편 명의 카드가 3개, 아내 명의 카드가 2개, 이렇게 부부가 여러 장의 카드를 번갈아 쓰다 보니까 이번 달 월급이 들어오면 지난달 카드값으로 전부 샥 빠져나가는 월급 로그아웃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0: 월급 로그아웃. 예.
2: 급여를 받지만 고정지출이 각각의 통장에서 인출되고 또 돈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까 서로 그냥 쓰는 습관이 매월매월 통장을 갖다가 통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0: 슬프네요.
1: 맞아요. 슬프죠. 특히 두 분 모두 급여는 각자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고정지출도 다른 통장에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 가정 전체의 돈을 누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 서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을 못 버는 게 이제 문제가 아니고요. 벌어들인 돈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0: 그렇군요. 양쪽이 각자 얼마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이제 모르니까 열심히 일은 하고 있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는 그런 문제를 안고 계시는 사연이었습니다. 자, 근데 소비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고요?
1: 맞아요. 진짜 심각한 건 두 번째. 감정 소비와 할부의 늪이었습니다. 마트나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에이 무이자 6개월인데 뭐 이렇게 하고 카드를 한번 사용하고 아이에게 좋다면 무조건 사고 보는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사놓은 장난감이며 유모차가 창고에 먼지만 쌓여가고 있고 나가는 할부금은 매달 12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아이 유모차, 카시트, 아기 짐이 많다고 2년 전에 할부로 산 자동차가 지금도 매월 50만 원씩 할부금이 아직도 2년이나 더 나가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0: 월급날 되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배달앱으로 야식시켜 먹고 이 비용이 한 달에 8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더 큰 문제는 바로 미래를 위한 돈이 전혀 모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1: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발 이미경 팀장님이 그만 여기서 그만 더 하면 안 돼. 얘기 그만해 주시길 바랬거든요. 와 문제가 지금 계속 돌고 돌아요. 일단은 무이자 6개월이니까 뭐 어때? 라고 하는 습관과 아이 앞으로는 무조건 다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거기다가 이 모든 것들을 이구지구 다녀야 되니까 산 큰 차에 대한 또 할부금. 와 스트레스 받으니까 밥 못하겠어. 일단 시켜 먹어. 오늘만 일단 살아 라고 하면서 쌓인 감정 소비와 할부의 늪이 진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다 결국엔 빚인 거예요. 할부도 빚이니까. 매달 나가는 돈을 스쳐 지나가는 것만 계산해도 250만 원인데 이렇게 되면요 한 사람 월급은요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쓰는 거네요.
2: 네 맞아요. 네. 근데 여기에 추가로 네, 세 번째 문제가 또 있어요.
1: 또요?
2: 네. 이 바로 보험료와 보장 구조의 문제였어요. 대표적으로 정체불명의 GI 종신보험이라는 거에 각각 25만 원씩 해서 50만 원씩 지출되고 있었고요. 또 갱신형 보장성 보험으로 3대 성인병 중에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위주로만 보장이 또 들어가 있었고요. 네. 또 아이는 30세 만기의 상품으로 또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월 보험료가 90만 원씩 세고 있었던 거죠. 저축은 안 되는데 고정 지출만 아주 비대해진 변비형 재무 상태였던 거죠.
1: 제가 굿모닝 굿나이프를 진행하면서 이 모든 돈들이 제 돈은 아닌데 매일 나오는 이 청취자님들에게 모든 이 지출되는 돈이 제 돈인 것처럼 막 아까워요. 근데 가장 역대급으로 아까운 것 같거든요. 자, 보장성 보험으로도 매달 90만 원씩 세 나가고 있는 이 가게 사연. 자, 고정비가 너무 커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종합병원에서 대단한 치료와 수술이 필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이 가정에서 가장 먼저 한 건 어떤 금융상품을 가입할까가 아니고요. 이 가정에서 매달 얼마가 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부터 했습니다. 재무설계는 단순히 보험료를 줄이는 게 아니라 가정의 목표에 맞게 돈의 흐름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거니까요.
1: 그렇죠. 단순히 보험 몇 개 정도를 나한테 좀 유리한 걸로 상품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의 소비 습관부터 보장성 보험의 가성비 있는 준비 그리고 부채, 빚을 얼마나 줄여나갈 수 있는지 앞으로를 위한 저축 얼마를 할 수 있는지 가정 경제를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인데 아무리 베테랑 전문가인 두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2: 맞아요.
1: 어떤 애프터 처방 결과가 만들어졌을지 잠시 쉬었다 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머 근데 이게 웬일이야? 우리 집도 이런데? 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이요. 여러분들 가정에 도움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위한 문자창 샵 0945번 우물정 094 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들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내 통장은 왜 항상 통장인 거지?
4: 아휴, 이번 달도 또 마이너스네.
5: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6: YTN 라디오 굿머니 굿나잇.
1: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기다릴 수 없다라는 마음 들었어요. 자, 김진호 팀장님 이 가정의 애프터 처방전 어떻게 써주셨을까요?
2: 네. 일단은 이런 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남들도 다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아? 나만 우리만 뭐 이렇게 특별한 거 아니잖아.
1: 그렇게 위로 받고 싶은 거죠.
2: 그렇죠.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남들처럼 살고 싶다면 먼저 우리 집 돈이 어디로 가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가장 먼저 소비 시스템부터 바꿨습니다. 이 소비 습관의 단일화인데요. 부부가 사용하던 신용카드 5장 모두 정리했습니다. 남편 급여 4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고정 지출이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비 통장도 하나로 합치고 그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부부가 각각 한 장씩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1: 그럼 이제 신용카드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거고
2: 그쵸.
1: 매달 매달 내가 빠져나가는 돈이 즉각 보이는 체크카드로 이용을 하시는 건데 아 이게 근데 가능할까요? 할부에 너무 익숙해진 부부인데.
0: 좀 어렵긴 할 수도 있겠죠.
1: 네.
0: 네, 그렇지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카드는 사용할 때는 돈이 빠져나가는 게 잘 안 보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체크카드로 바꾸니까 결제할 때마다 통장 잔액이 바로바로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그러자 실제 소비가 좀 달라졌습니다.
1: 아깝게 느껴지는군요.
0: 그렇죠. 한 달에 20번 정도 사용하던 배달 앱이 3번으로 줄어들었고요. 불필요한 소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1: 자, 돈 아끼고 싶고 돈 모으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일단은 청취자분들 지금 바로 체크카드 사용으로 갈아타자. 신용카드 무분별하게 쓰신다면은 그걸 하나 이제 대안으로 만들어보자. 이게 핵심인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인 보험 다이어트와 고정비 절감을 좀 도와드렸는데요. 보험은 과한 건 빼고 부족한 건 채우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먼저 부부가 각각 가입하고 있던 GI종신보험입니다.
1: 네.
2: 들어보셨죠? 네. 이 GI종신보험은 일반적인 종신보험보다는 이 중대한 질병에 대한 선지급이 좀 해주는 기능이 있지만 결국 사망보험금을 미리 지급하는 개념이고 지급 조건과 횟수도 한계가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두 분의 현재 상황에 필요한 보장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0: 그래서 종신보험은 정리를 좀 했고요. 사망보장이 필요한 부분은 정기보험 1억 원을 한 달 3만 원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갱신형 건강보험은 두 분에게 필요한 3대 질병 진단비, 수술비 등을 중심으로 다시 구성을 했고요. 보험료는 각각 15만 원, 13만 원 수준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또 운전자 보험은 두 분 각각 월 1만 원 수준으로 필요한 보험을 준비했고 자녀 보험은 기존 30세 만기 상품 그대로 두기보다는 100세 만기로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특히 성장기에 발생할 수 있는 모야모야병, 세균성 수막염, 뇌전증 진단비 등을 보완해서 각각 12만 원 수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1: 이렇게 되면 월 보험료도 상당히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2: 네. 이 기존에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90만 원씩 낸다고 있었잖아요. 리모델링 후에 딱 절반, 월 45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무려 월 45만 원씩이나 절감한 거죠.
1: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보험료 생겨서 줄인 돈을 이제 재무 목표에 맞게 활용을 해야 될 텐데 두 분이 상담해 주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짚어준 목표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0: 상담을 통해서 확인한 재무 목표는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 상환, 두 번째는 내 집 마련, 세 번째 자녀 교육비, 그리고 노후 자금. 여기에 소소하게 가족여행처럼 꼭 필요한 생활 자금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남는 돈을 저축한다가 아니라 목표별로 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먼저 아내분의 월급 300만 원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재무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구성을 했는데요. 먼저 자동차세나 명절비처럼 매년 한 번씩 발생하는 비용을 위해 한 달에 50만 원을 비정기 지출로 예비비로 적립을 해서 1년에 6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그럼 벌써 1년에 600이 모이게 된 거네요?
2: 맞아요.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자금으로 매월 100만 원씩 적립식 ETF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주식이 대세잖아요.
1: 네.
2: 이게 그동안 이제 주식 투자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 종목이 아니라 자산 배분형 ETF를 활용해서 정기적으로 접근하도록 했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연 5% 정도로 잡았고 6년 이내에 1억 원을 마련하는 것도 목표로 잡았습니다.
1: 와, 밑빠진 독에 물만 붓던 가정이 6년 내 1억 현금 모을 수 있게 도와주신 거네요.
0: 맞아요. 여기에 노후와 세액 공제를 위한 연금저축 펀드를 한 달에 50만 원 배분을 했고요. 맞벌이 부부인 만큼 연말정산 세액 공제 혜택도 챙기고 노후 자금도 함께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 소득이 늘어나면 추가 납입하는 방법까지 장기적으로 좀 관리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이동이나 전세 만기 등에 대비해서 청약 및 단기 자금을 80만 원씩 1년간 1000만 원 모아갈 예정이고 혹시라도 전세 만기에 이사라도 가야 되는 걸 좀 대비했습니다.
1: 좋습니다. 신용카드 노예로 살던 부부가요. 반년 만에 이렇게 뚜렷한 재무 목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셨는데 이게 내 소비 습관을 적나라하게 마주하는 건 언제나 두려운 일이지만 한번 딱 마주하고 나면은 이 가정처럼 미래가 확 바뀌게 됩니다. 우리 집에도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니까요. 재무 상담, 보험 점검, 지출 체크해보고 싶으시다면 샵 0945번의 문자창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 시원하게 소개해드리고 문제 해결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재무 상태 확실히 AS 해드리는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첫 번째 청취자 분이십니다. 2090번님. 방송 듣고 바로 문자 보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저도 연말 정산 때 결정 세율이 1%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연금 저축 항목을 빠르게 살펴봤는데 제가 연간 600만 원을 넣었었는데 실제 공제받는 금액이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연금 저축을 해지하는 게 맞나요? 물어보시네요.
1: 이제 바로 질문 주셨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이 실제 많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몰라서 그냥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청취자님의 경우에는 이미 소득공제 부분하고 기본세액공제에서 기납부세액을 넘어서는 상황이거든요. 연금저축에서 공제를 못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다면 바로 해지하실 필요는 없고요. 올해 받지 않는 연금저축은 내년에 2월 공제를 통해 다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 아, 내가 올해 공제 못 받은 거는 다음 해에 받을 수 있는 2월 공제라는 게 있군요. 저 몰랐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2월에 시켰음에도 내년에도 또 같은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건 어떡해요?
2: 네. 이제 그런 상황의 국고를 대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천징수 영수를 먼저 확인하고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새해에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굳이 납입할 필요가 없겠죠.
0: 그렇죠.
2: 그럼 이만큼 내 돈은 더 지금 중요한 부분에 저축할 수 있겠죠. 대부채를 갚을 수도 있고 내 집 마련을 버틸 수도 있고요.
0: 그렇군요. 생각보다 세액공제가 안 되는데도 모르는 채로 그냥 저축만 꾸역꾸역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꼼꼼하게 좀 체크해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혼자서는 체크 못해요 라고 하신다면 간단하게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고 전문가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1194번님. 안녕하세요. 저도 막 방송 듣고 제 거 살펴봤는데요. 아, 역시 연말정산 질문이에요. 저는 직장 생활한 지 2년 차입니다. 물론 세금 자체가 적어서 다 돌려받기는 했어요. 근데 세액공제 항목에 보장성 보험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보장성 보험을 부모님이 아직 내주고 계시거든요. 그럼 저는 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2: 네. 바로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계약자, 청취자님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0: 그러니까 부모님이 세액공제 받으시겠죠.
2: 그렇죠. 그런데 이 부모님은 차고 넘치겠죠. 그래서 보장성 보험이라는 거는 계약자를 중심으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올해 미리 연말정산을 확인해 보시고 세금을 추징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미리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계약자 변경을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리고 한 가지 더 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도 못 받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0: 왜요?
1: 보장성 보험료를 공제받으려고 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자녀분은 직장 사회생활하고 소득이 있으시고 그럼 부모님께서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죠. 부모님도 못 받고 자녀분도 못 받는 확률이 많습니다.
0: 그렇군요. 참 이 세금의 세계는 알아도 알아도 어렵고 복잡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 더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의 굿머니 굿나이브 상담 문자창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3님, 2495번님, 4768번님의 많은 분들이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순차적으로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오늘도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9월에 미리 점검해보는 연말 정산 시간이 직장인분들 또 사회 초년생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도 짚어본 30대 부분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포트폴리오 전략. 많은 분들이 체크카드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재무 상태와 환경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집 가정에 꼭 맞춘 재무 설계를 원한다면 직접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겁니다.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이상은의 언젠가는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4: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날씨가 참 좋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요즘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아침과 낮, 낮과 밤의 일교차는 큰데요. 내일도 10도 이상 일교차가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8도, 한낮 기온은 30도 예상이 됩니다. 동해안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서울의 한낮 기온이 모레 26도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밤 시간 곳곳에 작업하는 구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 정릉램프를 못 간 지점 1, 2차로 두 개 차로를 막고 도로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3차로만 이용이 가능하고요. 이 뒤쪽으로 차량이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도 성수동 쪽으로 성동교부근 3차로에서도 시설물 보수 중에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영동대교는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3차로를 막고 시설물 보수 중에 있고 반대편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는 서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분당수서로 외곽 쪽으로 수서 부근 2차로에 고장 차량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부근에서 잠깐 밀립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YTN 뉴스 나이트 시작합니다.
7: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8: 김 후보자는 식약처 민원 전달 과정에 신중해야 했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사업가 양모 씨는 친한 후배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9: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다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설명 자료를 내긴 했지만 직접 해명에 나선 건 첫 출근 나흘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의혹에 부정은 없었다며 심사도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다만 민원 전달 과정에는 신중해야 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약처 청탁 의혹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양모 씨와 관계도 직접 설명했습니다. 법조인들이 자주 가는 카페 등에서 손님으로 알게 됐고 이후엔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 존중하며 친한 후배로 지내왔던 겁니다.
10: 제가 볼 때는 되게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서
1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0: 존중하고 또 친한 후배로서 이렇게 지내온 것은 맞습니다.
9: 셀카 모임이 우연히 이루어졌다는 기존 설명과 배치되는 정황이 공개된 데에는 준비단과 소통 부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가족기업처럼 운영된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 왜곡이자 직원에 대한 매도라고 비판했습니다.
10: 아마 월급 270만 원 받고
1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0: 보고

0: 가르치라고 일하라고 하면 일주일도 안 돼서 도망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동안 가족을 돌보고 사무실에서 업무를 이어왔다며 두문불출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연일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향후 대응 방식도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2: 이런 가운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성원 후보자뿐 아니라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의 통화 내용과 이름이 들어간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3: 민주당은 거세진 공세에 맞서 전담 대응팀까지 꾸려 맞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한동훈 의원의 폭로전이 민주당 전반으로 번졌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송영길 의원의 실명이 들어간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이른바 오빠 카르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겁니다. 제약업체 제넨셀 측 강모 씨와 브로커 양모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로 최 전 수석이 사무실에 오기로 했다는 내용과 함께 송 의원에 대해서는 돈을 줘야 움직일 거란 대화가 담겼습니다. 브로커 양 씨가 최 전 수석과 직접 소통한 녹취록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양 씨가 최 전 수석을 오빠라고 부르며 신약 관련 투자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5: 오빠 독약 로비를 공익이다.
6: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5: 그렇게 우기기로 마음을 정하고 국민과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오빠 카르텔을 깨부숴야 되지 않겠습니까?
4: 한 의원은 인사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구한 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선 청문위원을 시켜준다면 환영한다고 받아쳤습니다. 국민의힘도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단순 뇌물 의혹을 넘어 주가 조작 공범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7: 실험용지가 먹고 죽은 지약의 부작용을
6: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7: 그것이 청탁이든 민원이든 간에 국회의원이 오빠 한마디에 도와준 것입니다.
4: 민주당도 거세진 공세에 자료 출처 등을 문제 삼아 반격을 모색하며 전면전에 나설 태세입니다. 김민석 당대표 지시로 당 지도부와 대변인단, 법사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8: 김성훈 후보자에 대한 어떤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또 당에서도
6: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8: 하나의 어떤 팀이 구성이 돼서 활동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 민주당은 전선 확대를 경계하며 반격의 고삐를 당기는 모습입니다. 다만 한동훈 의원의 추가 폭로에 국민의힘까지 가세하면서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주도권 싸움은 한층 격화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2: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용 후보자 남편이 오늘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으로 당선되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기본소득당은 가족 정당이라는 비판을 반박하기도 했는데 정작 용 후보자는 오늘도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9: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출근길 기자들의 질문에 청문회에서 답변드리겠다며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10: 답변 안 하시면 과거 비판했었던 기득권의 모습과 같은 거 아닙니까?
9: 기본소득당 전당대회에서 3위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용 후보자의 남편 박기용 신임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가족 정당이냐는 질문에만 짧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11: 감사합니다.
12: 가족정당 논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 전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9: 신임 지도부를 꾸린 기본소득당도 당 차원에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도부 회의 발언을 통해 비선 조직 의혹 등을 전면 부인했고 추가 국회 기자회견도 열어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비례대표와 젊은 여성 의원에 대한 편견과 과도한 비난으로 규정했습니다.
13: 당의 입장에서는
6: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입니다.
13: 후보자가 겸직하기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9: 하지만 보수 야권에선 용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며 공세의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판결문을 꺼내들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관련자들에게서 받은 불법 정치자금 6억 원이 용 후보자가 몸담았던 기본소득운동본부 관리자금으로 쓰인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는 만사현통,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좌파 카르텔 빌드업이라는 비판까지 쏟아졌습니다.
14: 오죽하면 진보 청년 정당 당원들까지 반대 시위에 나섰겠습니까?
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4: 이재명 정권의 좌파 정책 특공대로 지명한 것입니다.
9: 민주당 내에서는 청문회 전에 용 후보자가 결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용 후보자가

0: 후보자에 대한 압박도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네, 보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선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 청와대는 일단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1기 내각 인선에 이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3: 이재명 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선우 의원. 현역 의원 불패 관행에도 갑질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결국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이어 탕평 인사의 일환으로 발탁됐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부정청약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고,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이틀 만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4: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5: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4: 그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숙고와 고심 끝에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뼈아픈 인사 참사를 겪으며 청와대는 검증 시스템 정비를 약속했지만 지난달 발표된 개각 인선에서도 부실 검증 논란은 다시 점화됐습니다. 가장 큰 잡음이 나오는 곳은 법무부와 성평등 가족부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에 이어 과거 제약사 임상시험 청탁 의혹이 번지고 있고,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 비례대표 겸직 문제와 함께 과거 노동당 시절 비선 조직 의혹까지 불거지며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여당에서도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좀 더 엄밀하게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6: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검증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좀 한번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 들어요.
3: 집권 2년차를 맞아 개각으로 쇄신을 노렸지만 잇따르는 도덕성 논란에 국정동력 확보라는 당초 취지마저 빛이 바래는 모양새입니다. 본격적인 청문회 전국을 앞두고 청와대 인사 시스템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이틀 전 기적같은 생존자 구조 소식을 전해온 우리 긴급구호대가 오늘 사흘째 터널 수색에 나섰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쯤 긴급구호대의 운영 상황과 수색 활동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네팔 현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호 특파원.
7: 네, 대홍수가 발생했던 트리슐리강 앞입니다. 조금 전 폭우가 쏟아지면서 강물이 많이 불었습니다.
1: 예. 자, 긴급구호대가 오늘도 터널 수색에 나섰는데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7: 네, 우리 긴급구호대는 오늘도 바타르 부대에서 헬기 3대에 나눠 타고 수색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우리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어댐 인근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보통 네팔 시간으로 오후 3시 전에는 수색을 마치고 이 긴급구호대가 결과를 설명해 주는데 오늘은 그 절차가 생략됐습니다. 취재진이 구호대 언론 담당자에게 오늘 수색 결과를 여러 차례 문의했는데 수색이 끝났다는 얘기만 하고 자세한 내용은 브리핑하지 않았습니다. 왜 오늘 수색 결과 브리핑을 하지 않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긴급구호대는 이곳 시간으로 1시간 40분 뒤에 브리핑이 있을 거라고 공지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일부 변동 사항을 얘기할 수 있을 거라면서 구호대 운영 사항과 또 수색 활동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오는 11일까지로 예정된 긴급구호대의 활동 연장에 대한 내용일지, 오늘 수색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다는 것일지 브리핑을 들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앞서 구호대는 오늘 수색에서 어제와 다른 방향으로 터널 진입을 시도하면서 추가 생존자를 찾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구호대장의 어제 설명 들어보시죠.
8: 그러니까 두 번째 수색인 우리의
5: 해외 긴급 구호대장입니다.
8: 수색은 생존자와 같은 흔적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은 격리 구속 중에 있고 결과가 있는 대로 기피사항 있으면 공지를 하겠습니다.
1: 예, 11시 브리핑 어떤 내용일지 잠시 뒤에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네팔 정부가 오늘을 국가 애도일로 지정했다고요?

0: 그렇습니다. 네팔과 중국이 발표한 인명피해를 더하면 대홍수 참사로 인한 사망자는 1,400명에 육박하고 실종자도 5,000명을 넘었습니다. 네팔 정부는 이번 대홍수 발생 13일째인 오늘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힌두교에서 사망한 뒤 13일 동안 고인을 위한 의식을 치르는 전통을 따른 겁니다. 오늘 네팔 전역의 정부 기관과 해외 주재 네팔 대사관, 외교 공관에는 조기가 개양됐습니다. 네팔 정부는 대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670억 원 규모의 모금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네팔 바타르 트리슐리강 앞에서 YTN 신호입니다.
1: 네팔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연락이 끊긴 우리 직원 9명을 찾기 위한 수색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측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 10분쯤 헬기 한 대와 드론 석 대가 수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내 외국인 직원이 탑승한 헬기는 숙소와 사무동을 포함해 강 하류 방면을 집중적으로 수색할 계획입니다. 함께 수색에 투입된 드론 석 대는 하류 지역을 저고도로 비행해 실종된 직원들을 찾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은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6명, 한국 남동발전 직원 3명입니다. 네팔 참사 발생 14일째를 맞은 가운데 구조당국이 이 터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터널 자체는 멀쩡하지만 이 지상 입구가 수백 톤의 토사에 완전히 가로막힌 사상 초유의 이 매몰 속에서 이 교본조차 없는 극한의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이번 참사가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이유는 수력발전소 터널 자체는 무너지지 않고 멀쩡한데 외부 환경이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홍수가 쓸고 가면서 지상에 있던 터널 입구가 수백 톤의 토사에 파묻혀 순식간에 지하 깊은 곳으로 꺼져버렸습니다.
3: 이번 일련의 재난대응과 구조작업들은 세계 역사상 우리가 경험해본 그 어떤 것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터널이 하나도 붕괴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대응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터널 재해 전문가입니다.
2: 이 때문에 구조대원들은 입구를 찾는 것부터 거대한 난관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터널 내부로 일단 진입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장애물들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엄청난 토사 충격으로 터널 안 공기를 순환시키는 거대한 환기 시설마저 꺾인 채 굴곡진 곳에 한꺼번에 쌓였습니다. 외부 공기 유입이 원천 차단된 칠흑 같은 지하 암흑 속에서 구조대원들은 산소 부족이라는 극한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 세계 엔지니어와 전문가 500여 명이 디지털 단톡방까지 동원해 실시간 설계도를 공유하며 길을 뚫고 있습니다. 다행히 참사 열흘 만에 지하 225m 깊이 터널 속에서 중국인 노동자가 기적적으로 생활하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색 작업은 어느덧 생존 골든타임의 마지막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궂은 날씨에 불어난 강물이 터널 입구를 위협하고 헬기 착륙장까지 침식하면서 구조 시계는 더 촉박해졌습니다.
4: 네팔군 당국은
3: 이교호 해외 긴급 보호대장입니다.
4: 지금 몬순 시즌이어서 기반이 약해지고 그런 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구조당국은 공기와 물이 남아있을 잠재적 생존 공간인 이른바 골디락스 구역을 타격하며 수색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5: 정부가 해외 파병과 관련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인 가운데 이 파병을 결정할 경우 비전투 분야에 국한될 것이란 점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고 이란의 반응도 따져봐야 해서 정부의 고심은 깊은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혜은 기자입니다.
6: 베트남전을 제외하면 그간 우리 군의 해외 파병은 비전투 임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레바논의 평화유지 임무를 맡은 동명부대나 남수단 재건 지원의 한빛부대,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아크부대가 대표적입니다. 소말리아 해역에 투입된 청해부대의 경우 전투함이 파병됐지만 국가 간 전쟁이 아닌 해적 소탕과 상선 보호 등으로 임무가 제한됐습니다. 또 지난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동리 다산부대 역시 미군의 대테러 작전 시기였지만 공병, 의료 지원이 주를 이뤘고 2004년 전쟁이 끝난 뒤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

0: 조직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는.
1: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비전투 분야 파병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폭발물, 기뢰 제거반이나 잠수함을 식별할 수 있는 PA 초계기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비전투 지원이라 해도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2: 아무리 후방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3: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입니다.
2: 함정이나 어떤 시설물들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방어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은 강구해서 가야 된다.
1: 특히 미국의 요청과 이란 측의 반발이 맞물려 있는 만큼 파병 결정 전후 외교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4: 트럼프 미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정부의 자원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한 언론 질의에 한국은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하나라며 한국이 중동 지역에 자원을 투입하길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가들이 이란전과 관련해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기억해둘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압박으로 파병 문제를 고심 중인 우리 정부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X의 한국어로 이란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64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발전해왔다며 이란은 대한민국과의 우호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력을 주둔시키거나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국가는 이 침략 가해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정부는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며 수차례 후속 대책들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는 단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습니다. 보도에 김웅래 기자입니다.
5: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온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급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6: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잘 관리해 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5: 정부는 이 대통령 취임 석 달 만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고
7: 정부는 이번 공급 방안을
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7: 2030년까지 5년 동안 수도권에 총 135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5: 이후 모두 4차례에 걸쳐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땅과 오래된 공공청사를 활용해 주택을 짓고 매입 임대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수도권의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35만 호에 23만 호를 추가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대책도 담겼습니다. 공급 속도전으로 수도권, 특히 서울의 전월세 난과 뛰는 집값을 잡겠다는 건데 지난 7월까지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은 올해 목표의 3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공급 지연에 세제 개편 혼란까지 더해지면서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몰려 서울 집값은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64주 동안 아파트값 상승세는 한 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8: 비탄력적인 성격을
3: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입니다.
8: 압축적으로 시차를 당기기 어려운 부분들이 수요자의 공급 체감 효과에 극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5: 빠른 공급의 첫 단추는 부지 선정입니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수도권의 공공기관들이 대거 이전하면 부지 확보에 물꼬가 트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이전 부지를 활용한다고 해도 공급 목표를 채우기엔 역부족인 만큼 결국 수도권 착공 물량의 80%를 맡아온 민간 부분을 살리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4: 최근 1년간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분당이라는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 1년간 아파트 시장의 매매 시세를 분석한 결과 분당구는 야탑, 서현, 구미동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라 직방 시세 기준으로 상승률 29.5%를 기록했습니다.

0: 가장 높았습니다. 뒤이어 경기 광명시, 서울 동작구, 경기 용인시 수지구 등 순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실종 신고된 60대 여성이 경기도 파주에 있는 냉동 창고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을 유인해서 숨지게 한 피의자로 냉동 창고가 있는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남성으로 특정해 구속했습니다. 보도에 송수연 기자입니다.
1: 과학수사대 차량 두 대가 잇따라 골목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4일 오후 2시 반쯤 경기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카페 옆 냉동 창고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 하얀 가운 입고 아기수라고 썼나 뭐라고 썼어. 그거 입고 왔다 갔다 하는
3: 거. 저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개가 짖길래 개 나와서 했더니 거기 있더라고. 글로 들어가고.
1: 이 여성이 실종됐다는 신고는 같은 날 새벽 0시쯤 서울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접수됐습니다. 여성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4시간 만에 이곳 카페에 있는 냉동 창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찰은 서울 영등포구 주차장에서 숨진 여성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카페를 운영하는 인물로 숨진 여성이 실종된 당시 함께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백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을 팔기 위해 여성을 꼬드겨 카페로 데려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냉동창고 안에 상품권이 있다며 여성을 들어가게 한 뒤 가짜라는 걸 알아채자 문을 잠가 가두고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구체적인 범행 과정과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0: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녀의 참관 아래 두 번째 5,000톤급 구축함인 강건호를 동해에 취역했습니다. 해군 핵 무장화를 강조한 김 위원장은 8개월 뒤 중요한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핵 추진 잠수함을 공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4: 북한이 신형 구축함 강건호를 동해 원산항에 띄웠습니다. 지난 6월 서해 함대에 인도한 최현호에 이어 두 번째 5,000톤급 구축함을 실전 배치한 겁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가 참석한 취역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5: 강건호의 취역은 부국 강경의 강렬한 열망과 포부를 안고 완강히 추진하는 당중앙의 원양 함대 건설 의지와 해군 현대화애로의 멈춤 없는 진보를 과시하는.
4: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강건호를 동해에 띄웠다는 사실을 특히 부각했습니다. 동해는 교전 상대 측의 전투함이 상시적으로 출몰하는 등 국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미치는 장소라고 주장한 건데 한미일 해상합동훈련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김 위원장은 이들로부터 주권을 수호하고 전쟁을 억제하려면 해군을 핵 무장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8개월 뒤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육성으로 예고했습니다.
6: 우리는 해군 무력 강화를 위하여 지금
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입니다.
6: 나는 그것을 8개월 후에 다시금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4: 북한이 구체적 시점을 못 박은 건 이례적인데 김 위원장은 중요한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미국 중심 태평양 동해 수역 구도를 재편할 구상을 세우고 있다는 관측 속 일각에선 지난해 3월 선체 일부를 공개한 핵 추진 잠수함 완성체를 내보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8: 잠수함 탄도탄 그 미사일을 탑재한
7: 김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8: 공개하는 등 새로운 대형 전략 자산을 공개해서 외교 군사적인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겠다.
4: 동해의 새 해군기지 완공을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아직 한미 위성 정찰 시스템이 포착하지 못한 이상 가능성이 크진 않다는 평가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 신약 청탁 의혹의 당사자인 김승원 후보자가 나흘 만에 출근길에 등장을 했고요. 또 하루가 멀다 하고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한동훈 의원은

0: 오늘 또 새로운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1: 국내 중소업체가 수요제를 개발함에 있어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 식약처장에게 인위적으로 드라이하게 이런 사항을 전달을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서 존중하고 친한 후배로서 한동훈 의원은 이번에는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의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3: 당사자가 그렇게 원하고
2: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3: 김승원 청문회 청문 인원으로 선임을 해주십시오. 다만 김승원 후보자의 청문회가 저는 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빠 독약 로비, 민주당 오빠 게이트 어떻게 할 겁니까? 최인원 김 의원이 좀 나오실 것 같은데.
4: 국민에게 지약을.
2: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4: 지약 게이트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고
5: 전방 대응팀이 끌어져서
2: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0: 예,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 김승원 후보자 나흘 만에 등장을 해서 의혹 해명에 나섰는데요. 한동훈 의원이 브로커 양 씨와 최재성 전 수석과 통화 녹취를 공개를 했습니다. 한 의원 얘기대로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로 번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6: 아니, 우리 한동훈 의원께서 뭐 네. 이름은 참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자극적으로 뭐 오빠 게이트니 뭐 쥐약 뭐 독약 로비니 이렇게 자극적인 언어로 계속 국민을 호도하고 계신데요. 저희 후보가
2: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입니다.
6: 부적절한 일을 했다거나 그리고 뭐 비난받을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은 뭐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은 본질과 상관없는 녹취 그리고 자기들끼리 대화한 내용을 단어 하나 콕 집어서 그거를 살라미 형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 공세입니다. 이게 무슨 후보자 검증입니까?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사건은 지금 느닷없이 후보자 검증 중에 튀어나온 사건이 아니라요. 이미 완료가 된 사건이고 또 윤석열 정부 시절에 장기간의 수사가 이루어져서 약 3년간 한 11명의 검사들이 투입돼서 수사가 진행됐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무죄 판결이 됐고 불기소 이유서도 나와 있는 이미 공개된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에 김승원 후보자가 뭐 그 청탁의 그 과정이나 청탁이 조금 더 과한 청탁이었다라는 그 과한 민원이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다 판결이 다 나와 있고 불기소 이유서가 나와 있는 끝난 종료된 내용을 이제 와서 끄집어내면 뭐 어쩌겠다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본질은 무시한 채 계속 단어들 오빠, 룸사롱, 뭐 독약 뭐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하면서 정치 공세를 예. 하고 있는 것은 의원의 의정 활동을 넘어서는 색깔 논 그러니까 그 흑색 선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예, 자극적인 표현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송영길 의원도 이름은 등장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다거나 뭐 이제 그런 건 없었죠. 그래서 송영길 의원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과시성 진술을 일방적으로 공개해서 이건 명예훼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의원 어떻습니까? 추가로 또 공개가 이어질까요?
7: 지금 한동훈 의원이 공개하지 않은 내용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
2: 정범재 동현정치연구소장입니다.
7: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니라 김승원 의원이 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그 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간에 낙마가 이루어질 정도로 더 많은 뉴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의 본질은요. 예. 사실 기소유예로 끝날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면서 다시 불거진 겁니다. 이른바 오빠와 동생이라는 사적 관계에서 비롯된 게이트가 열리게 된 거죠. 이분이 이제 공익 목적의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또 국부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민원이었다면 예.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게 브로커 양 씨가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다른 누가 가서 김승원 의원에게 얘기했었더라도 식약처장에 이 메시지를 전달했었던 것일지 또 하나는 정상적인 민원이라면 이 과정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본인을 포함해서 민원을 넣는 사람이 얻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 브로커 양 씨는 대략

0: 6억 정도의 그 투자금을 사업가 강모 교수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민원청탁이라고 할수 없죠. 과거에 김성원 후보자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 김건희 여사 밭백을 받고
1: 네.
0: 그걸 질의하는 과정에서 잘 알아봐 달라. 이 얘기만 해도 이거 청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그 국회의원으로서 문제 제기를 할땐잘 알아봐 달라는 얘기만 해도 청탁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구누구에서 막혀 있고 복지부에도 자기가 알아보겠다라고 했다면 이게 부정청탁이 아니면 뭐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1: 예, 통상적인 민원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 핵심은 돈이다. 지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브로커로 알려진 양 씨가 오늘 녹취해서 임상시험 승인이 이루어지면 자신이 8억 정도 투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승원 오빠에게만 말했다라는 부분도 또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통상적인 민원이라고 보기에는 이 녹취하고는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2: 그러니까 지금 부분적인 녹취가 나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전체 녹취는 아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한동훈 후보가, 한동훈 의원이 어디서 그 녹취를 갖고 와서 부분씩 살라미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부분에서 뭐 불법 청탁이다라고 결론이 났다면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지 않았겠죠. 당연히 유죄로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통화 내역을 꼼꼼하게 다 살펴보고라고 또 나옵니다. 실제로 판결문에. 이 꼼꼼하게 살펴보고 부당한 청탁이 없었다라고 이미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 뭐이 단, 이 대화 하나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계속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김승원 후보에게 불리할 수 있는 대화 내용만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김승원 후보 자체도 이 녹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 다 공개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미 법원에서는 이 모든 녹취를 듣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시절이었습니다. 다 많은 바이오 업체가 개발을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치료 개발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했고, 많은 회사들이 이걸 상용화하기 위한 여러 단계의 노력을 했습니다. 당연히 만약에 이 약이 상용화가 된다 하면 회사의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 노력을 했겠죠. 거기서 성공한 회사도 있고 실패한 회사도 있는 것이고 그거를 모두가 다알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질은 만약에 김승원 후보가 무언가의 그 금액이나 무슨 위법적인 금액을 돈을 받고 저렇게 뭐그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외압을 주고 안 되는 걸 되게 했다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고 법원에서도 이거는 불법 청탁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와 있는 여러 논란 아마 제기하겠죠. 제기하겠지만 청문회에서 저는 후보가 하나씩 다 해결을 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지금 부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어쨌든 양 씨가 한 이야기예요. 오빠한테만 얘기했다. 8억 내가 받을 거라는 건 오빠한테만 얘기했다라고 해서 양 씨의 발언인데, 근데 양 씨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공익자 보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뭐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그 누구냐면 조모 씨인데 양씨 회사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제약회사 설립자 강 씨가 양씨 회사에 투자한 6억 원은 청탁 대가다.
0: 네.
1: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0: 실제로 양모 씨가 설립한 회사가 이런 대규모 투자 금액을 받을 정도의 조건을 갖췄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것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매출이 없었고요. 통장이 압류가 돼서 정상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청탁이 성공시킨 대가로 6억 원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관계를 약간 혼용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양모 씨와 지금 사업가 강씨 같은 경우에는 그 뇌물 수뢰를 주겠다, 그러니까 뇌물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공교롭게도 9월 15일에 이 김승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이날 그 1심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 결심 공판이요.
0: 그 기소 유예를 했다는 것을 지금 김 후보자는 굉장히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물을 수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소 유예가 된 과정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거죠. 뇌물을 주기로 한 사람들은 지금 기소가 돼갖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뇌물을 받기로 한 사람은 기소 유예가 됐다. 그런데 처음에는 서부지검에서 징역 8개월로 기소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줬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소 유예가 됐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김승원 의원이 당시에 어떤 지위였느냐? 민주당의 법사위원.

0: 이었고요. 검찰 독재 반대 투쟁위원회인가 그 소속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소 유예의 과정에서도 분명히 좀 석연치 않은 어떤 다른 요인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것도 따져볼 대목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공익제보자가 얘기하는 것도 결국에는 양모 씨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제넨셀이 임상 승인을 받을 수 있었고, 그것을 성공시켜준 대가로 민주당은 로비가 실패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 사람들한테 중요했던 거는 임상 승인을 받는 거였어요. 그 이후에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는 일단 회사에 돈이 들어온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절박한 상태였거든요. 그게 당시로서는 성공한 로비였던 셈이죠.
1: 예. 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한동훈 의원이 녹취를 공개하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하니까 김승원 후보자는 증인으로 청문회에 나와라, 한동훈 의원. 그렇게 자신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동훈 의원은 아마 청문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열리면, 열리게 되면은 나를 청문위원으로 좀 채택해달라.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 네, 청문회는 한동훈 의원의 바람 되지 않을 겁니다. 자, 열릴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청문위원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후보자가 임명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야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장담을 할 수가 없다고 보고요. 한동훈 의원이 지금 이렇게 하나씩 뭔가를 뭐 내면서 마치 김승원 후보자가 엄청나게 범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 약 3년간 수사를 했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범죄라고 확신을 한다면 당시 본인 법무부 장관이었던 시절에 왜 김승원 후보자를 기소조차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와서 출처 입수 경위를 명확하게 말씀도 못할 그런 녹취와 수사 자료를 하나씩 꺼내서 이렇게 정치 쟁점만 만드는 이유를 저희는 알 길이 없다라고 봅니다.
1: 민주당이 마침 오늘 전담 대응팀을 가동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성격이 한동훈 대응팀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2: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너무 많은 오빠 게이트니 뭐니 이런 식으로 자꾸 당에 번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후보자를 검증하는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이걸 마치 정치 쟁점화하면서 당에까지 공격하고 있는 태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동의가 다 있었습니다. 네.
1: 무소속 의원 한 명이 정말 지금 국민의힘이 활약하는 거 보는데 더 큰 그 활약을 하고 있어가지고 국민의힘 지도부,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0: 그래서 일각에서는 불편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는데, 저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렇게 옹졸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한동훈 의원이 워낙 두각을 나타내다 보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뭘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김승원 후보자가 결국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경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보수의 유력 대권 후보는 내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시키고 싶은 측면도 있을 거고요. 네. 또 본인이 검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많이 다뤄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공익 제보자들도 그리고 이렇게 제보를 하는 분들도 가장 본인이 제보했을 때 효과적으로 내 목소리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채널을 고를 것 아닙니까? 예. 한동훈 의원에게 그게 집중되다 보니까 한동훈 의원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6월 3일에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한동훈 의원이 복당이 안 되면서 조금 좀 주춤한 모습도 있었는데, 이번 인사청문회 전국 과정에서 본인이 인사청문위원은 못 되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존재감을 국민들께 확실히 심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본인으로서는 호재가 되겠죠.
1: 어쨌든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앞으로 이제 일주일 남았고, 한동훈 의원은 청문회는 아마 열리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할 일이 많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혜인 후보자, 배우자가요. 박기홍 씨.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에 오늘 당선이 됐습니다. 박 의원을 포함해서 새 지도부 5명 중에 3명이 용 후보자 가족이나 보좌진 출신입니다. 당 대표 된 공동대표, 오준호 공동대표가 그렇고요.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김서진 씨도 용혜인 후보자의 보좌진 출신이네요.
2: 그러게요. 저는 뭐 아무래도 소수당이다 보니까 뭐

0: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또 의원이 한 명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뭔가 경력 쌓기 위해서라도 용 후보
1: 임세은 전
0: 의원실에
1: 청와대
0: 한 분씩
1: 부대변인입니다.
0: 보좌진도 했고 막 이랬기 때문에 발생한 일 같은데요. 저는 저희 당에서는 사실 이러기가 굉장히 불가능하죠. 저희는 당이 거대 여당이다 보니까 이러한 구조는 불가능한데 여기는 아무래도 소수당이라는 그런 처지 때문에 뭐 본인들끼리 사람도 한정되어 있고 또 활동하는 분들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2: 그
0: 많은
2: 가족당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 와중에 다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0: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기본소득당에서도 겸허히 받아들여야죠.
2: 이런 가운데 용 후보자 겸직 문제를 두고 기본소득당에서 오늘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새로운 길에 도전해야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진다. 용 후보자는 오늘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겸직 입장을 당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것 같기도 하고요.
3: 그렇죠. 이 기본소득당이 용 후보자가 국회의원
1: 정광재
3: 지위를 유지하느냐,
1: 동양정치연구
3: 그렇지 않느냐에
1: 소장입니다.
3: 따라서 당의 존망이 흔들릴 정도로 당의 기반이 취약한 거죠. 용 후보자가 원내의원이었을 경우에 앞으로 2028년 총선까지 받게 되는 정당 국고 보조금이 대략 15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버틸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용 후보자가 그 국회의원직과 장관을 병행해야 한다는 건데, 논리가 재밌습니다. 이 설례라는 것도 한번 만들어야 설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2: 전례가
3: 얘기할
2: 없다고
3: 때,
2: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3: 아니, 좋은 전례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런 설례를 만들어 달라는 건데, 국민들께서 그걸 용인하겠습니까? 그 용인 후보자가 처음에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군소정당의 그 특징을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국민들이 기본소득당에 대해서 그동안 별 관심을 갖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가는지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고위원, 그러니까 새 지도부 5명 가운데 3명이 용 후보자 가족이나 비서관 출신이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걸 알았다면 과연 용 후보자에게 지난 선거에서 표를 줬겠습니까? 사실 용 후보자 기본소득당 소속으로 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당시에 더불어시민연합이라는 위성정당으로 표를 받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도 좋은 선례라면 얼마든지 개척하는 길로 만들 수 있겠지만 이런 것까지 선례를 만든다는 게 국민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뭔지는 아직 뭔지 헷갈리는 게 여권 내에서 자진 사퇴 요구도 거센데 청문회까지 버텨줬으면 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읽으면 됩니까? 민주당 입장을.
0: 현재까지 민주당에서는 용 후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고요. 다만 김민석 당대표가 지난번 민주당 TV 방송에서 관련된 질문이 나왔을 때 현재 나와 있는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만 가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깊이 생각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 어떤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동안에 흘러가는 그 여론의 추이를 보고 그리고 용혜인 후보가 뭐 별다른 입장이 없고 계속 그 의혹이 증폭된다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고려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입장은 저희는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2: 그러니까 뭔가가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2: 청문회까지 안 가도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을 했던 것 같거든요.
0: 일각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2: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0: 김민석 대표는 그런 공식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의 그 의미가 아마 일부는 담겨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청문회라는 공식적인 절차가 남아 있고 그 청문회라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 과정에서 아마도 많은 의혹들이 해소가 되면 가장 좋은 것이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도 해소가 안 된다면 여러 결정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미 저희가 예단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앞으로 용혜인 후보가 어떤 입장을 또 내고 뭐 어떤 방심이 있는지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2: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하고도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리얼미터 오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37.4%로 8주 연속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리얼미터는 주요 요인으로 이번 장관 인선 논란 그리고 부동산을 꼽았습니다.
3: 네. 사실 이렇게 8주 연속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그 기간 동안에 무려 긍정평가가 10%포인트 이상 내려왔잖아요. 사실 8주로 넓히면 그 낙폭이 더클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0: 결국에는 이렇게 내려가는 국정 지지율도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고 국정 동력도 살려야겠다라는 측면에서 여섯 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개각 범위가 이렇게 클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섯 개 중폭 개각을 했단 말이에요.
1: 예.
0: 그만큼 상당히 간절한 측면에서 개각이 이루어졌는데 오히려 인사에 대한 부정평가가 계속 쌓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경험했던 조국 사태의 데자뷰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당시에도 공정과 위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 임명을 강행했고 그 결과 예.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졌었는데
1: 예.
0: 꼭 같은 측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로는 용혜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장관 후보자직을 버리는 쪽으로 뭐 정치적인 그 조율을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1: 예. 이번 리얼미터 조사 결과 조금 더 있죠. 우리 연령별, 지역별로도 나온 게 있는데요. 연령별로는 20, 30대가 긍정평가가 채 30%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지역별로도 나오는데 서울 지역 긍정평가가 29%. 평균에 한참 못 미치거든요. 네. 이런 결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2: 당연히 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동산, 지금 아까도 뉴스에 나오니까 부동산 뭐 30% 올랐다, 분당지역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1: 예.
2: 아마 그 부동산 에 대한 여파가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030 청년 세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용혜인 후보자의 그런 논란들, 왜냐하면 청년 세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정에 대한 이슈에
1: 그렇죠.
2: 민감한데
1: 예.
2: 사실 좀 너무 과도한 특혜 아니냐, 두 번 비례대표 한 것도 특혜인데 장관직까지 같이 하려고 하냐 이런 논란들이 뭐 비난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일부 작용을 했다라고 예. 보고요. 아마도 민주당과 또 정부는 엄중하게 이 부분을 바라보고 있고 뭐 그런 여론에 굉장히 또 세심하게
1: 예.
2: 귀 기울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오늘도 이제 김어준 씨가 이 지지율과 관련해서 한마디 했는데
0: 네.
1: 지난번에 이제 30%대로 떨어지면 다시 회복하기 힘들 거다 그렇게
0: 네.
1: 얘기했는데 오늘은 20%대로 얘기하네요.
0: 근데 김어준 씨가 예측하면 또 현실이 되는 한국 정치, 특히
1: 예.
0: 민주당과 관련한 사안 그렇죠.
1: 아니지만은,
0: 네.
1: 예.
0: 이 오늘 지지율만 놓고 보면요.
1: 예.
0: 부동산과 인사 논란이 이번 국정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서울 지역의 민심의 이반은 부동산 문제에서 시작됐고 2030 세대의 민심의 이반은요. 용혜인 후보자와 김승원 후보자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특히 2030 세대들은요. 남녀가 각각의 좀 젠더 갈등이 있어요. 근데 이 용혜인 후보자 같은 경우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반추해 보면 페미니즘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던 분이에요. 그럼 2030 세대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들이 본인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포기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1: 예.
0: 2030 여성들은요. 이번에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가장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냈던 그룹인데 용혜인 후보자는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되니까 30여 부근 체증이 다 내려갔다. 감개무량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분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이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분이 적임자냐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여성단체에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2030 민심의 하락 원인 어디에 있는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이제 자각할 때가 된
1: 예.
0: 거죠.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세훈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팔에서 연락이 끊긴 우리 기업 직원 9명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이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터널보다는 이 건설 현장에 대한 도보 수색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수색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이 각각 꾸린 현지 대응팀이 줄곧 맡고 있습니다. 헬기를 통한 영상 촬영으로 시작된 실종 직원 9명의 수색 작전은 이제 지상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아예 사고 현장에 진입한 현지인 셰르파 40여 명과 수색견들은 파워하우스와 사무동을 중심으로 조를 나눠 위어댐 상부와 하류 등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남동발전은 조별로 한 명씩 현지 전담 직원을 배치해 시시각각 수색 상황을 보고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상대적으로 이륙 허가가 수월한 드론을 상시로 띄워 숙소동과 강 하류 지역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헬기 한 대와 여러 상탐지기를 갖춘 드론 두 대를 투입했는데 추가로 확보한 한 대도 언제든 투입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2주가 다 되어가도록 생사를 모르는 실종 직원 가족들은 유무선상으로 수색 상황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두 회사 직원 가족들은 공통적으로 연락이 끊긴 직원들이 터널 공사 현장에 있을 확률은 낮다며 산악수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연락이 끊긴 직원 9명을 찾는 수색 작업이 길어지면서 기업들도 장기화 국면에 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1: 재난이 발생한 지 2주 가까이 된 상황에서도 이틀 사이에 4명이나 잇따라 구조되면서 이 추가 생존자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된 생존자들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더 있었다고 증언하면서 구조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4: 구조대가 불빛을 비추자 철근 잔해를 부여잡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중국인 노동자는 부축을 받긴 했지만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터널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5: 불빛이 보일 때마다 여기요라고 여러 번 소리쳤습니다. 정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4: 무너진 주택 바닥에서 구조된 60대 네팔 여성도 열흘을 어두운 공간에서 버텨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건넨 물을 마시며 정신을 차린 여성은 곧바로 헬기로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5: 구조 작업 중에 살려주세요라는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흙과 잔해를 치우고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네팔 경찰입니다.
4: 구조 소식이 이어지면서 추가 생존자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터널 내부나 건물 잔해에 공기가 통하는 공간이 제법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구조된 생존자들도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더 있었다고 잇따라 증언했습니다.
5: 네. 인근에 서너 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말이나 소리로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구조된 네팔 발전소 직원입니다.
4: 우리 구조대도 한국인 직원 9명을 찾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험준한 산악지대에 있는 데다 진흙과 바위가 가로막고 있어서 여전히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깊은 구간까지 진입을 시도한다는 방침이어서 모두가 또 다른 기적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 이번 대재앙의 발원지인 네팔 빙하에서 이미 두 달 전부터 균열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난 발생 닷새 뒤에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빙하가 무너진 사실도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6: 해발 5,140m 네팔 영토에서 62만 제곱미터 규모의 빙하가 무너지면서 촉발된 대재앙. 중국 연구팀은 이미 두 달 전부터 이상 징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6월 29일과 8월 16일 위성 레이더 영상을 비교해 보니 빙하에서 균열 확대가 관찰됐다는 겁니다.
5: 레이더 차분 기술은 두 시점의 지표 변형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균열이 커지는 추세를 보여줍니다. 중국 과학원 연구원입니다.
6: 닷새 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도 빙하가 무너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최고 7,546m 무스타그 아타산의 제2호 빙하가 무너져 내리는 영상이 함께 공개됐습니다. 다만 사람의 접근이 제한된 곳이라 네팔 티베트 접경과 같은 대참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5: 이번 빙설 붕괴 지점은 무인지대고 도로와 거리도 꽤 멀어서 인명피해나 재산 손실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중국 관영 CCTV 보도입니다.
6: 지구 온난화를 근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실제 지난 60년 동안 칭하이와 티베트 고원에 있는 빙하가 24%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7천 곳에 달하는 작은 빙하천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덧붙였습니다.
5: 급격한 온난화가 빙권의 소멸을 촉진하면서 빙하 호수의 숫자와 면적이 빠르게 늘어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중국 기상국 산하 국가기후센터 부주임입니다.
7: 빙하가 녹아서 생긴 호수는 더 늘었다는 건데
6: 비슷한 재난을 유발할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 경찰이 차남 특혜 편입 의혹 등을 비롯해서 13가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7: 수사 착수 1년 만에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조경원 기자입니다.
8: 경찰이 13가지 의혹으로 입건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 고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만입니다. 영장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수사팀은 김 의원 혐의가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 차남의 중소기업 특혜 채용 의혹과 숭실대 편입 관련 의혹과 관련해선 뇌물이 오간 것으로 봤습니다. 편입 요건을 채우는 동안 차남이 받은 월급 등 6,700만 원을 뇌물가액으로 특정했습니다. 김 의원이 신라레저에서 받은 후원금, 대한항공이 제공한 호텔 숙박권도 뇌물로 봤습니다. 무소속 강선호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듣고도 묵인해 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영장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김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정기국회 회기에 돌입했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앞서 구속된 강선호 의원은 영장 신청으로부터 20일 만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고 실제 구속까지는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경찰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김병기 의원 수사는 막바지 단계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7: 그런데 서울경찰청장의 기자간담회가 끝난 지 불과 4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9: 경찰이 김병기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한 건 적어도 지난 4월부터입니다. 서울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너나 할 것 없이 반년 가까이 거의 마무리 단계란 식의 모호한 답변만 내놨습니다. 구속영장 신청 당일 오전에도 고범석 신임 서울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막바지란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9월 초냐, 중순이냐 재차 물어도 돌아온 답은 같았습니다. 한 달 안에 사건을 처리하라는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넘길 가능성도 없다고 했지만 신병 처리 여부나 구체적인 계획은 함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과 4시간 만에 경찰의 신병 처리 방침이 알려졌고 서울청도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1년 가까이 끌어온 신병 처리 판단이 불과 몇 시간 사이 결정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여부가 화두로 떠오른 당일 김 의원 신병 확보에 나선 것도 공교롭지 않으냐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을 이전부터 검토해왔고 간담회 당시는 검찰에 정식 접수하기 전이어서 공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막바지란 말만 거듭해온 경찰이 수사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들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7: 무소속 김병기 의원 관련 의혹들을 폭로했던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1년째 지연시켰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전현직 국가수사본부장이 반복적으로 판단을 유보해 수사가 늦어졌다며 인권위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A씨는 진정서에서 수사 지연으로 자신의 신원이 온라인에 광범위하게 유포돼 2차 가해 시달려왔고 직업활동에도 불이익을 입었다며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 트럼프 미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정부의 자원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한 언론 질의에 한국은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하나라며 한국이 중동 지역에 자원을 투입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과 북대서양 대학 조약기구 나토 국가들이 이란전과 관련해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기억해 둘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7: 이란이 미국 압박으로 호르무즈협 파병 문제를 고심 중인 우리 정부에 한국이 파병에 나설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X에 한국어로 이란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64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발전해왔다며 이란은 대한민국과의 우호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력을 주둔시키거나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국가는 이 침략 가해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들어간 이후 범여권 내부에서도 찬반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7: 국민의힘은 정부가 간만 보다가 스스로 외교 입지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0: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관련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한다는 청와대 발표 이전 민주당의 공식 협의 요청은 없던 거로 전해집니다. 여권 내에서도 예상치 못했다거나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주류였는데 당장 발표 직후 공개 반대가 튀어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압박까지 암시하며 고압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 속 파병 관련 언급이 나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11: 조금 빨리 움직였는데 동료들도
12: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1: 헌법 정신과 그리고 국익의 원칙에서 저는 강하게 반대하는 것이 맞다.
10: 조국 혁신당 등 진보 진영에선 당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에선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비전투 병과의 안정,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13: 미국과의 관계이고 또 국익이 문제이기 때문에
12: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3: 또 잘 해결해야 되는 난제이죠.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10: 지도부는 파병 관련 입장을 자제하며 정부 결정을 지켜보겠다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순방을 고리로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우왕좌왕 간보지 말고 호르무즈 해협과 한미관계 상황이 어떤지 국회에 나와 투명하게 밝혀라 압박했습니다.
14: 할 말이 궁하니까 갑자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논의하러
12: 신동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14: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왜 프랑스 가서 논의를 합니까? 지금 문제는 한미 동맹입니다.
10: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미 때를 놓쳤다. 파병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15: 올해 이 3, 4월 이때
12: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5: 비전투적 지원을 하는 뭔가를 보냈어야 됩니다. 미국의 환심을 샀어야 됩니다.
16: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수입니다. 진보 진영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분출하는 만큼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7: 코스피가 미국발 훈풍에 4.6% 넘게 오르며 7천 턱 밑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4.61% 오른 6,995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지수는 3.34% 오른 6,910선에서 출발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사이클 기간이 과소평가됐다며 12,000포인트로 전망했다는 코스피 목표치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팀모 골드만삭스 아시아태평양 수석 주식 전략가가 지난 4일 인터뷰에서 한국 증시는 곧 실적이 뒷받침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실적 사이클의 지속 기간이 과소평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정부는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며 수차례 후속 대책들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는 단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습니다. 보도에 김웅래 기자입니다.
17: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온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급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18: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잘 관리해 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17: 정부는 이 대통령 취임 석 달 만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고
19: 정부는 이번 공급 방안을 통해서
12: 김은덕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19: 2030년까지 5년 동안 수도권에 총 135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17: 이후 모두 네 차례에 걸쳐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땅과 오래된 공공청사를 활용해 주택을 짓고 매입 임대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수도권의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35만 호에 23만 호를 추가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대책도 담겼습니다. 공급 속도전으로 수도권, 특히 서울의 전월세난과 뛰는 집값을 잡겠다는 건데 지난 7월까지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은 올해 목표의 3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공급 제한의 세제 개편 혼란까지 더해지면서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몰려 서울 집값은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64주 동안 아파트값 상승세는 한 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20: 비탄력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12: 빠른 시간에 부동산 리서치 랩장입니다.
20: 시차를 당기기 어려운 부분들이 수요자의 공급 체감 효과에 극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7: 빠른 공급의 첫 단추는 부지 선정입니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수도권의 공공기관들이 대거 이전하면 부지 확보에 물꼬가 트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이전 부지를 활용한다고 해도 공급 목표를 채우기엔 역부족인 만큼 결국 수도권 착공 물량의 80%를 맡아온 민간 부분을 살리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7: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있는 요즘 공인중개사협회가 이른바 임장비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집을 구하는 소비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구할 때 중개사와 함께 발품을 팔아서 둘러보곤 하는데요. 흔히 이것을 임장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임장비를 사전에 받고 이후 실제 계약이 성사될 경우 해당 금액을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한 차례 추진하려다가 여론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협회 측은 최근 부동산 공부 등을 이유로 임장 크루가 늘면서 부담이 커진 점을 도입 배경으로 꼽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부정적인데요. 온라인에선 마음에 들지 않는 매물만 보여줘도 돈을 내야 하느냐, 수백만 원에 달하는 중개보수도 부담스러운데 집을 보는 단계부터 비용을 물리냐는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협상 중인 한미양국이 미국의 원전 8기를 짓는 방안을 두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협상이 완료되면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유력한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소 프로젝트를 포함해 오는 18일쯤 합의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한국과 미국이 대미 투자 사업의 하나로 미국의 원전 8기를 짓는 방안을 두고 막판 협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미양국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가운데 미국 조선업 재건, 마스카 프로젝트 투자금을 제외한 2,000억 달러의 사용처를 두고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 미국 원전 건설에 투자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측은 대미 투자금 중 1,200억 달러를 활용해 미국의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 정부는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약하기보다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합의문에 담기 위해 미국과 협상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미 투자금 2,000억 달러의 60%에 달하는 돈을 원전 프로젝트에 묶어버리기보다는 수익성과 사업 조건 등을 따져가며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국은 미국의 원전 8기를 건설한다는 큰 방향의 뜻을 모으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미 투자 관련 심의기구인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는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소 사업을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자 규모는 미국 측의 증액요구로 당초 우리 정부가 검토한 198억 달러보다 늘어난 223억 달러로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협상을 마무리하면 한미양국은 이르면 오는 18일쯤 합의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1: 이흥구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관 2명 공백이 현실이 됐지만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여전히 안갯 속입니다. 대법원이 어떻게 결정하든 대법관 후보 재재청 선례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6년 만에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퇴임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법관, 정치적 사건이 몰려들수록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법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0: 정치적 사건이 법원에 몰려들수록
12: 이응구 전 대법관입니다.
0: 법에서 벗어나서 법원의 언어와 문법으로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노태학 전 대법관

0: 에 이어 이 대법관까지 퇴임하며 대법관 2명 공백은 현실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이 부족해 심리할 수 없는 산부에 대법관을 임시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씨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회부된 전원 합의체 선고 등 차질도 불가피한데 청와대가 재재청을 요구한 노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침묵을 이어가는 상황.
1: 오늘부터 대법관 공백 2명인데 재재청 여부 결론 날까요?
2: 후보 추천위 새로 구성하시나요?
0: 청와대가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로 기존 추천위원회 후보 가운데 손봉기 판사를 제외한 다른 인사를 재청할지, 다시 추천위를 꾸려 원점 재검토할지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재청권 무력화라는 내부 우려를 다독이면서 청와대와 잡음을 최소화하는 요수가 필요한 상황. 특히 대법관 증언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사례가 자칫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과 대법원장 권한의 무게를 가르는 기준이 될수 있다는 관측도 대법원의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로 꼽힙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3: 다음 달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수장 후보자로 김지용 변호사가 낙점됐습니다. 이 검찰 출신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수사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신설 조직을 잘 이끌 자질을 갖췄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재청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일 중수청장 후보 추천위가 국민 청거를 받아 후보군 4명을 추천한 지 사흘 만입니다. 1968년생인 김지용 후보자는 대구지검 특수부장과 중앙지검 공판부장, 춘천지검장과 대검 형사부장 등 일선과 중앙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청을 없애면서 수사기능을 넘겨받는 중수청의 수장으로 검찰 출신이 오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장관은 중수청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출범 초기 현장에 안착시켜야 하는 만큼 검찰 출신을 배제하기보다 검찰개혁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할 자질이 우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 또 수사
6: 윤호중
5: 과정에서의
6: 행정안전부
5: 공정성과
6: 장관입니다.
5: 중립성, 그리고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경험과 리더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추진되던 때 검찰의 직접 보안수사 유지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7: 검사가 직접 보안수사하면 짧은
6: 김지용
7: 시간 내에
6: 대검찰청
7: 끝날
6: 형사부장입니다.
7: 사건도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 길게는 석 달, 심지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4: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 취지를 부정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견해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가 직접 밝힐 거라고 답변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됩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3: 선관위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할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오늘부터 정식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태한 특검은 오늘 서울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이번 수사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와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8: 김 후보자는 식약처 민원 전달 과정에 신중해야 했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고, 사업가 양모 씨는 친한 후배라고 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영 기자입니다.
9: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다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설명 자료를 내긴 했지만 직접 해명에 나선 건첫 출근 나흘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의혹에 부정은 없었다며 심사도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다만 민원 전달 과정에는 신중해야 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약처 청탁 의혹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양모 씨와 관계도 직접

0: 사실 왜곡이자 직원에 대한 매도라고 비판했습니다.
1: 아마 월급 270만 원 받고
2: 김성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 가르치라고 일하라고 하면 일주일도 안 돼서 도망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동안 가족을 돌보고 사무실에서 업무를 이어왔다며 두문불출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연일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향후 대응 방식도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3: 김승원 후보자가 배우자의 미인과 불법 학교 운영 의혹과 관련해 별도 교육청 등록이 필요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오늘 배우자가 운영하는 교육시설이 대한교육기관으로 등록돼야 한다는 사실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적정한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정부 인가를 받지 않고 발달장애 아동교육시설을 운영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4: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임상청탁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추가 폭로에 나섰습니다.
3: 민주당도 거세진 공세에 맞서 전담 대응팀까지 꾸려 맞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한동훈 의원의 폭로전이 민주당 전반으로 번졌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송영길 의원의 실명이 들어간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이른바 오빠 카르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겁니다. 제약업체 제넨셀츠 강모 씨와 브로커 양모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로 최 전 수석이 사무실에 오기로 했다는 내용과 함께 송 의원에 대해서는 돈을 줘야 움직일 거란 대화가 담겼습니다. 브로커 양 씨가 최 전 수석과 직접 소통한 녹취록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양 씨가 최 전 수석을 오빠라고 부르며 신약 관련 투자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6: 오빠 독약 로비를 공익이다.
2: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6: 주장하기로, 그렇게 우기기로 마음을 정하고 국민과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오빠 카르텔을 깨부숴야 되지 않겠습니까?
5: 한 의원은 인사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구한 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선 청문위원을 시켜준다면 환영한다고 받아쳤습니다. 국민의힘도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단순 뇌물 의혹을 넘어 주가 조작 공범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7: 실험용지가 먹고 죽은 지약의 부작용을
2: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7: 그것이 청탁이든 민원이든 간에 국회의원이 오빠 한마디에 도와준 것입니다.
5: 민주당도 거세진 공세에 자료 출처 등을 문제 삼아 반격을 모색하며 전면전에 나설 태세입니다. 김민석 당대표 지시로 당 지도부와 대변인단, 법사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8: 김성훈 후보자에 대한 어떤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또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2: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8: 팀이 구성이 돼서 활동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 민주당은 전선 확대를 경계하며 반격의 고삐를 당기는 모습입니다. 다만 한동훈 의원의 추가 폭로에 국민의힘까지 가세하면서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주도권 싸움은 한층 격화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4: 식약처 청탁 의혹을 받는 제넨셀 투자사 주주들이 전 대표 강모 씨와 또 브로커 양모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3: 김승원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된 의혹들을 따져봐달란 건데 이미 김 후보자는 이들 재판에 나가 단순 민원이었던 증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9: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민원을 전달한 지난 2021년 10월 세종 메디컬은 제넨셀의 대주주가 됐습니다. 그러나 제넨셀이 식약처에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게 드러나 임상시험이 중단되고 오너 강모 씨에 대한 수사까지 시작되며 치솟았던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결국 세종 메디칼은 상장 폐지됐습니다.
2: 세종 메디칼 관계자입니다.
9: 피해 모임을 결성한 주주들은 강 씨와 김 후보자에게 민원을 전달한 사업가 양모 씨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김 후보자 지명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드러난 새로운 의혹들까지 고려해달란 내용입니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게 단순 민원인지 아니면 임상시험 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격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후보자 민원이 식약처 내부에서 어떻게 보고되고 결제 과정은 어땠는지 명확하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재판부에는 국회의원

0: 청탁이 성공하면 강 씨가 양 씨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구체적 약속이 있었다는 공익신고자 의견도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취재 결과 김 후보자는 이미 지난 6월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섰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는 단순 민원 처리 차원에서 식약처장과 통화했을 뿐 청탁이나 뇌물과는 관련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 인면식도 없던 분이라 가장 예의를 지키면서 중립적으로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 민원 사항을 전달을 했습니다.
0: 재판 결과와 검찰 구형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서울 서부지법은 오는 15일 뇌물공여 약속 등 혐의를 받는 강 씨와 양 씨의 결심을 진행합니다. 다만 높아진 관심도와 재판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기일이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3: 식약처 청탁 의혹 관련 제약사인 제넨셀 대표 강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된 정모판사가 현재는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판사가 근무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언론에 대신 공지했습니다. 정판사는 지난 2023년 12월 서울 서부지법 영장 전담판사로 근무할 당시 제넨셀 대표인 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야권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판사는 김승원 후보자가 임상시험 승인 브로커로 알려진 양모 씨와 찍은 3인 셀카에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4: 경찰이 김승원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 사건을 누가 맡을지 이른 시일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3: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데 어디에 배당되는지에 따라 각가지 해석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5: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고발 사건을 어디에 배당할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이르면 오늘 사건을 배당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을 누가 맡느냐만으로도 여러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광역수사단에 배당하면 경찰이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해석과 함께 속도감 있는 수사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대한축구협회 사건도 종로경찰서에서 광역수사단으로 넘어오면서 주목도가 달라졌습니다. 반면 일선 경찰서가 사건을 맡으면 사건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야권 비판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번 의혹은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 씨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김 후보자가 그 대가로 후원금을 약속받았는지, 청탁과 뇌물 성격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앞서 한 차례 검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 지명 이후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같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 경찰의 첫 과제는 재수사 가능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기소가 유예된 경우라도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다만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4: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의 7억 원 상당 상가 매입 사실을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은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천 권한대행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강 후보자 아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동일한 분당 양지마을 상가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고의로 은폐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상가는 전문가 분석에 따라 재건축 시 아파트 한 채가 나올 수 있는 곳이라며 1996년생이 어떻게 7억 원이나 되는 자금을 마련해 상가를 매입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강 후보자 측은 7억 원 가운데 계약금 7천만 원은 예금으로 충당했고 나머지 자금은 적법한 차용증을 통한 사인 간의 거래로 조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중국에서 바람배추에 이어 이번엔 염색 상추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중국 간소성 란저우시 위중현의 한 채소 작업장의 모습입니다. 작업자가 물에 어떤 가루를 타더니 그 물에 줄기상추를 담갔다가 빼는데요. 자세히 보니 통에 든물 색깔이 초록빛을 띱니다. 최근 중국의 한 블로거가 SNS를 통해 폭로했는데 줄기상추를 더 신선해 보이도록 색소로 염색한 뒤 전국으로 유통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블로거는 현재 채소 작업장 13곳을 둘러본 결과 절반이 넘는 곳에서 줄기상추를 정체불명의 액체에 담그는 것을 발견했고 한 작업장에서는 복합 착색제라고 적힌 제품이 포착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실제 작업에 사용된 용액을 검사한 결과 파란색과 노란색의 식용 색소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용된 색소는 음료 등에 허용되는 식품 첨가물이지만 신선 채소에 사용하는 건 금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현지 당국도 조사에 나섰는데요. 지역 당국이 해당 지역 저장 유통업체 53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6개 업체가 색소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끊이지 않는 먹거리 논란에 중국 누리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중국산을 다량 수입해 먹는 우리 국민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영화 오디세이가 외화로는 3년 8개월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가운데 서점가에서도 오디세이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지난달 영화 관련 도서 판매량은 한 달 전보다 10배,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31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보문고는 호메로스의 원작 오디세이아를 직접 읽으려는 독자가 크게 늘면서 아동용 신화 콘텐츠를 넘어 성인 독자를 위한 고전 원전으로까지 독서 수요가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브의 팬 플랫폼 위버스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났습니다. 위버스를 운영하는 위버스 컴퍼니는 어젯밤 양주일 대표이사 이름으로 공지를 올려 42만 2,500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용자가 가입할 때 내부적으로 사용자 식별을 위해 생성되는 내부 번호값, 내부 식별 정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약에 취한 듯한 모습의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체포됐다가 풀려났던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석방 두 달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필로폰 말고도 자신이 처방받지 않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보도에 이수빈 기자입니다.
6: 지난 6월 경기도 수원 버스정류장 앞에서 몸을 축 늘어뜨리고 등이 굽은 채 서 있는 남성의 영상은 SNS를 타고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약에 취한 좀비를 연상케 한다는 반응과 함께 작지 않은 충격을 줬습니다. 당시 경찰은 영상 속 3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는데 금세 풀어줘야 했습니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었지만 소변 검사에서 음성, 엇갈린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추가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석방 두 달 만에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정밀검정 결과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나온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A씨는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먹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의료기록과 대조했더니 처방약과는 성분이 달랐던 겁니다. 경찰은 세 차례 압수수색으로 A씨 집에서 비닐에 담긴 필로폰도 확보했습니다. 증거를 보강한 경찰은 A씨에게 필로폰 소지 혐의와 함께 처방받지 않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A씨 신병을 확보하면 마약류를 구한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0: 위기의 축구대표팀을 임시로 이끌 모레노 감독이 내년 초 아시안컵까지 갈 수 있을지는 A매치 6경기 결과에 달렸습니다. 첫 경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스페인 출신 감독에겐 어느 정도 깜짝 발탁은 필연적입니다. 보도에 이대건 기자입니다.
1: 모레노 임시 감독의 출사표는 한마디로 말보단 행동입니다.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약속하진 않겠지만 경기장에서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보여줘야 하는 건 이번 달과 다음 달 국내에서 치르는 4경기와 11월 2경기를 포함한 A매치 6경기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스페인 출신 감독에겐 선수 선발을 위한 시간이 부족합니다. 해외파는 물론 K리그 선수들에 대한 정보를 축구협회에서 건네받아 분석 중입니다.
2: K리그 선수들도 좀
3: 현영민 축구협회 전력 강화 위원장입니다.
2: 특수성도 좀 알고 계신 분이 저희에겐 굉장히 좀 신선함으로 다가왔고
1: 아시안 게임 기간과 겹쳐 깜짝 발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기혁과 엄지성, 양현준, 배준호 등 주요 멤버들의 합류가 불가능해 그동안 태극마크와 거리가 있던 서울 정승원과 전북 이승우를 뽑을지 정도가 관심입니다. 다만 6경기 결과에 운명이 달린 모레노 감독으로선 기존 월드컵 멤버 중심으로 A매치를 치를 가능성이 큽니다.
2: 11월 27일 이후에 아시안컵까지의
3: 현영민 전력 강화 위원장입니다.
2: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6경기를 정말 뭐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아시안컵까지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모레노 감독 계약 기간은 11월 27일까지 아시안컵까지 갈 수 있을지는 6경기 결과에 달려 있는 만큼 필연적인 깜짝 발탁을 포함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안정의 무게를 둘 전망입니다. YTN 이다원입니다.
4: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관련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5일 동안 무선 RDD 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8: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대법원이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화관이 화면 해설과 자막, 수신기기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각장애인 4명이 영화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6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인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2016년 2월 17일 청각장애인 4명은 시청각장애인 영화 관람권을 보장하라는 취지로 CJCGV, 롯데컬처웍스, 메가박스 중앙 이렇게 영화관 3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영화 관객이 1천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장애인은 그 관객 속에 없다는 문제 제기였는데요.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요. 2심 재판부는 영화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 일정한 범위에서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최종적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대법원은 이번 선고에서 원고들을 위한 수어 통역을 지원했고 이해하기 쉬운 이지리드 판결문을 일반 판결문과 함께 제공했습니다. 대법원이 이지리드 판결문을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장애인단체는 당연한 권리를 인정받는 데 너무 오래 걸렸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9: 듀엣토의 더 클래식!

0: 9월 7일 월요일 듀엣 토요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 니체가 작곡한 가곡 두 곡입니다. 세레나데 그리고 무한 바리톤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 아리베르트 라이만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9월 7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니체가 작곡한 가곡 두 곡이었습니다. 세레나데 그리고 무한. 바리톤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 아리베르트 라이만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작곡한 사람이 설마 철학자 니체인가요?
1: 맞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일은 아니지만 사실 니체는 철학자가 취미로 몇 곡 작곡했다 수준이 아니라 젊은 시절부터 작곡가를 진지하게 꿈꿨다고 합니다.
0: 오,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이 니체는 작곡가 바그너와 가까운 사이였다는 걸 들어본 것 같은데
1: 네.
0: 이 자신이 쓴 철학책도 바그너나 또는 음악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1: 네, 니체는 비극의 탄생, 바그너의 경우 같은 책도 썼습니다. 음악가를 꿈꿨던 철학자답게 자신의 철학을 전개하면서 음악을 예로 든 것입니다.
0: 그렇다면 이 니체의 음악은 과연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았을까요?
1: 안타깝게도 좋은 평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냥 철학자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니체는 자신의 작품을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인 한스 폰 뷸로에게 보냈지만 어허. 뷸로는 솔직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허. 작곡가로서 재능은 어허. 조금 부족합니다.
0: 야, 이런 일도 있군요. 자, 오늘도 아마추어 작곡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범주에 드는 사람으로 또 어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 프리드리히 대왕이라고도 하죠. 니체가 철학자이면서 아마추어 작곡가였다면 프리드리히 2세는 왕이면서 아마추어 음악가였던 사람입니다.
1: 왕이면 정상급 음악가들에게 직접 음악을 배웠겠네요.
0: 그죠.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무척 좋아했고 특히 플룻 연주에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대 최고의 플룻 연주였던 요한 요하임 크반츠에게 배웠고요. 왕이 된 뒤에도 거의 매일 궁정에서 플룻을 연주할 만큼 음악을 가까이 했다고 하죠.
1: 연주뿐 아니라 작곡도 했다고 했죠.
0: 자신이 연주하기 위해 100곡이 넘는 플룻 소나타와 여러 편의 플룻 협주곡, 교향곡 등을 남겼습니다. 전문 작곡가는 아니었지만 그의 작품 중 몇 곡은 지금까지도 연주될 정도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1: 그 중에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0: 프리드리히 2세의 플룻 협주곡 C장조 중 1악장, 에마뉘엘 파위의 플룻, 트레버 피노크가 지휘하는 캄머 아카데미 포츠담의 연주입니다.

0: 프리드리히 2세의 플루트 협주곡 C장주 중 1악장, 엠마뉴엘 바위의 플루트, 트레버 피노크가 지휘하는 칸모 아카데미 포츠담의 연주였습니다. 무려 프로이센의 국왕이 작곡한 것입니다.
1: 오늘은 아마추어 작곡가들의 작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글을 쓰는 작가 중에도 작곡을 한 사람들이 여러 있습니다. 시계 태엽 오렌지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작가 앤서니 버지스는 어린 시절 라디오에서 드뷔시의 작품을 듣고 음악에 깊이 빠져들었다고 하죠.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결국 소설가로 명성을 얻었지만 작곡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클래식 작품을 수십 곡 발표하게 됐죠.
0: 이 작가로 유명하면서 작곡도 병행한 사람 중에서 ETA 호프만을 빼놓을 수도 없습니다. 호프만은 독일 낭만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호두까기 인형과 생쥐왕은 차이콥스키의 발레음악 호두까기 인형의 원작이 되었고요. 그의 여러 이야기는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1: 오, 음악도 작곡했나 보네요.
0: 네, 사실 호프만의 본래 직업은 법률가였습니다. 낮에는 법관과 관료로 일하면서 소설을 썼고 동시에 작곡도 한 것입니다.
1: 아하.
0: 사실 ETA 호프만이라는 것은 일종의 예명인데요.
1: 오호.
0: 여기서 A는 아마데우스, 그러니까 모차르트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1: 아.
0: 그는 꽤 본격적으로 작곡을 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작품이 오페라 운디네예요. 베버의 마탄의 사수보다 몇 년 앞선 작품인데요. 독일 낭만주의 오페라의 시작과도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독일에선 지금도 가끔 공연된다고 합니다.
1: 야, 이게 법률가인데 작가인데 작곡가.
0: 네.
1: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 곡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ETA 호프만의 운디네 서곡, 롤란드 바더가 지휘하는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화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한달좀쉬어서몸을추스린다음에다시돌아오도록하겠습니다
1: 예한달만쉬고오겠다고했는데몸을너무추슬렀나봅니니다정신차려보니1578일무려4년4개월이나지나있었습니다약속지키기위해돌아왔습니다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다시시작합니다마이크체크는이미끝났습니다오래쉰만큼제대로갈고닦았습니다답답한시사판속시원한돌직구가뭔지정면승부가뭔지확실하게보여드리겠습니다돌아온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평일오후5시라디오와유튜브에서뵙겠습니다
2: 축구도뉴스도핵심은속도와정확성입니다대한민국의운명을바꿀월드컵소식부터놓치면안될오늘의뉴스까지가장빠르고날카롭게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저구자철도함께듣습니다지금바로채널고정하세요
3: 배우한예지입니다금융생활어떻게하고계세요
4: 고수익에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여러분위기따라간다면여러분의위기도따라옵니다분위기아닌내계획대로살펴보고준비하는안전한금융생활확인할수록안전해집니다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 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5: 한국의뉴스채널 YTN 뉴스 FM 에서자정을알려드립니다
7: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8: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하루 평균900만배럴이 넘는 원유가 통과하고 있고 몇 달 안에 휘발유 값이 내릴 거라며 미국의 통제를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며해협은완전히봉쇄돼있다고맞받았습니다그러면서호르무즈일대에새로운통제구역을곧발표하고진입선박을모두제재할거라고경고했습니다
9: 기아스하트모하스리니루다리아이아메리카슈루미쉐타비앗베하이만타게탄기호르무즈와아스이삼탐베르다클칼리지포르스
8: 오만과논의해온호르무즈해협내선박통항로지도도며칠안에서명할거라며이란의통제권사수의지를재확인했습니다트럼프행정부가한국을공개적으로압박하면서호르무즈해협군사작전에어떤방식과수준으로참여할지우리정부의논의에도속도가붙을것으로보입니다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0: 정부가해외파병과관련해여러가능성을열어두고검토중인가운데파병을결정할경우비전투분야에국한될것이라는점에무게가실리고있습니다
11: 하지만위험성을완전히배제할수도없고이란의반응도따져봐야해서정부의고심이깊은상황입니다김혜은기자가보도합니다
12: 베트남전을제외하면그간우리군의해외파병은비전투임무를중심으로이뤄져왔습니다레바논의평화유지임무를맡은동명부대나남수단재건지원의한빛부대군사교육을담당하는아크부대가대표적입니다소말리아해역에투입된청해부대의경우전투함이파병됐지만국가간전쟁이아닌해적소탕과상선보호등으로임무가제한됐습니다또지난2002년아프가니스탄에파견된동리다산부대역시미군의대테러작전시기였지만공병의료지원이주를이뤘고2004년전쟁이끝난뒤이라크에파병된자이툰부대역시평화재건임무위주였습니다하지만현재미국과이란의충돌양상은과거와다릅니다전쟁이완전히끝난상황도아니고지금은해상위주로공방을주고받고있어기존처럼재건이나의료평화유지처럼우리국민과동맹국인미국을설득할수있는명분을찾기가쉽지않습니다
13: 호르무즈해협자유

0: 항행의 조속한 회복과 중동의 평화, 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서 국제사회, 그러니까 미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는.
1: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비전투 분야 파병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폭발물, 기뢰 제거반이나 잠수함을 식별할 수 있는 PA 초계기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비전투 지원이라 해도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2: 아무리 후방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미사일이나 또는 드론 이런 것들이 와서 함정이나 어떤 시설물들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방어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은 강구해서 가야 된다.
1: 특히 미국의 요청과 이란 측의 반발이 맞물려 있는 만큼 파병 결정 전후 외교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3: 이란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라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고심하는 한국 정부를 겨냥해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4: 위험한 선택엔 심각한 결과가 따를 수 있다며 이례적으로 한글 메시지까지 공개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위험한 선택엔 대가가 따른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한글이 담긴 이미지를 자신의 SNS에 공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저울질하는 한국 정부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로 보입니다. 한국과 64년 넘게 이어온 상호존중 바탕의 우호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란이 미국의 전쟁 범죄에 맞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 주둔이나 작전 참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식 브리핑에서도 한국을 콕 집어 군사 침략에 공모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한국의 파병 움직임이 알려지자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며 고위 당국자가 언급한 이후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란의 경고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파병 압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 에너지부 장관도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해 군사 자산들이 들어오길 바란다며 중동의 동맹국들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영토로 선포하겠다며 공언한 가운데 이란은 일대 새로운 해상 통제 구역을 선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리엄 파넨타는 미국과 이란이 끔찍한 교착 상태에 빠졌다며 최소 6개월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3: 서울에서 실종 신고된 60대 여성이 경기도 파주에 있는 냉동창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4: 경찰은 냉동창고가 있는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남성을 숨진 여성을 유인해서 숨지게 한 피의자로 특정해 구속했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6: 과학수사대 차량 두 대가 잇따라 골목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4일 오후 2시 반쯤 경기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카페 옆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7: 하얀 가운 입고 아기
8: 저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개가 짖길래 개 나와서 어더니 거기 있더라고. 글로 들어가고.
6: 이 여성이 실종됐다는 신고는 같은 날 새벽 0시쯤 서울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접수됐습니다. 여성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4시간 만에 이곳 카페에 있는 냉동창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찰은 서울 영등포구 주차장에서 숨진 여성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카페를 운영하는 인물로 숨진 여성이 실종된 당시 함께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백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을 팔기 위해 여성을 꼬드겨 카페로 데려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냉동창고 안에 상품권이 있다며 여성을 들어가게 한 뒤 가짜라는 걸 알아채자 문을 잠가 가두고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구체적인 범행 과정과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9: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10: 당신은 나의 동반자.
1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just might.

0: 영화 속 한 장면 같아. 네가 하는 말들 다 깨진 자막 같아. 총을 빼고 겨누 넌 지금 악당 같아. 총을 빼고 겨누 넌 지금 악당 같아.
1: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네, 시청자 여러분.

0: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이란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라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고심하는 한국 정부를 겨냥해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위험한 선택엔 심각한 결과가 따를 수 있다며 이례적으로 한글 메시지까지 공개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위험한 선택엔 대가가 따른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한글이 담긴 이미지를 자신의 SNS에 공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저울질하는 한국 정부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로 보입니다. 한국과 64년 넘게 이어온 상호존중 바탕의 우호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란이 미국의 전쟁 범죄에 맞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 주둔이나 작전 참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식 브리핑에서도 한국을 콕 집어 군사 침략에 공모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 함코레 중국이 함사이르 케슈바르하 미두난 케 하르 구네 무샤리켓 다르 이그다마테 타자부스카라네 와 무다칼레 주야네 아메리카 다르 만타게 베 만잘레 함다스티 바
1: 예크 앞서 이란은 한국의 파병 움직임이 알려지자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며 고위 당국자가 언급한 이후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란의 경고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파병 압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 에너지부 장관도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해 군사 자산들이 들어오길 바란다며 중동의 동맹국들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영토로 선포하겠다며 공언한 가운데 이란은 일대에 새로운 해상 통제 구역을 선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리엄 파넨타는 미국과 이란이 끔찍한 교착 상태에 빠졌다며 최소 6개월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0: 정부가 해외 파병과 관련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인 가운데 파병을 결정할 경우 비전투 분야에 국한될 것이라는 점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고 이란의 반응도 따져봐야 해서 정부의 고심이 깊은 상황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3: 베트남전을 제외하면 그간 우리 군의 해외 파병은 비전투 임무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레바논의 평화유지 임무를 맡은 동명부대나 남수단 재건 지원의 한빛부대,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아크부대가 대표적입니다. 소말리아 해역에 투입된 청해부대의 경우 전투함이 파병됐지만 국가 간 전쟁이 아닌 해적 소탕과 상선 보호 등으로 임무가 제한됐습니다. 또 지난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동리 다산부대 역시 미군의 대테러 작전 시기였지만 공병, 의료 지원이 주를 이뤘고 2004년 전쟁이 끝난 뒤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 역시 평화 재건 임무 위주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과 이란의 충돌 양상은 과거와 다릅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난 상황도 아니고 지금은 해상 위주로 공방을 주고받고 있어 기존처럼 재건이나 의료, 평화 유지처럼 우리 국민과 동맹국인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4: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의 조속한 회복과 중동의 평화, 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서 국제사회, 그러니까 미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는.
3: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비전투 분야 파병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폭발물, 기뢰 제거반이나 잠수함을 식별할 수 있는 PA 초계기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비전투 지원이라 해도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5: 아무리 후방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미사일이나 또는 드론 이런 것들이 와서 함정이나 어떤 시설물들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방어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은 강구해서 가야 된다.
3: 특히 미국의 요청과 이란 측의 반발이 맞물려 있는 만큼 파병 결정 전후 외교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0: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들어간 이후 범 여권 내부에서도 찬반을 두고 이견이 분분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간만 보다가 스스로 외교 입지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3: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관련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한다는 청와대 발표 이전 민주당의 공식 협의 요청은 없던 거로 전해집니다. 여권 내에서도 예상치 못했다거나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주류였는데 당장 발표 직후 공개 반대가 튀어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압박까지 암시하며 고압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 속 파병 관련 언급이 나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6: 좀 빨리 움직였는데 동료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의원들이 많다. 헌법 정신과 그리고 국익의 원칙에서 저는 강하게 반대하는 것이 맞다.
3: 조국 혁신당 등 진보 진영에선 당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에선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비전투 병과의 안정,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7: 미국과의 관계이고 또 국익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잘 해결해야 되는 난제이죠.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3: 지도부는 파병 관련 입장을 자제하며 정부 결정을 지켜보겠다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순방을 고리로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우왕좌왕 간보지 말고 호르무즈 해협과 한미관계 상황이 어떤지 국회에 나와 투명하게 밝혀라 압박했습니다.
8: 할 말이 궁하니까 갑자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논의하러 갔다고 그러는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왜 프랑스 가서 논의를 합니까? 지금 문제는 한미 동맹입니다.
3: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미 때를 놓쳤다. 파병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9: 올해 이 3, 4월 이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전투함, 비전투적 지원을 하는 뭔가를 보냈어야 됩니다. 미국의 환심을 샀어야 됩니다.
0: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수입니다. 진보 진영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분출하는 만큼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민원 전달 과정에 신중해야 했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고 사업가 양모 씨는 친한 후배라고 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1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다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설명 자료를 내긴 했지만 직접 해명에 나선 건 첫 출근 나흘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의혹에 부정은 없었다며 심사도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다만 민원 전달 과정에는 신중해야 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약처 청탁 의혹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양모 씨와 관계도 직접 설명했습니다. 법조인들이 자주 가는 카페 등에서 손님으로 알게 됐고 이후엔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 존중하며 친한 후배로 지내왔던 겁니다.
11: 제가 볼 때는 되게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서 존중하고 또 친한 후배로서 이렇게 지내온 것은 맞습니다.
10: 셀카 모임이 우연히 이루어졌다는 기존 설명과 배치되는 정황이 공개된 데에는 준비단과 소통 부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가족기업처럼 운영된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 왜곡이자 직원에 대한 매도라고 비판했습니다.
11: 아마 월급 270만 원 받고 거기 와서 아이들 돌보고 가르치라고 일하라고 하면 일주일도 안 돼서 도망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0: 그동안 가족을 돌보고 사무실에서 업무를 이어왔다며 두문불출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연일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향후 대응 방식도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0: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 청탁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추가 폭로에 나섰습니다. 민주당도 거세진 공세에 맞서 전담 대응팀까지 꾸려 맞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한동훈 의원의 폭로전이 민주당 전반으로 번졌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송영길 의원의 실명이 들어간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이른바 오빠 카르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겁니다. 제약업체 제넨셀츠 강모 씨와 브로커 양모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로 최 전 수석이 사무실에 오기로 했다는 내용과 함께 송 의원에 대해서는 돈을 줘야 움직일 거란 대화가 담겼습니다. 브로커 양 씨가 최 전 수석과 직접 소통한 녹취록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양 씨가 최 전 수석을 오빠라고 부르며 신약 관련 투자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3: 오빠 독약 로비를 공익이다라고 주장하기로 그렇게 우기기로 마음을 정하고

0: 국민과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옷바퀴 카르텔을 깨부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한 의원은 인사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구한 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선 청문위원을 시켜준다면 환영한다고 받아쳤습니다. 국민의힘도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단순 뇌물 의혹을 넘어 주가 조작 공범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2: 실험용지가 먹고 죽은 지약의 부작용을 은폐한 업체를 그것이 청탁이든 민원이든 간에 국회의원이 오빠 한마디에 도와준 것입니다.
1: 민주당도 거세진 공세에 자료 출처 등을 문제 삼아 반격을 모색하며 전면전에 나설 태세입니다. 김민석 당대표 지시로 당 지도부와 대변인단, 법사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3: 김성훈 후보자에 대한 어떤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또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하나의 어떤 팀이 구성이 돼서 활동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민주당은 전선 확대를 경계하며 반격의 고삐를 당기는 모습입니다. 다만 한동훈 의원의 추가 폭로에 국민의힘까지 가세하면서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주도권 싸움은 한층 격화될 전망입니다. YTN 권춘수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여섯 남매 자식 걱정 밤잠을 못 이루고 70평생 가시밭에 살아오셨네.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소중한 무대, 그리고 늘 진심으로 아껴주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함께한 소중한 동료, 그리고 늘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함께한 추억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민원 전달 과정에 신중해야 했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고 사업가 양모 씨는 친한 후배라고 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다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설명 자료를 내긴 했지만 직접 해명에 나선 건 첫 출근 나흘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의혹에 부정은 없었다며 심사도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다만 민원 전달 과정에는 신중해야 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약처 청탁 의혹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양모 씨와 관계도 직접 설명했습니다. 법조인들이 자주 가는 카페 등에서 손님으로 알게 됐고 이후엔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 존중하며 친한 후배로 지내왔던 겁니다.
7: 제가 볼 때는 되게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서 존중하고 또 친한 후배로서 이렇게 지내온 것은 맞습니다.
6: 셀카 모임이 우연히 이루어졌다는 기존 설명과 배치되는 정황이 공개된 데에는 준비단과 소통 부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가족기업처럼 운영된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 왜곡이자 직원에 대한 매도라고 비판했습니다.
7: 아마 월급 270만 원 받고 거기 와서 아이들 돌보고 가르치라고 일하라고 하면 일주일도 안 돼서 도망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6: 그동안 가족을 돌보고 사무실에서 업무를 이어왔다며 두문불출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연일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향후 대응 방식도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5: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 사건을 누가 맡을지 이른 시일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데 어디에 배당되는지에 따라 각가지 해석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8: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고발 사건을 어디에 배당할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어제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도 열어두었지만 관련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을 누가 맡느냐만으로도 여러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광역수사단에 배당하면 경찰이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해석과 함께 속도감 있는 수사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대한축구협회 사건도 종로경찰서에서 광역수사단으로 넘어오면서 주목도가 달라졌습니다. 반면 일선경찰서가 사건을 맡으면 사건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야권 비판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번 의혹은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 씨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김 후보자가 그 대가로 후원금을 약속받았는지, 청탁과 뇌물 성격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앞서 한 차례 검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 지명 이후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같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 경찰의 첫 과제는 재수사 가능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기소가 유예된 경우라도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다만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5: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 씨와 친분이 있고 당시 문제의 신약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한 의원이 어제 SNS에 2021년 10월 8일 시점 문자 메시지라며 공개한 글을 보면 양 씨는 당시 청탁 대상업체 대표 강모 씨에게 최 의원님이 우리 사무실에 온다. 송영길 의원은 돈 줘야 움직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강 씨는 최 의원님 뵈면 식약처 보안 요청 서류를 제출 완료할 예정이니 그 뒤에 승인해달라고 부탁해줘 라고 했고 양 씨는 승원 오빠에게 설명은 했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의혹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전방 대응팀을 꾸렸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를 향한 네거티브 공세에는 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당대표의 언급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응팀에는 대변인단에서 조계원 의원, 최고위원 가운데 한민수, 전용기 의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동화 의원이 참여하며 김 후보자 청문회 준비팀과 함께 본안 대응과 네거티브 대응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뇌물죄를 넘어 주가 조작의 공범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탁 뇌물 사건으로 실험용 쥐가 피토하며 죽는 약이 코로나19 치료제로 나올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탁으로 국민의 목숨이 다 날아갈 뻔한 건 물론 멀쩡한 기업을 상장 폐지로 몰아 개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용 후보자 남편이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첫 지도부 회의에 참석하며 가족정당이라는 비판을 반박하기도 했는데 여러 논란과 의혹들에 대해 용 후보자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9: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출근길 기자들의 질문에 청문회에서 답변드리겠다며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10: 답변 안 하시면 과거 비판했었던 기득권의 모습과 같은 거 아닙니까?
9: 기본소득당 전당대회에서 3위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용 후보자의 남편, 박기용 신임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가족 정당이냐는 질문에만 짧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11: 감사합니다.
12: 가족정당 논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 전혀 아닙니다.
12: 감사합니다.
9: 신임 지도부를 꾸린 기본소득당도 당 차원에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도부 회의 발언을 통해 비선 조직 의혹 등을 전면 부인했고 추가 국회 기자회견도 열어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비례대표와 젊은 여성 의원에 대한 편견과 과도한 비난으로 규정했습니다.
13: 당의 입장에서는 용해인 후보자가 겸직하기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9: 하지만 보수 야권에선 용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며 공세의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판결문을 꺼내들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관련자들에게서 받은 불법 정치자금 6억 원이 용 후보자가 몸담았던 기본소득운동본부 관리자금으로 쓰인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는 만사현통,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좌파 카르텔 빌드업이라는 비판까지 쏟아졌습니다.
14: 오죽하면 진보 청년 정당 당원들까지 반대 시위에 나섰겠습니까? 이재명 정권의 좌파 정책 특공대로 지명한 것입니다.
9: 민주당 내에서는 청문회 전에 용 후보자가 결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용 후보자에 대한 압박도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5: 정부가 해외 파병과 관련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인 가운데 파병을 결정할 경우 비전투 분야에 국한될 것이란 점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고 이란의 반응도 따져봐야 해서 정부의 고심이 깊은 상황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11: 베트남전을 제외하면 그간 우리 군의 해외 파병은 비전투 임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레바논의 평화유지 임무를 맡은 동명부대나 남수단 재건 지원의 한빛부대,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아크부대가 대표적입니다. 소말리아 해역에 투입된 청해부대의 경우 전투함이 파병됐지만 국가 간 전쟁이 아닌 해적 소탕과 상선 보호 등으로 임무가 제한됐습니다. 또 지난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동리 다산부대 역시 미군의 대테러 작전 시기였지만 공병, 의료 지원이 주를 이뤘고 2004년 전쟁이 끝난 뒤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 역시 평화 재건 임무 위주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과 이란의 충돌 양상은 과거와 다릅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난 상황도 아니고 지금은 해상 위주로 공방을 주고받고 있어 기존처럼 재건이나 의료, 평화 유지처럼 우리 국민과 동맹국인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15: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의 조속한 회복과 중동의 평화, 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서 국제사회, 그러니까 미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는.
11: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비전투 분야 파병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폭발물, 기뢰 제거반이나 잠수함을 식별할 수 있는 PA 초계기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비전투 지원이라 해도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16: 아무리 후방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미사일이나 또는 드론 이런 것들이 와서 함정이나 어떤 시설물들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방어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은 강구해서 가야 된다.
11: 특히 미국의 요청과 이란 측의 반발이 맞물려 있는 만큼 파병 결정 전후 외교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7: 네,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8: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9: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0: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2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22: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23: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그대와 나의 사랑은 너무도 강렬하고 애절했으며 그리고 위험했다. 그것은 마치 서로에게 다가설수록 상처를 입히는 선이

우리 같지 않길 부디 알아.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언덕에 이름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다리라도 있으면은 님 찾아갈 텐데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에는 무수한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YTN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음악도 늘 우리의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YTN 라디오, 저 손현주와 함께 들어보시죠.
1: FM 94.

0: 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이란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라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고심하는 한국 정부를 겨냥해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위험한 선택엔 심각한 결과가 따를 수 있다며 이례적으로 한글 메시지까지 공개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2: 위험한 선택엔 대가가 따른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한글이 담긴 이미지를 자신의 SNS에 공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저울질하는 한국 정부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로 보입니다. 한국과 64년 넘게 이어온 상호존중 바탕의 우호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란이 미국의 전쟁 범죄에 맞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 주둔이나 작전 참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식 브리핑에서도 한국을 콕 집어 군사 침략에 공모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한국의 파병 움직임이 알려지자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며 고위 당국자가 언급한 이후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란의 경고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파병 압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 에너지부 장관도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해 군사 자산들이 들어오길 바란다며 중동의 동맹국들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영토로 선포하겠다며 공언한 가운데 이란은 일대 새로운 해상 통제 구역을 선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리엄 파넨타는 미국과 이란이 끔찍한 교착 상태에 빠졌다며 최소 6개월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0: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들어간 이후 범 여권 내부에서도 찬반을 두고 이견이 분분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간만 보다가 스스로 외교 입지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3: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관련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한다는 청와대 발표 이전 민주당의 공식 협의 요청은 없던 거로 전해집니다. 여권 내에서도 예상치 못했다거나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주류였는데 당장 발표 직후 공개 반대가 튀어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압박까지 암시하며 고압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 속 파병 관련 언급이 나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4: 조금 빨리 움직였는데 동료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의원들이 많다. 헌법 정신과 그리고 국익의 원칙에서 저는 강하게 반대하는 것이 맞다.
3: 조국 혁신당 등 진보 진영에선 당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에선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비전투 병과의 안정,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5: 미국과의 관계이고 또 국익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잘 해결해야 되는 난제이죠.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3: 지도부는 파병 관련 입장을 자제하며 정부 결정을 지켜보겠다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순방을 고리로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우왕좌왕 간보지 말고 호르무즈 해협과 한미 관계 상황이 어떤지 국회에 나와 투명하게 밝혀라 압박했습니다.
6: 할 말이 궁하니까 갑자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논의하러 갔다 그러는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왜 프랑스 가서 논의를 합니까? 지금 문제는 한미 동맹입니다.
3: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미 때를 놓쳤다. 파병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7: 올해 이 3, 4월 이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전투함, 비전투적 지원을 하는 뭔가를 보냈어야 됩니다. 미국의 환심을 샀어야 됩니다.
8: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수입니다. 진보 진영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분출하는 만큼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민원 전달 과정에 신중해야 했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고 사업가 양모 씨는 친한 후배라고 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9: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다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설명 자료를 내긴 했지만 직접 해명에 나선 건 첫 출근 나흘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의혹에 부정은 없었다며 심사도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다만 민원 전달 과정에는 신중해야 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약처 청탁 의혹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양모 씨와 관계도 직접 설명했습니다. 법조인들이 자주 가는 카페 등에서 손님으로 알게 됐고 이후엔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 존중하며 친한 후배로 지내왔던 겁니다.
10: 제가 볼 때는 되게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서 존중하고 또 친한 후배로서 이렇게 지내온 것은 맞습니다.
9: 셀카 모임이 우연히 이루어졌다는 기존 설명과 배치되는 정황이 공개된 데에는 준비단과 소통 부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가족기업처럼 운영된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 왜곡이자 직원에 대한 매도라고 비판했습니다.
10: 아마 월급 270만 원 받고 거기 와서 아이들 돌보고 가르치라고 일하라고 하면 일주일도 안 돼서 도망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9: 그동안 가족을 돌보고 사무실에서 업무를 이어왔다며 두문불출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연일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향후 대응 방식도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0: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 청탁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추가 폭로에 나섰습니다. 민주당도 거세진 공세에 맞서 전담 대응팀까지 꾸려 맞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한동훈 의원의 폭로전이 민주당 전반으로 번졌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송영길 의원의 실명이 들어간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이른바 오빠 카르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겁니다. 제약업체 제넨셀 측 강모 씨와 브로커 양모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로 최 전 수석이 사무실에 오기로 했다는 내용과 함께 송 의원에 대해서는 돈을 줘야 움직일 거란 대화가 담겼습니다. 브로커 양 씨가 최 전 수석과 직접 소통한 녹취록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양 씨가 최 전 수석을 오빠라고 부르며 신약 관련 투자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2: 오빠 독약 로비를 공익이다라고 주장하기로 그렇게 우기기로 마음을 정하고 국민과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오빠 카르텔을 깨부숴야 되지 않겠습니까?
11: 한 의원은 인사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구한 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선 청문위원을 시켜준다면 환영한다고 받아쳤습니다. 국민의힘도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단순 뇌물 의혹을 넘어 주가 조작 공범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13: 실험용지가 먹고 죽은 지약의 부작용을 은폐한 업체를 그것이 청탁이든 민원이든 간에 국회의원이 오빠 한마디에 도와준 것입니다.
11: 민주당도 거세진 공세에 자료 출처 등을 문제 삼아 반격을 모색하며 전면전에 나설 태세입니다. 김민석 당대표 지시로 당 지도부와 대변인단, 법사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14: 김성훈 후보자에 대한 어떤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또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하나의 어떤 팀이 구성이 돼서 활동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 민주당은 전선 확대를 경계하며 반격의 고삐를 당기는 모습입니다. 다만 한동훈 의원의 추가 폭로에 국민의힘까지 가세하면서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주도권 싸움은 한층 격화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5: 정부가 해외 파병과 관련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인 가운데 파병을

0: 결정할 경우 비전투 분야에 국한될 거란 점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1: 하지만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고 이란의 반응도 따져봐야 해서 정부의 고심이 깊은 상황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2: 베트남전을 제외하면 그간 우리 군의 해외 파병은 비전투 임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레바논의 평화 유지 임무를 맡은 동명부대나 남수단 재건 지원의 한빛부대,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아크부대가 대표적입니다. 소말리아 해역에 투입된 청해부대의 경우 전투함이 파병됐지만 국가 간 전쟁이 아닌 해적 소탕과 상선 보호 등으로 임무가 제한됐습니다. 또 지난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동리 다산부대 역시 미군의 대테러 작전 시기였지만 공병, 의료 지원이 주를 이뤘고 2004년 전쟁이 끝난 뒤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 역시 평화 재건 임무 위주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과 이란의 충돌 양상은 과거와 다릅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난 상황도 아니고 지금은 해상 위주로 공방을 주고받고 있어 기존처럼 재건이나 의료, 평화 유지처럼 우리 국민과 동맹국인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3: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의 조속한 회복과 중동의 평화, 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서 국제사회, 그러니까 미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는.
2: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비전투 분야 파병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폭발물, 기뢰 제거반이나 잠수함을 식별할 수 있는 PA 초계기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비전투 지원이라 해도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4: 아무리 후방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미사일이나 또는 드론 이런 것들이 와서 함정이나 어떤 시설물들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방어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은 강구해서 가야 된다.
2: 특히 미국의 요청과 이란 측의 반발이 맞물려 있는 만큼 파병 결정 전후 외교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0: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을 비롯해 법여권에서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파병에 반대한다며 앞서 야4당이 함께 제출했던 전쟁과 파병 반대 결의안을 즉각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현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직접적인 전쟁 개입은 헌법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사석에서는 굉장히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개별 의원들에게도 자제를 요청한 상태로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사안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게 김민석 당대표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이 한국 정부의 자원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지원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1: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새로운 통제 구역을 발표하겠다며 통제권 사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5: 백악관이 우리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자원 투입을 또 압박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이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이라며 자원 투입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일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관련해 자원 전개를 기다린다는 발언에 이은 강한 압박입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도 이란이 태도를 바꿀 때까지 미군이 호르무즈를 방어하겠지만 다른 나라의 군사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6: I think as you look forward, other nations will come and work with us in this endeavor. Certainly, trade for the world is important. Shouldn't be just a United States responsibility.
5: 군사 공격으로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을 무력화하고 있지만 핵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후퇴한 전망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하루 평균 900만 배럴이 넘는 원유가 통과하고 있고 몇 달 안에 휘발유 값이 내릴 거라며 미국의 통제를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해협은 완전히 봉쇄돼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일대에 새로운 통제 구역을 곧 발표하고 진입 선박을 모두 제재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7: 기아스 하트 마하세리 نیروی دریایی آمریکا شروع میشه تا بیاد به همین منطقه تنگی هرمز و از این سمت هم بره داخل خلیج فارس.

0: 오만과 논의해온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통학로 지도도 며칠 안에 서명할 거라며 이란의 통제권 사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에 어떤 방식과 수준으로 참여할지 우리 정부의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 이란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라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고심하는 한국 정부를 겨냥해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2: 위험한 선택엔 심각한 결과가 따를 수 있다며 이례적으로 한글 메시지까지 공개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위험한 선택엔 대가가 따른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한글이 담긴 이미지를 자신의 SNS에 공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저울질하는 한국 정부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로 보입니다. 한국과 64년 넘게 이어온 상호존중 바탕의 우호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란이 미국의 전쟁 범죄에 맞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 주둔이나 작전 참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식 브리핑에서도 한국을 콕 집어 군사 침략에 공모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4: 함 코레이 중국이 함 사이르 케슈바르하 미두난 케 하르 구네 무샤리캇 다르 이그다마테 타자부즈 카라네 와 무다칼레 주야네 아메리카 다르 만타게 베 만자레 함다스티 바 예크
3: 앞서 이란은 한국의 파병 움직임이 알려지자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며 고위 당국자가 언급한 이후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란의 경고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파병 압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 에너지부 장관도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해 군사 자산들이 들어오길 바란다며 중동의 동맹국들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영토로 선포하겠다며 공언한 가운데 이란은 일대에 새로운 해상 통제 구역을 선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리엄 파넨타는 미국과 이란이 끔찍한 교착 상태에 빠졌다며 최소 6개월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2: 김 후보자는 식약처 민원 전달 과정에 신중해야 했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고, 사업가 양모 씨는 친한 후배라고 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다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설명 자료를 내긴 했지만 직접 해명에 나선 건첫 출근 나흘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의혹에 부정은 없었다며 심사도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다만 민원 전달 과정에는 신중해야 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약처 청탁 의혹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양모 씨와 관계도 직접 설명했습니다. 법조인들이 자주 가는 카페 등에서 손님으로 알게 됐고, 이후엔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 존중하며 친한 후배로 지내왔던 겁니다.
6: 제가 볼 때는 되게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서 존중하고 또 친한 후배로서 이렇게 지내온 것은 맞습니다.
5: 셀카 모임이 우연히 이루어졌다는 기존 설명과 배치되는 정황이 공개된 데에는 준비단과 소통 부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가족기업처럼 운영된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 왜곡이자 직원에 대한 매도라고 비판했습니다.
6: 아마 월급 270만 원 받고 거기 와서 아이들 돌보고 가르치라고 일하라고 하면 일주일도 안 돼서 도망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5: 그동안 가족을 돌보고 사무실에서 업무를 이어왔다며 두문불출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한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연일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향후 대응 방식도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7: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9월 8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정부가 해외 파병과 관련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인 가운데 이란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라며 한국 정부를 겨냥해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1: 위험한 선택엔 심각한 결과가 따를 수 있다며 이례적으로 한글 메시지까지 공개했습니다. 정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위험한 선택엔 대가가 따른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한글이 담긴 이미지를 자신의 SNS에 공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저울질하는 한국 정부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로 보입니다.

0: 한국과 64년 넘게 이어온 상호존중 바탕의 우호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란이 미국의 전쟁 범죄에 맞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 주둔이나 작전 참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식 브리핑에서도 한국을 콕 집어 군사 침략에 공모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 한국을 비롯한 나라들이 미국의 행위에 동참하는 것은 군사 침략에 공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0: 앞서 이란은 한국의 파병 움직임이 알려지자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며 고위 당국자가 언급한 이후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란의 경고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파병 압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 에너지부 장관도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해 군사 자산들이 들어오길 바란다며 중동의 동맹국들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영토로 선포하겠다며 공언한 가운데 이란은 일대에 새로운 해상 통제 구역을 선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리엄 파넨타는 미국과 이란이 끔찍한 교착 상태에 빠졌다며 최소 6개월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2: 고심을 이어가는 정부가 파병을 결정할 경우 비전투 분야에 국한될 거라는 점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고 이란의 반응도 따져봐야 해서 정부의 고심이 깊은 상황입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베트남전을 제외하면 그간 우리 군의 해외 파병은 비전투 임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레바논의 평화 유지 임무를 맡은 동명부대나 남수단 재건 지원의 한빛부대,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아크부대가 대표적입니다. 소말리아 해역에 투입된 청해부대의 경우 전투함이 파병됐지만 국가 간 전쟁이 아닌 해적 소탕과 상선 보호 등으로 임무가 제한됐습니다. 또 지난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동리 다산부대 역시 미군의 대테러 작전 시기였지만 공병, 의료 지원이 주를 이뤘고 2004년 전쟁이 끝난 뒤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 역시 평화 재건 임무 위주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과 이란의 충돌 양상은 과거와 다릅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난 상황도 아니고 지금은 해상 위주로 공방을 주고받고 있어 기존처럼 재건이나 의료, 평화 유지처럼 우리 국민과 동맹국인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5: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해 및 조속한 회복과 중동의 평화, 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서 국제사회, 그러니까 미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는.
4: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비전투 분야 파병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폭발물, 기뢰 제거반이나 잠수함을 식별할 수 있는 PA 초계기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비전투 지원이라 해도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6: 아무리 후방이 김혈수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입니다.
7: 드론 이런 것들이 와서 함정이나 어떤 시설물들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방어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은 강구해서 가야 된다.
4: 특히 미국의 요청과 이란 측의 반발이 맞물려 있는 만큼 파병 결정 전후 외교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2: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첨단 기술과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또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을 위해 가장 선제적으로 국제 연대를 모색했던 만큼 최근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파병 문제를 둘러싼 의견 교환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1: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팔 홍수 관련 뉴스가 이어집니다.
2: 네팔 정부가 한국 긴급 구호대의 육로 수색을 불허하던 입장을 바꿔 한국인 9명 실종 추정 지역에 대한 도보 수색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구호대의 수색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생겼는데 구체적인 수색 방식은 기상 요건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팔 바타르 현지에서 김태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8: 어둡고 깊은 터널 내부를 전등으로 비추며 이리저리 둘러봅니다. 터널 안은 커다란 돌덩어리들이 꽉 막고 있습니다. 돌 사이로 몸을 넣어가며 발로 차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호대원 10명이 세 차례 터널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실종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9: 안에 넓어요. 어제 수색 더 들어가요, 말아요?
8: 네팔 군 당국은 생존자 발견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앞으로 위어덴 부근 터널 수색을 종료한다고 우리 측에 통지했습니다. 반대로 우리 긴급구호대의 육로 수색은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네팔 정부가 당초 입장을 바꿔 한국인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우리 구호대의 지상 수색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인 실종 지역으로 추정되는 람체 메인 캠프에 대한 도보 수색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팔 군 당국은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 등을 들며 우리 구호대의 육로 수색 요청을 불허하고 일부 터널 지역에서 합동 수색만 허가해 왔습니다. 정부 신속 대응팀은 오늘부터 수색이 진행될 거라는 기대를 밝혔는데 구체적인 수색 방식은 정해진 게 없어서 현장의 기상 요건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팔 바타르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2: 네팔 대홍수 참사에서 여러 생명이 구조됐지만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더 많습니다. 극적으로 살아남았더라도 실종자들 생각에 하루도 편히 지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팔 현지에서 이율공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0: 네팔 트리슐리 군기지 앞에 모인 한 무리의 사람들. 모두 홍수로 연락이 끊긴 이들을 찾는 실종자 가족들입니다. 작은 흔적이라도 전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헬기장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1: 저는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딱 들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나 큰 홍수가,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실종자 가족입니다.
10: 바로 옆에선 실종자 명부 작성이 한창입니다. 등록된 명단과 구조자들을 비교하며 새로운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1: 이름을 취합해서 구조팀에 명단을 보내고 그중 몇 명이 구조를 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입니다.
10: 기다림이 통했던 걸까? 살아남은 할머니와 손주들이 헬기를 타고 군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잃어버린 가족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1: 밖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디에 있는지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10: 생존자들이 이송되는 병원도 연락이 끊긴 가족들을 찾으려는 이들로 연일 북새통입니다. 병원 담벼락을 가득 채운 실종자 전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1: 형님 이름은 명단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확인된 것 같은데 형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실종자 가족입니다.
10: 네팔을 대표하는 힌두교 사원 파슈 파티나트 화장장에서는 흰 연기가 대홍수 이후 가시지 않습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명복을 빌고 희생자들의 무사 귀환을 염원하며 사람들은 사원을 지킵니다.
11: 대홍수가 발생하고도 벌써 2주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대참사의 상흔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네팔 바타르에서 YTN 이율공입니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민원 전달 과정에 신중해야 했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고, 사업가 양모 씨는 친한 후배라고 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다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설명 자료를 내긴 했지만 직접 해명에 나선 건 첫 출근 나흘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의혹에 부정은 없었다며 심사도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다만 민원 전달 과정에는 신중해야 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약처 청탁 의혹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양모 씨와 관계도 직접 설명했습니다. 법조인들이 자주 가는 카페 등에서 손님으로 알게 됐고 이후엔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 존중하며 친한 후배로 지내왔던 겁니다.
13: 제가 볼 때는 되게 성공한 여성 기업가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3: 존중하고 또 친한 후배로서 이렇게 지내온 것은 맞습니다.
12: 셀카 모임이 우연히 이루어졌다는 기존 설명과 배치되는 정황이 공개된 데에는 준비단과 소통 부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가족기업처럼 운영된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 왜곡이자 직원에 대한 매도라고 비판했습니다.
13: 아마 월급 270만
1: 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3: 거기 와서 아이들 돌보고 가르치라고 일하라고 하면 일주일도 안 돼서 도망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2: 그동안 가족을 돌보고 사무실에서 업무를 이어왔다며 두문불출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연일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향후 대응 방식도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3: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청탁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추가 폭로에 나섰습니다. 민주당도 거세진 공세에 맞서 전담 대응팀까지 꾸려 맞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한동훈 의원의 폭로전이 민주당 전반으로 번졌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송영길 의원의 실명이 들어간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이른바 오빠 카르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겁니다. 제약업체 제넨셀 측 강모 씨와 브로커 양모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로 최 전 수석이 사무실에 오기로 했다는 내용과 함께 송 의원에 대해서는 돈을 줘야 움직일 거란 대화가 담겼습니다. 브로커 양 씨가 최 전 수석과 직접 소통한 녹취록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양 씨가 최 전 수석을 오빠라고 부르며 신약 관련 투자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5: 오빠 독약 로비.
1: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15: 라고 주장하기로 그렇게 우기기로 마음을 정하고 국민과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오빠 카르텔을 깨부숴야 되지 않겠습니까?
14: 한 의원은 인사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구한 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선 청문위원을 시켜준다면 환영한다고 받아쳤습니다. 국민의힘도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단순 뇌물 의혹을 넘어 주가 조작 공범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16: 실험용지가 먹고 죽은 지학의
1: 정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6: 업체를 그것이 청탁이든 민원이든 간에 국회의원이 오빠 한마디에 도와준 것입니다.
14: 민주당도 거세진 공세에 자료 출처 등을 문제 삼아 반격을 모색하며 전면전에 나설 태세입니다. 김민석 당대표 지시로 당 지도부와 대변인단, 법사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17: 김성훈 후보자에 대한 어떤
1: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17: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하나의 어떤 팀이 구성이 돼서 활동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 민주당은 전선 확대를 경계하며 반격의 고삐를 당기는 모습입니다. 다만 한동훈 의원의 추가 폭로에 국민의힘까지 가세하면서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주도권 싸움은 한층 격화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3: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용 후보자 남편이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첫 지도부 회의에 참석하며 가족정당이라는 비판을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여러 논란과 의혹들에 대해 용 후보자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8: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출근길 기자들의 질문에 청문회에서 답변드리겠다며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19: 답변 안 하시면 과거 비판했었던 기득권의 모습과 같은 거 아닙니까?
18: 기본소득당 전당대회에서 3위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용 후보자의 남편, 박기용 신임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가족정당이냐는 질문에만 짧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20: 감사합니다.
1: 용 후보자의 남편입니다.
20: 네, 전혀 아닙니다.
18: 신임 지도부를 꾸린 기본소득당도 당 차원에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도부 회의 발언을 통해 비선 조직 의혹 등을 전면 부인했고 추가 국회 기자회견도 열어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비례대표와 젊은 여성 의원에 대한 편견과 과도한 비난으로 규정했습니다.
21: 당의 입장에서는 용해인
1: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입니다.
21: 정직하기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8: 하지만 보수 야권에선 용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며 공세의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판결문을 꺼내들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관련자들에게서 받은 불법 정치자금 6억 원이 용 후보자가 몸담았던 기본소득운동본부 관리자금으로 쓰인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는 만사현통,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좌파카르텔 빌드업이라는 비판까지 쏟아졌습니다.
0: 오죽하면 진보, 장동혁 국민의힘 정당 대표입니다. 당원들까지 반대 시위에 나섰겠습니까? 이재명 정권의 좌파 정책 특공대로 지명한 것입니다.
18: 민주당 내에서는 청문회 전에 용 후보자가 결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용 후보자에 대한 압박도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의 7억 원 상당 상가 매입 사실을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은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천 권한대행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강 후보자 아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옛 거주지인 분당 양지마을 상가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고의로 은폐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강 후보자 측은 7억 원 가운데 계약금 7천만 원은 예금으로 충당했고 나머지 자금은 적법한 차용증을 통한 4인 간의 거래로 조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재산신고 목록 누락을 발견한 즉시 국회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쳤다며 지방세 납부 내역은 이미 첨부됐으나 단순 누락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차남 특혜 편입 의혹 등을 비롯해 13가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무소속 김병계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 착수 1년 만에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경찰이 13가지 의혹으로 입건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 고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만입니다. 영장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수사팀은 김 의원 혐의가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 차남의 중소기업 특혜 채용 의혹과 숭실대 편입 관련 의혹과 관련해선 뇌물이 오간 것으로 봤습니다. 편입 요건을 채우는 동안 차남이 받은 월급 등 6,700만 원을 뇌물가액으로 특정했습니다. 김 의원이 신라레저에서 받은 후원금, 대한항공이 제공한 호텔 숙박권도 뇌물로 봤습니다. 무소속 강선호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듣고도 묵인해 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영장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김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정기국회 회기에 돌입했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앞서 구속된 강선호 의원은 영장 신청으로부터 20일 만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고 실제 구속까지는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2: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은행이 2분기 국민소득 잠정치를 발표합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7월 발표된 속보치에서 올해 2분기 실질 GDP가 1분기보다 0.6%,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7%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잠정치에서도 성장률이 유지될지 주목됩니다.
3: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합니다. 부처 주요 정책 대상인 소상공인들 의견을 청취할 계획인데 간담회가 끝난 뒤 최근 불거진 증여세 미납 등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2: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자펀드 운영사 선정 결과와 향후 계획이 오늘 공개됩니다. 앞서 지난 5월 출시된 1차 국민참여 성장펀드는 출시 닷새 만에 완판됐습니다.
3: 신세계그룹과 롯데, 현대백화점 등 주요 유통사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에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평년보다 8일에서 12일 정도 일찍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6: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4: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도

0: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0: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2: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0: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2: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0: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듀엣토의 더 클래식.
7: 9월 8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8: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 중에서 3악장 스케르츠소, 레오니다스 카바코스의 바이올린, 앙투앙 타메스티, 요요마의 첼로, 엠마누엘 엑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9월 8일 화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 중에서 사막장 스케르소 레오니다스 카바코스의 바이올린 앙투앙 타메스티 요요마의 첼로 엠마누엘 X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피아노 4중주 편성으로 새롭게 편곡된 곡이고요.
0: 지난주 이들이 연주하는 베토벤 교향곡 3번 음반이 발매되었습니다. 레오니다스 카바코스 요요마 엠마누엘 X는 몇 년 전부터 피아노 3중주 편성으로 편곡된 베토벤 교향곡 음반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음반으로 교향곡 1번부터 6번까지 모두 발표한 셈인데요. 이제까지는 피아노 3중주 편성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교향곡 3번 음반은 피아노 4중주 편성입니다.
1: 오케스트라 작품을 이렇게 실내악 편곡으로 들으니까 색다른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롭게 편곡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편곡을 찾아서 연주한 거고요.
0: 베토벤 교향곡의 경우 여러 편곡이 있죠. 특히 리스트의 피아노 독주용 편곡이 유명한데 기교 과시용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아니라도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 리스트가 편곡한 베토벤 교향곡 5번 준비했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와 어떻게 다른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향곡 5번 중 1악장 글렌 굴드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리스트가 편곡한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중 1악장 글렌 굴드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정말 좋은 편곡이고 정말 좋은 연주라는 건 알겠는데 오케스트라 악기 소리가 없어지니까 뼈만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1: 근데 이런 편곡들은 피아니스트들의 이 기교 과시보다 실용적인 목적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음반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교향곡이나 오페라를 쉽게 연주하고 들을 수 있도록 편곡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아노 독주나 피아노 듀오, 피아노 삼중주 같은 편곡 버전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0: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페라나 발레 같은 경우는 이런 편곡이 필수적이었겠죠. 공연을 앞두고 연습할 때마다 오케스트라를 동원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1: 지금도 오페라나 발레 공연을 작은 무대에서 할 때는 이렇게 편곡된 반주로 연주하는, 공연하는 일도 있습니다.
0: 그래도 제대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오케스트라 반주가 필요하겠죠. 현악기와 관악기가 모여서 만드는 화려한 음색은 악기 몇 개만으로는 재현하기 힘들 테니까.
1: 앞에서 베토벤 교향곡의 편곡 버전을 들어봤는데요. 원곡 버전을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5번 중 마지막 4악장, 정명훈이 지휘하는 서울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가정폭력 신고만 수차례. 피해자는 남편을 피해 살고 있었고 스마트워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남편은 아내가 있는 곳을 찾아내 살인을 저질렀죠. 그리고 그가 경찰 조사에서 밝힌 범행 이유는 정말이지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2: 왜 아내를 살해한 겁니까?
3: 아,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질 것 같아서.
2: 뭐라고요?
3: 그 최근에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위자료도 그렇고 재산 분할에 양육비까지 다 불리해질 것 같아가지고요.
1: 이혼 소송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는 이 남성. 그리고 이 사건에서 특히 논란이 되는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3: 아니 근데 여자가 남편 피해서 다른데 숨어 살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알고 찾아갔대?
2: 그게 아주 황당한 대목이야. 이혼 소송 과정에서 주소가 노출됐다는 것 같던데 뉴스에 그렇게 나오던데?
3: 잠깐만, 가정폭력으로 신고까지 하고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는데 주소가 이혼 소송 때문에 알려줬다고? 그게 말이 돼?
1: 경찰도 현재 그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제도가 오히려 피해자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통로가 된 건 아닌지 이 부분도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건 범행 당시 현장에 어린 자녀도 함께 있었다는 점입니다.
3: 범행 당시 애도 있었다며?
2: 그니까 엄마가 공격당하는 그 현장에.
3: 와, 어린아이가 그걸 직접 겪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충격일 텐데.
1: 아이가 범행 현장에 노출된 것 자체로 별도의 아동학대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걸까요? 무엇보다 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에서 왜 피해자는 지켜지지 못했던 걸까요? 최근 발생한 사건인 만큼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획 범죄 여부 등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오늘 사건 X파일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유한규 대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유한규 변호사입니다.
1: 최근 발생한 사건인 만큼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먼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짚어주시겠습니까?
4: 네,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 오전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 주택 계단에서 30대 여성 피해자가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피해 따로 거처를 옮겨 살고 있었고요.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보호 명령을 받고 스마트워치까지 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출근길에 미리 숨어 기다리던 남편에게 변을 당했는데요. 피해자의 남편은 현직 공무원으로 범행 직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가 수원 모텔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9월 3일 남편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정폭력이 수차례 있었고 특히 지난 4월에는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해서 특수협박 혐의로 정식으로 수사까지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후 불구속 송치된 상태로 최종적인 처벌이 아직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가해자를 더 강하게 격리하거나 통제할 방법은 없었던 겁니까?
4: 네, 법제도의 한계와 물리적 통제의 어려움이 극명히 드러난 부분입니다. 당시 경찰도 수사를 거쳐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고 법원에서도 접근 및 연락금지 같은 임시

0: 보호 조치를 취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이런 보호 조치를 작정하고 어겼을 때 현장에서 즉시 물리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마땅치도 않았죠. 속력상 같은 경우에도 당시 이제 가정폭력 혐의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기각이 되었다라고 했었습니다. 또 특히 스토킹 처벌법과 달리 현행 가정폭력 관련법에는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 소위 전자발찌를 임시로 부착하게 할 법적 근거가 아직 없습니다. 이제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쫓을 수가 없다 보니까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어도 흉기를 들고 갑자기 들이닥치는 그런 가해자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1: 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제가 좀한 가지 의문이 생긴 부분이 있어서 좀 추가 질문 하나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결국엔 이제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기각이 난 걸로 보입니다. 기각이 난 이유를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는 가정폭력 혐의는 빠지고 경찰 폭행 혐의만 들어있었다고 해요. 이 가정폭력 혐의가 빠진 이유는 아마도 이제 피해자가 뭐 원치 않았거나 아니면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범죄 사실에서 빠졌던 걸로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 만약에 이 당시에 가정폭력 혐의가 빠지지 않았다면 혹시라도 영장이 그 당시에 발부가 되고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사실은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판단 기준은 당시 그 범죄 사실에 비추어서 범죄 사실이 중대하느냐,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를 판단해서 이제 영장을 발부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거기까지 예상해서 이제 발부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중대한 판단 기준 중에 하나죠. 하지만 당시 수사 상황에 비추어서 만약에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살인의 결과까지 발생했을까를 법원이 예상하기는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 네,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또 의문인 건 피해 여성이 심한 가정폭력을 피해 남편과 따로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도대체 그 주소를 어떻게 알아내서 찾아간 거냐 이거잖아요. 지금까지 알려진 경위를 들으면 맥이 빠질 정도로 황당합니다. 어떤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가 남편에게 노출된 걸로 나와 있습니까?
0: 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남편이 이혼 소송 서류 송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새 거처 주소를 파악했을 가능성을 높게 두고 수사했는데, 조사 결과 남편도 최근 받은 이혼 소장을 보고 소장에 적힌 아내의 새 주소를 알게 되어 찾아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몇주전 경찰 모니터링 상담에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주소지 비공개 신청을 따로 못해서 남편에게 주소가 노출된 것 같다라고 불안감을 호소했던 기록도 확인된 상태입니다.
1: 그러니까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까지 옮겼고 법원에 접근금지 조치까지 받은 상태였는데, 정작 이혼소송 과정에서 그 주소가 알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 법적으로 별수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이렇게 된 겁니까?
0: 결과적으로 제도 안내에 빈틈이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사건이나 가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방어권을 위해서 송달 주소가 공유되는 게 기본인데요.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법원에 주소나 연락처를 비밀로 해달라는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제한이나 송달 장소 비공개 신청을 별도로 제출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혼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주소가 노출돼 범죄 피해를 입으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법원이 알아서 가려줄 것이라고 생각했거나 비공개 신청 절차를 미처 알지 못해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한 위험성에 비해서 행정적, 법적 보호 절차가 너무 자발적인 신청에만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1: 이런 경우라면 피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주소가 자동으로 마스킹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법원도 접근을 막아야 한다 판단을 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이혼 소송에서 대리인까지 선임이 된 경우라고 한다면 굳이 요즘 같은 세상에 뭐 어떤 주소가 꼭 있어야만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런 빈틈,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따져볼 여지는 없겠습니까?
0: 근데 이런 허점으로 인한 국가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기에는 사실 요건도 복잡하고 법적 문턱이 매우 높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비판과 제도 개선 목소리는 대단히 거셉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송 절차가 가해자의 보복 범죄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주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법원이 사전에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안전장치를 당장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법원이 이미 가정폭력 등으로 임시 조치를 내린 상태였다면 그 피해자와 관련된 소송이 접수되었을 때 시스템 내에서 피해자의 주소가 자동으로 비

0: 게 처리되도록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동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리고 이 남성이 경찰에서 밝혔다는 범행 이유, 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사실 이제 맥이 빠지기도 하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0: 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위자료나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을 피해 도망친 아내를 찾아가 살해해놓고는 그 이유가 돈이나 양육권에서 손해를 볼까 봐였다니 정말 참담한 진술입니다.
1: 듣기에는 사실상 앙심을 품었으니 보복 범죄로도 들리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보복이랑 법률상 보복 범죄는 또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다르고 이 사건의 경우 법적으로 보복살인을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보복과는 달리 법적인 보복살인은 수사나 재판에서 고소, 고발, 진술을 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당연히 일반 살인죄보다 처벌은 무겁고요. 만약 이 사건에서 남편이 과거 가정폭력 고소나 신고에 화가 나서 죽였다라고 진술했다면 보복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단지 이혼소송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범행한 것이라면 이 보복살인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든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서 찾아간 만큼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1: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는 당장 이혼소송 때문에 앙심을 품었다 진술을 했지만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인 조언을 받으면서 또 말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아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 경우들이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진술이 달라진다면 재판부는 처음 경찰에서 한 진술과 나중에 바뀐 진술 중에서 어떤 걸 더 신용을 하게 되나요? 최초 진술이 실제 재판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0: 네, 진술이 언제라도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최초의 한 진술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나중에 조언을 받고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거나 우발적이었다라고 말을 바꾸더라도 사건 직후의 진술과 물증이 일치한다면 법원은 최초에 했던 그 진술의 신빙성을 훨씬 높게 평가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나중에 핑계를 대면서 번복하는 모습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서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경찰이 또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 계획 범행 여부일 텐데 보도에 피해자의 출근 시간에 맞춰서 기다렸다가 범행했다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재판부는 어떤 정황들을 보고 계획살인이다 판단을 하게 됩니까? 이 사건은 어떨 것 같습니까?
0: 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했는지 그 범행 장소를 사전에 물색했는지 뭐 피해자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그런 객관적인 정황들을 종합해서 계획성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 보도 내용을 보면 가해자는 모자를 눌러쓰고 오토바이를 탄 채 흉기를 미리 준비해서 피해자를 찾아갔고요. 피해자의 출근 시간을 알고 있다가 거기에 맞춰서 건물 계단에 숨어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또 범행 후 곧바로 모텔로 도주했다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는 명백히 사전 준비를 거친 치밀한 계획살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1: 무엇보다 범행 현장에 이 어린 딸이 함께 있었다는 점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아이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엄마가 공격당하는 현장에 그대로 노출됐다. 별도의 법적인 책임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0: 네, 이렇게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자녀에 대해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를 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77심사죠. 당시에 살인죄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 혐의도 같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제 경합범이 돼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마일리 사이러스의 Young Girl You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팔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연락이 끊긴 우리 직원 9명을 찾기 위한 수색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측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2시 10분쯤 헬기 한 대와 드론 세 대가 수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내외국인 직원이 탑승한 헬기는 숙소와 사무동을 포함해 강 하류 방면을 집중적으로 수색할 계획입니다. 함께 수색에 투입된 드론 세 대는 하류 지역을 저고도로 비행해 실종된 직원들을 찾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은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 남동발전 직원 3명입니다.
0: 네팔 뚜렁수 참사에서 많은 생명이 구조됐지만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은 더 많습니다.
1: 극적으로 살아남았더라도 실종자들 생각에 하루도 편히 지내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네팔 현지에서 이율공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네팔 트리슐리 군기지 앞에 모인 한 무리의 사람들. 모두 홍수로 연락이 끊긴 이들을 찾는 실종자 가족들입니다. 작은 흔적이라도 전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헬기장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3: 저는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딱 들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나 큰 홍수가,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실종자 가족입니다.
2: 바로 옆에선 실종자 명부 작성이 한창입니다. 등록된 명단과 구조자들을 비교하며 새로운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3: 이름을 취합해서 구조팀에 명단을 보내고 그중 몇 명이 구조됐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이
2: 기다림이 통했던 걸까? 살아남은 할머니와 손주들이 헬기를 타고 군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잃어버린 가족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0: 앞을 가립니다.
1: 밖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디에 있는지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2: 생존자들이 이송되는 병원도 연락이 끊긴 가족들을 찾으려는 이들로 연일 북새통입니다. 병원 담벼락을 가득 채운 실종자 전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1: 형님 이름은 명단에 나오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확인한 것 같은데 형님에 대해서만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실종자 가족입니다.
2: 네팔을 대표하는 힌두교 사원 파슈파티나트 화장장에서는 흰연기가 대홍수 이후 가시지 않습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명복을 빌고 희생자들의 무사 귀환을 염원하며 사람들은 사원을 지킵니다. 대홍수가 발생하고도 벌써 2주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대참사의 상흔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네팔 바타르에서 YTN 이율공입니다.
3: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나흘 만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4: 김 후보자는 식약처 민원 전달 과정에 신중해야 했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고 사업가 양모 씨는 친한 후배라고 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다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설명 자료를 내긴 했지만 직접 해명에 나선 건 첫 출근 나흘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의혹에 부정은 없었다며 심사도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다만 민원 전달 과정에는 신중해야 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약처 청탁 의혹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양모 씨와 관계도 직접 설명했습니다. 법조인들이 자주 가는 카페 등에서 손님으로 알게 됐고 이후엔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 존중하며 친한 후배로 지내왔던 겁니다.
6: 제가 볼 때는 되게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6: 존중하고 또 친한 후배로서 이렇게 지내온 것은 맞습니다.
5: 셀카 모임이 우연히 이루어졌다는 기존 설명과 배치되는 정황이 공개된 데에는 준비단과 소통 부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가족기업처럼 운영된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 왜곡이자 직원에 대한 매도라고 비판했습니다.
6: 아마 월급
1: 김승원 법무부
6: 받고
1: 장관 후보자입니다.
6: 거기 와서 아이들 돌보고 가르치라고 일하라고 하면 일주일도 안 돼서 도망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5: 그동안 가족을 돌보고 사무실에서 업무를 이어왔다며 두문불출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연일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향후 대응 방식도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브로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식약처장에게 전화한 것은 단순 민원 처리였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김 후보자는 지난 6월 11일 브로커 양모 씨 등의 뇌물 공여 약속 혐의 재판에서 단순 민원 처리 차원에서 식약처장과 통화했을 뿐 청탁이나 뇌물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심 공판은 검찰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로 변론을 마무리하는 절차인데 사건에 대해 높아진 관심도와 재판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기일이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김승원 후보자 관련 의혹 폭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도하고 있죠. 또 추가 폭로에 나섰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은 전담 대응팀까지 꾸려 맞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7: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한동훈 의원의 폭로전이 민주당 전반으로 번졌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송영길 의원의 실명이 들어간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이른바 오빠 카르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겁니다. 제약업체 제넨셀츠 강모 씨와 브로커 양모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로 최 전 수석이 사무실에 오기로 했다는 내용과 함께 송 의원에 대해서는 돈을 줘야 움직일 거란 대화가 담겼습니다. 브로커 양 씨가 최 전 수석과 직접 소통한 녹취록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양 씨가 최 전 수석을 오빠라고 부르며 신약 관련 투자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8: 오빠 독약 로비.
1: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8: 라고 주장하기로 그렇게 우기기로 마음을 정하고 국민과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오빠 카르텔을 깨부숴야 되지 않겠습니까?
7: 한 의원은 인사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구한 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선 청문위원을 시켜준다면 환영한다고 받아쳤습니다. 국민의힘도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단순 뇌물 의혹을 넘어 주가 조작 공범

0: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1: 실험용지가
2: 정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 부작용을 은폐한 업체를 그것이 청탁이든 민원이든 간에 국회의원이 오빠 한마디에 도와준 것입니다.
0: 민주당도 거세진 공세에 자료 출처 등을 문제 삼아 반격을 모색하며 전면전에 나설 태세입니다. 김민석 당대표 지시로 당 지도부와 대변인단, 법사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3: 김성훈 후보자에 대한 어떤
2: 네거티브에 수석 대변인입니다.
3: 또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하나의 어떤 팀이 구성이 돼서 활동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민주당은 전선 확대를 경계하며 반격의 고삐를 당기는 모습입니다. 다만 한동훈 의원의 추가 폭로에 국민의힘까지 가세하면서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주도권 싸움은 한층 격화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4: 경찰이 천안 특혜 편입 의혹 등을 비롯해 13가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5: 수사 착수 1년 만에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6: 경찰이 13가지 의혹으로 입건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 고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만입니다. 영장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수사팀은 김 의원 혐의가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 차남의 중소기업 특혜 채용 의혹과 숭실대 편입 관련 의혹과 관련해선 뇌물이 오간 것으로 봤습니다. 편입 요건을 채우는 동안 차남이 받은 월급 등 6,700만 원을 뇌물가액으로 특정했습니다. 김 의원이 신라레저에서 받은 후원금, 대한항공이 제공한 호텔 숙박권도 뇌물로 봤습니다. 무소속 강선호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듣고도 묵인해 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영장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김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정기국회 회기에 돌입했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앞서 구속된 강선호 의원은 영장 신청으로부터 20일 만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고 실제 구속까지는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4: 경찰은 김병기 의원 수사에 대해서 막바지 단계라는 발언만 되풀이했습니다.
5: 그런데 서울경찰청장의 기자간담회가 끝난 지 불과 4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7: 경찰이 김병기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한 건 적어도 지난 4월부터입니다. 서울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너나 할 것 없이 반년 가까이 거의 마무리 단계란 식의 모호한 답변만 내놨습니다. 구속영장 신청 당일 오전에도 고범석 신임 서울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막바지란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9월 초냐, 중순이냐 재차 물어도 돌아온 답은 같았습니다. 한 달 안에 사건을 처리하라는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넘길 가능성도 없다고 했지만 신병 처리 여부나 구체적인 계획은 함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과 4시간 만에 경찰의 신병 처리 방침이 알려졌고 서울청도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1년 가까이 끌어온 신병 처리 판단이 불과 몇 시간 사이 결정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여부가 화두로 떠오른 당일 김 의원 신병 확보에 나선 것도 공교롭지 않으냐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을 이전부터 검토해왔고 간담회 당시는 검찰에 정식 접수하기 전이어서 공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막바지란 말만 거듭해온 경찰이 수사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들을 자초했단 지적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4: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가 3자 회담을 향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0: 3자 회담에 소극적이던 러시아도 회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번엔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지난 주말 모스크바와 키이우를 찾은 미국 특사단이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네요.
1: 네, 스티브 위트코프 트럼프 대통령 특사는 추가적인 3자 회담 일정 조율 등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위트코프 특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추가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양국을 모두 방문했다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위트코프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무부, 재무부 당국자들과 함께 방문했는데요. 지난 5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고 6일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동하며 양측의 제안을 상대방과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2: 저희가 한 일은 양측을 한 자리에 모으고 쟁점을 좁히며 원활한 소통 채널을 만드는 겁니다. 바라건대 지난 48시간 동안 우리가 그 과정을 건설적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하면서 좋은 해결책이 나올 거라 확신합니다. 스티브 위코프, 트럼프 미 대통령 특사입니다.
1: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3자 회담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여서 발발 4년이 넘은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3자 회담은 올해 초 시작돼 2월까지 이어졌지만 전후 영토 분할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로 성과를 보지 못했고 이란 전쟁이 시작된 뒤 멈춘 상태입니다. 쿠슈너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3자 회담이 모든 당사자가 직접 대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생산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네, 러시아도 3자 회담 재개에 문을 열어뒀다고요?
1: 네, 러시아 크렘린궁은 3자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현지 시간 7일 구체적인 회담 장소와 시기를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브리핑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2: 우리도 3자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와 정확한 시점을 말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1: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에 미국 특사단이 제시한 종전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푸틴 대통령이 전쟁 긴장 완화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11월 미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 장기화로 불리한 처지에 놓인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푸틴 대통령이 외교 성과를 안길 수도 있을 거라는 건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겨울철 폭격 제한 등을 모색하면서 평화 협정을 위한 협상 재개를 도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최대 난제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등 영토 문제에서는 입장차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또 미국 특사단의 방문이 끝나자마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항구를 향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유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갔는데요. 무력 충돌을 멈추고 3자 회담이 다시 열리느냐가 첫 관문이고 이후 영토와 안보 보장 문제에서 접점을 찾느냐가 협상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북한이 한미일 연례 다양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에 반발하며 미국과 동맹국이 새로운 군사적인 대결을 기도한다면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김성기 국방상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한미일이 북한의 이른바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구실 아래 도발적인 합동 군사연습을 또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더 강력하고 단호한 행동 실천으로 적들의 준동에 대응하는 의지와 능력을 표현해 보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대치 중인 레바논 전선에서도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건데요. 이스라엘이 주거용 건물까지 공습해 어린이를 포함해 20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김종우 기자입니다.
3: 중장비가 사방에 쌓인 건물 잔해를 쉴 새 없이 치웁니다. 평범한 이들의 보금자리가 순식간에 처참한 폐허로 변한 겁니다. 주민들이 곤히 잠든 새벽 이스라엘 공군이 레바논 남부 마을을 두 차례 공습했습니다. 주거용 건물을 때린 첫 공습에 어린이 2명과 여성 4명을 포함해 10여 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어린이들과 구조대원 등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2: 아들들이 자고 있던 위층에 제 위로 떨어져 내리고 집안에는 연기가 가득 차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밖으로 기어나와서 아이들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인근 주민입니다.
3: 마을에 차량을 겨냥한 두 번째 공습에선 구조활동에 나섰던 구급대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날에도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역사적 건물인 재무농업당국사무실과 병원이 파괴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자국 군인을 노린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에 대한 정당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 간 휴전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헤즈볼라는 합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무장 해제를 거부하고 이스라엘은 완전한 무장 해제 없인 철수할 수 없다며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의 휴전 합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서둘러 행동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에 그치는 현실. 지난 3월 헤즈볼라가 이란을 지원하기 위해 분쟁에 개입한 이후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레바논에선 4,3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네, 아침 6시 20분 17초 이제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일어나셨죠?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와이튼 라디오 해봅시다. 출발해봅시다. 돈이 가장 귀할까요? 돈이 가장 필요하긴 합니다. 가장 필요하다고 또 가장 귀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살인사건이 생기는 대부분의 이유도 돈 때문입니다. 간밤사건 소식과 정치권 주요 소식 강영구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이란과 미국 전쟁에 대한민국 군대 파병해야 하는가? 정부와 국민들의 고민이 크죠. 우리 젊은 장병이 목숨 걸고 나서야 하고요. 이란이 경고했지만 이슬람권의 적대 국가가 되면 우리 국민의 안전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이 배경에도 사실은 돈이 있습니다. 이용주 외신캐스터가 전합니다. 증시는 가장 빨리 멀리 있는 미래의 돈을 추구합니다. 오른 주식을 사지 않고 오를 주식을 사니까요. AI의 진보가 반도체 상승에 힘이 된 어제였습니다. 여기에 투자한 돈들의 미래 보장될까요? 차영주 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돈은 꼭 필요하지만 가장 귀한 건 그 돈으로 누리는 행복이겠죠. 돈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는 걸 우린 잘 모릅니다. 돈보다 귀한, 더 귀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이른 아침을 힘차게 열겠습니다. 오늘

0: 늘어났습니다. 뜨는 해와 함께 오는 떠오르는 강영구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강영구입니다.
0: 이렇게 한번 초대 인사를 드려봤고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중수청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개혁으로 여러 가지 구조가 바뀌면서인데 중수청장 후보로 검찰 출신이잖아요.
1: 네.
0: 김지용 변호사가 낙점됐네요.
1: 맞습니다.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입니다. 오늘 새벽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김지용 변호사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요청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프랑스 파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는데요.
0: 네.
1: 이 대통령 김지용 변호사를 중대범죄수사청을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0: 예, 지금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출신이어서 뭐 장점도 있다라는 말도 있겠지만 또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1: 네, 김지용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때 춘천지검장과 대검 형사부장을 지냈습니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서 지휘라인에 있었는데요.
0: 네.
1: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는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고 이후 사표 내고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정치색은 좀 옅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0: 어느 정당 라인이냐 이런 건 없는데 앞으로의 절차가 있을 거예요.
1: 네, 일단 중수청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국민 천거로 받은 후보자 11명을 심의했고요. 그중에 김지용 변호사가 최종 후보로 추천이 됐습니다.
0: 네.
1: 윤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변호사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이 대통령 국회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 요청했습니다. 인사청문 절차 끝나면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을 임명하는데요. 중수청장 임기는 2년이고 중임이 가능합니다.
0: 네,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 자, 검찰 출신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우려 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윤호중 장관이 설명했죠?
1: 네,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추진할 당시에 김지용 변호사가 기자간담회에 직접 나서서 검찰의 직접 보안수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0: 네.
1: 이에 대해 윤 장관, 검찰개혁의 취지를 부정했다고 보진 않는다.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직접 밝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 출신이라는 것을 배제 조건으로 삼지 않았으며 검찰개혁의 취지를 구현하고 신설 조직을 이끌 자질을 우선적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밝혔죠.
0: 네, 기소, 수사 두 가지 권한을 가진 막강한 권력 검찰에 대해서 개혁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좀 중수청의 또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국민의힘 비판 목소리 냈습니다.
1: 네, 국민의힘은 이번 추천을 두고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판가리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0: 예.
1: 청장 후보 4명 중에 3명이 검사 출신이었다는 점, 또 검찰을 해체하고 중수청을 만들었는데 그 수장을 검찰 출신으로 앉힌 것을 두고 검찰 개혁은 명분이었을 뿐 결국 수사 권력을 틀어지기 위한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게 목적 아니었냐 이렇게 주장한 거죠.
0: 예, 뭐 검찰 달래기, 뭐 여러 가지 인력 확보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촘촘한 수사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를 안착시키는 거겠죠. 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병기 무소속 의원 구속영장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1: 네. 차남 대인 및 취업청탁, 공천 헌금 수수 등 13가지 비위 의혹이 제기된 전 민주당 원내대표였죠. 현 무소속 의원 김병기 의원에게 구속영장 신청이 경찰이 신청을 했습니다. 수사 1년 만에 신청한 건데요.
0: 네.
1: 경찰은 수사 결과 김 의원의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밝혔죠.
0: 네. 김 의원은 뭐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허무맹랑한 소리다라고 했지만 경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영장실질 심사를 하려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체포동의안 같은 것들이 국회에서 가결돼야 되잖아요.
1: 네, 헌법 44조는 현재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구금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 네.
1: 우선 김병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하고요. 가결이 되어야만 법원이 영장실질 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0: 네, 어떻게 하면 왜 이렇게까지 뭐랄까요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지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얘기를 좀 봐주세요.
1: 네, 김 의원 관련 의혹의 시작은 차남 관련 의혹입니다.
0: 네.
1: 차남이 숭실대 편입을 준비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좌진, 지역구 구의원 등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편입에 필요한 재정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한 중소기업에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관련된 고발장 접수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는데 쿠팡 관련 국정조사 앞두고 쿠팡 대표와 호텔에서 고가 식사를 했다는 의혹, 대한항공으로부터 숙박 초대권으로 비싼 객실을 이용했다는 의혹, 가족이 지역군의 병원에서 진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또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김경전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은 정황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 등이 있습니다. 김 의원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 부인했죠.
0: 네, 재판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최종 판단을 받을 때까지는 모릅니다만 배나무밭 아래에서 갓 끈 고쳐 쓰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1: 네.
0: 예, 이런 부분들은 정치인 모두가 계속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0: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공세가 거세요.
1: 네, 맞습니다. 일단 어제 김 후보자가 출근길에 도어스태핑 가졌는데요.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한 적이 없다면서 청탁 의혹과 가족 취업 의혹 등 각종 의혹들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0: 예.
1: 그러면서 의혹 제기한 한동훈 의원에게 인사청문회 출석해서 의혹 관련 주장 입증하라 이렇게 요구했죠.
0: 예, 김 후보자가 어떻게 해명한 겁니까?
1: 브로커 양모 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친한 후배로서 지내온 건 맞다. 우연히 마주쳤다는 취지로 해명한 데 대해서는 가족이 위중한 상태에서 또 준비단과 면밀하게 소통하지 못한 채 자료가 나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양 씨와 우연히 만났다는 해명이 사실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이었고요.
0: 예.
1: 주진우 의원이 문제 제기한 배우자와 자녀 관련 이야기에서는 작업 치료학 전공한 장남이 월급 270만 원을 받는데 거기 와서 아이들 돌보고 가르치라고 하면 아마 일주일도 안 돼서 다 도망갈 거다라면서 특혜가 있는 거 아니고 헌신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0: 예, 한동훈 의원이 추가로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 출처에 대해서도 또 발언도 했고요.
1: 네, 문자 내용 좀 먼저 이야기하면
0: 네.
1: 브로커 양 씨와 임상시험 승인받으려는 업체 제넨셀 창업주 강세찬 씨가 21년 10월 8일에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라 주장하면서 공개한 겁니다.
0: 예.
1: 김 후보자 외에 최재성 전 정무수석, 송영길 전 의원 등 다른 민주당 의원도 언급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식약처 청탁 의혹을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라고 규정했는데요. 김 후보자의 청문회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자신을 청문위원으로 선임해달라 이렇게 맞섰습니다.
0: 예. 자, 이거 뭐 오빠라는 단어를 쓰면 지난 지방선거를 조금 차용해서 한동훈 무소속
1: 네.
0: 의원이 공세를 가하는 것 같고요. 자료 출처에 대해서 민주당은 예전에 이제 검찰이 이른바 캐비넷 여러 수사 자료들을 활용하는 측면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1: 네, 한 의원이 또 전직 검사에 또 전직 법무부 장관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 자료, 이른바 검찰 캐비넷이 그 출처가 아니냐 이런 민주당의 의원 비판이 있었는데 한 의원 공익 제보자 보호를 위해 이유를 공개하지 않겠다. 또 제보 신빙성이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공격이 충분하면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0: 예. 자, 뭐 한동훈은 자기를 청문회 위원으로도 선임해 달라라고 했으니까요. 거기 나서 구체적 출처와 사실관계를 밝혀주면 더 어떻게 보면 힘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렇지 않다면 지금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에 대한 얘기의 연장선에 또 있게 되니까요.
1: 네.
0: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각 정당도 지금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기도 하고. 근데 식약처 로비 의혹 사건을 지금 다시 수사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해요.
1: 네,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고발장 접수했고 어제 배당했다 밝혔습니다. 재수사 가능성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건데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재수사가 가능하냐 이런 지적 나오는데요.
0: 예.
1: 기소유예는 판사의 확정 판결이 아니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0: 예, 기소유예는 다시 수사할 수 있다. 물론 제도상 이런데 또 당시 기소유예의 배경에 대한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사실을 밝히는 일이라면 국민들이 응원하겠지만 정치적 공방에 머물면 또 우리 국민들 눈살 찌푸리겠죠. 자, 또한번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파주 냉동
1: 카페,
0: 예,
1: 네.
0: 카페 냉동 창고죠. 여기서 또 여성 시신이 발견됐어요. 아, 사건 사고 요새 무섭네요.
1: 네, 끔찍한 사건인데요.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카페 냉동 창고에서 60대 여성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4일 새벽 시간에 서울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신고 접수 14시간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해당 카페 운영자 남성 B씨가 A씨를 창고에 가둔 것으로 보고 서울에서 B씨를 검거했습니다.
0: 자, 배경을 봐야 돼요. 뭔가 돈이 엮여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피의자 B씨는 상품권 파는 사람, 그러니까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고요.
0: 네.
1: 피해자 A씨에게 상품권을 판매하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 예.
1: 둘은 3일 파주에 위치한 카페에서 만났고 관련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죠.
0: 예, 이 자체도 지금 사실은 석연치 않은 일이긴 한데 냉동창고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이유는 뭡니까?
1: 피의자 B씨, A씨에게 상품권이 창고에 있다라면서 냉동창고로 유인했고요. 실제로 창고 안에 수백 원대 위조 백화점 상품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수백억 원대 위조 백화점 상품권.
1: 네. 그런데 카페 CCTV를 보니까 둘이 같이 들어갔다가 B씨만 나온 장면이 포착이 됐고요.
0: 예.
1: A씨는 얼어붙은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살해 뒤 시신이 유기된 건지 아니면 냉동창고에서 숨진 건지는 아직 확인 중인데요. 일단 B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피유인자 살해 혐의로 구속됐고 혐의로 구속됐고 경찰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0: 돈 때문에 목숨을 안 뺏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자, 오늘 뉴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간밤 외신 오케이.
2: Good morning.
0: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2: Good morning.
0: 완벽하게 오케이.
2: Good morning.
0: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0: 네, 간밤 외신 소식 또 재밌게 의미 있게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이용주 외신캐스터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지난번에 안 나와서 섭섭했어요.
1: 아, 이제 빠지지 않겠습니다.
0: 네, 자 예. 오늘도 다음 라이브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한 7천 분 가까이 보고 계시네요. 오시면 이용주 캐스터 보실 수 있고요. YTN 라디오,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오셔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란과 미국 전쟁 중인데 미국이 지금 한국 군대 좀 보내줘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한글로 경고를 했습니다.
1: 맞습니다. 이란 외교부가 굉장히 섬찟한 메시지를 내보냈는데요. 이란 외교부 대변인 그 X에 한국어로 이런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무슨 네. 내용이냐면 이란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64년 이상 역사를 지니고 있고 양국 관계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꾸준히 발전해왔다.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면서 이란 국민이 미국의 전쟁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침략 행위의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네. 심각한 결례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0: 심각한 결과가 뭘지
1: 심지어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요 그 글을 쓰면서 예. 이미지도 같이 하나 올렸습니다. 네. 근데 그 이미지에 한글로 호르무즈 해협 같은 걸 이제 보여주면서 네. 옆에 한글로 팻말에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0: 니네 다친다 이 얘기잖아요.
1: 너무 무서워요.
0: 자, 우호관계긴 하죠. 서울에 테헤란로가 있고요.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있긴 합니다. 문제는 중동에 있는 우리 기업들, 우리 국민들이 다칠까 걱정입니다.
1: 맞습니다. 요거 관련해가지고요. 그 모하마드 마란디 테헤란대 교수가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네.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한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에 참여를 하면 네. 이란이 한국을 적으로 간주를 할 수밖에 없다.
0: 네, 그럼요.
1: 그러면 이 영내, 말하자면 중동 내에 있는 한국 자산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동 어떤 지역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보면은 삼성물산은요. 사우디에서 열 병합발전소, UAE와 카타르에서는 원전과 LNG 수출 기지를 짓고 있고요. 현대건설은 사우디에서 송전설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예. 이라크에서는 해수 처리 시설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은 만약에 우리가 참전을 하면
0: 거기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1: 여기를 우선적으로 타격을 네.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0: 외교적 셈법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여행객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란 호르무즈 상황을 한번 볼게요. 봉쇄 수위가 더 올라가고 있어요.
1: 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요. 이란은 지난 7월과 8월에 두 달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난 선박 23척을 공격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완전히 파괴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리하는 동안 운행이 불가능한 손상을 다들 입었다라고 하는데 예. 심지어 지난 5일에는요.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주변 지역을 순찰하던 미 항공모함까지 미사일로 우와. 공격을 하고 나섰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 외곽에 새로운 통제 구역을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호르무즈 앞으로도 봉쇄가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0: 아유, 지금 전쟁 상황이 깊어져서 경제에도 부담이고요. 앞서 말한 안보에서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지도가 바뀌면 안 되는데 450년 만에 유엔에서 새로운 지도 도법을 승인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1: 야, 여기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세계 지도,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도가 이제 메르카토르 도법이라고 해서 예. 굉장히 오래된 지도입니다.
0: 지리 시간에 잠깐 졸았나?
1: 맞아요.
0: 잘 모르겠네요. 네,
1: 좀 주무신 것 같은데요. 네. 16세기부터 이제 플랑드르 지도 제작자 메르카토르가 이제 고안한 이 도법인데 예. 요 지도가요. 그 배를 운항할 때는 좋대요.
0: 아.
1: 그래서 그때는 이제 대항해 시대였으니까
0: 그렇죠.
1: 배 타고 다닐 때는 직선으로 가 있는 항해는 참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현실과는 좀 다르게 많이 왜곡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그린란드와 아프리카가 굉장히 대표적인 예인데
0: 멀리 떨어져 있는데.
1: 네, 세계 지도에서 보면 그린란드가 거의 아프리카만큼 크게 나오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아프리카가 그린란드의 14배가 넘는다.
0: 아, 지구가 구체니까
1: 맞아요.
0: 사실 평면에 표현할 때 한계가 있군요.
1: 그래서 적도에서 점점 멀어지면 이게 점점 더 왜곡이 돼서 네. 더 크게 보인다.
0: 맞아요. 이렇게 멀어지니까 길쭉 하게 늘어나는 모양새인 건가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요, 요거 세계 지도를 옛날 거에서 새롭게 그 왜곡이 좀 덜한 걸로 바꾸자라는 요 법안을 아프리카 연합과 바하마가 주도를 해서 지도 바로 잡기 결의안이 이제 찬성이 됐습니다.
0: 실제 우리나라 크기로 지도에 표기가 돼야겠어라는 건데 미국이 반대해요.
1: 미국은요. 미국은
0: 왜 이거를 반대합니까?
1: 반대를 했는데 이게 약간 정치적인 면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뭐 이런 뭐 인종, 성별에 따른 이 역사적 불평등을 바로잡자 이런 움직임을 네. 워크, 깨어있음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지도도 약간 그렇게 느끼고 있나 봐요.
0: 네.
1: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이 새롭게 쓰게 될 지도, 이 올바른 지도, 이퀄 어스 도법이라고 하는데
0: 네. 평등한 지구 뭐 이런 느낌이에요.
1: 네. 이 이퀄 어스 도법에 따르면 미국도 조금 이제 크기가 좀 줄어들고
0: 작아지나요?
1: 네. 줄어들기도 네. 하고
0: 아유, 그럼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겠군요.
1: 우리나라도 조금 작아지기는 해요.
0: 예. 아니, 근데 예. 뭐 사실의 크기가 무슨 소용입니까? 이 지구별에서 아웅다웅 살면서 어쨌든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재미난 오늘 외신들이 많네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그노벨상. 저 이건 알아요.
1: 네.
0: 이 노벨상은 노벨상 이그노벨상이 뭐야 하실 분들 있을 것 같아요.
1: 네. 이그노벨상이요. 이 노벨상을 패러디해서 만든 상인데
0: 네.
1: 참 기발하면서 의미 있는 연구인데 참 쓸모없기도 한 이런 연구에다가 수혈을 하는 상이거든요.
0: 예. 그래도 뭐 대단한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올해 독특한 수상은 뭡니까?
1: 맞습니다. 올해는요. 이그노벨상 의학상 수상자로
0: 의학상.
1: 네. 네, 4년 전 별세하신 고 운노 도쿠지 의과대학 명예교수가 선정이 됐는데
0: 이분이군요.
1: 이분이 어떤 논문을 쓰셨냐면 심지어 예. 50년 전에요.
0: 예.
1: 과학적으로 올바르게 코를 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0: 코 푸는 방법. 중요해요. 잘못 풀면 귀 아프기도 하고.
1: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한쪽씩 힘차게 숨을 조금 들어 마신 뒤에 길게 내쉬기.
0: 아, 조금 들어 마셔서 길게.
1: 네, 여러분. 세 가지 원칙인데
0: 들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1: 자, 요거요.
0: 네.
1: 그 조기 축구에서 아저씨들이 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0: 아, 뭔지 알 것 같아. 아, 싫어.
1: 칙하는 거 하죠.
0: 여러분, 이용주 캐스터가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1: 요게 네. 과학적이었다라는 네.
0: 치치 뭔지 알 것 같아요.
1: 네. 예. 요게 요거를 하면은 잘 풀 수 있다.
0: 이게 근데 이그노벨상 받을 만큼 과학적이었군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요게 공기 흐름과 속도를 측정을 해서 보니까 한꺼번에 푸는 것보다 한쪽씩 푸는 게
0: 짧게 들이마시고 길게.
1: 풀린다.
0: 예. 에이, 이런... 이용주 캐스터 그렇게 자주 푸실 것 같은 느낛 줬습니다.
1: 네.
0: 예. 그 촛불 끄시는 유명한
1: 예. 정동남 씨인가요?
0: 예. 아, 그런 느낌도 들고요.
1: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하나 더 있는데요.
0: 네.
1: 이그노벨 화학상 이번에 받은 거 보니까 네. 여러분들 오늘 잊지 못할 하루가 될 것 같은데
0: 예.
1: 특정 바퀴벌레 종이요.
0: 예.
1: 만드는 우유 결정체를 분석을 해봤어요.
0: 오.
1: 그랬더니만은 소젖보다 3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함유하고 있다.
0: 아, 그렇다고 바퀴벌레 우유를 먹을 수는 없죠. 어쨌든 이 세상에 쓸모없는 일 같은 걸 재밌게 연구합니다. 저 기억나는 건 소 응가에서 바닐라를 추출하는 걸로 이그노벨상 받은 분들도 계시고 뭘 그런 걸 다 연구하나. 고양이는 액체인가 이런 걸로 연구하고. 하지만 우리 지구별 맨날 싸우고 돈 전쟁 얘기 아니라 이런 유쾌한 소식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신 고마운 이용주 캐스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영양가가 아무리 높아도 바퀴벌레 우유라뇨. 네, 충격적이네요. 어쨌든 아주 영양가 높은 경제 소식 지금부터 시작할 거니까요. 귀 쫑긋 세우시고요. 6시 40분 30초 이제 막 지나고 있습니다. 출근 준비하면서도요, 저희한테 귀를 여시고 핸드폰 시선은 멈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노동절로 휴장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드라마틱하게 올라갔죠. 그리고 AGI 범용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냥 사람과 비슷한 인공지능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그 기대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 흐름이 어떻게 갈지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보라는 요소도 많잖아요. 누가 알려주시냐고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이 알려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0: 예, 소장님 늘 긍정의 화신처럼 보였는데 맞았어요. 저가 매수하고 좀 기다리세요 라고 했는데 맞았네요 어제.
1: 아, 예, 그렇습니다. 뭐 제가 뭐 맞았다라고 뭐 말씀드리기는 좀 낯 부끄럽고요.
0: 네.
1: 일단 시장이 역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영업이익을 좀 믿었다라는 점이 역시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큼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지를 증명해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예.
1: 결국 AI 모멘텀, 특히 이제 우리 반도체 모멘텀은 막대한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어제는 뭐 외국인들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타났고, 특히 이제 지난 주말 사이에 노무라 증권의 60만 원짜리 삼성전자의 리포트,
0: 예.
1: 그다음에 KB 증권에 있어서 삼성전자도 자사주 매수를 할 가능성이

0: 가능성이 높다라는 리포트, 이런 것들이 가미되고, 또 여기에 이제 젠슨황의 전체적인 시장에 있어서의 AI 모멘텀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어제 나름대로 선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좀 화들짝 놀란 개미들은 팔아치우는 모습도 보이긴 했거든요. 오늘도 7,000피를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 또 차익 실현하거나 혹은 빠져나갈지 궁금합니다.
0: 일단 지금 뉴욕 시장이 저기 시장이었기 때문에 노동절로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준점이 하나 없다라고 좀볼수 있겠죠.
1: 예.
0: 그런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심리가 그렇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야 이제 7천 정도를 못 넘으면 뭐 넘기 어려우면 내가 파는 게 맞지 않아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1: 네.
0: 오늘 야 이제 7천 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 걱정해야 되는 것은 외국인들이 오늘 또 들어온지 여부인 것 같아요.
1: 아, 오늘도
0: 개인들이
1: 외국인
0: 파는 여부가
1: 들어오는지
0: 아니라.
1: 보라. 네.
0: 예, 개인분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굳이 팔 이유 없죠. 조금만 더 올라가면 7,000포인트인데, 그런데
1: 네.
0: 안착이 되는 거죠. 물론 어제 6,995에서 뭐 거의 7,000에 끝났습니다만, 중요한 건 안착 아니겠습니까?
1: 예.
0: 안착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그것을 유지된다라는 건데, 관건은 개인들이 파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1: 예.
0: 외국인들이 주도해서 금요일과 월요일 들어와서 지수를 올려놨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여기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1: 네,
0: 있겠습니다.
1: 오늘 장 초반에 외국인 수급 상황 잘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단선을 다지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성장을 보일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지금 유가가 두바이 유가 9월 4일 기준이지만 지금 100달러 가까이 쳤었고요. 서부 텍사스 중진유도 90달러를 넘어갔었습니다. 뭐또 다음 주지만 FOMC가 금리 올릴 거다라는 전망도 높아서 악재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긴장해야 되는 것은 말씀하셨던 유가가 현재 지금 조금 전에 저도 확인해 보니까 92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미 국채의 10년물 금리입니다.
1: 예.
0: 그게 이제 4. 뭐
1: 8에 근접했다.
0: 7까지 지금 올라와
1: 네네.
0: 있는
1: 아,
0: 상황이죠.
1: 네.
0: 그게 이제 5% 올라가면 이제 긴장해야 되는 거고,
1: 예.
0: 그리고 이제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된다라는 건데,
1: 네.
0: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1: 네.
0: 이 소식이 오늘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
1: 그렇죠.
0: 어제도 있었던 뉴스입니다.
1: 맞습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악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보통 우리가 이제 악재와 호재 어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에
1: 네.
0: 대해서인데 그동안 우리 반도체 시장은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제가 또 말씀드리면 걱정을 사서 한다. 반도체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1: 네.
0: 때문에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악재에 둔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1: 예.
0: 그거보다는 앞서 언급드렸던 각종 증권사의 긍정적인 리포트 그리고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라는 악재에 둔감하고 호재에 민감한 게 반응하기 때문에 악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시장에든지 악재 호재가 다 같이 있죠. 하지만
1: 네.
0: 그런 부분에 너무 마음을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오늘도 그러면 하루짜리가 아니라 외국인 매수가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로 봐야 될까요? 혹시 그럴 만한 이유나 근거를 볼수 있을 게 있을까요?
0: 일단 환율이 1,3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는 기조적으로 들어옵니다. 하루 이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어제 이제 뉴욕 시장이 휴장이었잖아요.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 사이에 외국인들이 어제 3조 넘게 매수를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주문도 미리 내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네.
0: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제 밤에 주문을 내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우리가 하루 이틀짜리라기보다는 기조적으로 이제 한국물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예, 어제 하루가 아니라 좀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일 거다라는 전망도 해주셨고요. 주도주는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5.7%, 8% 아주 많이 뛰었어요. 추가 상승할 힘이 남아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뭐 내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얼마 가면 뭐 할게 이런 식으로요.
0: 아, 예, 뭐, 별로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가를 맞춘다라는 것이 무슨, 뭐, 게임처럼 되는 것도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듣고
1: 맞아요. 기업
0: 보니까.
1: 가치니까, 예.
0: 예, 어쨌든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국민적인 관심사에 있는 부분들이다.
1: 네.
0: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관심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어찌됐든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상승,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1: 예.
0: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이라도 사야 될까요? 라는 거죠.
1: 맞아요.
0: 거기에 대한 대답은 예스입니다.

0: 예스.
1: 그동안 제가 이제 꾸준히 그 적극적인 분할 매수 관점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차수작이 23만 원, 25만 원 삼성전자 기준으로 얘기했는데 네. 어제 27만 원 찍지 않았습니까? 늦지 않았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주고 사고 조금 덜 먹고 팔면 됩니다. 우리가 꼭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려고 생각하면 저는 그것이 오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23만 원을 샀던 25만 원을 샀던 상관하지 마시고요. 네. 내가 27만 원, 28만 원을 샀더라도 30만 원 넘어서 판다라면 그게 수익이기 때문에 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뭐 250층까지 구조대 아직 도착 못했는데 어쨌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수익 전략에 따라서 나는 뭐 180에 샀다가 190에 팔아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 배경을 좀 봐야 됩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지금 그 메모리라든지 재고가 11분밖에 없고 앞으로 그러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소리잖아요. 삼성 그렇죠. SK 제품을 살려는 사람은 줄 서 있는데 공급이 모자랄 정도로 지금 많이 확대되고 있는 건데 이게 좋은 건지 오히려 공급 부족 때문에 또 안 좋은 상황이 될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더라고요.
1: 근데 이제 공급 부족 사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유지가 됐던 거고요. 예. 말씀하신 재고 부족이라는 것이 재고가 뭐 며칠 없다는 게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투자가 늦춰진다? 뭐 이것도 현실성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있어서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견조한 수요가 살아있다라는 네.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제가 이제 앞서도 잠깐 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도체에 관련해서는 그동안 너무 시장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면을 너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제 우리가 주말 사이에 나온 노무라 증권에서 주가 수익 비율 PER이 네. 내년에 3배가 된다. 이건 글로벌 굉장히 저평가거든요.
0: 예.
1: 그런 뉴스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놓고 보면 우리가 우려보다는 긍정적인 요소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 많이 쓰는 비유잖아요. 자,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어. 뭐부터 들을래? 라고 했는데 그간 나쁜 소식만 계속 듣다가 좋은 소식을 이제 좀 비교해 듣는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노무라 증권 얘기도 하셨지만 목표 주가 다시 상향하는 곳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또 코스피를 12,000포인트로 전망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전망과 목표 주가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조정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이미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불확실성, 즉 악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오르면 달러값이 귀해지는 거잖아요. 약간 네. 외국인 수급이나 이런 변화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1: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장난치면서
0: 네.
1: 내가 너 5분 뒤에 때릴 거야 장난으로 그러면 네. 그 친구가 그것을 감안해서 긴장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0: 아니, 항상 방어태세를 유지하고 있겠죠.
1: 그렇죠. 시장은 이미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거론할 정도면
0: 네.
1: 알려진 부분들입니다.
0: 아.
1: 시장은 이미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갑작스럽게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시장에 충격이 오지만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예측 기능이라는 게 있고요.
0: 예.
1: 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거론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미 시장은 선반영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최근까지 조정을 받았었고요.
0: 예.
1: 그러다가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0: 알려진
1: 하겠습니다.
0: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는 쉬었습니다만 오늘 외국인의 수급 상황 장 초반부터 잘 살펴보시고요. 유가도 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큰 변동 더 이상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코스닥은요. 굉장히 네. 관심 있었고 코스피가 주춤할 때 그나마 좀 출구였는데 지금 상승폭은 좀 적어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1: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중심으로 코스피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안타깝게도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저조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코스피에 있어서의 전력 인프라라든지 대형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0: 예.
1: 그러면 코스닥은 조금 약간의 기간 조정,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떨어지거나 우리가 7월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기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조금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건 또 2차전지 바이오 상황을 보면 또 단기적인 변화, 장기적인 흐름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인프라 관련된 또 전력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어제 강세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반도체에 쏠려 있어서 이런 부분 좀 보시면 어떨까요?
1: 일단은 뭐 반도체를 구동하는 데 있어서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전력이죠.
0: 네, 냉각, 전력.
1: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어제 관심을 좀 끌었던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0: 예.
1: 우리가 어제 이제 새롭게 나온 차세대 AI와 관련된 부분들은 또 전력에 대한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0: 맞습니다.
1: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반도체 이후에 움직일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가 우리가 이제 전력 인프라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어떤 어제 하루 올랐다라는 어떤 그런 시각으로 접근할 것은 아니고요. 중기적으로 꾸준히 봐야 되는 중요한 섹터다라는 점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완전 6세대 AGI, 6세대 ChatGPT가 시장과 흐름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면 반도체 관련해서도 또 전력 관련해서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체크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제가 출근하는 새벽 시간은 보면 어스름해서요. 저 멀리 오는 게 아주 친근한 멍멍이인지 늑대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이걸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증시도 비슷합니다. 어디 외로운 곳에 떨어져 있을 때 저게 나를 도움 줄 주변에 사람이 있다고 신호가 될 개인지 혹은 나를 해칠 늑대인지 모를 때가 가장 안 좋거든요. 뭔가 확실하고 증명되고 난 뒤부터 시장은 다시 갈 길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불확실성보다는 확실성으로 확신을 만들어내는 마음으로 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잘 해봅시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0: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 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알씨바 교통정보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아침 공기가 선선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17.9도로 어제 아침과 같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나오실 때 겉옷을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낮에는 가을볕에 낮더위가 남아있겠는데요. 한낮의 기온이 서울 30도를 비롯해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밑도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출근길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달래내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포 나들목까지 8km 구간 정체되고 있고 경인고속도로도 서울 방향 부천에서 신월까지는 3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면 계양 일대부터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송내 나들목까지 6km 구간 출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 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긴 정체가 이어져 있는데요. 이 구간까지는 60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부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3: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6: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란이 미국의 압박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고심 중인 우리 정부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SNS를 통해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나설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X에 한국어로 이란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64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면서 이란은 대한민국과의 우호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현재 이란 국민은 미국의 침략적인 행위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으며 여성과 어린이를 겨냥한 미국의 전쟁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첨단 기술과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또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을 위해 가장 선제적으로 국제연대를 모색했던 만큼 최근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파병 문제를 둘러싼 의견 교환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네팔 정부가 당초 입장을 바꿔 한국이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우리 정부 긴급구호대에 육로 수색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현지 시간 7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취재진을 만나 우리 대사관이 네팔 정부와 지속적인 접촉을 벌인 끝에 네팔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확보했다면서 현지 여건을 고려할 때 8일부터 수색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0: 이에 따라 우리 긴급 구호대가 한국인 실종 지역으로 추정되는 람체 메인 캠프에 대한 도보 수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팔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연락이 끊긴 우리 직원 9명을 찾기 위한 수색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조선 에너빌리티 측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2시 10분쯤 헬기 한 대와 드론 세 대가 수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 에너빌리티 내 외국인 직원이 탑승한 헬기는 숙소와 사무동을 포함해 강 하류 방면을 집중적으로 수색할 계획입니다. 함께 수색에 투입된 드론 세 대는 하류 지역을 저고도로 비행해 실종된 직원들을 찾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은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6명, 한국 남동발전 직원 3명입니다.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브로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식약처장에게 전화한 것은 단순 민원 처리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김 후보자는 지난 6월 11일 브로커 양모 씨 등의 뇌물 공여 약속 혐의 재판에서 단순 민원 처리 차원에서 식약처장과 통화했을 뿐 청탁이나 뇌물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심 공판은 검찰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로 변론을 마무리하는 절차인데 사건에 대해 높아진 관심도와 재판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기일이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 씨와 친분이 있고 당시 문제의 신약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한 의원이 어제 SNS에 2021년 10월 8일 시점 문자 메시지라며 공개한 글을 보면 양 씨는 당시 청탁 대상 업체 대표 강모 씨에게 최 의원님이 우리 사무실에 온다. 송영길 의원은 돈조에 움직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박기홍 씨가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에 당선된 가운데 가족정당 논란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어제 기본소득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가족정당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보좌관 채용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당에서 하나하나 해명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경찰이 차남 취업 및 대임 청탁과 공천 헌금 의혹 등 13가지 비위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작년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입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내륙, 산지, 동해안과 부산, 울산은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는 5에서 40mm, 강원 동해안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30도, 부산 29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8도, 습도는 76%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현재 시각 7시 6분입니다. YTN 뉴스 FM
1: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0: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5: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6: 고향 특례시.
7: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8: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7: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8: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7: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8: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9: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0: 장성철의 뉴스 명단.
1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으로 820조 9천억 원을 내놨습니다. 올해 본 예산보다 무려 93조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저 돈 다 우리가 낸 세금 아닙니까?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진 않는지 2부 명당 인터뷰 코너에서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초대해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이어지는 3부와 4부는 여의도 핫피플의 가치를 다각도로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인재 영입위원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보시면서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요. 뉴스에 파괴하려는 장성철의 뉴스 명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민심은 전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다.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뉴스 특보입니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뉴하.
0: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알아보기 전에 짧게 전해주실 소식이 있다고요?
1: 네,
0: 뭐예요?
1: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네. 김지용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중수청 이제 검찰 대신 중대범죄 수사 맡게 되는 기관이잖아요. 다음 달 2일에 출범을 하는데 김 후보자는 대검 형사부장이랑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지낸 검찰 출신이고요. 흥미로운 건 2022년에 김 후보자가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네. 검찰개혁으로 태어나는 조직을 검찰개혁에 우려를 나타냈던 인물이 이 사람에게 맡긴 거고요. 네. 그렇다고 뭐 친문이나 친윤처럼 정치색이 강한 검사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0: 천상검사다?
1: 네.
0: 그래서 시켰다?
1: 조직을 잘 아는 검사를 시켜서 네. 내부 정리부터 빨리 끝내라 이런 의도로 읽히고 있습니다.
0: 어떤 파장 불러일으킬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1: 한국어 경고입니다.
0: 이란이 한국어로 경고문까지 올렸네요. 우리 네. 정부를 직접 겨냥한 거로 봐야 되나요?
1: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못 본 척을 할 수 없게 한국어로 아예 올려버렸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소셜미디어에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다릅니다. 이런 문구 올렸습니다.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병력 보내거나 또 군사작전에 참여를 하게 되면 미국의 이란 공격을 돕는 걸로 보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건데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굴복이라는 단어도 썼어요. 굴복해서 범죄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거친 표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위협만 한 건 아닌데요. 한국과 이란이 64년 넘게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왔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사실 강남구 테헤란로 가면은 테헤란로가 있고 또 이란에도 서울로가 있잖아요. 이런 친분 관계를 좀 강조를 한 건데 그러면서 웃으면서 일단 악수를 건넨 뒤에 그 손에 경고장을 쥐어준 셈입니다.
0: 근데 이란이 말한 심각한 결과, 이거는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거예요?
1: 이란에 있는 그 우리 기업이랑 군사시설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0: 진짜요?
1: 네. 그러니까 이란 핵협...
0: 이건 전쟁인데요? 그럼?
1: 그렇죠. 전쟁인데. 이런 이란 핵협상팀에서 운동을 했던, 협상을 했던 현지 인사는 한국이 파병하면 이란이 한국을 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에 있는 한국의 이 경제시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이 지역에 우리 기업 교민들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일단 이란 정부가 이런 공격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미국도 한국에 호르무즈 작전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참 딜레마네요.
1: 네. 미국 손을 잡으면 이란이 문제고
0: 그러니까요.
1: 또 미국 손을 놓으면 한미 동맹이 좀 부담인 상황이잖아요.
0: 네.
1: 한국이 외교적으로 양쪽에서 팔을 좀 붙잡힌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한국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도움을 거절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백악관도 한국이 중동 지역에 군사 자산을 투입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미국 에너지부 장관도 다른 나라들이 미국 작전에 동참하기를 공식적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우리 정부가 파병으로 기울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1: 아직은 아니에요.
0: 아직 아니에요? 그럼 네. 언제 결론 나와요?
1: 조만간 알 것 같은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 어떤 얘기를 했냐면 파병 문제는 정말 어렵고 진척된 게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정부 내부에서의 논의는 지금 시작된 걸로 보이는데요. 정부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파병 여부 그리고 규모를 논의하고요. 대통령 지금 프랑스 순방 중이잖아요. 돌아오면 관련 내용을 보고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는 국회에 파병 동의안 낼지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0: 네.
1: 사실 파병 같은 문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의 문턱이 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0: 그런데 이번 결정에 논의할 사람들 그런 분들이 23년 전에
1: 네네.
0: 이라크 파병 때 참여했던 논의했던 결정했던 그런 분들이 주인공들이네요.
1: 네, 그러니까 오늘 조간에도 실렸는데 세 명인데요. 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인데 그렇다면 이 세 명이 당시에는 어떤 발언들, 어떤 결정들을 했냐 좀 살펴봤는데 이 위 실장은 당시에 한미동맹과 국익을 중시해서 파병 필요성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원장은 미국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소규모 비전 투병 파병을 주장을 했습니다. 정 장관은 북핵 문제 풀려면 미국이랑 협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결국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3천 명 이내에 재건 지원 부대 보내는 걸로 절충안 택했는데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지도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은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고심이 상당히 깊어질 것 같다.
1: 네.
0: 참 걱정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살펴볼 뉴스는요.
1: 개헌론 띄운 김민석입니다.
0: 김민석 대표가 미국만 바라보는 세상은 지났다라고 했는데
1: 네.
0: 앞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좀 연결되는 문제인가요?
1: 그렇죠. 연결해서 볼 그래요? 수밖에 없습니다. 김 대표 미국이 예전처럼 관대한 맏형이 아니다.
0: 네.
1: 이해득실을 꼼꼼하게 따지는 거래 상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미국의 힘은 줄었고 한국의 힘이 커졌으니까 미국 요구를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한미동맹이랑 완전히 거리를 두겠다는 뜻은 아닌데요.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을 필요로 하게 만들 만큼 우리 힘부터 키우자는 자강론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또 본회의장에서는 야당과 가나다라 순으로 섞어 앉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1: 맞아요.
0: 이 정도면 파격적인 협치예요? 가능성 있어요?
1: 없죠.
0: 없어요.
1: 김민석 대표 일단 이름 순으로 네. 앉자. 지금은 이렇게 당별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름 순으로 앉자고 했습니다. 뭐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이었는데 김 대표 연설 전에 국민의힘 의석을 향해서 먼저 허리를 좀 숙였고요. 연설이 끝난 뒤에도 직접 찾아가서 악수를 청하기도 했습니다.
0: 네.
1: 본회의장에서도 이제 우리는 당별로 갈라앉지 말고 가나다 순으로 섞어 앉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장동혁 대표와 나란히 앉아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0: 진짜 좋을까요?
1: 그런데 일단 말은 손을 내밀긴 했는데 야당의 아픈 곳을 찌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향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 계승할 거냐 5.18을 부정하는 세력과 한편이 될 거냐 이렇게 선택하라 이렇게 압박을 했고요. 김민석 대표가 협치의 손과 정치적 압박의 손 동시에 내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결국 가장 큰 쟁점은 개헌 일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1: 그렇습니다.
0: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하겠다.
1: 네.
0: 이 말은 어디까지 하겠다는 거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1: 그런데 어제 그 발언을 전문을 다 보면
0: 네.
1: 그 선이 빠져 있다는 게
0: 빠져
1: 문제입니다. 김 대표 5.18이랑 부마항쟁 정신 헌법 전문에 넣고요. 대통령 권한과 임기 다루는 권력구조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하기는 했습니다. 문제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이잖아요.
0: 불가능하잖아요.
1: 네. 그래서 야당은 개헌으로 대통령 임기를 바꾼 뒤에 이 대통령 다시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한 번만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 내가 개헌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0: 네.
1: 그런데 김 대표 현실 가능한 개헌을 말하긴 했는데 야당이 아주 궁금해하는 질문, 앞선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진 않았습니다.
0: 네.
1: 국민이 원하는 만큼 문 열겠다 이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그 문으로 현직 대통령도 들어올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빠져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불가능해요. 어떻게 연임을 해요? 법상, 헌법상 불가능한
1: 그럼요.
0: 일인데.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판결문과 공소장입니다.
0: 무슨 얘기예요?
1: 네, 일단 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랑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얘기인데요. 장 대표는 판사 출신이고 또 한 의원은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김승원, 용혜인 후보자를 동시에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스타일이 과거 직업의 현장에 좀 묻어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장 대표는 이 두 사람의 의혹을 좀 한 대 모아서 이번 개각 실패했다 이렇게 땅땅땅 판결문 쓰는 모습이었고요. 책임도 두 후보자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물으면서 판사처럼 정치적 판결문을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한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 한 사람한테 화력을 좀 집중했습니다.
0: 예.
1: 녹취록 계속 공개하고 있고요.
0: 그러니까.
1: 문자 메시지, 뭐 등장인물 관계도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하나 둘씩 꺼내면서 의혹을 좀 몰아가고 있고요. 장 대표가 판결문 쓴다면 한 의원 새로운 증거를 계속 붙여가면서 공소장 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0: 두 분이 좀 호흡 맞춰서
1: 네.
0: 뭐 이번에 개각 대상자들 공격을 하거나 네. 이재명 정권 공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1: 네.
0: 당내 분위기 어때요?
1: 제가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직접 취재를 좀 해봤는데 관계 회복의 신호로 보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0: 없어요? 아이고.
1: 네, 조광한 최고위원 어제 통화를 좀 해봤는데 네. 한 의원은 합창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다. 독창회를 많이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1: 혼자 돋보이는 독창이랑 조직이 함께 움직이는 합창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그리고 한 의원과 함께하는 거를 설탕물에 좀 빗대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당장은 좀 달고 힘이 덜 들 순 있겠는데 계속 마시면 몸에 좀 해롭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지금은 한 의원의 공세가 여당을 공격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나중에는 당내 주도권 놓고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지난 게 한 의원도 비슷한 진단 내놨는데 어제 통화에서 같은 관역을 겨누고 있을 뿐이지 장 대표가 한 의원이랑 앙금이 풀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0: 제가 세봤을 때는 뭐 24시간 동안 한 20건 넘게
1: 오.
0: 올린 적도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이 김승원 후보자 의혹에 대한 그 집중
1: 네.
0: 화력이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페이스북 기사를 쓰기에는 좋지만 너무 이렇게 자잘자잘 많이 올리다 보니까 좀 메시지가 분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 한동훈 의원이 이러한 기자분들의 얘기도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0: 입 닫은 용해인입니다.
1: 쏟아지는 의혹에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고요?
0: 네.
1: 청문회 때 얘기할게요. 요 얘기만 계속하대요.
0: 맞습니다. 인사청문회 그 앞두고 준비 사무실로 출근을 했는데요. 취재진이 비례대표 의원제 계속 유지할 겁니까? 뭐 가족정당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세월호 참사 당시에 침묵행진 처음으로 기획했습니까? 이런 거 정말 많이 물어봤는데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1: 그런데 야당이 아니라 여당 지도부에서도 용 후보자는 좀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판단을 내렸다라는 기사나 보도가 있습니다.
0: 네, 오늘 조선일보 단독 보도를 좀 보고 왔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 용 후보자 임명이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전달한 걸로 알려졌고요. 자진 사퇴든 지명 철회든 대통령이 이제 결단해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민석 대표도 지난 6일에 이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 환송 행사에서 용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좀 전달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여당 내부에서는 최소한 장관의 임명이 되면 비례대표 의원직이라도 내려놔야 그래야 청문회 약속도 청문회 일정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어쨌든 청와대 입장은 청문회까지 가서 해명하는 거 보고 판단하겠다.
0: 네.
1: 그렇게 보면 될까요?
0: 일단 미리 결정하진 않고 청문회까지 해명을 들어보겠다 이걸로 읽히고 있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용 후보자의 남편은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0: 네, 어제 20.85% 얻어서 지도부에 들어갔습니다. 새 당대표로 선출된 오준호 후보도요, 용 후보자의 비서관 출신이고 또 과거 용 후보자랑 공동대표도 함께 지낸 인물입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가족소득당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기본소득당은 사람이 적은 우리 군소정당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함께 정치를 한다 이것만으로 가족정당이라고 부르는 건 정말 부당하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는데요? 하여튼 여당과 청와대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0: 네.
1: 오늘도 유튜브 댓글로 정윤경 기자님 칭찬이 지금 쏟아지고
0: 아,
1: 있어요.
0: 감사합니다.
1: 김병진 님이
0: 네.
1: 날씨도 정윤경 기자님 브리핑도 시원하네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0: 감사합니다.
1: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0: 네, 내일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네, 잠시 후에는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스튜디오에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5: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한

0: 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5: 예,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역대 최고 중과율의 최대 지출액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이 낸 피 같은 세금이 흥청망청 허투루 쓰이는 것이 아닐지 제가 오늘 낱낱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님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세요.
6: 네, 반갑습니다.
5: 아,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직접 국민들에게 예산안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셔가지고 좀 든든한 마음이 있습니다.
6: 그동안 예산 편성하고 나서 장 차관들이 뭐 몇몇 방송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번 예산은 다른 해와 좀 다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5: 네.
6: 그래서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직접 국민들께 좀 더 소상히 설명드리는 것이 도리이면서도 또 이 예산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시는 게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5: 네. 처음 예산안 규모를 들었을 때 저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오,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총 지출이 820조를 넘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고요. 왜 이렇게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이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6: 개인도 회사도 단체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5: 네.
6: 나라도 마찬가지죠. 저는 지금 AI 기술 패권을 가지고 세계가 엄청난 경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고 하면 3등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이 그걸 어른말로 픽아웃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정점에 이르렀다가 이제 확 급쇠락하는 것을 그걸 면치 못할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반도체 초황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상상 이상의 네. 이런 세입이 생긴 거예요.
5: 네.
6: 이걸 제때 투자해서 그런 반도체에 기반한 이 AI발 산업 재편에 이 주도권을 가져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1년에서 2년 동안 우리가 경제의 성장판을 다시 열 수 있냐 없냐 절호의 시기란 말이죠.
5: 네.
6: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보다 담대하고 속도감 있는 투자가 절실할 때다.
5: 네.
6: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 타이밍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 AI 관련된 산업들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발표했던 이 거점별 권역별 성장 동력 이런 미래의 이런 경제 발전을 위한 동력을 지금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5: 근데 장관님 걱정이 있어요.
6: 네.
5: 지금 매년 8.4%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하셨는데
6: 네.
5: 일각에서는요
6: 네.
5: 반도체 업황이 조금 안 좋아지거나
6: 네.
5: 또 재정 상황 악화가 닥치게 되면 결국엔 늘려놓은 계획 잡아놓은 이 씀씀이 어떻게 이거 뒷감당할 거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6: 그런데 이제 우선은 최근에 무디스가 이례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해요.
5: 네.
6: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더니 국제신용평가에서 무디스가 재정 건전성 확보와 성장 동력 발굴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거든요.
5: 네.
6: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내놓은 것이 최근 20년 동안의 관리재정 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위 네.

0: 수입과 지출의 그렇죠. 이제 차이 이걸 봤을 때 가장 양호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0.1%까지 내년에 달성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올해가 마이너스 3.9였는데 그만큼 거의 균형까지 저희가 맞추는 내년 예산을 제출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갈 길은 딱 분명하다 생각합니다. 경제 성장을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가면 40년대에 0%대가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맞아요.
0: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데 미래 세대에게 무슨 희망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오르는데 국가로서는 집중 투자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네.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재정의 역할에서 경제가 성장하면 다시 세입이 확충되는 거고 이게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유일한 길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도 예산안이 어찌 보면 그런 출발점이고 상징적인 측면이 있다 보는 거고요.
1: 네.
0: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물론 예, 향후에 이 반도체 업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안 좋아졌을 때 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1: 네.
0: 물론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보시죠. 저희가 무작정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들어온 재원을 가지고 제가 2005년과 내년도에는 초기에 선제적 투자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1: 네.
0: 앞으로는 그것을 조금씩 떨어뜨립니다. 뭐 9%, 7%, 5% 쭉 떨어뜨려 나가는 거고 이 초기에 선제적 투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 2028년부터는 우리 재정 성과가 얼만큼 구현되느냐 이런 걸 봐가면서 네. 또 우리 세입 여건이 어떠냐 성장의 어떤 성과가 실제 나오고 있냐 이런 걸 봐가면서 총 지출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거다는 게 첫 번째이고요. 또 하나는 네. 우리가 완충 장치를 뒀어요.
1: 어떤요?
0: 미래 대응 기금이라고요.
1: 네.
0: 이제 이게 저희가 호황기에 이렇게 세수가 많이 들어온 것의 이제 일부를 미래 대응 기금에 저희가 다 정립해 놓습니다.
1: 네.
0: 그래서 세수가 좀 안 좋아졌을 때 이 불황기에 이럴 때는 이것을 저희가 어떤 세수 둔화 시기에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장치로 쓰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든 거고요. 반도체 업황 주기를 요즘 3년에서
1: 그렇죠.
0: 5년 정도 보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호황기 때는 적립해서 불황기 때 이걸 활용하는 이런 그 안전장치를 함께 만들어놨다는 거고요. 끝으로
1: 네.
0: 세 번째는
1: 네.
0: 올해 저희가 정말 각 부처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무려 107조의 지출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1: 네.
0: 사상 최대입니다. 역대 올해에도 제가 25조의 저 27조에 총 27조입니다. 그죠? 2조로 의무 지출이고 25조가 이제 재량 지출인데 올해도 사상 최대로 했다고 했는데
1: 네.
0: 내년에는 재량 지출과 의무 지출 합산 107조를 정말 마른 헌금 쥐어짜듯이 해가지고 제가 또 지출 효율화를 했습니다.
1: 그래서 각 부처에서 난리예요. 지금 우리가 진행하던 사업 앞으로 할 사업 이거 거의 못한다.
0: 비효율적이고 저성과 사업을 저희가 선별해서 민간 전문가랑 함께 해가지고 이제 했고요. 대신
1: 네.
0: 그 부처에서 제가 구조조정한 것은 다른 데 안 쓰고요. 그 부처에 더 전략적 우선적인 사업에 재투자하라.
1: 네.
0: 이렇게 제가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촘촘히 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는 이 재정 상황이 혹시나 불황 시기에 세입 여건이 나쁘더라도 그걸 대비하면서 저희가 재정 관리를 하고 있다.
1: 네.
0: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1: 장관님, 제가 제일 걱정되는 국가 채무 좀 여쭤볼게요.
0: 네네네.
1: 국가 채무가 약 1412조에서 2030년에는 1734조로 300조가량 증가한다.
0: 네네.
1: 이렇게 좀 예측이 되는데요.
0: 네.
1: 좀 이렇게 수입 많으면
0: 네.
1: 국가 채무, 빚부터 좀 갚고 그다음에 좀 다른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미래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야당이 하잖아요.
0: 네.
1: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0: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당연히 그런 우려를
1: 걱정해요.
0: 가질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제가 국회에서도 참 예산을 많이 다뤄본 사람인데 이제는 나라 살림을 맡고는 사람 입장에서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대외적인 평가나 수치를 다 보고 있거든요.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런
1: 네.
0: 거죠. 국가 채무 또는 그 이자 지출 이런 것을 너무 이게 과도한 거 아니야 얘기하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냐가 중요하고요.
1: 감당할 수 있어요?
0: 네. 그다음에 이것을 제대로 쓰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1: 네.
0: 그걸 제가 하나씩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다른 주요 국가와 비교를 해보거나 또는 국제 기구들의 평가를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감당 관리 가능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더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일반 정부 부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좀 어려운 말로 이걸 디트라고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그다음에 비영리 공공기관 이 부채를 다 판 거예요. 이게 이제 국제기구 간의 국제 간의 이제 비교 기준입니다. 이렇게 D2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1: 채무가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IMF 선진국이 108.

0: 4.2입니다. 이게 IMF가 발표한 겁니다.
1: 네.
0: GDP 대비. 그런데 올해 우리가 54.4니까 절반 수준인 거예요.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이런 IMF나 OECD 같은 국제기구가 우리나라 재정 여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 5월에 IMF가 한국의 부채는 지속 가능한 수준이다. 부채 위기 위험 또한 낮다. 이렇게 공식으로 발표를 합니다. 이런 것들 제가 다 봐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해마다 저희가 이제 5년 단위로 국가의 재정 중기 계획을 세워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올해는 앞으로 2026년부터 30년까지 제가 계획을 세웠거든요. 작년에는 2029년까지 계획을 세우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이제 계속 해마다 이제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국가 채무의 규모라든가 또 GDP 비율이라든가 또 적자성 채무 규모라든가 이걸 다 봤더니 이제는 올해 계획을 세워보니까 모든 게다 나아집니다.
1: 네.
0: 계획상. 그래서 이자 지출도 이제 걱정을 많이 해요. 한해 사실 우리가 30조 막 이상 지금
1: 그러니까요. 36조
0: 예, 나가지
1: 난다더라고요.
0: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GDP 대비 비중으로 이걸 봐야 되거든요. 다른
1: 결국에는
0: 나라도 다
1: 이건
0: 그렇게
1: 네.
0: 보잖아요. 경제 규모에 따라서
1: 그렇죠.
0: 감당할 수 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비율이라든가 증가폭을 봤더니 다 주요 선진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자 지출이 GDP 대비 한 1점 올해가 3%입니다.
1: 네.
0: 내년이 1.5%인데 OECD 평균은 2.0이에요.
1: 네.
0: 올해가. 내년 더 올라가고요. 또이 증가 속도 있잖아. 이것도 저희가 0.46%포인트입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0.81, 일본은 0.96, 미국은 1.19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1: 네.
0: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감당할 수 있다.
1: 감당할 수 있다.
0: 이렇게 제가 우리 국민들께 분명히
1: 안심해도
0: 말씀드리고
1: 됩니까, 국민들?
0: 그렇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1: 네.
0: 그리고 재정 쓰임새도 이런 거거든요. 이게 지금 구조적 전환기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이럴 때 진짜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재정으로 쓸 거냐, 아니면 그냥 소비성으로 그냥 펑펑 써야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희가 투자하는 것은 이런 미래 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저희가 제대로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 성장과 재정의 건전성을 선순환하는 데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
1: 네.
0: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 근데 원내대표 하셨었고요.
0: 네.
1: 국회에서 예결위 간사, 예결위 위원장 하셨을 때 말은 좀 다르셨던 것 같아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재정 수지 적자와 국가 채무 증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범죄다. 그렇게 좀 말씀하신 적이
0: 지금도
1: 있고요.
0: 같은 마음입니다, 그것은.
1: 네. 또 장관 취임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다. 국가 채무 관리와 재정의 지속성을 두고 지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6개월 만에 생각이 바뀌셨어요.
0: 생각이 바뀐 건 아닙니다. 저는
1: 아니에요?
0: 일관됩니다.
1: 네.
0: 당연히 미래 세대에게 현 세대가 부담을 제가 전가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 대전환기에 있고 이때 어떻게 투자해야 하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경제의 앞길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정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윤석열 정부 때 2023년과 24년도에 그리고 2025년까지 다 합해서 한 100조 정도의 세수 결산이 났습니다. 그건 법인세 등 감세
1: 맞아요.
0: 정책에다가 그다음에 이 경기가 좀 위축됐을 때는
1: 맞아요.
0: 적극적 투자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 좀 몸을 사렸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경기 상황은 더 나빠지고 하면서 그런 세수 대규모 결손이 발생했고 이걸 저희는 이제 긴축의 악순환이라 표현을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지금 이제 현 정부 들어서고 작년에 이제 저희가 추경 편성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호황 때문에 세수가 들어오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재투자를 해야 될그 시점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계획을 세우고 보니까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은 2030년이 이 정부의 마지막 해입니다.
1: 그렇죠.
0: 그때 그러면 과연 재정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냐. 2030년까지 관리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 3% 이내로 묶입니다. 이게 야당들이 주장했던 그동안 소위 재정 준칙 만드세요 하면서 요구하면서 마이너스 3% 이내로 관리해 주세요 이거든요. 이게
1: 네.
0: 2030년도까지 이게 유지가 됩니다. 마이너스 3% 이내로. 그다음에 국가 채무도요. GDP 대비 원래 그냥 놔뒀으면은 59% 때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나서도 2030년 이재명 정부 마지막 해에 49% 정도 나옵니다. 10%가량이나 오히려 국가 채무 비율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제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장관님, 그게 낙관적인 장밋빛 세수 추계를 예상을 하고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시는 거 아니에요?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내년에 끝나서 반도체로부터 벌어들이는 뭐 세금이 줄어들면 이거는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걱정이 있어요.
0: 장밋빛 그 제가 저 낙관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1: 네.
0: 저희는 공식적으로 재정경제부의 세제실에서 이제 이런 소위 세입 네. 전망치를 가지고 제가 예산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저희 안에서 그냥
1: 아니 세제실 맨날 수입과 지출 뭐 그리고
0: 차이가 나는 경우 많죠.
1: 네, 그래서 세입도 저희가 예측 잘 못하잖아요. 네,
0: 그래서 제가 그 재축의 세입 추계와 관련된 시스템을 많이 바꿔서 네. 보완했습니다. 그러나 네.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보통은 경제 성장률 이런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은행도 국제기구도 다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거 입각해서 세입을 제가 전망을 하는 것이고요. 물론 반도체 호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더 세수가 들어올지는 그건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요. 네. 그러나 저희는 최소한 올해 이어서 내년에 세입 전망을 지금은 거의 다 이건 뭐 대강 맞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후년까지는 괜찮다 봅니다. 그 이후 제 3년에서 5년 되는 이 사이클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반도체 시장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나 네.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과 내후년까지만 저희들로 세입 전망을 예상하고 네. 이 계획을 쓴 겁니다. 무조건 계속 좋아질 거라 보지 않고 2030년까지 중기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근거해서 세워놨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보는 것이죠.
1: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님이 제출한 예산을 박홍근 국회 예결위원장님께서는 잘했다라고 칭찬도 해주시고 통과시켜 주실 거예요?
0: 뭐 예결위원장이야 당연히 더 매일 눈을 가지고 예 혹시나 네. 불필요한 예산이 없는지 그 살펴볼 겁니다. 저희들도 정말 밤낮 없이 주말 없이 직원들과 함께 저희가 네. 편성한 그렇죠. 예산이지만 네. 혹시나 부족한 게 있으면 국회에 그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서 보완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한 푼이라도 헛돌로 써있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저로서도 그 과정을 철저히 밟아나갈 생각이고요. 다만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할 수 있는 단지 1년 단위의 국가 살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이 투자가 제대로 된다면 향후 대한민국의 5년 나아가서는 10년 20년을 결정할 예산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로서는 국회 잘 설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장관님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R&D 투자가 39조밖에 안 되더라고요. 좀 더 늘릴 수는 없었어요?
0: R&D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1위권입니다. 올해가 35.5조였고 내년이 네. 39.5조거든요. 네. 그래서 4조 늘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예산 821조 중에서 R&D가 39.5조라는 것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과감하게 국가의 과학기술이나 이공계 인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략적 투자를 한다는 것이고요.
1: 네.
0: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장관님, 저 기금 문제 좀 여쭤볼게요.
0: 네네네.
1: 162조의 기금 조성. 네. 이거는 네. 정부의 쌈짓돈.
0: 네.
1: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거야.
0: 네.
1: 이런 비판도 좀 받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0: 미래대응 기금 결코 쌈짓돈 아닙니다.
1: 아니에요?
0: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미래대응 기금은 법에 의해서 네. 조성됩니다. 그리고 미래대응 기금과 관련해서는 일반 예산처럼 회계처럼 또는 다른 기금처럼 다 국회에 기부운용계획안을 똑같이 제출합니다. 이번에 같이 제가 냈어요. 그러면 국회에서 그것을 다 사전 심의해서 의결해야 이게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왜 일반 회계를 두지 않고 지금 67, 8개 이상의 기금을 두냐.
1: 네.
0: 탄력적으로 필요할 경우 운영하라고 해서 기금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 목적에 맞게끔. 그런데 그것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20% 내지 30% 범위 안에서만
1: 그렇죠.
0: 해야 되는데
1: 맞아요.
0: 국회에서 사전에 심의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을 갑자기 설계해가지고 기금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업 있는 사업의 범위 안에서 20% 또는 30%를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통제와 규례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정부가 자율적으로 절대 운영되지 않은 거다.
1: 네.
0: 그다음에 사후적 통제도 제가 마련했어요. 다른 기금은
1: 네.
0: 쓰고 나면은 이제 소위 이제 변경하고 나면은 1년에 3번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변경할 경우에는 보고하도록 이렇게 사후 통제 네. 기능도 만들어놨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국회 결산 심사도 받아야 되고 감사원 감사 기금 운용 평가도 하는데 이런 다양한 통제 장치뿐만 아니라
1: 네.
0: 여기에 대한 합동 기금 민관이 함께하는 합동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만듭니다.
1: 네.
0: 그래서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된다. 결코 국내 이 혈세를 제가 그렇게 함부로 쓸 일이 만무하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1: 그런데 박홍근 원내대표, 박홍근 예결위원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단일성, 통일성의 원칙을 상당히 강조하셨었잖아요. 그러한 원칙과는 조금 배치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 받을 수 있고 예산안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용, 쓰지 않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 회계 예산에서 상당히 그 부용 처리하면서 관리를

0: 하는데 이거는 기금은 내년에 쓰겠다라고 넘겨버리면은 국회 예산 심의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거 아니냐,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받을 수 있습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기금도 다 국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늘
0: 불용 예산은 환수가 되는데 이거는 환수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1: 아니 불용 예산이건 이익 기금이건 간에 결국은 다 국가 재정 통장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동안은 더 벌면 더 쓰고 덜 벌면 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단년도 예산 회계에 의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0: 그렇죠.
1: 돈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예년에 비해서 지금 뭐 190몇 조가 더 들어와요.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올해 다 소위 털어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걸 다 빚을 갚으면 다음에 또 어차피 국채 발행할 때는 더 높은 이자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162조 가량의 미래대응 기금을 만들어서 그중에 45조는 꼭 필요한 데 우선적으로 쓰고 나머지는 이 기금 통장에 소위 적금 통장 만들어서 나중에 세수가 안 좋았을 때 이것을 완충하는 데 쓰겠다. 그리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그냥 저희가 묻혀 놓지는 않고요. 이걸 저희가 자산을 운용합니다.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데 소위 국채 발행의 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그걸 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이고 오히려 수익은 더 국가재정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0: 어쨌든 국회 감시 기능을 피해가기 위해서 기금으로 조성한 건 아니다. 이렇게
1: 그럼요.
0: 얘기했죠.
1: 네.
0: 이게 아마 국회에서 계속 예산 심의할 때이 부분 논란이 될것 같은데 장관님께서 자세히 잘 설명하셔야 될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1: 그러겠습니다.
0: 듭니다. 장관님. 집권 여당 민주당의 그래도 중진 의원이시잖아요. 지금
1: 네.
0: 국무위원이시긴 하지만 지금 인사 개각 문제 가지고 상당히 좀 시끄러워요. 대단히 국민들도 관심이 많고 걱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1: 저도 염려가 큽니다.
0: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장관님 이거?
1: 저도 인사청문회를 거쳐본 사람으로서 대통령께서 뭔가 그래도 이제 국민들의 걱정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알고 인사를 통해서 또 뭔가 좀그이좀 전환의 계기를 만들고 싶으셨을
0: 그러니까요.
1: 텐데 이제 이게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좀 지적들이 있어서 아마 고심이 크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뭐 제가 이제 국무위원 신분이다 보니까 다른 후보자들을 문제에 대해서
0: 그렇죠.
1: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뭐 핵심은 절대적 어찌 보면 기준은 국민 눈높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실력이나 역량, 자질을 다 봐가면서 국민들께 추천하고 또 인사 검증을 받고 있는 과정인데 뜻하지 않은 예상치 못한 그런 지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보실까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0: 여론은 별로 안 좋은 것
1: 예, 저도
0: 같아요.
1: 잘 알고 있고요. 이제 우리 용혜인 후보자 저도 잘 알고 또 아끼는 후배 중에 한 명이었는데 좀 뭐랄까요? 좀 과한 욕심, 무리수 이런 게 이제 국민의 어떤 정서나 어떤 그 형평성, 공정성 이런 거에 좀더 이렇게 좀 반하는 것으로 좀 이렇게 이게 여론이 좀더 크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좀 본인의 그런 입장, 스탠스가 좀 자차한 점이 없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도 좀
0: 원내대표도
1: 갖죠.
0: 해보셨잖아요. 저런
1: 네.
0: 문제 있으면은 좀 직접 후보자들에게 연락도 하고 당의 여론도 전달하고 보통 그렇습니까? 어때요?
1: 뭐 당의 여론과 국민의 그 입장을 떠나서 청와대에서도 모든 걸다 보고 있죠. 아마 지도부도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비공개로 이러저러한 좀 분위기입니다라고 청와대에 또 뜻도 전하고 그러죠.
0: 그 비례대표 정도는 내려놓고 인사청문회 가고 장관직 수행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좀 판단하시나요?
1: 글쎄요, 뭐 제가 이제 본인의 그런 그 거취 문제까지 제가 이래저래 하기에는 뭐제 처지가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다만 하여튼 이 상황이 좀 빨리 일단락되어서 대통령이 또 순방 갔다 오면 보다 좀 안정적으로 국정이 좀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하여튼 뭐 예를 들어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억울한 점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 그 의원께서 계속 지금 이미 본인이 법무장관 때 수사가 개시됐던 사건이었잖아요. 심우정 검찰총장 시기에 기소유예
0: 그렇죠.
1: 처분까지 내린 사안인데 이걸 이제 계속 지금 어디서 확보된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은 이제 좀이 민원 전달 과정에서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어째 좀 이렇게 유감을 표하지 않았습니까? 부적절했다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 용혜인 후보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젊은 우리 그 층에서도 너무나 많은 좀 이렇게 그런
0: 걱정이
1: 좀
0: 많은 예. 것 같아요.

0: 좀그좀 특혜라 할까요? 하여튼 그런 좀 과도한 어떤 그런 좀 혜택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젊은 정치인으로서 좀 그런 정서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장관님, 아쉽게도 인터뷰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해서 마쳐야 될것 같은데요. 예산안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불편했을 이 여권 내 개각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아이고, 아닙니다.
1: 다른 방송에서도 예산안 많이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1: 네.
0: 저도 많이 좀 나가서 국민들께 알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상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3: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2: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7: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8: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9: 합성목재 예스팀바.
8: 경동산업 주식회사.
10: 셀레뉴 모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3: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 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4: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5: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16: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17: 답 나왔네.
18: 가자!
16: 어딜요?
18: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9: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8: 평택시!
8: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6: 얼마나 걸릴까요?
8: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18: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8: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6: 세계 반도체

0: 수도
1: 대한민국 수소 1번지
2: 바로 평택시.
3: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4: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3: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5: 햇빛에도 끄떡없는 선글라스 체크.
6: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YTN's
8: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나오실 때 겉옷을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출근길 수도권 제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 두 건의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김포 나들목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고 판교 분기점 진출로에서도 버스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출근길에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일대 감속해서 안전하게 지나 하셔야겠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오, 오, 예.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지금 여의도에서 가장 핫한 인물과 이슈를 집중 해부해보고 인물의 파워, 가치를 매겨보는 코너죠. 뉴스 명당의 인기 코너 인재영입위원단. 오늘도 인재영입위원장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감사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오셔가지고. 인재영입위원인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건강 괜찮으시죠 항상?
2: 예. 네? 괜찮아요.
0: 항상 걱정돼요. 예. 술 좀 그만 드시고. 예. 네. 하은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3: 네, 안녕하세요.
0: 요즘에 하은기입니다. 좀 마음 불편하지 않아요?
3: 늘 불편합니다.
0: 늘 불편했어요?
3: 네.
0: 아, 그래도 김민석 대표 된 이후에는 약간 좀 밝아지셨던데.
3: 아니, 뭐 청문정국 되니까 전혀 밝게 못 지내겠네요.
0: 알겠습니다. 이 세 분과 오늘 개혁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하나하나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현재 핫피플 1위 김승원 후보자예요. 원래 용인 후보자인 줄 알았더니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김 후보자가 직접 의혹 해명 나섰어요. 도스태핑 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1: 네.
0: 말끔하게 해명됐습니까? 이해됩니까?
1: 아니, 그 지금 장성철 앵커는 그 해명이 됩니까? 아니 지금 아마 우리 이거 들으시는 시청자들 중에 그 청취자들 중에서 어저께 김승원 후보자가 했던 얘기 들으면서 아 그래 저 사람 참 깨끗한 사람인데 괜히 억울하게 공격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0.1%라도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세상 잘못 보고 계신 거죠.
0: 네.
1: 너무 어리석게 보고 계신 거죠.
0: 네.
1: 아, 지금 터져나온 사건들만 봐도 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저런 짓 하면서 사는 거야?
0: 네.
1: 라는 것들을 국민들이 보면서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그 유흥업소 주점에서 만난 그 사람들 부탁이면 그냥 시각처장한테 전화해서 그 내용이 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화 걸어서

0: 그 국민의 생명과 생명이 관련된 그 의약품을 빨리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1: 그러니까요.
0: 얘기하면 알아서 과장이 뭐 맡고 있어? 알았어. 뚫어줘야지. 그래갖고 뚫어주면 그렇게 해갖고 2상, 3상 실험하게 하고 그걸로 해서 주식값 폭등하게 하고 그다음에 폭락하게 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피 터지게 하고 이런 짓 해놓고서 아, 나는 부정한 청탁 안 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 국민들이 그거 들으면서 국민들을 정말 개돼지로 하십니까? 뭘로 하십니까? 진짜.
1: 처음부터 너무 지금
0: 아니
1: 화력이
0: 너무 화가
1: 세시네요.
0: 나. 이게
1: 화가 나고
0: 말이 안
1: 있어요?
0: 되는 얘기를
1: 그러면은 조금 이따
0: 하시잖아요.
1: 하나씩 따져보고요. 하원기 대변인님.
2: 네.
1: 그래도 우리 민주당 당원이신가요?
2: 저는 네, 당원이죠.
1: 네. 해명 되셨어요? 이해가 됐어요?
2: 일단 권력형 비리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던 것 같고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1: 네.
2: 그런데 지금 방금 김종혁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공익 민원이냐 아니면 부정 청탁이냐 사이에서 공익 민원이라는 것을 해명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스토리 자체의 얼개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권력형 비리다라고 하면 김승원 후보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동원해서 국가기관의 시스템이나 매뉴얼을 초월해서 뒤흔들거나 아니면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사적 이익을 착복하거나 이두개중 하나 혹은 두 개가 나와야 하는데 일단 그건 없었던 것 같아요.
1: 있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이라는 집권여당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갖고
2: 네.
1: 예결위원이라는 그 권력을 갖고 식약처장에 전화도 하고
2: 네.
1: 식약처에 대한 예산안도 심의도 하고
2: 네.
1: 사적으로 얻은 이익도 있죠.
2: 사적으로 어떤 이익이 뭘까요?
1: 양 씨와의 돈독한 관계 부탁 들어줬으니까
2: 아니
1: 더 관계가
2: 근데
1: 돈독해졌을
2: 그거는
1: 거예요.
2: 이제 이런 거죠. 양 씨와 김승원 후보자는 남녀 관계다, 내연 관계다, 냄새를 풍겨가지고 뭐
1: 에이,
2: 해주고
1: 그건
2: 난지.
1: 아니죠.
2: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사적 이익이라고 했을 때는 금전적 이익이라든가 유무형의 자산을 말하는 건데 그냥 너 저기 뭐 김종혁 최고위원 표현대로 하면은 술집에서 알던 사람들한테 좀 가오잡으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아직까지는.
0: 아니에요. 여기 구체적인 게 있어요.
1: 그 있어요.
0: 뭐라고 돼
1: 좀 이따
0: 있냐면
1: 해, 좀 이따.
0: 500만 원을 야, 나야. 후원금 500만 원이지만 네가 챙길 수 있어라고 해서 이 사람이 8억에서 10억을 갖다 이쪽에서
2: 제가
0: 그
2: 말씀을 좀
0: 오빠가
2: 마무리하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김승원 후보자가 그 8억에서 10억 중에 그러니까 뭐 천문학적인 액수를 번 중에 뭔가 이익이 넘어온 그 정황을 입증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그 연결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1: 네.
2: 다만 방금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공익 민원이면은 그 제품에 대해서 혹은 코로나19 상태 그 상황에 대해서 뭔가 그 민원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너 이거 하면은 뭐 못해도 얼마는 버는 거잖아라고 얘기하는 건 공익적 성격의 민원은 아니라고 보여져서 저건
1: 네.
2: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1: 서정 변호사님, 김승원 후보자의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3: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가 하면 공익 민원이고 남이 하면 로비다.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그런데
1: 네.
3: 우리 판례가 많아요.
1: 어떤
3: 부정한 청탁이냐 민원이냐
1: 네.
3: 두 가지 기준이에요.
1: 판례로 얘기해 주세요.
3: 그러니까 판례로 두 가지 기준인데 하나는 이제 그 다른 사람이 부탁해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느냐
1: 아,
3: 요거하고 그다음에
1: 서종욱이 이렇게 부탁했을 때 과연
3: 그러니까
1: 해줄 것이냐.
3: 양모씨가 아니고 장성철이가 해도
1: 왜
3: 똑같은
1: 좋아해요?
3: 아니 그러니까 누구나 이게 똑같은 기준 그 사람하고 뭔가 특별한 관계 있을 때는 그런 게 청탁으로 봐요.
1: 네.
3: 그런데 이 양모씨는요
1: 네.
3: 25살 때그 김성훈을 처음 만났거든요. 2004년에 술집
1: 그랬군요.
3: 그게 8명 적개군을 두는 게 유흥주점이에요. 술집에 근데 어제 김성훈 후보자가 뭐 식당이나 돼.
1: 네.
3: 거기 밥 먹으러 갔나요?
1: 카페
3: 뭐 짜장면 먹으러 갔습니까? 커피 마시러 갔습니까? 거기 8명 여자 둔 지겸 판사가 갔던 그런 술집이에요.
1: 그러니까
3: 로테이션 바.
1: 판결문에도 유흥주점이라고 정확히 표시가 되어 있죠.
3: 그걸 로테이션 바라고 되어 있죠.
1: 네.
3: 그러니까 그때부터 만나서 2019년에 고양이 필터로 사진을 찍고 그 여자가 카카오 프로필 사진 올려요.
2: 뭔가 자세히 한 너무
3: 그런데요. 이거 아무나 이게 남녀간에 고양이
1: 그렇죠.
3: 머리에 쓰고 사진 그래 안 합니다.
1: 네,
3: 이거는 이게 우리 아들하고 우리 며느리가 하던 거예요.
1: 네.
3: 그리고 이게 2022년 가면 아, 정말 이게 눈물이 나도록 보고 싶다. 지금 이게 가정 파트 뭐 원래 파트 난지 모르겠는데
1: 네.
3: 가정 파트너가 생겼다니까
1: 네.
3: 눈물이 나도록 보고 싶다. 부인한테 그 말 한번 했을까요?
1: 네.
3: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보통 관계 아니다.
1: 네.
3: 이런 사람이 부탁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네.
3: 민원이면 강모 교수 한 번이라도 봤나요? 1면식도 없어.
2: 근데
3: 이게 무슨 강모 교수가 개발했잖아 제네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이게 뭔지도 몰라. 그냥 양모가 부탁하니까 한 거예요. 본인은 500만 원 두 번째 조건이 두 번째 판례가 네. 이권이라고 돼. 이권.
1: 이권. 돈.
3: 이권이 개입되면 이게 그건 공익민원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은 500만 원 챙기려고 계좌번호 가지고 고맙다 했죠. 한도가 제가 못 받았죠.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게 양모 이분은요. 8억 최소한 게 원래는 10억 큰 간대 받기로 했는데 에이. 나중에 6억 전환 사채에 현금 1억 받은 것 같아. 원래 9억이라는데 제가 보니까 7억 받은 것 같아요. 이걸 훤히 알고 있는 거야.
1: 네.
3: 그리고 이게 양모가 뭐냐면 캐시로 오빠 그 이재명 경선하니까 현금 필요하고 2천 챙겨주는 게 내 목표다.
1: 네.
3: 또 이렇게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 오빠는 도움 될 거다. 이런 게 놉니다. 그러니까 이권이 개입된 이게 되게 공익민원이 됩니까?
1: 네.
3: 이거는 누가 뭐래도 이게 불법 청탁이라고 봐요.
1: 그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김승원 후보자와 양모 씨와의 관계에 이 얘기는 서정욱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아니,
3: 문자하고
1: 의견이다.
3: 예. 고양이 필터.
1: 아니, 개인적인 의견.
2: 남의 가정 파탄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신나하세요? 아니 근데 원래 우리가 이런 거 의혹 제기하면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잖아요.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뭐 후보자가 지명이 됐어요. 그러면 청문위원이나 다른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면 그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뭐 정황 혹은 정황 증거 일부 편린이 제공이 되면 그걸 가지고 수사기관이 이제 들어가서 수사를 하고
1: 네.
2: 재판에 붙여서 실체적 진실을 알아본다. 이거가 순서인데 지금 거꾸로 돼 있단 말이죠. 이거는 이미 일부는 사법 절차가 진행돼 있는 상황이고 수사기관이 들여다본 상황이잖아요.
1: 네.
2: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쪽이나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넓은 자료와 증거를 수집해서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고 내린 결론이 기소유예이고
1: 네.
2: 그 기소유예를 내리기 8일 전에는 여기 제약사 대표라고 하는 분 강모 씨라는 사람에 대해서 로비 부분에 대해서는 청탁 없음이라고 무죄 처리했단 말이에요.
1: 판결만 해서.
2: 예. 그러면은 사법부가 자료를 갖고 판단한 게 이거는 부정청탁이 아니라는 건데 패널들이 나와서 그냥 일부 뭐 녹취록 몇 개 보고 났는데 이건 부정청탁이다. 법으로 의율될 수도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보수 진영에서 해야 되는 게 맞나요? 보수 진영이야말로 사법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닌가요? 그럼 사법이나 수사기관에서 나오지 않은 것들 더 큰 증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틀림없이 수사기관에서도 들여다봤을 그 녹취록 몇 개 가져와가지고 그것도 일부 편취해서 편집해서 내보내면서 냄새 풍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김종인 최고위원님. 부정청탁 아니라는데요.
0: 이게 그 김승원 지금 후보자가 이 여성 양모 씨에 대해서 이 양모 씨가 융업소 주인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8명인가를 두고서 융업소 하다가 이분의 소송을 맡게 돼요.
1: 맞아요.
0: 손님과 관계로 맡게 돼. 이분의 소송을 맡게 되는 그 소송이 뭐냐면 그 주 업소 다니던 그 종업원 하나가 내 퇴직금 달라. 융업소에서 다니는데 무슨 퇴직금이 있냐. 그래갖고 이게 소송이 들어갔는데 소모 변호사가 얘기해 주시더라고 서정 변호사 얘기해 주시더라고 그거 선고 유예 나왔습니다. 그거는 선고 유예가 나왔어요. 판사가 이거 선고는 안 할게 뭐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선고 안 했어. 그리고 두 번째 검찰에서 한 것은 기소 유예가 나왔어요.
1: 네.
0: 그러니까 아마 그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서 이게 어떻게 기소유예가 나오지라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기가 막혀 하실 거예요.
1: 네.
0: 내가 만약에 이런 일 해도 나는 기소유예 되나?
1: 네.
0: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1: 네.
0: 이게 권력형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판사한테는 선고유예 받고 그다음에 검사한테는 기소유예 받으셨어요. 그때 법사위에 계셨잖아요. 법사위에 계셨고 아니 그 선고할 때는 그 판사 그만두고 변호사 하실 때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권력 있고 힘센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서로 짜고 치고 고스톱으로 가는구나. 그다음에 영장 들어가도 그 영장 담당 네. 판사 불러다가 같이 그 지금
1: 먹고.
0: 영장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술 먹고 같이 기념사진 찍고 V자 하면서 사진 찍고 이러고 나서 그 사람 관련자는 이 사람이 기각해주고 다른 판사 두 명 중에서 이 양 씨에 대해서는 다른 판사, 동료 판사가 기각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2: 근데 그거는 김종혁 최고위원님 답지 않은 논리 전개. 왜냐하면 사진 그거는 뭐 사건 나고 나서 뭐 찍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알던 관계라고 하니까 그 자리를 통해서 뭐 영장 기각됐다라는 걸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없고요.
1: 네.
2: 두 번째는 검찰이 이 기소유예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야당이었고 그 검찰이라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거의 사냥하다시피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무슨 권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뭐 동원해가지고 기소유예를 받는단 말입니까? 그 전에 제가 그 오히려 추정할 수 있는 근거로 그 강모 씨라는 사람이 무죄를 받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무죄 받는 걸 보고 난 뒤에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계속 이해를 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 추론인.

0: 거지. 이게 권력형으로 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스토리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1: 그 어제 KBS 보도에 의하면은요, 그 김승원 후보자를 기소유예 의견 담은 것은 금액이 크지 않고 제약업체 대표 강모 씨 등의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없다라는 점, 국회의원으로서 민원을 전달한 측면 등을 고려했다라고 당시 수사팀이 결론을 내렸다라고
2: 근데
1: 전달을
2: 판결이요.
1: 드리고요.
2: 지금 계속 무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재판이 두 개예요. 알선 수재 있잖아요. 그게 무죄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알선은 아니고 투자니까 천안 사채. 근데 지금 500만 원 주기로 한거 있죠. 요거는 이게 뇌물
1: 살인죄죠.
2: 약속이잖아요.
1: 약속만
2: 요거는 지금
1: 되죠.
2: 재판하고 있어요. 지금 재판 중에 있어요. 근데 500만 원 주기로 한 사람은 뇌물 약속으로 기소를 하고 김성호는 기소유예하니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원래 17일 날 지금 재판 선고하는데 판사가 아마 사건이 커져버리잖아.
1: 엄청
2: 그
1: 커졌어요.
2: 김성호는 증인 나갔잖아요. 본인이. 아마 이게 선고일이 좀 늦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뇌물 500만 원 주기로 한 거는 재판 중에 있어요. 무죄 받은 게 아니에요.
0: 아니 근데 그 맞는 말씀이신데 그 법으로 우율할 땐 그런데 쪼개기 기소를 해놨기 때문에 그 앞에 부분에 대해서 무죄 나온 부분에 대해서 청탁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3: 네, 이게요 재판을 할때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에서 그 검찰이 수사하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사람들은 다 무죄가 나오고 다 기소 안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사람들은 다 기소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1: 그러네요.
3: 반대로 민주당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그래서 그때는 민주당 사람들은 다 무죄로 가고 그 국민의힘 사람들은 다 유죄로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개인기가 많이 작용을 해요. 개인적인 친분 관계, 뭐 개인적인 어떤 그래서 제가 이게 기득권 리그다라고 얘기하는 게 검사나 판사나 자기들끼리 다 사법연수원 선후배로 얽혀 있고 설켜 있고 아는 사람 통하고 이래서 그 상당 부분의 영향을 받는 것들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야, 윤석열 정권에서 수사했는데 이게 어떻게 기소유예가 나온 거 보면은
1: 문제
3: 우리 다
1: 없다.
3: 죽이려고 했는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요. 그
1: 알겠습니다.
3: 반대도 마찬가지고.
0: 짧게만 말씀을
1: 짧게.
0: 드리면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을 게이트나 부정 청탁으로 말을 하려면 그 법률에 의율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갖고 나와야 된다는 거고 저는 식약처에 만약에 김성원 후보자가 전화를 막 여러 번 해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됐냐 보고해라 국회의원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화 한번 하고 문자 한번 하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저는 스타일은 지금 구겼습니다만 가오잡으려고 했던 걸로 봐요. 게다가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정치 후원금 500만 원이 아니라 뒤로 뭔가 자기의 사적 이익을 편취하거나 전횡하려고 했으면은 그건 명백하게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정황들이나 새로운 증거를 가져오질 않고 뭐 내연 관계니 뭐니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 냄새 풍기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죠.
1: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한동훈 의원이 아직도 할 말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녹취라든지 문자를 공개할 것 같은데 솔직히 이번 김승원 후보자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의 여러 가지 공격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사건이 불거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동훈 후보자의 얘기, 한동훈 의원의 얘기, 김승원 후보자의 얘기 한번 육성으로 직접 들어볼게요. 먼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육성입니다.
4: 이 코로나 임상 승인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전 장관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론은 제가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적 없고 또 그로 인해 식약처의 심사가 공정하게 안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그 사실은 검찰의 불기소장에 명확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장관은 이번에는 외압으로 저에 대해서 기소유예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소유예 당시 윤석열 정권이었고요. 박성재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민주당 초선 의원에 불과한 제가 검찰의 압력을 가해서 기소유예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한동훈 의원은 이번에는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의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1: 한동훈 의원의 발언도 연이어 들어볼게요.
5: 당사자가 그렇게 원하고 있으니 조정식 회장 등 관계자들께 공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저를 김승환 청문회의 청문위원으로 선임을 해주십시오. 거기 나온 자료는 제가 가감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걸 보시고 해석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왜 민주당 오빠 카르텔이 이 오빠 독약 로비도 이렇게 몸으로 보호하고 하고 있는지, 민주당 오빠 카르텔이 얼마나 부패한 세력인지를 국민 앞에 낱낱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죠. 꿈 깨십시오. 불법 같은 거 그걸 제가 했을 것 같습니까? 했다면 밝혀보십시오. 주장한 쪽이 밝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집중하십시오. 여기서 오빠 독약 로비 그리고 민주당 오빠 게이트, 오빠들이네요. 오빠들 게이트. 이건 어떻게 할 건지 국민에게 설명하십시오. 그게 먼저 아닙니까?
1: 이건 서정욱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봐야 되겠다. 한동훈 의원 잘하고 있어요?
2: 아주 잘하고 있죠.
1: 아주 잘하고 있어요?
2: 아주 잘하고 네. 있어요. 근데 이거 자료가요. 네. 자료가 얻을 수 있는 데가 워낙 많아요.
1: 많아요?
2: 왜냐하면 이게 강모 씨, 양모 씨 재판도 여러 개가 있고요. 그런데 네. 그 제네셋하고 세종메디컬의 투자자들이 많아요. 한 3만 명이 피해를 받거든요. 그중에 한 70명이 재판하고 있어요. 그러면 손해배상이나 강모한테 손해배상 할 때 수사기록을 송부촉탁하면 다 옵니다. 피해자들이 저는 주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0: 기소계획서도요?
2: 그 아니 일반 녹취록이나 문자들은 그럴 수 있고요. 아마 이게 기소 계획서는 제가 볼 때 이 3년간 끌었잖아요. 본인이 법무부 장관은 2023년까지 있었는데 그때도 아마 중요 사건이니까.
1: 그렇죠.
2: 그러면 이게 장관한테까지 보고가 될 수가 있고 또 이게 그 본인이 퇴임하고 나서는 모르겠어요. 뭐 검찰에 누가 준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이원석 총장 2024년 9월까지 있었고요. 거기 기소 계획서는 8월 달에 만드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뭐 그때 이원석 총장 때 먼저 올렸다가 최종 처분은 심우정 총장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기소 계획서라는 거는 내부 초안이잖아요. 네. 이런 거는 이게 공무상 비밀 누설도 안 돼요.
1: 아 그래요?
2: 아니, 초안 문서잖아요. 이게 뭐 크게 의미가 있는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계획이에요. 계획. 네. 보고하는. 따라서 이게 이걸 가지고 뭐 엄청나게 피의 사실 공표 처음 이게 헛다리 짚은 거예요. 제가 볼 때 한동훈 어느 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0: 그러면 아무 그 힘도 없고 별 것도 아닌 초안을 근거로 해가지고 왜 자꾸 뭐 논지를 전개하나요, 한동훈 의원은? 그런 얘기를 아예 그러면 레퍼런스로 쓰면 안 되는 거지.
2: 중요한 건 녹취나 문자죠. 그 기소계획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녹취하고 문자.
0: 중요한 건 녹취나 문자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에 뭔가를 청탁을 해서 식약처가 실제로 매뉴얼을 파괴하고. 뭔가 특혜를 줬다는 결정적인 증거,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찾지 못했다고 하는 그거를 새로 가져오든가, 아니면은 역시 검찰과 재판에서 밝혀지지 않은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사적으로 뭔가 이익을 착복했다는 것을 가지고 와야 이게 부정청탁인 거지. 네. 이게 공익 민원이 아니라고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 법률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방송 나오는 패널들이 아 딱 봐라 녹취록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고 이건 부정청탁이다라고 말하는 건 본인들이 사법부 판결도 초월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1: 좋습니다. 아니, 김종혁 최고.
3: 그러면요. 네. 예를 들면 그 식약처장한테 전화를 해서 다른 한 달 이상 걸리는 것들이 2주 내에 나오고 과장한테 잡혀 있으니까 내가 전화해서 뚫어줄게라고 해서 바로 그게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그 글들에서 또 무슨 최모 뭐 이런 분도 나오시던데 거기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야 이거 내가 그 식약처장한테 보충자를 지냈으니까 이번 주 안에 이거 해결하게 해줘. 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시점까지 정해서 이렇게 로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까? 더구나 더 그 약이라는 것들이 이게 원래는 대상포진 치료제로 만들었던 것이고 이게 임상실험에서 쥐 다섯 마리 중에서 한 명은 폐사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독극물에 가까운 그런 약인데 그런 것들을 자기 상임위도 아닌 보건복지에 대해서 아무런 경험과 아는 지식도 없는 사람이 의원이 갑자기 거기다 대고 신약을 야 빨리 좀 임상실험하게 통과시켜줘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외압과 압력이 아니면 그럼 이게 뭡니까? 아 그리고 메시지 예를 들면 지금 한동훈 저 의원에 대해서도 전형적으로 뭐냐면요.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드니까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공익제보에 대해서 그걸 보호해야 된다고 펄펄 뛰었고 더 웃긴 건 더 가관인 건 이 당사자인 김승원 의원이 공익제보자의 권익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자기가 제출했던 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지금 까고 있는 것이 공익제보가 아니

0: 이거 플래카드 들면서 얼마나 많은 시위를 했습니까? 조국 무죄다고 억울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 무죄였습니까? 어? 그 사람 가족들 다 잘못한 거 없습니까?
1: 정권의
0: 그 표창장 위조한 거 없습니까? 네. 그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2: 김종인 최고위원님께서 워낙 논지전개 기술을 많이 걸어놔가지고 첫째, 전 조국을 옹호 안 했었는데
3: 네.
2: 이것과 조국 사태가 다른 점은 이거는 재판 결과라는 레퍼런스가 있고 조국 사태는 그때부터 수사를 들어갔어야 됐기 때문에 아예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3: 네.
2: 그다음에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국내 임상시험 승인 현황 제가 불러드릴게요. 몇 가지만. 준 옥십자 식약처 소요일 5일. 동아약품 4일, 제넥신 11일, 한국화이자제약 10일, 그리고 이 제넨셀 11일. 그래서 무슨 두 배 차이 나고 이거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장 단위에서 막혀있다 어쩐다 막힌다 그런 것들이 뭐 이를테면 일주일 막 수달에 걸쳐가지고 어디에서 막혀있고 어디를 뚫고 이게 구체적으로 있으면 말씀하시는 게 이제 맞는데 한번 전화하고 문자하고 난 뒤에 더 이상 뭐 압력 넣거나 이런 사실이 없다고 재판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계속 외압이 될 수가 있고 금지 제가 모르겠다는 말씀이죠.
1: 대표님 이제 논지의 결론은 처벌받지 않았으니까 기소가 안 됐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문제 삼아 그렇게 좀 들리는 측면이 있고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2: 네.
1: 임상 이제 이상으로 간다라고 딱 보도가 나오고 나서 주가 네. 확 올랐잖아요.
2: 네.
1: 회사의 관계자들은 주식을 다 팔았어요.
2: 네.
1: 개미 투자자들은 막 주식 사면서
2: 네.
1: 그다음에 주가 확 떨어져가지고 손해 엄청 봤거든요.
2: 네.
1: 이런 것들은 주가 조작의 냄새가 좀 난다고 볼 수 없어요?
2: 냄새가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강모 씨는 징역형을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1: 거기에 도움을 줬다라고 김승원 후보자가
2: 네.
1: 그렇게 이제 야당에서는 공격할 수 있죠.
2: 비판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뭐 안 됐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행위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네. 지금 야당의 그 워딩이나 프레임은 뭐냐면 오빠 독약 뭐 로비 뭐 무슨 김승원 게이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아직 뭔가 증거가 나왔다는 아니다.
1: 네.
2: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1: 네.
2: 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처신, 처분이 잘못됐냐라고 비판한다면은 네. 김승원 후보자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부주의하고 부적절하다고 말하고 있는 만큼 뭐 법률적으로 우율이 안 되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
0: 그러면 그런 사람을 네. 법무부 장관 시킨 게 맞습니까?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이라는 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이전에 안 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민주당도 비판 많이 하셨죠. 비상계엄 때 그걸 막지 않은 법무부 장관이 있어요. 저도 비판했습니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법무부 장관을 그런 사람들 시키면 안 된다고 다 민주당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래 법적으로 그게 뭐 기소유예 됐으니까 이 사람은 뭐 문제가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사람이 의원으로서 했던 이런 행동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주식 가격이 떨어져서 개미 지역에서 그 개미 투자자들 박살이 났고 그리고 지금 이거 보면은 그 업자는 65억인가 돈을 챙겼고 그 마담인가 하는 사람 전직 마담인가 하는 사람은 6억 플러스 1억인가 하는 돈을 갖다 받았고 아니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 버젓이 나는 뭐 잘못한 게 별로 없습니다 라면서 내 법무부 장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걸 어느 국민이 받아들이시겠어요.
2: 아니 제가 그러면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반론을 드리면 저는 그 장관 지명하고 장관 되는 게 뭐 품행방정하게 살아온 사람한테 포상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청문회에서 도덕성을 검증하는 건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획득하게 될 힘 때문인데 이 힘을 그래서 공정하게 사용할 거냐 아니면은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뭐 남용할 거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도덕성을 그렇죠. 검증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힘을 이용해서 자기가 사적 이익을 편취했느냐 아니면 시스템을 비틀었느냐 이 두 가지 논점을 가지고 계속 반론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청문회에서 김종인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자격에 대해서 더 검증을 하겠죠. 그런데
1: 네.
2: 지금 상황에서 뭐냐면 이미 사법 절차가 결론이 난 것 중에 일부 증거나 녹취를 편린을 빼가지고 대중의 입에 넣고 인민재판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만 가지고 이 정서적인 문제만 가지고 자격이 있다 없다 판단하기에는 아직 자료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대중들이 설득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압니다.
4: 반박 한마디만. 네. 제가 한기 대표 반박 한마디만 하면
2: 네.
4: 그게 그 문자를 보면요. 강모 씨하고 이제 양모 씨가 문자를 보면 이게 그

0: 최 의원 노는 문자 있잖아요. 송영길. 네. 송영길은 뭐 약을 가지고 뭐 돈 안 주면 안 움직인다.
1: 요라서.
0: 그 문자 내용에 보면요. 뭐가 노느냐면 그 양모가 김성훈한테 내가 이거 하면 최악의 그 8억 이상 돈을 받는 걸 그런 이야기 놓습니다. 네. 오빠한테 이야기했다고. 네. 그러니까 제 말은 김성훈 의원은 이 자기가 25살 때부터 만난 그 여성이 이 여자가 이게 한 8억에서 10억 정도 돈을 받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500만 원밖에 내가 한도 못 받지만 이 네가 잘 되면 된다. 네가 8억 이상 받으니까 민원을 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양모하고 김성훈 어떤 관계냐? 네. 옛날에 박근혜 최서원 씨는 뭐 공동지갑 경제공동체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네. 눈물이 나도록 사랑하는 눈물이 나도록 보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네. 계속 만나고. 근데 부인하고도 눈물이 나도록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부인보다 훨씬 사랑한다 봐요. 진짜 아니, 남자가
2: 근데 하지 말고.
0: 그러니까 눈물이 나도록 보고 싶다 하면 그 정도면 경제 공동체를 봐야 돼요.
1: 그러니까
0: 김세훈 의원은 인생 공동체를 하는데 네. 제 말은 이 정도면요. 그 진짜 사랑하는 보고 싶은 여자가 돈을 벌도록 청탁해 준 걸 맞잖아요.
1: 그러니까 저게 바로
2: 추정이 된다.
1: 저게 바로
0: 문자 그렇잖아요.
1: 입증할 수 없는 문자가 걸 가지고 문자 이를테면 여우 같은 송영길이 돈 안 주면 안 움직인다라고 그 사람 말 한마디 있는데 송영길이
0: 김성원
1: 잠깐만요. 송영길이 뭘 했는지 최세성이 뭘 했는지 그 행위에 대해서 입증도 못하고 이거 봐라 양모 씨라는 그 심지어 뭐 아까 전에 유흥주점 출신이라 가지고 신빙성도 없어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이거 봐라 이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뭐 뭔가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로 이제 번져가네 이렇게 지금 논지를 확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것도 봐라 내연관계이기 때문에 김성원 본인이 뭔가를 받은 건 없지만 양모 씨가 이 얻은 게 사랑하는 사람이 해준 게 이게 뭐야 이게 대체 야설도 아니고
3: 한기 대변인님 제가 요거 여쭤볼게요.
1: 아니, 마무리만 짚자면 그래서 의혹 제기하신 건 다 좋은데 지금 상황은 여기저기 녹취록 편취해가지고 스토리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 거지 뭔가 입증하는 증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3: 어쨌든 뭐 인사청문회 하는 이유가 네. 조금 뭐 양념 쳐서 과하게 얘기하면 여론재판 받는 거 국민들에게 네. 평가받는 거잖아요. 네. 하은기 대변인님 국회의원 300명 있습니다. 네. 다 사적인 인연관계 정말 많아요. 네. 그 사람들이 다 부탁을 받아가지고 오빠 나 이거 전화 한 통화 해주면 나 문제 해결되고 나 여러 가지 금전적 이득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민원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각 기관장 부처 장관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좀 살펴봐달라고 하는 것 특히 집권 여당 의원이 그게 국민의 대표의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일을 했던 분이 기관장 정부 장관 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민주당에서 얘기를 해야 김승원 대응팀도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네, 저는 일단은 그 행위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본인도 처신 과정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아까 전에 말했던 금전 부분 이외에 다른 녹취라든가 네. 좀 더 폭넓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내연 관계고 이 사람 양모 씨라는 사람의 이익 때문에 뭐 전화를 걸었다 이렇게만 지금 딱 맞춰져 있고 다른 수사기관의 판단이나 재판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배척되다시피 하고 있어서 네. 요 상황만으로 판단을 종결시키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3: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3부 여기서 끝내고요. 저 광고 듣고 4부에서 김승원 의원 얘기 조금 더 하고 용혜인 후보자 그리고 김민석 대표가 얘기한 개헌 공식화 좀 얘기 더 나눠볼게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6: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합성 목재, 예스 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 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8: 합성 목재 예스 팀바.
7: 경동산업 주식회사.
9: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건강기능식품.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5: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고향
6: 등일시.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7: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6: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7: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6: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7: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8: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9: 네, 뉴스 명단 4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10: 네.
9: 지금 김승원 후보자 관련해서는 식약처 뭐 민원이냐 청탁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10: 네, 제일 크니까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9: 다른 사안은 없어요?
10: 다른 사안도 많죠. 네. 사실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분이 이제 음주 전과가 있잖아요.
9: 70만 원이요.
10: 네, 그래서 70만 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하셨는데 이게 시점이 언제냐. 판사를 하다가 운전을 해서 이 음주운전이 적발이 되는 바람에 그만둔 거 아니냐. 그래서 변호사 때 그 벌금을 받은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 시점은 아직 공개되고 있지 않아요. 네. 변호사 때 자기가 음주운전을 한 건지 판사 때 음주운전을 한 건지.
9: 네.
10: 만약에 판사 때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거야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9: 그럼요.
10: 그런 분을 법무부 장관을 시키겠다. 이게 하나가 있지.
9: 네.
10: 두 번째, 지금 보도는 잘 안 되고 있지만
9: 네.
10: 지금 경기도당 위원장을 할 때 그
9: 네.
10: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직원들
9: 있어요.
10: 뭐 네. 광모 씨, 김모 씨 이런 분들한테 자기 직원들한테 월급 외에 돈을 그 사람들 통장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 통장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 묘연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자들이 그 사람들 전화하니까 한 사람은 퇴직했고 또 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디 여행을 가서 연락이 안 된다
9: 네.
10: 이렇게 얘기를 답변을 들었다는 겁니다. 아니 당직자가 지금 무슨 여행 가서 연락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그냥 도망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것이 공개가 되면 어떤 일로 어떻게 번질지를 잘 모르겠어요.
9: 네.
10: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지만 부인이 용인에서 그 장애인 발달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그
9: 네.
10: 미인과 학교인데 학교인 것처럼 그렇게 실질적으로 역할을 했고 그리고 남편 그 지역구로 옮겨와서 남편 지역구로 옮겨와서 또 정부 지원금을 받아내고
9: 8억 정도 받았어요.
10: 예, 그다음에 거기다가 자기 아들 딸인가 뭐 부인뿐만 아니라 아들 딸인가 뭐 아들 둘인가 뭐 자녀들이 거기 들어가 있고 그래서 월급을 받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노인회인가 어디에다가 또 도네이션까지 기부금까지 냈다는 거예요.
9: 기부한 건 좋은 거잖아요.
10: 아니, 이게 제3자 기부 아닙니까? 자기 남편이 국회의원인데 그 국회의원 노인회에다가 그 부인이 하고 있는 데서 기부를 하면 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식약처 논란 때문에 그 주식 논란 때문에 얘기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네. 보면 까도 까도 파도 네. 파도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을 법무부 장관이라고 딱 그 임명을 하신 다음에 아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총력 방어에 나섰잖아요. 네. 용해인은 버리는 카드인 것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이분은 결사적으로 막겠다고 그것도 굉장히 비겁해 보여요. 네. 용해인이란 저는 용해인 씨 되게 반대하지만
9: 문제는 좀 이따 얘기하고 황기 대변인
11: 음주에 대해서 추가하면
9: 음주 추가 왜 추가 안 하시면 안 됩니까?
11: 해방 이후에요. 네. 광복 이후에 법무부 장관 전과자를 임명한 적이 없어요. 네. 물론 이제 퇴임하고 나서 조국 처벌되고 추미애도 이제 그 정치자금법으로 벌금 받았죠. 아들 그
9: 벌금도 전과자예요?
11: 그렇죠. 아 기소해도 전과죠. 그것도 유죄입니다. 네. 제 말은 이게 우리 해방 이후에 전과자를 법무부 장관은 처음인데 네. 근데 문제는요. 행안부 장관도 음주운전이야. 윤호중. 네. 법무부 장관도 음주운전 임명하면 네. 대통령도 음주운전. 이게 나라입니까?
9: 아이.
11: 아니 대통령도 음주운전. 행안부 장관은 경찰이 음주 측정하잖아. 네. 아니 행안부 장관이 음주운전하고 경찰이 음주 측정하면 국민들이 야 니나 잘해. 아니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대통령이 음주운전 네. 이게 나라냐고요.
9: 알겠습니다. 하은기 대변인님.
12: 네.
9: 민주당에서 연락이 옵니다. 네. 우리 김승원 대응팀의 하은기 대변인님 와주세요 라고 했어요.
12: 네.
9: 방어 좀 해주세요. 요 논란들에 대해서.
12: 경기도당 페이퍼 페이백 비자금 요거는 저는 이제 이거 200만 원 이거가 경기도당 위원장이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9: 매달 20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금액인데
10: 200, 300 들어가
12: 네.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뭐 당직자들 이거 해서 만약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9: 네.
12: 관련돼 있다 그래서 경기도당 위원장이 이걸 주도적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건 후보 사퇴 바로 해야 그날로 해야 되는 사안이라 생각하고
9: 계속 그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하 대변님은.
12: 네, 네. 뭐 이거는 뭐 어떻게 하겠어 이거는 수사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맞아요.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협동조합 아까 전에 말했던 발달장애 그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자료가 없고 그냥 기사만 본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 그
9: 아니 지금 대응팀에서 지금 방어를 했더니 부자연스럽다고 그러고 사퇴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12: 해? 아주 많은 유권자들도 부자연스러워 보일 테니 이거는 소명을 좀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돼요. 같고 맞아요. 소명이 안 되면 사과해야 되거나 뭐 하여튼 뭐 이거는 위법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딸이 그 협동조합에 들어가는데 뭐 가족이 면접 보고 이거 자체가 다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럼.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하고 소명 잘했으면 좋겠고 음주운전을 방어 안 하겠습니다. 잘못했다.
9: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대배님을 위해서 용해인 후보자 이슈로 좀 넘어갈게요. 서 변호사님.
11: 네.
9: 용해인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을 하면서 그냥 인사청문회 때 얘기할게요 라고 하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인사청문회 때 해명이 다 될까요?
11: 저는 용해인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까지 뒤통수치가 쏙 있다고 봐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관례에 따라 장관식이 주면 아마 비례 그만두고 그럼 후임자가 누가 되는까지 검토했을 거예요. 그런데
9: 네.
11: 지금 사퇴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9: 네.
11: 이대로 가면 둘 다 챙기려면요. 둘 다 잃습니다. 제가 볼 때 빨리 뭐 의원직을 사퇴하고 장관직을 사수하든지 네. 아니면 기본소득당이 중요하면 장관을 빨리 포기하는 게 맞을 거다.
9: 네.
11: 지금 제가 보기 김성우는 팀 있잖아요. 용해는 대응팀도 없더라고요.
9: 네.
11: 아마 청와대
9: 기본소득당 대변인들이 나와서 어제 막 해명하던데 새로운 설레다 관례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11: 그런데요. 네. 장관이 얼마나 바쁜데 의원직 역할도 못하는데 9명 보좌직 월급까지 다 주야 됩니까? 그러게 옛날에 용해 뭐라 했어요. 국고보조금 정당에 주는 거는 기생충 만든다고 국민들은 이걸 제일 싫어해요. 옛날에 말 용적 용. 네. 용해인의 적은 과거의 용해인이다. 저는 아마 둘 다 이럴 수 있으니까 빨리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뭐 의원직을 아마 포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돼요.
9: 하은기 대변인님, 네. 그 일각에서 언론 보도 보면은 김민석 대표가 이번에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환송할 때 용인은

0: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랬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방금 전에 민주당 TV에 나가서 김민석 대표가 서울공항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용인 부적격 전달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대요.
1: 네.
0: 그럼 민주당은 일단 용해인 후보자도 같이 이제 데리고 가고 청문회까지 가는 겁니까?
1: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게 기조인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0: 근데 그게 민주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에 도움이 돼요?
1: 도움이 전혀 안 되죠.
0: 근데 왜 그래요?
1: 근데 뭐그 기본적으로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래도 후보를 지명해놨으니 청와대 소명기에는 주는 게 원칙이 아니냐라는 것 같고, 저는 뭐 근데 원칙으로만 돌아가지 않으니까, 정치라는 건 인식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개각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지지율이 하락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이 하락 추세를 막고 반등을 좀 하자 이런 건데,
0: 그러니까요.
1: 소위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지지율이 이런 상황에서는 후보자 두 명이 여론이 나빠졌을 때 일반적으로는 버티질 못해요.
0: 하은기 대변인이 지금 대통령 핵심 참모예요. 이
1: 네.
0: 두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러 가겠습니까?
1: 일단 용해인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명 처리하자고 할것 같고요.
0: 김승원 후보자는요?
1: 청문회까지 지켜보되 여론이 많이 나쁘면 물리셔야 할 수도 있다라고 조언할
0: 네.
1: 것 같아요.
0: 용해인 후보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나오지만 능력이 있느냐,
1: 네.
0: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부분도 좀 많이 지적을 받는 것 같아요.
1: 네.
0: 아동돌봄지원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행사한 사람이 성평등 가족부 장관이 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1: 뭐 여러 지적들 중에 타당한 것들이 꽤 많아 보이고, 저는 사실
0: 괜히 질문했네요. 하대변님 너무 곤란해하셔가지고 우리
1: 아니
0: 소중한 패널인데.
1: 왜냐하면 이분의 의정 활동 자체가 성평등을 지향하면서 뭘 하려고 했던 분은
0: 없어요.
1: 또 아니잖아요.
0: 아니에요. 네.
1: 그리고 이번에 그 보안 수사권 폐지 국면에서 수많은 여성들은 이거 지금 당장 폐지시키면 안 된다, 우리 치안이나 어떤 공포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정치권이 살펴봐라라고
0: 네.
1: 요구했는데, 이분은 그 여성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민주당 강경파들의 손을 들어줘 버렸잖아요. 일단 그 자체에서 여성들의 지지는 못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슨 위법적인 뭐가 있어서, 이게 김성원 후보자랑 다른 부분은 이미 드러나 있는 사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판단을 끝내버린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본인이 청문회에서 소명할 문제가 아니라 선택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나는 뭐 장관직을 포기하겠다라고 한다든가, 의원직 포기하되 지금까지 있었던 것과 다른 어떤 국정운영을 한번 뒷받침해 보겠습니다라고 한다든가. 근데 그게 전혀 아니라 가지고 방어가 되게 어렵고, 그리고 다른 당이다 보니까 제가 뭐 자료를 받는 게 없지 않습니까? 비선 뭐 언더 이런 거는 되게 크리피한 문제들인데, 저는 표피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용해인 의원이나 기본소득당에 대해서 뭔가 이거를 해명 자료를 받거나 하지 못하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민주당 패널들도 다 그래서 방어가 더안 되고 있는
0: 네.
1: 상황이라고 봅니다.
0: 김종인 최고위원님,
1: 네.
0: 어제 뭐 기본소득당에서 대표는 용해인 후보자의 보좌진 출신, 최고위원은 용해인
1: 남편.
0: 후보자의 남편, 다른 최고위원은 용해인 후보자의 보좌진 출신들이 다수예요.
2: 네.
0: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2: 가족소득당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0: 아, 이게
2: 지금도.
0: 소수정당의 한계를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고 이해해달라 이런 식으로도
2: 그걸
0: 해명하잖아요.
2: 왜 이해를 해줘야
0: 이해하면 안
2: 되냐고요.
0: 돼요.
2: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 지금 저는 계속 얘기를 했던 게,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그 괴물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제도를 만들어서 민주당이 그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그걸 두번 연속,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여론이 하도 나쁘니까 다음에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해놓고서 그 다음에 또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재미를 또 보셨어요. 그래서 그때 자기들이 밀어서 비례대표 만들어준 사람, 두 번에 걸쳐서 만들어준 사람이 용해인 씨인데, 그러한 다음에 이 사람 계속 제명하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2: 제명을 해야지 자기 당으로 돌아가서 기본소득당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위성정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당이 뭘할 때, 예를 들면 뭐 패스트트랙 할때 무슨 뭐 제3당을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위성정당을 만들어 놓은 정말로 나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을 속이는 기만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결국은 이 사람을 국회의원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대개 국회의원 한 명이 유지되면 몇십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좌진, 본인, 뭐 여러 가지 비용 이런 것들
0: 1년에
2: 들면
0: 10억 들어가요.
2: 10억 더 들어가죠.
0: 11억.
2: 지금이야.
0: 네.
2: 근데
0: 1년에.
2: 아니
0: 1년에.
2: 그러면 이런 것들을 결국은 엄밀한 얘기로 따지면 나쁘게 얘기하면 그 돈 주면서 야 너 위성정당으로서 우리 지지

0: 이해해줘. 라는 식의 어떤 그런 거래 관계라고 비판을 해도 할 말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당이 계속 있어야 되니까 원내정당으로 있어야 되니까 양해해 주세요. 아니 국민들이 왜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그 사람들의 그 특권을 갖다가 용인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1: 서정욱 변호사님, 어쨌든 기본소득당은 가족정당 아니에요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국민들이 이거를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2: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예를 들어 자유통일당 정가원 목사 있죠. 이 당은 3%는 약간한데 2.67 이렇게 얻어도 이게 3% 룰 때문에 한 석을 못 얻어요. 당원은 몇십만 돼요. 근데 기본소득당은 0.9 얼마 얻었어요? 1%가 안 돼요.
1: 0.99인가?
2: 예. 그래서 0.5가 넘고 원내니까 보조금이 1년에 11억 간 거 아닙니까? 저는 국민의 지지만 보면 자유통일당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제도가 저는 용해인 기본소득당 방지법 나경원 의원이 발의했잖아요. 뭔가 이게 정부 보조금을 주는 게좀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어제 그 전당대회 할때 다 투표한 게 합쳐 몇천 명안 되던데요? 한 2천 얼마 됐나요? 이게 무슨 이게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가야 될 정당이냐. 결국 이 모든 저는 내년 총선에는요. 이제 민주당이 난리 났을 거예요.
1: 내후년 종사.
2: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이제 이렇게 비례 위성정당 이래가지고 뭐 만들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할지. 우리 국민의힘은 그냥 위성정당 하나 만들면 되지만 그게 뭐 진보당, 사회당, 기본소득당 막 이렇게 합쳐가지고 아마 이렇게 또 하면 국민들이 엄청 심판할 겁니다. 아마 다음 총선에 민주당이 또 이런 짓을 할지 한번 지켜보죠.
1: 알겠습니다. 김민석 대표 얘기 좀
3: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저는 양당 다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를 해킹한 거는 뭐다 마찬가지인 건데
4: 알았어요.
3: 뭐 국민의힘은 동의한 바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거고 그렇게 하면 이제 민의가 왜곡되니까 상대 정당 입장에서도 대응을 안할 수가 없게 된 건데 다음 총선 때부터는 그냥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게 원칙에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하은기 대변인, 김민석 대표 어제 갑자기 개헌 문제 얘기 꺼냈어요. 당대표로서 원론적인 언급으로 보세요? 아니면 어떤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세요?
3: 저는 모든 개헌 문제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라고 얘기가? 생각을 합니다.
1: 그럼 이건 얘기 안 할게요.
3: 네.
1: 그럼 조국 대표 그럼 얘기할게요.
3: 네.
1: 조국 전 대표가 합당 밀약설 사과부터 해야 우리가 당신들과 합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공수치소가 아니라 면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국 전 대표의 이 메시지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근데 공소치소라는 것을 해야 하나요? 그 조작 기소인지 아닌지를 조사를 해보고 기소가 잘못됐다,
1: 네.
3: 위법 증거다, 뭐 이러면은 그냥 제도에 설치되어 있는 대로 공소치소는 그 다음 수순인 것이고 조작 기소를 조사하기 전에 공소치소를 앞에 두는 발상이 맞는 건가요? 네? 저게 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일단은 모르겠고 두 번의 면소 문제는 지금 대통령 재판 받고 있는 것 중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미 2심으로 넘어가 있으니까 공소취소도 안 되는 거니까 면소해버리자라는 거잖아요. 법을 바꿔서 위인설법을 해서. 그런데 그 위인설법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만 면소할 수가 없으니 같은 제목으로 지금 유죄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같이 묶어가지고 그러면은 면소해버리자라는 거잖아요. 이런 헛소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정치인들이 단 두 사람을 위해서 그런 법을 바꾸자는 얘기예요. 단 두 사람의 재판 없애기 위해서 아무리 저희 대통령이지만 저런 얘기를 하는 게 무슨 레드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0: 두 분께서 서울 법대 교수셨습니다. 그 주장을 하시는 분께서.
1: 문재인 정권에서 민정수석도 하시고.
3: 서울 법대 교수나 어느 정당의 민정수석이라고 해서 반드시 윤리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자기 진영이나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걸 방어하기 위해서 무슨 제도를 흔들어서 완전 저렇게까지 나가는 것은 대통령한테 더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선정 변호사님,
2: 네.
1: 그 행위라는 단어 개정해가지고 면소 가능해요?
2: 이제 법을 빼버리면 이제 면소가 되죠. 그런데 윤석열, 이재명 같이 이제 혜택을 보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조국 대표가 레드 팀이 아니고 이미 레드 라인을 걷는 거예요 민주당하고
3: 팀 레드라고
2: 이제는 이게 통합도 안 되고요 연대도 안 돼요 다음 총선은 지조 비조
1: 지조 비조 뭐예요
2: 지역구도 조국당 비례도 조국당 저번에는 지민 비조였잖아 이번에 지조 비조를 해서 경쟁으로 간다. 이현주 지역구도 내고 강덕구 지역구도 내고 아마 이게 전면전으로 갈 겁니다.
1: 네.
3: 근데 병립형으로 돌아가면은 다음에 많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0: 지금 조국 혁신당의
1: 그러겠지.
0: 지지율을 봤을 때는. 그리고 레드팀 한다고 하면서 지금 레드팀의 대상보다 더 비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레드팀이 어디 있겠습니까?
2: 네.
0: 그래서 지금 요새 별명이 팀 레드더라고요. 국민의힘이랑 한몸이다 이러면서. 전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시선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걸 조국 원장이 좀 알면 좋겠어요.
2: 김종인 최고위원님 30초 남았는데 네. 조국 대표의 메시지와 행동들에 대해서 좀 한번 한 말씀 해주세요.
3: 조국 대표는 워낙 본인이 주장했던 것들과 정반대되는 얘기들. 예를 들면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거는 조작 기소니까 절대로 안 돼. 뭐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신가하면 이거 유죄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자기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별로 논평의 가치도 없다.
2: 네. 알겠습니다.
3: 뭐 신뢰할 만한 얘기를 하셔야지 뭐 논평이 되죠.
2: 알겠습니다. 우리 하은기 대변인님하고 제가 방송을 좀 꽤 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모습은 처음 봤고 네. 앞으로 추석 전까지 계속 힘드실 것 같아요. 가서 네. 영양제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3: 밥이라도 좀 사줘야 되는데
2: 남아요.
4: 아, 자, 제가 윤 대통령 때 고생을 했어요.
2: 그때 즐겼잖아요. 인재영의 변다 오늘 네.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6: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 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시민 필.
2: 내일 아침에 뵐게요, 뉴바 안녕.
7: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110만 용인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9: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i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와이텐 라디오 57분 안시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1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은데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이 15도 내외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낮에는 가을볕에 낮더위가 좀 남아있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0도로 대부분 내륙에서 3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는데요. 내일부터 서울의 낮 기온 30도 아래로 내려가 늦더위가 서서히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복정 나들목에서 수서 나들목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복정 나들목에서 수서 나들목까지 많이 정체 서행되고 있는데요.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도 출근길 정체가 아직은 많습니다. 상계교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 교차하는 북부 간선도로 도심 방향 구리시계 일대와 신내 나들목에서 하월곡 램프까지도 시속 30km 안팎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 제청한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김 후보자가 수사 법률 전문가로서 다음 달 출범을 앞둔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하에서 김 후보자가 수사 경험과 조직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인사위원장의 책임하에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지 시각 7일 프랑스 파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와 용 후보자에 대한 입장과 관련한 질문에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인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논란이 잇따르면서 인사검증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과 관련해 구체적인 인사검증 과정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검증 체계를 갖추고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 씨와 친분이 있고 당시 문제의 신약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한 의원이 SNS에 공개한 글을 보면 양 씨는 당시 청탁 대상 업체 대표 강모 씨와 최 의원님이 우리 사무실에 온다, 송영길 의원은 돈 줘야 움직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한 의원은 SNS에 추가로 글을 올려 대화에 등장하는 최 의원은 전 청와대 정무수석인 최재성 민주당 당대표 특부단장이라고 공개했습니다. 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 만일 김승원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린다면 청문위원으로 선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미인과 불법 학교 운영 의혹과 관련해 별도 교육청 등록이 필요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어제 배우자가 운영하는 교육시설이 대한교육기관으로 등록돼야 한다는 사실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적당한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에게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